0: 자, S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2월이 아니죠. 10월 12일이죠. 네, 월요일 입주 1445일째 방송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잭잭. 첫 곡으로요. 저희는 세라 맥락클란의 블랙버드라는 곡으로 시작했습니다. 잘 하고 싶은데 나는 통 이런 뭐뭐에는 재능이 없나 봐. 뭐 이런 얘기 흔하게들 하시는데요. 날 때부터 재능을 타고나서 이렇게 처음부터 척척 해내는 사람도 뭐 간혹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묵묵히 꾸준하게 하나의 일을 반복하다 보니 모르는 사이에 어떤 경지에 오르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게 운동이든 요리든 뭐 악기 연주든 노래든 춤이든 그런 꾸준함이야말로 최고의 재능일 테니까 당장의 결과에 일이 일비하지 말고 일단은 진득하게 하고 보는 그런 자세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네. 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또 좀 이렇게 차분하게 시작해봤는데요. 자, 우리는 또 할 일을 꾸준히 해나가야죠. 네, 장인이 되기 위해 또 달인이 되기 위해 열심히 한 주를 시작해봅니다. 문자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무료입니다. 서울 경기 98.1MHz C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시작했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5: 경리나라.
6: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4: 요즘 유산균 장부

0: 요즘 유산균? 세조 송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4: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4: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2: 백조

0: 지금 깜뽀르테를 백화점에서 만나보세요.
1: 깜뽀르테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오래 탈 차라면 믿음이 중요하죠.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를 르노가 보증합니다.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이 가능한 그랑콜레오스와 필랑트를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부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자, 김동률 정순용의 점프 그리고 불독맨션의 데스티니 듣고 오셨습니다. 아, 언제 들어도 좋은 두 곡이었어요. 자, 행복은 내 아내님. 과수원에서 남편이랑 일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날씨가 더 쌀쌀해져서 사과 수확 날짜를 앞당겨야 하는데 이 사람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 걱정이 앞서네요. 밭에서 사과가 얼까 봐요. 1년 열심히 일한 결과가 좋게 나오길 바라며 노래에 맞춰 즐겁게 오늘도 화이팅 해봅니다. 그렇군요. 참 요즘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네, 쌀쌀해져가지고 아침이나 이럴 때 좀 영향받아가지고 얼어버리거나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자, 오늘 저희가 또 좋은 음악들 많이 띄워드릴 테니까요 조금 몸을 빨리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콩고님, 엄마가 마당에 심은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무식한 저는 그 감이 무슨 종류인지 몰랐는데 대봉감이래요. 홍시로 만들어서 엄마한테 자랑해야지. 무식한 저는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도 감에 막 이런저런 종류가 그렇게 있어서 구분을 짓고 먹는지 저도 잘 몰랐습니다. 대봉감이라는 걸로 홍시를 만드는군요. 맛있겠다. 저는 딱딱한 감 좋아합니다. 예, 사과처럼 이렇게 아삭아삭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런 계절이 왔군요 벌써. 자, 저희 노래 세 곡을 들을 건데요. 로피의 Like the Movie, 세라 캥의 About Time, 스테이시 라이언의 Fall in Love Alone 이렇게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2: 서울은 가깝게, 물류는 빠르게, 기업의 성장 속도가 달라지는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동두천 IC 초근접, 3번 국도 바로 연결, 수도권 순환망으로 물류는 더 빠르게, 17개 업종으로 입주의 기회는 더 넓게, 기업의 부담을 낮추는 다양한 입주 혜택까지. 수도권 북부의 새로운 산업거점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기업의 새로운 기회가 시작되는 곳. 지금 동두천 국가산업단지를 주목하세요. 분양문의 동두천시청. 이 캠페인은 기업의 미래를 연결하는 동두천시가 함께합니다.
3: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사람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요리를 즐기는 유형과 차라리 설거지를 택하는 유형. 난 명백히 후자다. 믿을 수 없겠지만 설거지를 좋아하기까지 한다. 그렇게 말하면 설거지를 끔찍히 싫어하는 사람들은 내가 벌레가 귀엽다고 할 때와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 제정신이야? 제정신 맞고 정말로 나는 설거지가 좋다. 손과 귀를 자극하는 뽀득뽀득한 감촉과 코를 스치는 상쾌한 주방세제의 내음, 더러운 잔해가 물에 씻겨 내려가는 걸 보고 있자면 일종의 수련 중인 사람처럼 마음이 개운해진다.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한다. 요리보다 설거지가 나은 이유 중 하나는 내가 만든 요리가 식탁에 오를 때 긴장감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아무리 좋게 포장해도 그 시간은 암묵적인 품평의 시간이다. 보통 해준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 리액션을 짜내곤 하는데 나같이 예리한 사람은 그 찰나를 알아채 버린단 말이다. 자기적인 식탁 리액션만큼 보는 쪽이나 하는 쪽 모두에게 곤혹스러운 것도 없다. 운이 좋게도 내 주위에는 가짜 리액션이 필요 없을 만큼 요리를 즐기는 데다가 손맛까지 좋은 친구가 있다. 그들에게 밥을 얻어먹는 시간은 내 삶에 가장 충만한 시간이기도 하다. 인생에서 엄마 빼고 나에게 가장 많이 밥을 해준 사람은 고향 친구 정화다. 내가 컨디션 난조를 보일 때면 정화는 물었다. 지금 뭐 먹고 싶어? 이럴 때면 이상하게도 단순한 유부초밥이 떠올랐다. 새콤달콤한 탄수화물 덩어리. 속재료는 볶은 애호박이나 당근같이 요란하지 않은 것으로. 침대에 드러누워 있으면 정화가 투덕투덕 밥을 뭉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고개를 돌려보면 어느덧 밥상에는 유부초밥 산이 솟아있었다. 둘이 나란히 앉아 그 산을 조금씩 허물며 꾸역꾸역 유부초밥을 밀어넣고 있자면 목이 메이면서도 실없이 웃음이 났다. 그날도 나는 어김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신나게 설거지를 했다. 접시에서 뽀드득 소리가 날 때쯤 나의 지론은 더욱 선명해졌다. 남이 해준 밥에는 알 수 없는 힘이 있다.

김현민님의 남이 해준 밥의 힘이라는 글 중에서 일부 읽어드렸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곡은 벤 폴즈의 The Luckiest였고요. 이 글에 실린 책은 요즘 사는 맛이라는 제목의 에세이고요. 먹고 사는 일에 누구보다 진심인 12명의 작가들이 자신만의 소울푸드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는 건데요. 보통의 하루에 감칠맛 한 스푼을 더하는 슬기로운 식탁 생활, 이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앞서 읽어드린 그 김현민 작가의 유부초밥처럼 거창하거나 대단한 음식들이 아니고 일상에서 흔히 먹을 수 있는 소박하고 흔한 음식인데 여기에 각자의 사연들이 양념처럼 더해져서 음식과 추억을 맛깔스럽게 만들어 놓고 있죠. 그러고 보니 이 글을 읽다 보니까 내 소울푸드는 뭐였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종류가 많이 있긴 있는데 저는 순댓국인 것 같습니다. 저는 순댓국.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냥 문득 정말 뜬구름처럼 하늘 보고 있다가 날씨 좋네. 오늘은 이거 먹고 싶다 하는 거 있잖아요. 몸이 이렇게 막 땡겨 하는 거. 소울푸드일 텐데 저는 그게 순댓국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야, 또 이렇게 점심 메뉴 하나 추천하고 가네요. 자, 아침에 읽는 편지 오늘은 음식 에세이 요즘 사는 맛 중에서 김현민 작가의 남이 해준 밥의 힘 중에서 일부 읽어드렸습니다.

신해철의 나에게 쓰는 편지, 한로로의 너와 나, 이렇게 두 곡 이어서 듣고 오셨네요. 1046님, 알디가 책 읽어줄 때 저절로 볼륨 키우고 바짝 귀를 기울입니다. 아기새가 먹이 먹으려고 까치발을 들듯이 오늘도 맛있게 잘 받아 먹었네요. 하루하루 마음의 양식이 커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제가 머릿속에 딱 그리던 어떤 그런 모습인데요. 이 그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코너를 진행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응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조금 더 여러분들이 사연이나 이렇게 읽을 때보다 더 귀 기울여주고 뭔가 더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시고 약간 이러길 바랬는데 그러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이거는 손맛도 아니고 이거는 입맛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짜릿한 입맛. 예. 이 맛에 DJ야지. 감사합니다. 고라니님, 출근함 준비하면서 듣는데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아무래도 그죠? 아니, 타이틀부터가 일단 뜨뜻하고 든든해집니다. 남이 해준 밥의 힘이라잖아요. 물론 그 뒤에 그만한 가격이 따라줘야겠죠. 감사함과 설거지 정도는. 그래요. 자, 노래를 또 한 곡을 듣죠. 모라이 캐리 그리고 보이스 투맨의 One Sweet Day 듣고 옵니다.

0: CBS
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2: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2: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2: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3: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4: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거리가 밤야. 행주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행주의 밤이 예술이 된다. 별빛 아래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8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0: 10월 9일부터 18일 고양 행주산성에서 고양 국가유산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0: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0: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0: 당연히 콤비타죠!
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0: 콤비타 마누카 꿀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5: 한국일보 제휴 CBS 녹화 뉴스입니다. 여야는 국정감사 2주째 일정에 돌입하는 오늘 문재인 정부 표적 감사 의혹을 비롯해 검찰개혁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의 현안을 놓고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지난 정부 감사원의 부동산 통계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문재인 정부 겨냥 표적감사 의혹을 두고 여야가 격돌할 전망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는 검찰청 폐지에 따른 부실 수사와 사건 암장 우려를 집중 타격하려는 국민의힘과 한동훈 의원의 김승원 의원 관련 수사자료 유출 의혹 등의 신속 수사를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지난 10일 수십 명이 다친 대구 상가 건물 천장 붕괴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이 어제 북구 관음동 상가 건물 2층에서 현장 합동 감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사고 당시 경량철골 천장틀이 통째로 무너져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에서 마감재 잔해물 등 두 박스 분량의 증거물을 확보해 정밀 감식을 벌이고 있으며 결과는 2주 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1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부문에 대한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발전소를 공격하는 등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지 않기로 동의했다고 밝혔지만 양측은 이후에도 상대국의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공격을 이어간 적이 있어 이번 휴전 합의에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의 미사일 공격으로 13명이 사망한 지 불과 하루 만인 현지 시간 11일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킹 칼리드 국제공항이 또다시 공격받아 한 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이와 함께 리야드 도심 한복판에서도 강력한 연쇄 폭발음이 진동하는 등 후티 반군과의 난타전 속에 사우디의 국가적인 안보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윤주입니다.
6: CBS
7: 1분 기상정보입니다. 지난 주말 낮에는 덥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높은 기온을 보였는데요. 오늘도 서울은 20도의 아침 최저기온을 기록하면서 예년보다 8도 정도 기온이 높았습니다. 오늘 한낮에도 여전히 예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그만큼 날씨가 덥겠습니다. 서울은 오늘 27도까지 예상되고 수원과 춘천, 충주와 세종, 대구와 부산 27도, 전주 29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동해안으로만 25도 아래의 기온이 예상됩니다. 곳곳으로 소나기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주도와 전남을 중심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늦은 밤이 되면 수도권과 충청, 전북과 경남 서부에도 비가 내릴 텐데요. 그 밖의 지역은 오늘 5에서 10mm 정도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3.6도입니다. 1분 기상정보입니다.
8: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9: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8: 주방 싱크대도.
9: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8: 어디로?
9: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10: DS 대성하우징.
1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0: 대만 타이베이 푸양 에코공원의 연못에서 들리는 개구리들의 합창입니다. 배전박이 개구리, 면천 청개구리, 줄무늬 범행꽁이의 노래인데요. 이곳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개구리를 조사하는 시민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약 600명의 자원봉사자가 80개의 팀을 이루어 전국의 양서류를 조사합니다. 이들은 공원에 사는 양서류를 기록하고 외래종인 전박이 다리 나무 개구리를 잡고 있는데요. 포획된 외래종은 인근 타이베이 야생조류 구조센터로 보내져 구조된 새들의 먹이로 활용됩니다. 시민과학은 생물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을 직접 지키는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자,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시작했군요. 아, 2부 첫 곡으로 조지 벤슨의 Stairway to Love 라는 곡 띄워드렸습니다. 영어로 음악을 소개하면서 띄어쓰기를 참 이상하게 읽었네요, 방금. Stairway to Love였습니다. 예. 자, 선물 드려야죠. 베스트햄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레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의 숯브레딩 군고기 그리고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바로 교환할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 넉넉하게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신청곡 여러분들의 문자 하고 싶은 이야기 다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화를 좀 해볼게요. 문자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번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무료니까요. 많이 참여하시고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많이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2부 시작하죠.

0: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올리비아 딘의 So Easy 그리고 시아나 스피로의 Material Lover 이어서 브루노 마스의 I Just Might 였습니다. 3499님 헐 지금 소름 돋는 일이 저희 회사 사장님 미국 이름이 알렉스였네요. 그러고 보니 우리 사장님도 잔소리가 많으세요. 점심 먹고 곧바로 앉지 말고 산책하고 오라고 오래 앉아있으면 안 된다고 맞는 말이긴 한데 너무 자주 많이 해. 알렉스라는 이름은 원래 다 그런 건가? 이걸 왜 이제 알았지? 라고. 아이고 식사하시고 직원한테 곧바로 앉지 말고 시간 있을 때 나가서 산책 좀 하고 오라고 얘기하는 사장님 그게 잔소리예요? 그게 잔소리야? 진짜 잔소리 한번 들어볼래요? 이거는 약간 잔소리라기보단 엄마가 아들한테 자기 전에 손 씻고 자야지 이 닦고 자야지 라고 얘기했는데 아들이 50살이고 약간 좀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예, 그냥 잔소리 한 줌? 그러니까 잔소리라고 할 수도 없다. 사장님 되게 좋으신데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밥 빨리 먹고 일하고 아직 점심시간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장님이 더 많겠죠. 자, 원래 알렉스는 약간 그럽니다. 약간 츤데레? 네. 창용 알렉스님. 이분은 창용 알렉스. 토요일 캠핑장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이에요. 석양 노을도 보고 아내랑 해변가도 걷고 만나는 것도 먹고 좋은 시간 같이 보내고 오는 길 알디님과 함께해서 너무 좋네요. 저도 알렉스입니다. 혹시 주변에서 잔소리 많다고 뭐라 하시나요? 왜지? 왜 알렉스는 잔소리가 많은 거지? 예. 그 지금 활동 중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이돌 중에서도 알렉스가 있어요. 예, 아우 그럼 그런 상콤이 예 여기저기 알렉스가 많습니다. 알렉스 로드리게 네 SNS는 인생 낭비다. 알렉스 퍼커슨 예 많습니다. 예 자

노래 두 곡 듣죠. 성시경의 차마 그리고 심규선의 부디 듣고 오겠습니다.

자, 스베스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함께 하고 계시고요.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Take That's Back for Good 그리고 보이즈온의 No Matter What까지 듣고 오셨네요. 호황우님, 출첵료 짹짹. 원래 우리 신랑 애칭이 콩돌인데 RD 방송 영업에 성공했습니다. 원래 다른 방송을 듣고 있었던 콩돌인데요. RD 라디오 듣더니 목소리도 좋고 진행도 잘하고 선곡도 좋다네요. 어서 오십시오, 콩돌이님. 이곳은 C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뭔가 타이틀과 이런 것들만 보면 약간 되게 F스럽고 뭔가 되게 공감 잘해주고 뭔가 좀 이렇게 눈물 한 방울 뚝 떨어뜨릴 것 같은 감동이 있는 그런 라디오처럼 보이겠지만 아닙니다. 여긴 현실이고요. 친 남성화 돼 있는. 네, 그런 방송입니다. 하지만 이유는 모르겠어요. 우리 게시판 이용객 여러분들이 본인이 남성이라는 거 별로 그렇게 티내지 않아 하시는, 네, 그런 성향이 좀 있죠. 친 남성 방송. 예. 남자가 귀합니다, 요즘. 지연님, RD, 저희 엄마가 RD 오빠 찐팬이세요. DJ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빠 라디오 들으면서 카드 짝 맞추기 하니까 점수가 4,700점이 나와요. 크크크크. 이게 어떤 기준으로 4,700점이 나오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는 좋은 점수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꽤나 높은 점수, 그죠? 좋네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진 여사님도 요즘 고스톱 계속 치시나? 제가 그 태블릿을 사다 드렸거든요. 예, 그래갖고 어머님이 이제 나중에 보여주셨는데 로그인해서 보여주셨는데 거의 조단위 부자십니다.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게임머니, 게임머니, 게임머니. 예. 거의 뭐 금호동 타짜로 활동 중이시던데. 자, 잔나비의 가을밤에 든 생각,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듣고 올게요.

곱슬머리써님, 라디오 들으면서 게시판 읽는 것만으로도 숨이 찬데요. 아직 게시판 읽는 속도 못 따라가겠지만 너무 재밌네요 하셨습니다. 이것도 말씀드려야 되나요? 저희 게시판은요, 이용객 여러분들이 제 얘기 잘 안 들어요. 농담입니다. 너무 보기 좋아요, 저희 게시판. 제가 한 가지 조건을 달았죠. 저희 게시판 이용하려면은 딱 한 가지 조건, 착해야 된다. 네, 착해야 됩니다. 자, 저희 이제 문 닫을 시간입니다. 자, 11시 5분부터 백원경의 랄랄라 계속해서 이어서 들어주시고요. 오늘 마지막 곡 오아시스의 Whatever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하나, 둘, 셋. 안녕!

CBS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0: 농업인협회.
1: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2: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3: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2: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5: 마누카 꿀!
4: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5: 뉴질랜드!
4: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5: 당연히 콤비타죠!
6: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7: 콤비타 마누카 꿀.
8: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0: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2: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3: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미사일 발사체를 발사했다며 재원과 사거리 등을 분석 중이라 밝혔습니다. 북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확인되면 지난 3일 이후 9일 만에 발사입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한국 정부가 비무장지대 북한군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지난 8일 국산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의 최초 시험 발사 사실을 전격 공개한 지 나흘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2주 연속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2.2%포인트 내린 35.2%로 집계됐습니다. 리얼미터는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사법부 독립성 논란과 DMZ 지뢰 폭발에 따른 여야 안보 공방, 또 수도권 전월세, 아파트값 상승세 등의 악재가 국정감사 이슈로 집중되며 지지율 하락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오늘 국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수도권 주택가격의 오름세와 가계부채 증가세에 따른 금융불균형 우려가 여전히 큰 상황이라 평가한 뒤 취약 부문의 부실 가능성도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 총재는 향후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선 물가와 경기 흐름,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 임대주택을 매년 14만 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앞서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가구를 수도권에 배정하겠다고 발표한 공급 대책에 따른 겁니다. LH는 올 8월 기준으로 임대주택 재고량이 150만 가구를 돌파했다며 당장 올해 안에 건설형과 매입형, 전세형 등 모두 7만 5천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국정감사 모두 발언에서 법 위반 억지력과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는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되 과도한 경제 형벌은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사의 실효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고 밤에는 서쪽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내일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4.7도, 습도는 58%입니다. CBS 뉴스 하유진이었습니다.
4: CBS 잣 좋아하세요? 홍천 풍천리 잣나무 숲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100년 잣나무 숲입니다. 이 나무들과 수달, 삭 등 많은 생명들의 목숨이 경각에 처했습니다. 양수발전소 때문인데요. 11만 그루의 잣나무가 사라집니다. 풍천리 주민들은 양수발전소 반대운동을 8년이나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주민 이창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5: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4: 새로운 삶은 어떤 걸까요?
5: 이제 고등학교 졸업 맞고 아버님과 같이 잣을 따면서 여태까지 살아오다가 잣을 따면서도 실은 저희는 생계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자연에서 이 잣나무가 100년을 버티고 살아왔는데 그 나무가 베어진다는 거 사라진다고 했을 때 정말로 소중하다는 걸 느꼈어요. 저희들은 그거를 지켜보자고 바램 없이 이렇게

0: 돌아왔습니다.
1: 한쪽에는 나무의 가치를 알게 된 새로운 삶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한 번 결정된 것, 잘못된 결정이라고 해도 그냥 가겠다는 삶이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백원경입니다. 토끼와 거북이와의 달리기 경주. 만약 그 동화가 요즘에 만들어졌다면 결말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뜨거운 햇살을 피해 잠시 나무 그늘에서 한숨 푹 자고 일어난 토끼는 휴식 덕분에 힘을 내어 더 힘차게 달릴 수 있지 않았을까요? 반대로 쉬지 않고 달렸던 거북이는 어쩌면 결승선에 도착하기도 전에 지쳐 주저앉았을지도 모르죠. 우리 너무 내달리기만 하지 말자고요. 쉼이 있어야 더 멀리 달릴 수 있을 테니까요. 연휴 동안 잘 쉬셨나요? 오늘 좋은 노래와 함께 가벼운 마음으로 달려볼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랄랄라 첫 곡 악뮤예요. 소문의 낙원.

0: 소문의 낙원이었습니다. 연휴 동안 잘 쉬셨나요? 쉰다는 게 꼭 특별한 뭔가를 해야 하는 건 아니죠. 좋아하는 노래 한 곡 듣는 것만으로도 잠시 숨 고를 수 있으니까요. 잠시 쉬어가면서 다시 일상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똘방님께서 저는 연휴 동안 근무했습니다. 이렇게 한 줄 보내셨는데 남들 쉴 때 일하면 왠지 더 많이 힘들게 느껴지잖아요. 오늘 랄랄라가 달콤한 휴식을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커피 한 잔 전할게요. 그런데 연휴에 쉬면 쉰 대로 또 월요일 시작하기가 쉽지가 않죠. 엔젤 캐치님, 피곤한 월요일이지만 원경님 꿀 목소리와 띵곡 들으면서 힘내볼게요. 오늘 드라마 퀴즈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신나게 같이 해요. 연휴 동안 있었던 이야기도 좋고요.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십시오.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어디에서나 무료로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1: 연두링.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여행이라고 다 좋은 여행은 아니죠.
2: 같은 거리도 달라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 여행.
1: 지친 나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여행.
3: 휴가를 여유롭게 아껴주는 여행. 그래서
1: 전
2: 이번에도
1: 참 좋은 여행으로 떠납니다.
4: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 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 복지 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5: 오래 탈 차라면 믿음이 중요하죠.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를 르노가 보증합니다.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이 가능한 그랑콜레오스와 킬란트를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부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인피니트 그리움이 닿는 곳에 샤이니 방백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30년 근속 포상 휴가를 받아서 라디오와 데이트 중입니다.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 따뜻한 수프와 커피 한 잔 그리고 책 한 권. 늘 상상만 하던 여유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네요. 30년을 달려온 저에게 주는 선물 같은 하루. 참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와,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 랄랄라도 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4203번님께 커피 한 잔 전할게요. 주말 동안에 축제 다녀오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잼잼님. 날씨 좋은 가을날 저희 사는 지역에서는 흥겨운 축제 한마당이 열렸었어요. 먹거리, 즐길거리, 에어쇼, 드론, 연날리기 등 즐거운 연휴 보냈습니다. 연예인도 보고요. 9159번님도 인제 가을꽃 축제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근처 시집 박물관에 들러서 말린 꽃으로 책갈피도 만들고 날도 좋고 정말 가을향이 가득한 하루였어요. 와, 부지런히 정말 꽉 차게 보내셨네요. 3610번님도 주말 동안 풍기 인삼 축제에 다녀왔어요. 가족끼리요. 거기서 태진아 씨 공연을 봤는데 연세가 있으신데도 그렇게 무대 위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고 사실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사는 거에 감사하고 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3610번님께도 커피 한 잔 드릴게요. 랄랄라 가족들 연휴 이렇게 보내셨군요. 5889번님, 잠시 차량으로 이동하며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주말도 없이 출근하다 보니까 몸이 조금 힘드네요. 그래도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니까 다시 힘내서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1인이에요. 오늘도 전국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 우리 함께 힘내요. 모두 행복하고 힘찬 한 주 보내세요. 하시면서 이적의 말하는 대로 청하셨어요. 예전 무한도전 가요제에서 나왔던 곡이죠. 처진 달팽이란 이름으로. 말하는 대로 윤미래 터치 러브 듣고요. 오늘의 드라마 만나보죠.
1: 나 스무 살 적에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알지 못했지. 그땐 몰랐지. 이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힘들었던 나의 시절, 나의 20대. 멈추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 너의 길을 가. 주변에 사는 수많은 이야기, 그러나 정말 들어야 하는 건 내 마음속 작은 이야기.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

이 대사 어디서 들었더라? 추억의 드라마 속 대사를 듣고 제목을 맞춰보는 시간, 퀴즈 드라마가 좋아서. 오늘은 1995년으로 가보죠. 최민수, 고현정, 박상원, 그리고 이정재 씨가 출연했던 드라마입니다. 어린 시절 친구였던 두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서 한 사람은 범죄 조직의 보스로, 또 한 사람은 검사로 법의 반대편에 서게 됩니다. 7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까지 한국의 현대사를 배경으로 한 이 드라마 속 명대사 들어볼까요?

나 떨고 있니? 이 드라마의 제목을 아시는 분은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레인보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커피 많이 나누겠습니다. 보기를 드려야 할까요? 보기가 필요하시면 이 드라마를 모르시는 건데. 1번 여명의 눈동자, 2번 서울의 달, 3번 모래시계. 음악 들으면서 정답 보내주세요.

김정민 무한지혜 들었습니다. 한 곡 딱 들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정답을 보내주셨어요. 그쵸? 다들 아시는 그 드라마입니다. 그야말로 전설의 레전드, 전무후무한 드라마. 이 대사도 많이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넌 내 여자니까. 박력 있다 정말. 그러고 보니까 명대사 다 최민수 씨가 담당을 했었네요. 대사를 들을 때면 청춘의 시간이 아련해집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대사 너무 반갑네요. 찐이님도 정답 보내주셨고요. 그때 TV에서 방영했던 장면이 생생합니다. 두 친구의 엇갈린 운명이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7838번님. 이 방송 시간에는 주위가 조용하고 모든 약속도 취소했었지요. 이런 멋진 드라마가 없었어요. 출연자들 모두를 탑배우로 만들었습니다. 핑크나비님도 그 시절 약속 안 잡고 집에 일찍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네, 바로 그 시계. 정답은 모래시계였습니다. 6242번님도 모래시계, 그 시절 우리들의 퇴근시계였죠. 네, 퇴근시계였던 그 시계.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극적으로 그려낸 드라마, 방영 당시 평균 시청률 50.8%, 최고 시청률 64%를 기록할 정도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모래시계, 그 당시에 한국에 계셨던 분들은 아마 모르는 분들 없으실 거예요. 외국에 계셔도 아실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드라마도 기대해 주세요. 김장훈의 노래입니다.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김장훈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아, 드라마 인기만큼이나 오늘 드라마가 좋아서 퀴즈 뜨겁습니다. 전 사우나 갈 때 가져가요. 모래시계. 9420번님. 사우나 VIP이실 것 같아요. 모래시계까지 휴대하시고. 정말 숨죽여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0520번님도 보내주셨고 전원일기님도 정답 보내시면서 부모님과 서울랜드 놀러갑니다 하셨네요. 60세 이상은 티켓값이 50% 할인이라서 엄마 아빠 환갑 지나서 우리 할인받아 라고 했더니 엄마께서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이러시네요. 신분증 꼭 챙겨가셔야 합니다. 연휴 지나고 사람도 좀 빠지고 정말 좋겠는데요. 대혜님, 전 휴일엔 아이들과 시간 보내다 보니까 라디오를 듣지 못하는데 평일에 일하며 듣는 라디오가 너무 좋습니다. 월요일이라 너무 좋다 하는 분들도 많으시죠? 우리 랄랄라 가족들 중에는 1724번님도 이번 연휴 날씨도 좋았는데 저는 큰아들이 친구들이랑 파자마 파티한다고 해서 이틀 집콕하면서 수발 들었더니 월요일이지만 너무 즐겁네요. 사진 보내셨는데 초등학생인가요? 남자아이들 6명,

CBS 라디오 백원경의 랄랄라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30년 전통 청정지역 강원도 속초에서 국내산 100% 재료를 사용하는 산대바람 김치,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를 드립니다. 어제까진 해가 쨍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비 소식도 있고 수채화 같은 날씨인 것 같아요. 치즈의 수채화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내일도 웃으면서 다시 만나요. 약속!

0: CBS
1: 장기연체 채무에서 벗어나 다시 시작할 기회. 당신에게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대부금융협회로 문의하세요. 경제적 재기를 돕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2: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3: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4: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5: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4: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5: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4: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5: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4: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5: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4: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 춥고 건조한 사업장. 화재와 폭발을 막기 위해 네 가지를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6: 첫째, 추워도 환기는 꼭! 일회성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해주세요.
1: 둘째, 작은 정전기도 조심히! 건조한 작업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다룰 때 정전기 방지복을 입어 정전기 발생을 예방하세요.
6: 셋째, 가연물은 치우고! 화기 작업 전 주변에 쉽게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세요.
1: 넷째, 대피로는 깨끗하게.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게 대피로를 확보하고 대피 경로를 미리 숙지하세요. 익숙한 작업일수록 기본 수칙을 더 철저히.
6: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이 캠페인은 K-바이오 도시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6: 경향신문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9시 20분쯤 북한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수발을 포착했고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900km 이상을 비행했다며 정확한 재원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0: 이번 발사는 우리 정부가 비무장지대 북한군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국산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 최초 시험 발사 사실을 전격 공개한 지 나흘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국가안보실은 오늘 오전 국방부와 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안보실은 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우리의 대비태세와 안보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안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추석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안보실은 북한의 반복된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현 한반도 상황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엄중한 행위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와 관련해 직위를 이용한 정치행동은 아닐지에 대해서 감찰을 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 출근길에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도 아닌데다 이전 검찰청에 있을 때 이미 충분히 의견을 피력했는데도 중수청에서 직책을 맡은 이후 거듭 이야기하는 점이 문제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사건을 문제 삼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질의에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본청 차원의 감찰 요구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통보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후속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 2년여 만에 최저 수준을 찍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와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56분쯤 1333.2원까지 내려 2024년 10월 4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원엔 재정 환율은 100엔당 845원대를 기록 중으로 2008년 1월 2일 저점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중국이 아리랑과 판소리, 씨름 등 한국 전통문화유산을 자신들의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유산청의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아리랑과 판소리, 김치 제작 기술 등 조선족 관련 전통문화 23건을 국가급 비물질 문화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전국에 가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6.5도입니다. 이강민이었습니다.
1: CBS 좋은 음악 그리고 사람들 CBS 라디오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5: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6: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 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 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7: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8: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커플 상품으로 개발된 포옹 셔츠 들어보셨나요? 커플이 나란히 그 셔츠를 입고 포옹하면 옷에서 빛이 나면서 경쾌한 음악이 흘러

나오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 것도 있답니다. 멀리서도 포옹을 보낼 수 있는 원격 허그 셔츠라는 것까지 등장했다고 하네요.

원격으로 포옹을 나누는 원리는 이렇답니다. 셔츠의 팔꿈치와 허리, 목과 어깨에 센서가 부착돼 있고요. 센서를 만지면 상대의 체온과 심장 박동이 블루투스를 통해 전달돼서 실제로 포옹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느낌을 준다는 겁니다. 글쎄요, 그렇게 원격 포옹을 받으면 정서적 교감을 나누면서 외로움이 덜해질지는 알 수 없지만 점점 더 온기가 그리워지는 계절인 건 분명한 것 같죠?

10월 12일 월요일이고요. 유지수의 해피송 첫 곡은 라라 파비앙의 I Will Love Again이었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이긴 선수들이 격하게 포옹하는 장면은 언제 봐도 참 뭉클하고요. 엄마가 아이를 안아서 토닥토닥 재우는 모습은 보기만 해도 저절로 포근해지죠. 안아준다는 건 어쩌면 허전한 마음을 알아준다는 거랑 같은 말인 것도 같죠? 뭐 두려울 때, 외로울 때, 긴장될 때, 불안할 때 아무 말 없이 따뜻하게 안아주는 건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이고 힘이 되는 걸 텐데 곁에 아무도 없고 원격 허그를 나눌 사람도 없다면 셀프 포옹도 나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연휴를 끝내고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니까 쓰담쓰담 토닥토닥하면서 내가 나를 안아주고 보듬어주자고요. 자,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요.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0: 조기 졸업부터 졸업생 무료 청감까지 평생 교육 시대의 경쟁력이 되다.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5: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6: TVX 앰버서더 곰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러크라면 알고 있죠.
7: 절대 빈 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6: 그렇죠. 바로바로 TVX로 혜택 가득하게.
7: TVX 타고 상품권 타고.
6: 트러크라면 TV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7: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TVX.
8: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9: TVX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0: 피부가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아비가일님, 치과 신경치료 받고 오셨대요. 점심 먹고 출근해야 하는데 마취가 아직 덜 풀려서리 배가 고픈데 오늘도 아자아자입니다. 야, 연휴 끝나고 만만치 않은 월요일의 시작이네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프랑스갈이었어요. 수수아 준느 뚜빠. 오늘 밤 잠을 이룰 수 없어요. 이 가을에 어울리는 곡이었죠? 그전 곡은 조르주 무스타키의 마 솔리튜드였습니다. 나의 고독. 아, 영표님이 저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때 안에 따뜻한 포옹이 없었다면 제가 그 어려운 풍파를 과연 헤쳐나올 수 있었을까 생각합니다. 아내에게 고맙고 또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하셨네요. 실제로 포옹을 하면 이 따뜻한 포옹을 하면 스트레스 지수를 낮춘다고도 하죠. 자, 여기는 육회 지수를 올리는 방송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월요일이고요. 보이는 라디오로 만나고 있습니다. 미리네님, 어머 지수님 줄무늬가 트렌드인데 오늘 아주 산뜻하네요 하셨고, 알리송님 요즘 유행하는 줄가라 그런 건 유행은 잘 모르겠지만 어부지리로 그냥 얹어갑니다. 해피그님은 변산반도 최석강 패션입니다 하셨는데, 아 거기 뭐 이게 뭐 주상절리 이런 거 있는 거죠? 왕서방님은 시루떡 의상이네요. 근데 이거 한번 본 거도 갖고 보라에서 어디선가 본것 같은데 하셨는데, 뭐 어디선가 이런 거는 보라에서든 떡집에서든 한 번쯤은 보시지 않으셨을까 싶네요. 지리사님은 지수님의 오늘 의상을 보니까 열대어 의상입니다. 대서양을 힘차게 헤엄쳐가는 열대어 지수님 하셨는데, 뭐 열대만 어서 맞고 싶다 뭐 이런 뜻일까요? 열대어 지수님은? 지리사님이 원하신다면 뭐제 손은 자유롭습니다. 날아가겠습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보라 퀴즈, 월요병을 잊게 하는 넌센스 아재 퀴즈 준비했습니다. 음악 듣고 본격적으로 풀어봅니다. 이어지는 곡은 린다 론스테드 그리고 제임스 잉그램이 함께 노래해요. Somewhere Out There.

자작나무님, 아, 가을이 성큼 다가왔네요 하셨는데 음악에서도 선곡에서도 느껴지죠? 두 분님은 대박입니다. 제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이 곡이라고 아메리칸 테일 노래 하셨는데 이게 애니메이션 주제가였나 그렇죠? 린다 러스텟, 제임스 잉그램의 Somewhere Out There, 또 앤 머레이의 데니스 송이었습니다. 자극맨님, 이야, 이 채석강은 주상절리가 아니고 수천만 권의 책을 자곡자곡 포개놓은 듯한 독특한 퇴적암 측리와 회식동굴이 장관이라고 해요. 아유, 죄송합니다. 어디 고향이세요? 잘하시네요. 자, 감사하고요.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오늘 월요병을 잊게 하는 넌센스 아재 퀴즈 함께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먼저 몸풀기 퀴즈입니다. 자, 편안하게 들어보셔요. 시가 현실적이다. 이것을 세 글자로 줄이면 무엇일까요? 아, 이 시는 진짜 현실을 그대로 반영했다. 현실적이다. Serial 되겠습니다. 하늘에는 총이 두 개가 있고 땅에는 침이 두 개가 있다를 표현하면 하늘에는 총이 두 개, 땅에는 침이 두 개. 별, 총총, 어두, 침침. 입니다. 하루에 1,000원씩 갯돈을 부었는데 1년 후에 1억을 받는 개는 무엇일까요? 아니, 하루에 1,000원씩 갯돈을 부었는데 1년 365일 후에 1억 원을 받는 그런 좋은 개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황당무게가 없다는 얘기해요. 황당무게. 영어 키스의 품사는 무엇일까요? 동사다? 명사다? 키스는 접속사고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색은 칠색, 정색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문제 나갑니다. 발 사이즈가 2km나 되는 발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보통 뭐 발 사이즈 나오잖아요. 저는 235거든요. 저는 235인데 이 발 사이즈는 무려 2km나 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발 사이즈가 2km나 된다. 이것은 우리 민요 아리랑에서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여기서 심리는 4km입니다. 4km. 자, 그렇다면 발 사이즈가 2km나 되는 발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우리 뭐 먹고 이거 내민다 이런 표현도 써요. 이건 내민다. 아닌 척한다 막 그런 거죠. 자, 발 사이즈가 2km. 뭐 서장훈 씨가 갑자기 등장을 하고요. 자, 넌센스 아재 퀴즈입니다. 우리가 흔히 무언 먹고 이건 내민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정답도 들어봤고요. 이거는 뭐 사실은 그러니까 2kg 하는데도 집중을 하시면 아실 수도 있어요. 심리는 4kg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정답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 신청곡과 정답 알려주시고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발 사이즈가 2km나 되는 발 무엇일까요? 알려주세요. 자,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상신님 패티 라이언이에요. You're my love, you're my life.

0106님, 저는 버스기사라서요. 해피송을 듣기는 자주 듣는데 문자하기는 좀 어렵네요 하시면서 오늘 퀴즈 참여하셨어요. 와, 그 어렵다는 우리 기사님과의 만남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커피 쿠폰 전합니다. 징기스칸의 로레라이였고요. 패티 라이언의 You're My Love, You're My Life였습니다. 유재수의 해피송 오늘 보이는 라디오 넌센스 아재 퀴즈 풀고 있습니다. 발 사이즈가 2km나 되는 발 무엇일까요? 0515님은 나의 아전밥 친구 해피송 오늘은 특별히 보라를 탭으로 보면서 화면도 금지막하게 놓고 식사하신대요. 카레라면 드신 괜찮은데요? 저는 수영할 때 종종 이거를 착용합니다. 그럼 접영이 잘 돼서 물찬 제비가 따로 없습니다. 하셨는데 오, 수영을 열심히 하시네요. 삼삼구일님은 정답, 저희 남편이 잘하는 거. 7679님은 우리 딸아이가 자주 내미는 겁니다. 뭔가 불리하면 모르쇠로 일관하지요 하셨는데 시침이 뚝 된다. 자, 등등 사연 주셨어요. 자, 발 사이즈가 2km나 되는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얼 먹고 무얼 하고 이거 내민다 이런 표현도 하죠.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정답 그리고 신청곡 알려주세요. 우리 햇님이들 가운데 3738님이 나른할 때 신나는 음악으로 힘을 올려주는 해피송 파이팅입니다 하셨는데 이어지는 곡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유지수의 해피송 리암니스님 신청하셨고요. 마룬5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Moves Like Jagger.

깜찍 송이님, 찰리프 셀레나 고메스의 We Don't Talk Anymore, 또 진소리다니 Imagine Dragons on Top of the World였습니다. 유재수의 해피송 1부 닫는데요. 7686님, 샤키라 Try Everything 남기고요. 저희 2부에 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4: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거리가 밤야. 행주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행주의 밤이 예술이 된다. 별빛 아래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여덟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10월 9일부터 18일 고향 행주산성에서. 고향 국가유산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6: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5: 마누카 꿀!
6: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5: 뉴질랜드!
6: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5: 당연히 콤비타죠!
7: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5: 콤비타 마누카 꿀.
8: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8: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1: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잇따라 발사했고 모두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오늘 오전 9시 20분과 40분쯤 북한에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가 연속 발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항행 중인 선박에 주의를 당부했으며 다만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일본 선박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는 북한 발사체 발사에 관한 정보 수집과 분석에 총력을 기울이고 항공기와 선박의 안전 확인을 철저히 할 것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만반의 태세를 갖출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에 불복한 쿠팡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공정위의 법 집행을 무시하는 아나무인격 태도를 보이면 다른 유통사도 똑같은 태도를 보일 것이라며 정무위 차원의 결의문이나 위원장, 여야 간사의 논평이라도 내국회에서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0: 박성은 의원도 쿠팡이 국내에서 엄청난 이익과 온갖 혜택을 얻어가고 있음에도 불리할 때만 미국 기업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책임을 다하려고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문사 1호 사건인 고 최종길 서울대 법대 교수의 죽음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접수됩니다. 최종길 교수를 추모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내일 최 교수의 죽음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교수는 제4공화국 유신 시절 유럽 간첩단 사건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중앙정보부에 자진 출두했다가 사흘 만인 1973년 10월 19일 변사체로 발견됐고 당시 중정은 최 교수가 간첩임을 자백한 뒤 투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02년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이 발표가 허위 조작됐으며 최 교수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사망했다고 공식 인정했으나 구체적인 사망 경위와 정확한 사인은 여전히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인공지능 관련 수출과 설비 투자 호조에 힘입어 한국 경제가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소비 회복세는 상대적으로 더디다고 진단했습니다. KDI는 오늘 발표한 경제동향시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AI 관련 수출과 설비 투자의 호조에 힘입어 개선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지만 경기 개선의 효과가 가계 전반으로 확산하지 못하면서 소비 개선세는 완만한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 개선에도 고유가가 이어지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실질 임금 상승세도 미약해 가계 구매력 회복이 제약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저소득 청소년 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가운데 내년부터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을 확대합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으며 전남권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 전국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2도입니다. CBS 뉴스 송인찬이었습니다.
1: CBS
2: 잣 좋아하세요? 홍천 풍천리 잣나무 숲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100년 잣나무 숲입니다. 이 나무들과 수달, 삭 등 많은 생명들의 목숨이 경각에 처했습니다. 양수발전소 때문인데요. 11만 그루의 잣나무가 사라집니다. 풍천리 주민들은 양수발전소 반대운동을 8년이나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주민 이창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3: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2: 새로운 삶은 어떤 걸까요?
3: 이제 고등학교 졸업 맞고 아버님과 같이 잣을 따면서 여태까지 살아오다가 잣을 따면서도 실은 저희는 생계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자연에서 이 잣나무가 100년을 버티고 살아왔는데 그 나무가 베어진다는 거 사라진다고 했을 때 정말로 소중하다는 걸 느꼈어요. 저희들은 그거를 지켜보자고 바램 없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2: 한쪽에는 나무의 가치를 알게 된 새로운 삶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한 번 결정된 것, 잘못된 결정이라고 해도 그냥 가겠다는 삶이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4: 1시 5분입니다.

1795님. 점심시간에 활용해서 역곡 천변을 1시간 정도 갔는데 지수님 해피송은 늘 저의 동반자입니다. 가을 들꽃이 하늘하늘하니고 하늘은 높고요. 바람은 가벼워요. 하셨네요. 아, 막 상상하니까 그 여유로운 풍경이 제 마음도 참 풍요롭고 여유롭게 합니다. 내일부터는 또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아, 쫑아님은 빈센트 듣고 싶었는데 아 너무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1339번으로 신청하신 논 맥클린의 빈센트 해피송 2부 여는 곡이었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넌센스 아재 퀴즈 해피송에서 함께 풀었습니다. 발 사이즈가 2km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발 사이즈가 2km. 정답은 오리발입니다. 오리발. 아, 뭐 오리발 내민다 이런 뜻도 있지만 그 오리가 약 2km래요. 심리는 약 4km. 그래서 정답 오리발입니다. 정답 많이 알려주셨고 우리 또 내일부터는 라디오 청취 조사 기간입니다. 해피송에서 커피 쿠폰도 많이 많이 드리면서 우리 햇님이를 격려해야죠. 자, 그래서 조각달 1144-9233-5064 미셸찰 루나별이 6667-8003 여유만만한 너 재룡이 1249-2546-1965 우야꼬 9792-9550 2714-1098-3597-6569-5730님 등께 커피 쿠폰 전합니다.

0: 이제 시작이니까 2주 동안 햇빛송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커피 쿠폰도 받아가시고 무엇보다도 오늘은 아닙니다. 이제 오늘 방송을 어떻게 들었냐 하고 내일부터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시작이 되니까 조사에 잘 응해 주세요. 자, 해피송은 그래서 2주 동안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고요. 오늘 2부 주제는 이겁니다. 20년 전 10월, 그러니까 2006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6년 10월에 우리 햇님이도 어디서 뭐 하면서 우리 이렇게 만날 줄 알았어요? 뭐 하셨어요? 와, 2006년. 야, 파릇파릇했다. 그때는 주름이 뭔지도 잘 몰랐다. 흰머리가 뭐냐? 응? 등등등. 자, 2006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그 가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알려주시고요. 신청곡도 적어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2부 주제 아시죠? 2006년 10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작은 불안도 크게 걱정되죠. 그래서 허그는 주거 고민은 더 작게, 주거 안심은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주택을,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든든한 금융기반을 만드는 주택공급 주거금융 공공플랫폼. 주거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허그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5: 건강한 오늘, 더 나은 내일. 바이오 소재부터 헬스케어 식품, 뷰티까지 다양한 생활 바이오를 만나는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최신 바이오 헬스케어 기술을 체험하세요. 한국바이오특화센터 협의회.
6: 레노, 오래 탈 차라면 믿음이 중요하죠.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를 르노가 보증합니다.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이 가능한 그랑콜레오스와 킬란트를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부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7: 레노.

4465-6410님, 사이먼의 가펑클의 에어컨도 바사였고요. 또 별빛이님, 엘비스 코스텔로의 쉬, 또 아비가일님, 이글스의 데스페라도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네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6년 10월 우리 햇님이들 그때 어떻게 보내셨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우리 흥철님이 2006년 10월 류현진 선수가 한국 시리즈에서 인상적인 투구를 하지만 팀은 준우승을 했죠. 아, 당시 자료 보니까 삼성이 한국 시리즈에서 4승 1무 1패로 우승을 했고 안타깝게 한화가 준우승을 했던. 하지만 그 이후에 뭐 류현진 선수 승승장구했죠. 빵야님이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20년 전은 그저 젊었었네요. 유치원생 학부모로 쌩쌩했던 젊은이였습니다. 하셨는데 20년 후에 나의 모습을 상상하면 오늘 진짜 젊은 거 아닙니까? 6651님은 그 당시 재수하고 있었어요. 다니던 대학을 휴학하고 제대로 공부하고 싶어서 후회 없도록 재수를 선택했는데 실패하고 원래 다니던 곳으로 돌아갔죠. 왜냐하면 2006년 10월에 무진장 놀았거든요. 그 뜨겁던 젊음. 아, 사실 이미 결과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놀아서. 그나저나 오늘 선곡 튀깁니다. 아, 그래도 시도도 안 했다면 아쉬움만 가득하고 오히려 오늘의 현실에 집중을 못 하셨을 것 같은데 뭐 놀 땐 놀더라도 일단 시도를 해봤으니까 다시 현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 아니었을까요? 3725님은 어머, 두 분 혹시 재수 동기? 언니, 저 2006년 10월에 재수생이었어요. 수능을 한 달 남기 시점이라서 얼마나 예민했는지. 하지만 결국 시험에 또 떨어지고 삼수로 갔습니다. 삼수해서 원하는 대학에 갔고요. 30대 초반인 지금도 젊지만 20대 열정과 시험이 전부였던 그 마음이 그

0: 입습니다.
1: 20대도 젊고 30대도 젊지만 젊은 가운데 조금 다른 것도 있죠. 이때 30대 초반부터는 막 그런 얘기 들리지 않냐? 사회 초년생. 너 노후 준비 이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니? 막 사회생활에 이제 발 들였는데 노후 얘기가 먼저 나오는 상황. 잼잼님은 2006년 꽃다운 20대 사회 초년생이었습니다. 자유분방했고요. 월급 타서 예쁜 옷도 사입었고요. 10cm짜리 하일도 신고 오로지 나 자신만을 위해 꾸미고 살던 그때였죠. 지금은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고 어느 마트가 세일을 하는지 또 용돈을 모아서 친정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싶고 맛있고 좋은 거 보면 가족이 제일 먼저 떠오르고 그렇게 세월 따라 살고 있네요. 하셨네요. 아, 잼잼님 너무 예쁘세요. 너무 아름다우시고 우리 모두의 사실 이야기이기도 하네요. 9468님은 2006년 대학 새내기 시절이고요. 10월이면 대학 축제에 한창 들떠 있을 때였네요.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때 그 시절 06학번들아 잘 지내고 있지? 하셨는데 06학번이세요? 어머나 세상에 멋지다. 요즘도 대학 축제 하던데 그때랑 분위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달라졌나? 괜히 06학번인 척 한번 해봅니다. 9698님은 2006년 10월은 정말 특별해요. 그해 10월 29일에 결혼했거든요. 올해 결혼 20주년입니다. 하셨는데 미리미리 축하드려요. 9468, 9698님께 커피 쿠폰 전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햇님이들의 2006년 10월, 그때 어떻게 보내셨는지 알려주세요. 자, 유지수의 해피송 이어지는 곡은요. 꼬맹이님 브루노 마스예요. Just the way you are.

원흥세대 경희님, 아 제가 너무 좋아하는 팝이라고 다이도의 땡큐 얘기하셨는데요. 7679님이 신청하신 다이도의 땡큐 이어서 판교 금사빠님 제이슨 브라스의 벨라 루나였습니다. 럭키비키님이 지수님 저는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소원이 없겠어요 하셨는데 욕심이 많으셔 2년 전으로만 돌아가도 좋겠다. 응?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아 상상도 아니 이거가 추억을 회상하는 겁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2006년 10월로 갑니다. 머라이어 박님은 2005년에 결혼하고 2006년 결혼 1년 차 당시 요리 학원을 세 군데나 열심히 다녔네요. 이제는 고3 딸내미 엄마가 되었는데요. 10월 30일 결혼기념일 미리 축하해 주세요. 세상에나.

아니 무슨 종가 며느리신 거 마냥 뭐 요리하고는 세 군데다 대단하심. 예전에는 그러니까 신부 수업이란 단어가 있어요. 요즘은 그런 단어 없죠? 6291님은 2006년 10월, 당시 9월 26일에 아들이 태어나 아빠가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바빴는데 회사 땡 하면 산후조리

흘렀는데요. 아내는 말리기도 했고요. 이 직업을 20년째 꾸준히 하고 있는데 건설 현장 장비 대여하는 업입니다 하시면서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이렇게 20년을 몰두해 오셨다면 전문가라고 불릴만 하고 앞으로 20년은 평탄하게 흘러갈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님은 2006년 10월 5일 첫 출산 딸을 낳았죠. 그때 우리 딸 안 낳았으면 어쩔 뻔했어요. 지금은 친구처럼 잘 지내신다고. 5428님은 9월에 큰아들을 낳았는데 벌써 성인이 되었습니다. 꼬물꼬물했던 아이가 멋진 성인이 될 수 있게 응원 부탁합니다 하셨는데요. 물론 해피송에서 응원도 하고요. 이제는 우리가 2006년생들에게 뭐 좀 배워야 되는 배울 게 많은 세대가 아닌가. 아드님 우리도 좀 알려주고 어떻게 이런 거 신문물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좀 알려줬으면 좋겠네요. 5428 지금님께 커피 쿠폰 전합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리사님 엘튼 존 키키드예요. Don't go breaking my heart.

단다디 미라니 메리 화이트 You're the first, the last, my everything이었고요. 신촌 케빈님 올리비아 뉴튼 존 피지컬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이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 앤 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곡 진원님 조한자의 앤 더 블랙하츠의 I love rock and roll 남기고 물러갑니다. 내일 다시 봬요. 유지수였습니다.

0: 당신 곁에 CBS 라디오.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3: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4: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거리가 밤야. 행주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행주의 밤이 예술이 된다. 별빛 아래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여덟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10월 9일부터 18일 고양 행주 산성에서. 고양 국가유산 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5: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6: 마누카 꿀!
5: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6: 뉴질랜드!
5: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6: 당연히 콤비타죠!
7: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9: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10: 한국경제신문지의 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포착된 미사일 중 일부는 900km 이상을 비행했으며 정확한 재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합참은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정부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성공에 대응한 무력 시위 성격이 있는 것으로 군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긴급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대비 태세 및 안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자동차 배터리 제조사 DN 오토모티브가 노동자들에게 비타민 주사라고 속여 체내 납 배출을 촉진하는 주사를 맞췄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회사를 업무 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앞서 DN 오토모티브 울산 공장에서 특수 건강검진을 앞두고 납수치가 높게 나올 것을 우려한 회사가 부작용 위험이 있는 주사제를 부당 투여했다는 의혹이 보도됐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1월 말 DN 오토모티브의 관련 의혹을 제보받은 직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으며 총 6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입건 송치하고 과태료 4,62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한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DN 오토모티브의 퇴직자를 포함한 전현직 노동자 전체를 대상으로 납 노출에 따른 건강 영향을 규명하는 집단 역학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올여름 온열 질환자는 작년보다 9% 가까이 줄었지만 사망자는 2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사망자 증가분은 모두 80세 이상 고령층에서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2026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 분석에 따르면 올해 5월 15일에서 9월 30일

0: 응급실을 찾은 온열 질환자는 모두 4,066명으로 지난해보다는 8.8% 줄었으나 역대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지난해보다 24% 늘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이 발생했는데, 80세 이상 사망자가 작년보다 70% 늘어 전년 대비 증가분이 모두 80세 이상에서 나타났습니다. 제주에서 경찰 보호 조치를 받는 40대 여성이 스토킹 및 폭력 가해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1시 40분쯤 제주시 연동의 길거리에서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뒤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으며, 피해자 B씨는 과거 A씨에 대해 스토킹 및 폭력 관련 신고를 여러 차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B씨를 보복폭력 피해 가능성이 있는 안전조치 관리 대상으로 등록한 상태였지만, A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 등의 조치는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8.4도입니다. CBS 뉴스 백원경입니다.
1: CBS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 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 복지 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5: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0: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도 많다. 7, 80년대 우리나라 가족계획 표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합계 출산율이 한 명도 되지 않죠. 출산율이 뒷걸음질 치는 이유, 경력 단절, 독박 육아, 사교육비 부담 등 출산과 육아로 인한 현실이 버겁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이 한마음으로 부모가 존중받는 제도와 문화를 정착시킨다면 출산율 반등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신한은행과 함께합니다.
6: 2시 5분입니다.
7: 송인찬의 어떤 가요?

0: Playboy.
1: 크리스마스까지 연휴 없는 송편님들 어떤 가요가 함께하겠습니다. 송인찬의 어떤 가요 A면 첫 번째 곡입니다. 21 I Don't Care.

10월 12일 월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A면 첫 번째 곡이었습니다. 21 I don't care.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송디 송 for you. 아나운서 송인찬 당차게 인사드립니다. 아, 동네에 노는 언니님께서 송디와 함께한 지 77일째. 와. 벌써 77일이에요? 시간이 진짜 빠르다. 오늘 또 하필 럭키 세븐이 딱 걸렸네요. 77일, 자, 계산을 해봤는데 딱 11주 됐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앞에 크리스마스 얘기를 잠깐 했는데 또 벌써 크리스마스를 기다릴 수 있는, 이제 크리스마스가 곧 보이는 그 시기가 됐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자, 우리 송편님들 한글날 연휴 주말까지 3일 동안 잘 쉬셨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요. 정말. 크리스마스 때까지 저희 열심히 달려야 돼요. 인생. 자, 그렇게 월요일이 또 오게 됐는데요. 혹시 나는 월요일이 너무나도 기다려진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회사 갈 생각에, 일할 생각에 온몸이 너무 개운하고 신난다. 이렇게 상쾌할 수가 없다 하는 우리 송편님들 계시다면 며느리도 사위도 모르는 그 비법 같이 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월요일에는 저희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어플 레인보우에서 표준 FM의 화면에 있는 TV 모양 아이콘 누르시거나 너튜브 송인찬의 어떤가요 검색하면은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10월의 연휴는 뭐 이렇게 끝났지만 저희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청취율 조사죠. 그것도 조금 저한테는 더 뜻깊은 게 첫 청취율 조사예요.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 송편님들이 더더욱 좀 홍보를 해주십사 이렇게 또 코너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어떤가요 홍보대장 송편님, 줄여서 홍대송을 한번 뽑아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계신 CBS 라디오 송인찬의 어떤가요를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면 되는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C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에서 어떤가요가 보이는 화면에 있는 노란색 깨톡 버튼을 누르면 친구나 지인에게 전송하는 그 화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가족 단톡방도 좋고요. 친구 단톡방, 뭐 개모임 단톡방도 좋습니다. 우리 단체 톡방에 깨톡

공유하기를 눌러주시고 송인찬의 어떤가요? 같이 듣자. 같이 들어요? 뭐 이런 문구 하나까지 보내주신 다음에 그 화면을 캡처해서 문자 번호 샵 1212로 인증해 주시면은 미션 클리어고요. 또 열심히 홍보해 주신 우리 어떤가요 홍보대장 송편님 두 분을 뽑아서 저희가 택배로 가는 퀼리 스페인 과자 세트 보내드립니다. 아, 이 설명 방법이 조금 복잡하다 그러면은 또 자세한 설명 방법은 저희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도 올려놨으니까요. 시간 되실 때 한번 꼭 봐주세요. 사진 첨부는 오직 문자로만 가능하다는 점,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21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잠시 후 A면에서는 저희 원투천천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에너지가 필요하신 분들, 응원이 필요하신 분들, 이름이 불리고 싶은 분들, 점 하나만 보내도 좋으니까요. 늦지 않게 입장해 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송인찬의 어떤가요?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오시죠!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4: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5: 위제로
4: 과식에도 제로 제로
5: 위제로
4: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5: 위제로
4: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5: 위제로
6: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7: 일양약품.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8: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9: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8: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10: 새로운 주거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 건축부터 자족 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8: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11: 여행이라고 다 좋은 여행은 아니죠.
12: 같은 거리도 달라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 여행.
11: 지친 나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여행.
13: 휴가를 여유롭게 아껴주는 여행. 그래서
11: 전
12: 이번에도
11: 참 좋은 여행으로 떠납니다.
14: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1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6: 코리아 트렌치.
15: 코리아 트렌치.
17: 남은 시간 5분. 안동한우 사과 간고등어까지 맛이 어떻습니까?
18: 기가 막힙니다.
19: 2016 안동 농축특산물 직거래 장터 완익여 안동장터 서울광장에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17: 착한 가격에 경품 이벤트도 부탁해.

UP1024 그 전곡은 노이즈의 어제와 다른 오늘이었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서 홍대송, 우리 또 홍보대장 송편님을 찾고 있다고 했는데 6651번님, 이렇게 열심히 홍보 중입니다. 손가락 불날 지경! 이러면서 사진 3장 보내주셨는데요. 각각 친구들에게 공유도 하면서 요즘 내 최애 라디오 프로야. 내일부터 청취율 조사라고 홍보하는 중인데 혹시 전화 받으면 송인찬의 어떤가요를 외쳐주길 바라. 자, 이렇게 하나하나씩 또 정성껏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리 6651번님께는요. 퀼리 스페인 과자 세트 오늘 홍대송 2로 당첨 축하드립니다. 자, 아직 한 자리 남았으니까요. 우리 6651번님처럼 이렇게 송인찬의 어떤가요? 깨톡 버튼으로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원투 찬찬찬 중에도 좋고요. 노래 듣는 중에도 저희는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 타파 프로젝트 가시죠. 원투 찬찬찬!

답도 없고 약도 없는 월요일, 지치고 힘들 때면 원스텝 투스텝 앞으로 입장해주세요. 한 주의 시작을 텐션으로 가득 채우는 월요병 타파 프로젝트 원투 찬찬찬.

빨면서 신나게 원투 찬찬찬 입장해 주신 우리 송편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이 10월 12일. 12라니까 12, 12. 아, 그 며칠 전부터 나에게 그 12 거는 그 사람. 아침부터 12 건 그 직원. 세상이 날 몰카나 싶을 만큼 인생이 나에게 12 거는 그 느낌. 이거다 내 얘긴데 싶은 송편님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시비 걸고 태클 걸고 월요일부터 할 말 많은 우리 송편님들 이곳에 다 시원하게 털어놓고 가십시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남겨주시면 속풀이와 함께 힘찬 에너지 음료 쿠폰 보내드리고요. 또 월요일이 힘들고 고단한 송편님들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원투 찬찬찬 입장 코드는요.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에 만나는 텐션 충전 타임 원투 천천천. 먼저 첫 번째 곡 영턱스 클럽의 질투로.

I03번님,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월요일이 너무나 기다려졌어요. 왜냐고요? 오늘은 모처럼 30년 근속 포상휴가를 즐기고 있거든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여유롭게 라디오 들으니 정말 행복하네요. 30년이요? 이야, 30년이란 당신에게 소소한 선물을 드립니다. 힘찬 에너지 쿠폰 4203번님에게 쏩니다.

힘내라 해피맘님. 우리 큰딸내미 12월에 일본어 자격시험 본다고 책상에 앉아있는 모습 보니 귀엽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암튼 합격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힘내라 해피맘님의 따님에게 응원 들어갑니다. 합격 푸시업 푸시업 아자자자자자자자.

최강권철님, 저는 장사하는데 몇몇 손님들이 가끔 반말 쓰면서 오만 모진 말 다 하고 화풀이하고 가는데 아 가끔은 저렇게 할 말 다 하고 화낼 거 다 화내고 사는 게 속이 시원할까 행복할까 싶어요. 아니 도대체 당신이 뭔데 어? 우리 송편님들에게 그러는 겁니까? 예? 최강권철님 여기서 다 화내고 가십시오. 마음속 아 파이어!

0306번님, 장기근속 회사 퇴사 후 이직을 무한반복하다가 이제 자리 잡으려고 오전에 면접을 봤는데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영향으로 휴일이 없는 회사라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데 합격해야 할 수 있는 고민이네요. 일단 합격할 거니까요. 미리미리 고민해둡시다. 우리 월요일이니까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고민 날리고 걱정 날리고 아자아자 할 수 있다. 이어지는 곡 우리 송표현님들의 비상을 위하여 코요태 비상입니다.

7792번님, 크리스마스까지 10주! 작은 거라도 의미 있는 마무리를 할 수 있게 자격증 도전하려고요. 아자! 아자! 어떤 자격증 도전하는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3792번님, 어떤 자격증이든 합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힘찬 음료 쿠폰과 함께 에너지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충전 완료! 하하이님, 자격증 시험이 다음 주인데 너무너무 공부하기 싫어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집중하라고 힘 좀 주세요. 그리고 아침부터 빨래 쌓였다고 시비 거는 남편아, 그렇게 보기 싫으면 너가 해. 자, 뭐 저도 한 소리 하겠습니다. 우리 하하이님 남편분, 우리 시험 끝날 때까지만 빨래 해주면 안 될까요? 우리 하하이님께도 힘찬 음료 쿠폰 보내드립니다.

급하게 입장한 싱숭생숭한 로질님도 소금이님도 주원님도 럭키비키님도 모두모두 월요일 월요팅. 4367번님 안녕하세요. 송디, 오늘은 아끼던 물통도 깨고 머리가 복잡해서 운동도 못 갔습니다. 라디오 듣고 있는데 마냥 기쁘지가 않아요. 아, 청취율 앞두고 송디도 고민 중일까 봐서 고민했는데 고민 보내고 저는 과자 세트는 안 주셔도 돼요. 대신 꼭 받고 싶어하는 분께 드리세요. 아, 우리 4367번님 또 마음이 어지럽고 또 안 좋은 일도 있으셨는데 저희까지 걱정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하지만 일단 어떤 가요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냥 걱정 편하게 보내주시고 응원만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4367번님 아자아자 파이팅!

딸내미가 1년 넘게 쉬고 있는데 세 달 안에 취업하는 게 목표더라고요. 꼭 이룰 수 있길 바라요. 자, 세 달 아니면 딱 12월 2026년에 깔끔하게 한번 끝내봅시다. 별종별님 다

저도 흔들어주시고 이어지는 곡까지 끝까지 송이찬의 어떤가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원투 찬찬찬 오늘의 마지막 곡 조이디 나인.

3210번님, 재수하는 저희 딸 수시 입시 기간이라서 오디션 열심히 보러 다니고 있어요. 부디 좋은 결과 있도록 응원 부탁드리고, 더불어 전국 시험장까지 열심히 운전해서 태워다 주고, 차 안에서 몇 시간을 기다렸다가 다시 딸내 네, 태워오느라 고생하는 우리 신랑도 고맙고 힘내라고 전해주세요. 신랑 사랑해. 자, 우리 3210번님 그리고 따님, 우리 신랑분 세 분 모두 힘냅시다. 슈퍼파워.

0432번님, 어제 모기가 계속 괴롭혀서 잠을 설치고 출근했습니다. 날도 그렇고 너무 졸려요. 하나님은 모기를 왜 만드셨을까요? 그러니까요, 왜 지금 가을인데 모기가 그렇게 설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기야 가라, 겨울아.

소소한 행복님, 나른해서 들어왔습니다. 최강권철님의 사연을 들으니까 고3 딸내미가 한 말이 생각나요. 저도 그런 사람 만나면 속상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더 친절하게 대해주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제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이 아이는 저보다 한 수 위에 있더라고요. 저도 그러기 힘든데.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 책에

한 번 더 놀랐어요. 요즘은 제가 배웁니다. 자, 그 따님이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다 소소한 행복님이 잘 가르쳤기 때문 아닐까요? 소소한 행복님, 박수 드립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월요병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면, 송편인들의 월요병을 타파할 수 있다면 저 송디는 무슨 일이든 못할 게 없습니다. 한 번 더 아자아자 파이어. 자,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 송편님들 무슨 일이든 포기하지 말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나게 흔들고 흔들어주세요.

월요병 타파 프로젝트 원투 찬찬찬. 우리 송편님들의 월요일이 조금 더 가볍고 힘차고 조금은 더 즐거울 수 있도록 저는 다음 주에도 더욱 신명나게 스텝 밟으면서 입장하겠습니다. 그 시간까지 우리 텐션도 원투 찬찬찬.

0: 세상을 알게 된 두려움에 흘린 전인물이 이 다음에 올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지.
1: 넥스트 해에서 소년에게. 그 전곡은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이었습니다. 자, 유튜브로 함께해 주시는 우리 김영민님, 엘리츠님, 루비제이님, 캔들라이 판다님, 샤이37번님, 그레이스78번님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가을 타는 산도님, 송디 이제 긴팔 입으셔야죠. 저는 입을 수 있을 때까지 입으려고요. 아, 그리고 아직 그 밖에도 덥고 실내가 덥습니다. 절대 뭐 옷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머무르 꿈꾸던 어른이 되었나요인데요. 이 노래가 AI 노래라고 합니다. 자, 지금 무려 음원 사이트 차트 3위의 곡인데요. 아, 송편님들이 듣고 야, AI가 3위의 곡을 만들었어? 과연 그 정도 곡인지 한번 같이 듣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별똥별냥님은 아, 이 곡 너무 좋아요. 저 퇴근하면서 그 곡 듣고 막 울었어요. 주위에 이 곡 다 추천했는데 들으면서 다들 울컥했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 일단 그 AI 느낌이 잘 안 들기도 하고 사실 이 가사나 그런 우리가 막 전달하려는 게 뭔가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울리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제목도 꿈꾸던 어른이 되었나요. 또 약간 나는 반딧불 그 느낌도 좀 나는 노래고요. 이 노래가 기획, 작사, 작곡, 프로듀싱은 아티스트 머무르가 직접 만들었고요. 또 보컬만 이제 AI로 생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 노래 어땠는지 우리 송편님들의 의견 또 많이 남겨주시면서 송희찬의 어떤가요? A면 끝곡은 손디아의 어른으로 함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테이프 갈고 B면으로 돌아옵니다.

0: CBS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0: 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3: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4: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5: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7: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8: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알보제 휴, CBS 수도권 뉴스입니다. 서울역 광장과 서울 역사 주변이 오는 11월 9일부터 금주구역으로 공식 지정됩니다. 서울 중구는 서울역 광장이 대낮부터 음주 행위로 이용객 불안과 통행 불편이 끊이지 않아 시민 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6.4%가 금주구역 지정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주구역 지정 이후 내년 2월 28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3월 1일부터는 금주구역 내 음주가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 계약을 등록한 후 해제하는 비율이 최근 5년 새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해제는 모두 6,400여 건으로 전체 거래의 7.66%에 달해 2021년 3.41%보다 2배 이상 비중이 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고의적 시세 조작 행위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엄정하게 조치해 시장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도내 11개 시군 42개 양식 어가에 유용미생물 26,680리터를 무상 보급했습니다. 보급된 미생물은 고초균과 유산균 등 4종으로 양식장 유기물 분해와 수질 개선을 돕기 위해 올해 계획보다 1,680리터를 추가 공급했습니다. 보급 어가 대상 설문에서는 수질과 생물 성장 개선, 폐사 감소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나왔으며 사업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2점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도가 오늘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경기 해양안전체험관 1층에서 해양쓰레기 업사이클링 전시회 바다 숨 빛을 엽니다. 전시장에는 해양쓰레기의 피해를 담은 사진과 지역 예술인, 학생들의 재활용 작품이 전시되고 관람객이 환경보전 실천 다짐을 남기는 참여 공간도 운영됩니다. 경기도가 공정한 입찰과 건전한 경영을 실천하는 도내 건설업체 10곳을 선정하는 바른입찰 모범건설업체 선발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공공입찰 실태조사에서 한 차례 이상 적합판정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법규 준수와 기술 경쟁력, 안전관리 등을 평가하며 선정업체에는 실태조사 유예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0: 소송은 오늘부터 오는 30일까지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에서 접수하며 최종 선정은 12월 말 이뤄집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과 평택시가 내일 배다리 도서관에서 평생학습도시 지정 20주년을 기념하는 포럼을 공동 개최합니다. 오늘 밤에서 내일 가끔 전국에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5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5도로 예상됩니다. CBS 뉴스 이지민이었습니다.
1: CBS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5: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6: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7: 대만 타이베이 푸양 에코공원의 연못에서 들리는 개구리들의 합창입니다. 배전박이 개구리, 면천 청개구리, 줄무늬 범행꽁이의 노래인데요. 이곳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개구리를 조사하는 시민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약 600명의 자원봉사자가 80개의 팀을 이루어 전국의 양서류를 조사합니다. 이들은 공원에 사는 양서류를 기록하고 외래종인 전박이다리 나무 개구리를 잡고 있는데요. 포획된 외래종은 인근 타이베이 야생조류 구조센터로 보내져 구조된 새들의 먹이로 활용됩니다. 시민과학은 생물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을 직접 지키는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8: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자, 송인찬의 어떤가요? 비면 테이프 갈고 왔습니다. 아, 저희 비면 송디와 텔레파시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홍보대장 송편님 찾기 프로젝트 홍대송 문자가 아직 많이 안 오고 있어요. 혹시 뭐 연휴 동안 너무 많이 쉬셔가지고 다들 가버리신 거 아니죠? 제발 다시 좀 와주시면 안 될까요? 자, 어떤가요? 레인보우 화면 깨톡 공유해서 캡처해 주시고요. 단톡방에 공유한 거 캡처해서 문자번호 샵 1212로 저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보내주시면은 텔레파시 끝난 후에 저희가 추첨해서 스페인 퀼리 가젓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요. 이어서 송디와 텔레파시 함께 하시죠.

통하면 통할지니 숫자로 전하는 제 마음 들리십니까? 오늘의 시그널을 받아주세요. 송디와 텔레파시. 자, 지난주에 제가 우리 송편님들께 머리 박고 사과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송편님들을 모두 친구라고 생각해서 79라는 숫자를 적었는데 어떻게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아, 그래서 제가 오늘 약속드립니다. 이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 어떻게든 송편님들과 통하는 이 시간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더블 당첨 걸고 가겠습니다. 자, 평소보다 두 배로 더 많이 뽑는 날이니까요. 우리 송편님들 월요일이어도 힘들어도 숫자 하나만 딱 보내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송편님들이 보내실 숫자는 0, 0부터 99 사이입니다. 1과 2와 같은 한자리 숫자를 보내고 싶다면 앞에 반드시 0을 붙여서 0, 1, 0, 2 이렇게 두 자리 숫자로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숫자는 반드시 1인 1숫자. 한 분이 욕심내서 숫자 여러 개 중복해서 보내시면은 집계에서 제외된다는 점, 그리고 문자 레인보우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만 참여해야 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자, 저희가 집계 시간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 집계 시간은 13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13분부터 20분까지로 할게요. 집계 시간 3시 13분부터 20분까지. 자, 오늘 더블 당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와 마음이 통한 선착순 1등 아니고요, 1등 2등까지 바로 드실 수 있는 치킨앤콜라 치콜 세트 보내드리고요. 같은 번호 보내주신 선착순 최대 4분께는 택배로 가는 간식 세트, 그리고 그 뒤에 4분께는 커피 쿠폰까지 보내드립니다. 총 10분 뽑을 거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자, 그러면 오늘 텔레파시 보냅니다. 야! 자, 텔레파시 제발 잘 받아주셨기를 바라면서 한 번 더 보내겠습니다. 자,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

한 번 더 보냅니다. 자, 제가 얼굴까지 찡그리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보냈거든요. 텔레파시에 받은 분들 숫자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되는 문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조성민 3분 55초간의 고백, 김원준 너 없는 동안 두 곡 함께 하고 왔고요. 자, 송편님들의 숫자 텔레파시 잘 받았습니다. 자, 바로 번호 한번 공개할게요. 오늘은 1의 자리 숫자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의 자리 숫자는요? 3입니다. 자, 오늘 더블 당첨 최종 숫자는 뒷자리 3, 10의 자리 숫자는 8입니다. 자, 오늘 제가 보내드린 숫자, 텔레파시에 보내드린 숫자는 83이었습니다. 자, 과연 몇 분이 또 당첨됐는지 저희 당첨자 뽑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Boy Next Door, 오늘만 I Love You.

솔직히 말해 엄마 같은 건

자, 소소한 행복님의 신청곡 보이 넥스트 두어 오늘만 I love you 들었고요. 당첨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계 시간 안에 숫자 중복 없이 83을 보내주신 송편님들 총 3분 계셨어요. 아, 그래도 뭐 다행이라면은 치킨 콜라 세트를 일단 두 분 다 받아가셨다는 점. 자, 그 가운데 치콜 세트 받을 두 분은요, 똑똑이님 그리고 주관적인 자기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두 분 다 83을 보내주셨는데 똑똑이님은 지금 레인보우 아이디에 휴대폰 번호 등록을 안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콜 세트를 지금 바로 보내드릴 방법이 일단 없고요. 혹시 방송 듣고 계시다면 샵 1212번으로 휴대폰 번호 하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식 세트 받을 한 분 맹꽁님도 축하드립니다. 아, 파란하늘님, 송디랑은 알러뷰 실패. 동네 노는 언니님, 이유나 들어봅시다. 이젠 이유가 제일 궁금스. 아, 이거를 이제 막 다들 해명하라고 하시네요. 아, 해명의 시간, 소명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한 두 번 중에 한 번은 의미 있는 숫자, 의미 없는 숫자라는데, 아, 지지난 중가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너무 내가 막 들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빗나가는 것 같다. 그래서 아예 우리 송편님들이 이 숫자는 얘기를 안 하지 않을까? 라는 숫자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제가 다 적어봤어요. 그 포스트잇에 1 적고 앞에 2 적고 앞에 3 적고 막 그 온갖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제가 생각했을 때는 83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하면 송편님들이 많이 보내시지 않을까? 약간 역발상을 한 거죠. 뭐 오늘 저는 그래도 10분 다 받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번에 없었잖아요. 우리 0에서 3이 된 거니까 약간 장족의 발전이라고 우리 송편님들도 그렇게 생각해 주실 거죠? 네, 노래로 이어가겠습니다. 세븐틴 음악의 신.

세븐틴 음악의 신, 빅뱅 맨정 신 두 곡 함께 하고 왔습니다. 자, 오늘 홍대송 마지막 한 분은 끝번호 2707번님입니다. 자, 2707번님은 복받은 형제들의 모임이라는 네 분 계신 그룹 채팅방하고 또 그룹 채팅 3명 있는 두 톡방에 보내주셨고요. 총 7분께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또 감사의 의미로 스페인 퀼리 과자 세트 보내드릴게요. 저희 홍대송은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오고요. 뭐 꼭 단톡방 아니더라도 가족, 친구에게도 보내셔도 좋으니까요. 부담 없이 홍보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편님들. 자, 이어지는 곡은요. 옥수토박이님의 신청곡으로 이어가 볼게요. 비주, 누구보다 널 사랑해.

사번님은 57번 아까 보내주시면서 항상 2시 반이 되면 직원들과 정치합니다. 벌써 직원 3명이나 당첨됐는데 꼴찌가 되고 싶지 않아요? 아, 57도 제가 언젠가 한번 했던 숫자 같은데. 혹시 몇명 남으셨나요? 제가 7074번님, 꼴찌에 안 되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누니크님과 7074번님 사연 보내주신 이두 분께는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Close Your Eyes의 Open Your Eyes 함께 할 건데요. 이 곡은 우리 육아휴직 중인 봉디가 정해온 신청곡입니다. 작년에 데뷔한 보이그룹인데 아이돌 노래 중에는 좀 특이하게 이 재즈풍이 들어가 있는 노래라고 해요. 우리 봉디의 신청곡 함께 들어보시죠.

워킷.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하.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 성공
2: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0: 연간 임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TBX 앰버서더 곰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럭크라면 알고 있죠. 절대 빈 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죠. 바로바로 TBX로 혜택 가득하게.
2: TBX 타고 상품권 타고.
1: 트럭크라면 TB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TBX.
3: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0: TBX. 깨끗한 바다를 품은 최적의 환경, 그 안에서 키운 안전한 먹거리. 완도바다 명품 광어. 명품 광어는 찰진 식감을 자랑합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란 명품 광어는 세계가 인정한 안전한 먹거리입니다. 정성과 과학이 키운 완도바다 명품 광어. 광어 양식 의무 자조금위원회와 함께합니다.
4: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복지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5: 송인찬의 어떤가요?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우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노큐어 리커버리 토너.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만나 한 끼 티톡스 차와 제주 월동 무차. 첨가물 없이 올리브오일로 구워 담백한 스페인 퀼리 과자 세트. 춘천에서 줄 서서 먹는 감자밭 감자빵. 핵심 성분을 아낌없이 담은 라움 365에서 스킨케어 2종. 그리고 여기에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편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송편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6: 자, 저희가 직전에 들었던 노래 봉디의 청곡의 가수 이름이 Close Your Eyes고요. 노래 제목은 Open Your Eyes입니다. Close가 가수 이름, Open이 노래 제목. 아, 이건 저도 좀 많이 헷갈리는데요. 자, 우리 송편님들 내일부터 2주 동안 청취율 조사가 시작됩니다. 아, 송디의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중간고사인데 저는 우리 송편님들의 화력만 믿고 시험 잘 쳐보겠습니다. 전화가 오면 송인찬의 어떤가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CBS 표준 FM 송인찬의 어떤가요를 많이 많이 외쳐주세요. 송인찬의 어떤가요? 비면 끝곡 패닉의 내 낡은 서랍 속의 바다와 함께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송편님들 내일 또 올 건 가요?

0: CBS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0: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세력원자력.
1: 거리가 밤야. 행주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행주의 밤이 예술이 된다. 별빛 아래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여덟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10월 9일부터 18일 고양 행주 산성에서. 고양 국가유산 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2: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 마누카 꿀.
2: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 뉴질랜드.
2: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 콤비타 마누카 꿀.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6: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 대형 자동차 배터리 공장에서 노동자들에게 몸에 있는 중금속을 배출하는 주사를 비타민 주사로 속인 채 투약해왔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엄중히 대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의 조치사항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부작용을 숨긴 채 노동자들에게 주사를 맞게 하고 유해물질 노출을 은폐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인권 침해라며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특히 기준치의 5배가 넘는 납이 검출됐음에도 노동자들의 건강을 해치는 꼼수를 동원해 작업 환경 측정 평가를 통과한 것을 강하게 질타하고 엄중 대처를 지시하는 한편 다른 사업장에서도 유사한 사례의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1단계 전력 공급을 위한 재원 중 20%를 한전이, 나머지 80%는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기업이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전설비 예산 관련 질의에 한전이 부담하는 것은 20%도 되지 않는다며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나머지를 부담하게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반도체 특별법은 클러스터에 필요한 산업 기반 시설 조성과 운영 비용은 총 사업비 50%에서 100% 범위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김 사장은 국가가 지원할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반도체 특별법에 지원이 없을 때는 한전과 삼성, SK하이닉스가 전력 사용 비중에 따라 부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전 측은 앞서 삼성과 SK하이닉스에 전기료 25조 원 선납을 제안했던 이유로 사채 비율을 언급하며 현재 사채 비율이 5배인데 내년 말까지 2배수로 줄이기 위한 해결 방안으로 제안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출전 선수들이 병역 특례 제도와 관련해 부적절한 언행을 한 데 대해 병무청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청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병역을 이행하고 있는 청년들이 받았을 상실감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병무청장으로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청장은 또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해 병역특례제도를 개정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묻자 국방부와 의견이 같다고 답했는데 앞서 국방부는 이 제도의 혜택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야 국방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병역특례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고 여성 징병제가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CBS 뉴스 최선아였습니다.
7: CBS
8: 올바른 품질하면
9: 올품,
8: 올품하면
9: 올바른 품질.

0: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2: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5: 기업의 부담, 한쪽만 감당하는 게 공정할까요? 원재료 가격과 에너지 비용이 변하면 기업의 부담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도급 대금 연동제가 있습니다. 공급 원가 변동에 따른 부담을 원 사업자와 수급 사업자가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제도. 2026년 8월 11일부터 전기, 가스, 유류 등 주요 에너지까지 연동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공정한 거래, 함께 나눌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함께합니다.
6: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한번 관심을 보인 것들이 자꾸 나타나는 게 알고리즘이잖아요. 우리 마음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작은 친절에 눈길을 주기 시작하면 평소엔 그냥 지나쳤던 다정한 순간들이 눈에 띌 겁니다. 짜증나는 소식보다는 미소 짓게 되는 순간들을, 서로를 향한 날선 말보단 따뜻한 한마디를 마음이 자꾸 추천해주는 거죠. 마음의 알고리즘이 주변의 다정한 순간들을 더 잘 포착하길 바라며 함께 듣습니다. 블랙 아이드 피스예요. Where is the love?

0: Black Eyed Peas와 Justin Timberlake가 함께 했어요. Where is the love? Like Hip-Hop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유진의 Like Hip-Hop 하유진입니다. 아, 오늘 날씨가 가을인데 뭔가 덥지 않아요? 저만 더운가요? 지금 우리 라이커님들도 오늘 날씨가 이게 가을 맞냐 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라이킴님, 일을 너무 잘하고 싶었던 건지 욕심을 부렸다가 깨졌습니다. 그래도 항상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정말 정말 이거 맞는 말이에요. 내 마음만 여전히 굳건하게 잘 있다면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예요. 아이, 고생하셨어요. 뭐 일 당연히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분명 다음번엔 더 잘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라이커님들, 우리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께 저도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요. 2주 동안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래요. 오, 정말 이제 언제 오나 언제 가나 하는 그 청취율 조사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미리 홍보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내일부터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효도할 때 효, CBS 표준 FM 하효진의 라이키 팝 잘 듣고 있다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위에도 홍보 많이 해주시고요. 아, 청취율 조사 기간, 이게 올해의 마지막, 2026년 마지막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서 저랑 또 우리 소작가님이랑 머리를 맞대서 어떤 이벤트가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나게 함께 해주시고 또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Like Hip-Hop 많이 홍보해 주세요. 잘 듣고 있다고, 그리고 들어보라고. 하유진의 Like Hip-Hop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오늘도 여러분이 뽑아주신 인기곡들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꾸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여행이라고 다 좋은 여행은 아니죠.
2: 같은 거리도 달라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 여행.
1: 지친 나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여행.
3: 휴가를 여유롭게 아껴주는 여행. 그래서
1: 전
2: 이번에도
1: 참 좋은 여행으로 떠납니다.
4: 오래 탈 차라면 믿음이 중요하죠.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를 르노가 보증합니다.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이 가능한 그랑콜레오스와 필랑트를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부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르노.
5: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브리게데즈였고요. 쿨앤더갱의 Get Down On It이었습니다. 뭔가 이 리드미컬한 곡이 참 신나네요. 아니 근데 진짜 오늘 날씨 저만 더운 게 아니었나 봐요. 황금배련님이 어제와 오늘 한낮 기온은 완전 여름 날씨 하셨고 손에 담은 달빛님 선풍기 살짝 트셨대요. 저는 에어컨 틀었는데. 스티븐 신갈님, 그쵸 하디, 저만 더운 거 아니죠? 근데 내일 비 오고 나면 추워진대요. 더워도 마지막 여름이라고 생각하고 아이스크림이나 하나 먹어볼까 합니다. 얼른 드세요. 진짜 여러분, 근데 제가 날씨를 봤는데요. 오늘 저녁부터 이제 오늘 밤부터 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내일 낮에는 전국에 내린다고 합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마지막 여름이다. 여름 그 마지막의 마지막의 마지막 최종의 최종의 최종이라고 생각하시고 에어컨도 트시고 아이스크림도 드시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마지막이니까 후회 없이 하세요. 아이스크림 저도 주말에 많이 먹었습니다. 도리도리님이 여기는 단풍이 2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날씨는 여름 같네요 라고. 이제 슬슬 나무 색깔이 변하고 있죠. 완전히 변한 건 아니고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느낌? 하, 진짜 가을이다 해가지고 제가 원래 내일이죠? 10월 13일 화요일 내일 그 점심시간에 친한 그 동기들과 같이 김밥을 사서

싸는 거 아니고 사서 공원에 소풍 겸 우리 점심을 나가서 이렇게 피크닉 가는 것처럼 먹자 했거든요. 근데 하필 내일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이러고 있어요. 제 그 친구 중에 한 명은 이미 김밥을 다 싸놨대요. 사진까지 보내줬는데 내일 못 갈 것 같아요. 그냥 실내에서 먹는 걸로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도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정말 가을, 진짜 가을, 여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가을이 오겠죠? 우리 그런 날씨를 생각하면서 이 노래 함께 들어보죠. 아바의 Our Last Summer, 신민수님 청해 주셨고요. 아, CBS 뮤직 차트 18위, Barbara Streisand의 The Way We Were 띄워드립니다.

하효진의 Like It Pop 함께하고 계십니다. Meredith Brooks의 Beach였고요. Philosopher Kings의 Hurt to Love You 띄워드렸어요. 준호맘님 김밥 드셨대요. 저도 어제 김밥 직접 말았는데요. 그동안은 사서 먹다가 직접 산 김밥이 먹고 싶어서 하셨대요. 근데 밥이 좀 질게 돼서 김밥 옆구리가 다 터지고 했네요. 그래도 역시 정성껏 준비한 집김밥이 맛있긴 해요. 라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김밥, 특히나 그 집김밥은 옆구리 터진 게 매력이에요. 그 재료를 아낌없이 다 꽉꽉 채워 넣어가지고 어찌나 쑥쑥 들어가는지. 김밥 그냥 사 먹으면 사실 한 줄 먹으면 배부르거든요. 근데 집에서 먹으면 얼마나 많이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먹었는지 약간 가늠이 안 될 정도? 맛있으셨겠다. 아무튼 여러분, 저의 그 원대한 피크닉 계획은 잠시 미뤄질 것 같아요. 하도 지금 비 온다 해가지고 참 슬프네요. 3128님, 나이든 사람이고 트로트를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가끔 듣다가 깔끔하고 예쁜 방송에 끌렸습니다. 하효진의 Like It Pop 파이팅이라고. 감사합니다. 에이, 저도 트로트 좋아해요. 그 노래방 가면은 항상 부르는 트로트가 있거든요. 그 막 이야이야이야이 날 봐요 하는 그 노래도 잘 부르고 엄마나 뭐 이런 거 좋아하는데요. 아, 하루에 한 시간, 이 한 시간, 4시부터 함께하는 한 시간은 오롯이 그 팝에만 빠지는 이 시간 참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우리 라이커님들이 또 어찌나 따뜻하신지 저도 너무 좋아요.

네, 영의 Heart of Gold였습니다. 하요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팜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이번 주 공연 선물 있습니다. 25년간 음악을 기록하고 이야기해온 대중음악 비평 웹진 이즘이 창간 25주년 기념 공연을 개최합니다. 기타리스트 유병열, 인디밴드 피치트럭 하이제커스, 록밴드 자우림, 걸그룹 피프티피프티, 그리고 김수철이 출연한다고 하는데요. 이 공연은 10월 23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합정역 놀시아터 합정 동양생명홀에서 열립니다. 공연 관람 원하시는 분은 말머리 공연 달고 정확한 성함과 연락처를 라이키팝으로 보내주세요. 라이키팝 오늘 끝곡은 청취율 조사를 앞두고 이 뭐랄까요, 허전하고 뭔가 불안한 마음을 우리 라이커님들의 믿는 마음으로 바꾸자 하면서 준비했어요. 캐럴 킹의 You've Got a Friend 띄워드리며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좋은 저녁 보내시고요. 오늘 비가 온다고 하니까 창문 꼭 잘 닫으시고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10월 같지 않은 때늦은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이 30.1도까지 올라서 10월 1 최고 기온으로서는 기상관측 이래 역대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무척 불안정해지고 있고요. 오늘 저녁까지 중부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5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호남과 제주를 시작으로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낮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추위를 부르는 가을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우량은 제주 산지에 최대 8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에 적게는 5에서 많게는 50mm 안팎의 비가 이어지겠고,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어서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원주 대전 19도로 출발해서 한낮 기온 서울 청주 21도, 광주 대구 23도로 오늘보다 크게 낮겠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의 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모든 길은 안양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안양. 임신, 출산, 육아 지원은 물론 평생 배움, 따뜻한 복지가 함께합니다. 일하기 좋은 안양. 청년에겐 일과 창업의 기회를, 기업에는 성장의 힘을 더합니다. 누릴수록 행복한 안양. 문화와 예술, 푸른 정원, 편리한 교통까지 일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미래가 기대되는 안양. 스마트 도시를 넘어 피지컬 AI 선도 도시로 나아갑니다. 삶도, 일도, 미래도 하나로 이어지는 곳. Anyway, 안양. 이 캠페인은 안양시와 함께합니다.
5: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6: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5: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7: 새로운 주거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건축부터 자족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5: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8: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9: 마누카 꿀!
8: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9: 뉴질랜드!
8: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9: 당연히 콤비타죠!
10: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1: 콤비타 마누카 꿀.
1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0: 순간은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CBS 경제 연구실.
3: 안녕하십니까. CBS 경제연구실 윤진아 기자입니다. 오늘 경제적 본능 시간이죠. AI 투자 규모가 기업이 버는 돈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수준까지 커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칩을 담보로 잡는 대출, 칩을 빌려 쓰는 리스입니다. 엔비디아는 이 대출의 손실을 보험사와 나누는 방안까지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AI 투자 폭주를 떠받치는 빅테크 금융공학. 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선엽 AFW 파트너스 대표와 함께 살펴보죠.
4: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쇼리 셀라!

0: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1: 지넥스.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4: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3: 워킷 워킷 안전화.
5: 안녕하세요.
2: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5: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5: 완전 좋아요.
2: 연두링 잘 부탁드립니다.
6: 경제적 본능 시작합니다. AI가 금리 5%를 버텨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면에는 빚이 장부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금융혁신의 미래일까요? 아니면 거품의 뇌관일까요? 아니면 그만큼 잘 되고 있다는 방증일까요? 궁금합니다. 이선엽 AFW 파트너스 대표 모시고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 네, 안녕하십니까?
6: 그래요. AI 정말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도 엄청난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듣다 듣다 뭐 순환 금융을 넘어서 이제 칩 리스, 칩 대출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GPU 담보 대출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7: 이게 이제 새로운 개념인데 그동안에 있었던 하이퍼스케일러들은 돈을 빌릴 때 회사채라는 걸 발행을 해서 돈을 빌렸고 그걸 통해서 이제 뭐 칩을 사든 아니면 투자를 했었겠죠. 그런데 이 개념이 나온 게 뭐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얼마 전에 아마존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런 발표를 했어요. 우리가 AI 관련 데이터 센터 투자를 하는데 이거 3년이면 본전 뽑아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 3년 이후에 본전 뽑고 얼마나 우리가 길게 돈을 뽑아 먹을 수 있느냐인데 이 당시에 GPU라고 하죠. 네. 이게 이전에 있던 GPU가 5, 6년 간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고민이 되는 거죠. 와 이거 GPU에 대한 수명이 한 5, 6년 간다는데 그럼 3년 정도의 본전 뽑고 나머지 이거를 다 수익이면 정말 큰 수익이거든요. 그럼 이거 돈이 되겠다라고 해서 엔비디아하고 우리가 미국에는 6개 금융회사죠. 우리가 뭐 블랙스톤 아니면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사모펀드나 증권회사들 이런 데끼리 만나서 그러면 우리가 금융동맹을 통해서 아직은 MOU 단계이긴 하지만 이걸 통해서 앞주 말씀드린 칩이나 아니면 데이터 센터를 담보로 해서 이걸 나름대로 금융상품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 이면에는요. 네. 투자자분들 중에서 실제 데이터 센터에 직접 투자하고 싶은 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있을 거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먼저 사모펀드나 이런 친구들이 칩이나 아니면 데이터 센터를 담보로 해서 일단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빌려주고 나서 이 가지고 있는 담보를 가지고 또 금융상품 ABS라고 보통 그러죠. 이걸 만들 수 있도록 미국에서 또 금융당국이 이걸 규제를 다 풀어줬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냥 간단하게 우리 표현으로 얘기 들면 주택담보대출이 진짜 GPU가 담보대출이 되는
6: 그러니까요.
7: 이런 형식으로 가는 거고요. 그러면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GPU 가격이 더 오르고 잔존가치가 높아지면 그만큼 나중에 수익성이 커지는 걸 거고 그다음에 뭐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것들을 노린 어떤 신종 어떤 금융기법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 이것이 지금 가리키는 것은 투자하고 싶은 사람이 많았다더라. 그만큼 투자가 많이 되고 있다는 뜻이고 예.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7: 이거는 뭐 원하는 데도 많이 있었던 거니까 그렇게 보면 하이퍼스케일러들은 내가 직접 돈을 빚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 담보로 해서 걔들이 이렇게 빌려주는 이런 식이면 물론 그것도 빚 개념이 되긴 하겠지만 네. 회사채 발행하고는 또 다른 개념인 거고 이것도 떼서 SPV라고 해서
6: 특수목적법인을
7: 네. 하게 되면 실제 부의 거래를 통해서 부채 안 잡히게 하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6: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저같이 이제 비관적인 사람들은 네. 그걸 보면서 이거 꼼수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든지 빚은 좀 더 투명해야 되는 거 아니야?
7: 맞아요.
6: 라는 생각이 들고
7: 네.
6: 부의 거래, 그건 장부 밖의 거래라는 거고 돈을 빌릴 때는 신용도가 되게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장부 밖 거래를 하면 신용도에는 문제는 안 생기면서 혹한 투자자들을 모아서 나름대로 돈을 확보할 수 있겠구나. 그런 그렇죠. 방법을 찾은 거구나.
7: 맞아요.
6: 라는 식으로 이제 저는 파악이 되거든요.
7: 그리고 위험이 분산된 거죠.
6: 그렇죠.
7: 우리가 이런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안아야 될 위험을 금융사 또는 금융사에서 그 상품을
6: 투자한.
7: 산 개인 투자자들한테 그렇죠. 전가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위험이 그렇게 분산되면서 기업의 부담은 낮아지는 거고 돈을 더 원활하게 빌릴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죠.
6: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좋은 말로 하면 그만큼 지금 성장하는 산업이고 네. 모두가 투자에 대한 의지가 있을 때는 굉장히 잘 돌아가는 거는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보여진 모습도 실제로 실적이라든지 데이터 세트 네. 계획이라든지 그것도 뒷받침하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다만 일단 칩이 담보잖아요. 네. 집이나 항공기 이런 것들도 일단 물론 감가상각이 되지만 상대적으로 길단 말입니다. 근데 칩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길어도 그래도 5, 6년인데 충분히 이익을 회수할 수 있고 심지어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감가상각이 되는 거잖아요.
7: 예.
6: 그리고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 빨리 감가상각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7: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기간이 길면 그 우려가 줄어드는 거죠. 사실은 이 감가상각은 원래 예상이 돼 있었던 거고 그런데 이걸 통해서 데이터 센터로 만들면 실제 미국에서 이 데이터 센터 임대료가 천문학적이에요. 얼마 전에 그 메타가 네. 내가 차라리 AI 하는 것보다 나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 임대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한 게 이게 마진이 80%가 넘어요. 그러면 사실은 한 2, 3년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충분히 돈 벌고 요즘 하이퍼스케일러도 말고 네오클라우드 업체라고 해서 데이터 센터만 지어서 하는 애들도 있는데 네. 이 중에 일부 기업은 우리 1년이면 본전 뽑아 이런 기업들도 있어요. 그러면 1년 정도 본전 뽑고 나머지 몇 년간은 감가상각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그 사용료가 계속 들어오는 구조면 사실은 괜찮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만 놓고 보면 예 문제는 감가상각이 아닌 것 같아요.
6: 감가상각이라기보다는 정말 이게 실제로 데이터 센터의 네. 컴퓨팅 파워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존재하느냐까지 가야지 생기는 문제군요.
7: 진짜 문제는 주택담보대출하고 똑같아요. 뭐냐면 결국은 담보가치가 떨어질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는 5, 6년이 간다보다 더 중요한 건 네. GPU가 떨어지면 가격이. 이제 공급 과잉이 돼서 GPU가 옛날에 뭐 100만 원 얻은 게 5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담보로 돈을 빌렸으니 어떨까요? 그 담보가치가 터질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데이터 센터의 수익률이겠죠. 그렇죠. 이전에는 황금알을 나눈 거위였는데 네. 이제는 그 거위가 나중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요리 있지 않습니까? 그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오리 껍질 먹는 거.
6: 그거 비싸요.
7: 네, 그렇죠.
6: 예. 베이징덕?
7: 베이징덕.
6: 베이징덕은 비싼데 그래도 여하튼 한 번 먹고 버린다는 뜻이군요. 한 번 먹고 끝난다는 예. 뜻이군요.
7: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엔 네. 주택담보대출 예전에 2008년 미국의 금융위도 결국 시작은 금리가 고금리가 된 건 맞는데 고금리만큼이나 사실 제일 영향 미쳤던 건 담보가치 하락이었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 문제가 진짜 본격화될 때는 우리가 볼 때 GPU의 어떤 가격이 떨어진다거나

0: 또는 이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가 기존에 있던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면 사실은 이때부터는 뭔가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감가기 상각이 된 거나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문제가 아닐 것 같고요. 뭐 기간만 어느 정도 맞다라면 큰 문제는 아닌데 나중에 이 담보 가치가 훼손되고 또 데이터 센터가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 이때는 이걸 통해서 뭔가 금융상품 만드는 것들이 사실은 수익률이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었던 진짜 시장이 나중에 정말 문제가 생길 땐 이 녀석들이 될 수도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그 지금 사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그 거친 질문은 그거였거든요. 이게 금융공학의 미래인가요? 아니면 거품의 내간인가요? 라고 했는데 지금 그건 시점으로 봐야겠네요.
0: 그렇죠.
1: 지금 당장은 금융공학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인데 엔비디아 GPU를 만든 맞아요. 회사의 주가, 네. GPU의 가격. 데이터 센터의 실적 뭐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숫자가 좋잖아요.
0: 맞아요.
1: 그 지표들 가운데 딴 건 안 봐도 정말 이거는 봐야지 이 상황을 좀 이게 거품의 뇌관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지표는 좀 열심히 보세요라고 한다면 뭐를 좀 탁 집어줄 수 있어요?
0: 제일 쉬운 게 엔비디아 지표죠.
1: 엔비디아. 예. 엔비디아 주가에 주목해야 된다.
0: 네. 엔비디아 주가가 추세적으로 하락한다는 얘기는 기존에 있었던 GPU 가격이 떨어지거나 공급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될 거고 아니면 투자의 정점이 된다거나 그럴 수 있는 거면 이전에 비해서 GPU 가격도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번에는 뭔가 시그널이 위험한 데서 나오는 건 맞겠지만 그 위험한 시그널을 제일 최상위에서 찾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추세적으로 뭔가 위험한 움직임을 보일 때 우리는 GPU 어떤 그 담보 가치 또는 데이터 센터의 수익률을 뭐 사실 찾아보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요즘 AI도 잘 돼 있으니까 요즘 추세 어때 하면은 그런 것들은 공개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게 이게 뭐 새로운 내관일 거냐 금융공학이냐 딱 시점의 문제예요. 똑같은 건데 먼저는 금융공학이죠. 그리고 터지는 시점은 좀 더 뒤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바로 터질 거야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1: 네.
0: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꽤 시차를 둔다. 우리가 옛날에 2008년에 했던 금융위기도 바로 터진 게 아니라 꽤 오랫동안 금융회사들이 그걸로 돈을 잘 벌었어요.
1: 맞습니다.
0: 몇 년 동안 잘 벌다가 터진 거니까 사실은 그 몇 년은 버틸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것도 몇 년일지 뭐 몇 개월일지 알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위험 관리를 하면 되는 건데 재미있는 건 항상 이런 일들이 생기면 위험 시그널을 먼저 줘요. 시장에서 경고도 해요. 야, 이런 일이 있대. 근데 왜 많은 분들이 지금처럼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위험하다고 이제 경계를 하시다가 진짜 꼭지에서는 항상 꼭지에 잡게 되느냐면 그때 되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서 그래요. 그 얘기가 나왔어요. 실제 경고도 합니다. 하는데 그래서 처음에 움찔해요. 그래? 위험하다는데 그때 우리 뭐 CBS에서 했었대.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별 이상이 없어요. 그게 두세 번 반복이 돼요. 그럼 사람들이 그래 있는 건 맞지만 뭐 이거 그 정도는 알 수도 있다라고 넘겨버리거든요. 2008년에도 7, 8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실제 서브프라임 사태 났었을 때 그 이전에 컨츄리 파이낸셜부터 시작해서 서브프라임 관련 회사들이 실제 파산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충분히 경고를 줬어요. 야 이거 위험해. 쳐다봐야 되지 않아 했는데 주가가 너무 오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위험한 건 같은데 주가 괜찮은데 뭐 그냥 알았어라고 넘기고 그러고도 1년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1: 1년이나 올랐어요. 네.
0: 그러니까
1: 그렇군요.
0: 사람들이 그러니까 길게는 1년이었고 짧게는 컨츄리 파이낸셜부터는 한 6, 7개월 정도 더 올랐어요. 네. 그럼 이게 작지 않아요. 그리고
1: 그렇죠.
0: 그 6, 7개월 오른 게 그전에 오른 것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1: 와.
0: 그러니까 이게 경고를 듣고 바로 내려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더 보는 게 맞는 건지 선택이 쉽지는 않아요.
1: 고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자신한다고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0: 다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1: 그렇군요.
0: 나는 꼭 욕심을 안 부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1: 막상 그 자리에 가면 욕심이 나요?
0: 하루하루가 다르니까. 왜냐하면 딱 느낌이 오세요. 분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1: 느낌이 오요? 예. 와요?
0: 아, 이 정도면 조금 그래도 좀 과한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올해도 그랬어요. 그런데 과하고 나서도 두 달 더 올랐어요.
1: 그렇죠.
0: 근데 그 두 달 오른 수익률이 장난이 아니네요. 그러면
1: 그러네요.
0: 하루하루 5%씩 더 올라야 되고 10%씩 올라야 되는데 하루만 더 볼까라고 생각을 하지 여기서 그래 그 5% 나중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몇 다불이 가도 나는 그냥 나올 거야 이런 분들이 살아남은 거거든요.
1: 그쵸.
0: 근데 그게 사람이 마음처럼 쉽지가 않아요. 더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이런 과정이 그러니까 지금처럼 처음에 생겼을 땐 금융공학이 이렇게 시차를 두고 문제가 생기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 되게 편한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 그렇게 생각하는 처음부터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어. 이런 분들.

0: 의외로 많으시거든요.
1: 네.
0: 그러면 그래서 경계를 했다가 경계했는데 지수는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1: 부러지는군요.
0: 이분들이 제일 맞아요. 꼭지를 잡으세요.
1: 아하.
0: 와 이거 너희들 맨날 경계론자 얘기하더니 이거 진짜 웃겨 죽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 그리고 나중에 진짜 경고 나와도 안 들으세요. 야 됐어. 나는 살 거야. 그때도 그랬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이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1: 그렇네요.
0: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장이 나쁜 건 아니다. 처음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주가가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얘들이 돈을 확보하는
1: 모을 거
0: 거잖아요.
1: 아니에요. 그렇죠. 네.
0: 그럼 투자 자금 확보됐으니까 더 많은 칩을 사겠죠.
1: 그렇죠.
0: 더 성장을 하고서 처음에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과도하게 진행됐을 때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그 문제를 일으키는 건 역시 금리예요. 금리가 너무 높으면 거기선 분명히 왜냐 투자라는 게 수익률이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아니 뭐 은행에 가도 7% 그냥 주는데 내가
1: 그럼요.
0: 굳이 이런 투자를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어그러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1: 그렇겠죠.
0: 예. 문제는 그런 거 나왔었을 때 내가 홀연하게 내려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우리 투자자분들 각자의 몫인 것 같아요. 쉽진 않습니다.
1: 이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우리가 살아남는 자가
0: 그렇죠.
1: 될 수 있다는
0: 네네.
1: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지표를 다시 정리하자면 쉽게 볼 수 있는 거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엔비디아 주가 그리고 금리도 계속 주시하면서 봐야 된다.
0: 특히 하일드 스프레드.
1: 그렇죠.
0: 예, 터지면 그래서, 얘네들이 엄청 올라요. 이거는 정말 카나리아 같은 존재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일드 스프레드는 어디서든지 볼 수 있다. 그래서 공개되어 있는 데들이 되게 많고 뭐 예를 들어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이런 데는 데이터들이 다 공개되어 있고 연준 사이트에도 공개가 되어 있고 뉴욕 연방은행에도 공개들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들어가셔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예.
1: 추세적으로 되게 긴 시기열 동안 너무 많이 국채금리 대비 올라가 있으면 문제다라는
0: 그럼요.
1: 지표를 꼭 확인하시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약한 고리 얘기도 잠깐 했었는데 주가가 괜찮아도 엔비디아 주가는 괜찮아요. 근데 금리가 오르면 이제 네오 클라우드 같은데
0: 예.
1: 그러니까 좀 약한 클라우드 같은데 클라우드만 데이터 센터만 빌려주는데 이런 데가 제일 먼저 넘어질 거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던데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투자처로서는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0: 아니죠.
1: 약한 고리를 어떻게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지.
0: 길게 보면 그쪽이 약한 고리 있다라고 보는 거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수익성이 되게 담보가 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 주셨던 시장의 불편한 이슈가 얘네들한테는 호재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데이터 센터가 훨씬 많이 부족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몰라서 그렇지 실제 그 엔비디아 나가는 매출의 절반만 데이터 우리가 생각하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고요. 최근에는 기업 또는 국가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요.
1: 그렇죠.
0: 새로운 수요처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그냥 최근에 이제 뭐 GPT 아스트라라든가 아니면 뮤즈 이런 것들 나오면서 토큰 사용량이 지금 5배, 10배씩 증가하고 있어요. 훨씬 더 많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거든요.
1: 네.
0: 근데 정치 때문에 착공이 안 되잖아요. 그럼 기존에 있던 데이터 센터는 가치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1: 그렇네요.
0: 그렇죠.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나름대로 미국 시장 내에서 데이터 센터 어떤 건립 이런 것들이 지연이 되면 반도체는 부정적이죠.
1: 그쵸,
0: 지어야 되는데 안 살 거니까.
1: 삼전닉스 같은데.
0: 예. 반면 네오클라우드 업체는 엄청 호재죠.
1: 그렇네요.
0: 네. 그래서 이거를 바벨처럼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어. 반도체 좀 쉬어가겠네. 네오클라우드는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네. 더 많이 지어야 되는데 수요는 많은데 우리들밖에 없으니 우리가 사용료는 더 받을 거고 이렇게 돼요.
1: 어허.
0: 그래서 이게 연결고리를 잘 봐야 되는 게 그래서 사실 이게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1: 그러네요.
0: 그래서 나쁜 정치가 사실은 이 업체들한테는 되게 호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1: 재밌는 포인트네요.
0: 네.
1: 전 근데 또 들으면서 또 슬프기도 한 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AI와 관련해서 우리는 AI 그러면 이제 메모리 반도체밖에 안 갖고 있는 나라니까 좀 하나로만 생각하는데 미국은 AI 섹터도 나름대로 이해관계가 정확히 일치는 안 하고 물론 방향은 같겠지만 정확히 일치 안 하고 나름대로 순환매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는데 우리는
0: 그럼요.
1: 없다라는 예. 생각이 드니까 급 슬퍼집니다.
0: 나중에 반도체 가격이 빠지면 하이퍼스케일러는 더 좋아지지 않겠어요?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그 부담이 줄어들 텐데.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그쪽은 되게 이쪽 아니면 되게 살 것도 많고 최근에도 이제 마벨 테크놀로지가 많이 올랐지만 마벨 테크놀로지라든가 코이어런트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은 또 새로운 어떤 AI들이 나오면서 이제는 그 안에서 정보들이 되게 원활하게 갈 수 있는 효율화 관점에서 되게 필요한 건데 우린 또 관련 기업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1: 좋네요.
0: 보니까 선택의 폭이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조금 더 냉정하게
1: 네.
0: 그럼 이제 AI가 나중에 투자를 마치고 비즈니스 모델로 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국산 AI 모델을 쓰시는 분이 계실까요? 없으실 거라고 판단되는데요.

0: 그러면 이미 한국은 조금 더 제가 심하게 말하면 한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AI 식민지 아닐까요? 미국에? 그러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건 미국밖에 없는데 한국이 투자하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질문에 참 그러네요. 안타까운 답변이 나오잖아요. 뭔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래. 그럼 전 세계에서는 중국과 미국밖에 없는데 선택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 걸 쓰겠어요? 일단 없고 없고 지금 뭐 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백 주씩 투자한 기업과 지금 수십 조 주하는 기업의 성능 차이는 너무 클 건데 그렇죠. 내가 굳이 돈 쓰고 쓴다라면 이걸 쓸 이유가 없는 거죠. 나는 일을 더 잘해야 되고 더 정확해야 되는데.
1: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정말 지금 AI 산업의 어떤 규모의 경제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1: 컴퓨팅 파워를 내는 거는 그만큼 얼마나 많은 칩을 꽂느냐에 또 연결돼요. 그러니까.
0: 이게 나중에 환율에 영향을 미쳐요.
1: 왜? 어떻게 해요?
0: 결국엔 나중에 이제 투자를 마치고 얘네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돈 벌게 되면 네. 우리의 칩은 덜 살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그 우리의 수출은 줄어들겠죠.
1: 그렇겠죠.
0: 그런데 우리는 모든 요금을 다 달러로 결제하잖아요.
1: 그렇네요.
0: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더 많은 달러가 유출이 되겠죠. 생각을 해보면 그땐 또 이것 자체가 환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이전의 공식이 아예 없어요.
1: 그러네요.
0: 계속 뭔가 새로운 게 생겨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환율 변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반면에 우리가 이런 지금 산업 AI 산업이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또 눈이 밝은 분들은 거기에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0: 그럼요.
1: 그럼 투자를 한 거는 또 달러를 했다가 또 한국 돈으로 바꾸는 또
0: 그럼요.
1: 이런 이슈들도
0: 네.
1: 있어가지고 정말 환율은 복잡해지겠네요.
0: 그럼요. 네.
1: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그만큼 결국 이 얘기는 다시 한번 AI 산업이 지금 굉장히 폭발적으로 지금 투자금이 몰리고 있을 정도로 발전하고 있는 산업이다라는 전제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공학이라고 불릴 정도의 새로운 GPU 담보 대출이란 것도 생기고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뇌관으로 가는 뇌관이라고 불릴 어떤 시점이 되기 위해서 어떤 걸 짚어라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0: 근데 아직은 시작도 안 했어요. 이게 지금 MOU 단계지
1: 네.
0: 제대로 뭔가 시작돼서 지금 미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상황은 아닌 거니까 너무 미리부터 그렇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싶고 되고 나서는 오히려 좋아지는 게 먼저니까
1: 네.
0: 순서가 있는 거니까 그 순서를 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래서 저는 순서 얘기해 주셨으니까 또 막판에 무서운 것도 좀 여쭤보려고
0: 네.
1: 왜냐하면 이제 알고 가면 네네. 더 덜 무서워지잖아요. 네. 불확실성이 사라지니까. 근데 보면 이게 점점점 뿔다 보면은 왜 아까 주택담보대출 그다음에 서브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론 같은 것도 얘기해 주셨지만 그때 이슈가 뭐냐면 되게 질이 나쁜 대출들을 막 여러
0: 맞아요.
1: 개 묶어가지고 내가 산 게 얼마나 안 좋은 건지도 모르고 내가 투자한 게 얼마나 안 좋은 것인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았었잖아요. 정말 종국에는 그런 상황도 가능한 지금 설계라고 보는 게 맞지 않아요?
0: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설계를 안 하는 게
1: 네.
0: 2008년 서브프라임 때는 어떻게 설계를 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 프라임이라고 하죠. 프라임에 있는 것들 한 90% 하고 서브프라임에 하는 걸 뭐 10% 내외로 섞었던 거예요.
1: 9대 1.
0: 예. 그러면 네.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 서브프라임 위험해질 수 있지 뭐. 그래봐야 몇 프로? 10%. 그럼 나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10% 손해만 감내하면 되겠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파생 상품 그게 재료로 만드는 구조였던 거예요. 근데 터지기 전까지는 되게 고수익 상품이었죠. 불량한 걸 섞어놨으니
1: 네.
0: 어디 가서 여러분들 금융상품 중에 제일 질 좋은 수익률이 좋은 건 그 안에 불량식품 일부 섞여 있어서 좋은 거지 정말 질 좋은 것만 섞었는데 좋은 경우는 없다라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1: 되게 중요하네요.
0: 그럼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뭔가
1: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0: 그렇죠. 되게 좋아. 그래서 뭔가 속임수가 되게 많은 게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거를 금융상품을 그렇게 아직까지 설계를 안 할 거니까 왜냐면 아직까지는 질 나쁜 GPU는 별로 없거든요.
1: 아 그렇게 되는 네네. 거군요.
0: 네. 네. 뭐가
1: 그렇네요.
0: 있어야 되는데 뭐 GPU 싼 게 있는 것도 아닌 거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그런 것도 아닌 거고
1: 네.
0: 그래서 아직까지 그걸 그렇게 섞을 만한 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1: 근데 제가 자꾸 비관적인 질문해서 죄송한데
0: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좋아져요.
1: 네. 그 사모 우리나라도 사모펀드가
0: 네.
1: 한 뭐 50조 넘게 이렇게
0: 네.
1: 있다고 하던데 사모펀드도 엄청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모펀드에 또 투자한 사람들은 내가 AI 사모펀드가 어디에 투자한지
0: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1: 그쵸?
0: 법으로 모르게 돼 있어요.
1: 아예 모르게 돼 있군요.
0: 예, 예.
1: 그러면 사모펀드는 되게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아직은 불량식품이 없지만 불량식품이 섞여서 수익률이 좋은 그런 곳에 굉장히 열심히 하는 성질을 가지고 또 있고 해가지고 이거 지금 나중에는 정말 주택담보대출 사태랑 다르지 않을 게 없을 것 같아 라고 자꾸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 역시 같은 대답으로 돌아가게 되는 건가요?
0: 아닙니다. 저는 전 너무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처음의 시작은 분명히 정상적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금융사들은 이제 되게 나름대로 욕심을 부리겠죠. 그리고 미국의 금융사들이 정직하냐 안 그래요. 미국의 금융사들만큼 우리 표현하면 하이나 집단이 없어요. 이 친구들은 내가 한탕 해먹고 나가야지가 진짜 많은 친구들이에요. 그쪽 친구들 중심으로 해서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런 걸 만들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야 우리 사모펀드가 저쪽 뭐 블랙스톤 이런 훌륭한 애들보다도 훨씬 더 수익률이 높아. 봤어 라고 하면서 좋은 것들을 내놓을 텐데 네. 그 수익률이 다른 데보다 월등히 높다는 얘기는 그 안에 뭔가 장난을 쳤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항상 처음이 문제인 게 처음엔 탈이 꼭 안 나죠. 그런데 두 번, 세 번 그러냐니까 어떻게 돼요? 와, 여기가 훨씬 더 수익률이 좋은데 어떻게 될까요? 그쪽으로 돈이 많이 몰리겠죠. 그렇죠. 저는 어느 시점엔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금융은 항상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 통제가 사모펀드라 이쪽은 약해요.
1: 그렇죠.
0: 일반 은행권들은 그게 되는데 얘네들은 거기서 벗어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왜냐하면 이제 사모펀드의 제일 단점이 뭐냐면 그 금융 쪽에서 저도 이제 사모펀드를 해봤으니까 뭐냐면 담보 가치를 지가 설정을 해요.
1: 자, 그럼
0: 은행은 공정 가치가 있어요, 그죠? 이게 얼마짜리고 우리게 다 공정이 되는데 지들끼리 설정해. 이건 우리 얼마짜리로 하자. 그럼 그게 정말 적절한 담보였는지. 아니면 이 담보 가치로 책정한 게 정말 맞는 건지 알 수 없는 문제가 나중에 저도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1: 그렇죠. 네.
0: 그러면서 마치 그걸 가지고 수익률이 좋은 것처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돈이 마구마구 들어오면 돌려막기를 하는 거죠. 예.
1: 담보 가치를 부풀려도 돈이 계속 들어오면은 잘못한 게 드러날 일이 없을 테니까요.
0: 네. 사모펀드가 무슨 일을 하면 제일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담보 가치도 본인들이 정한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정한 걸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리고 그 담보 가치가 실제 있는지도 알 수 없다. 이게 문제예요.
1: 실제로 없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구나.
0: 만약에 과해지면 그러겠죠. 시장이 과열되면 그런 금융사들이 저는 반드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데는 알 수는 없고 그럼 투자자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기는 뭐냐면 항상 싼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너무 좋은데 완벽한데 수익률이 좋은 건 제가 볼 땐 그 안에 분명히 함정이 많이 숨어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좀 헷갈리고 무섭고 그럴 때는 일단 정도로 가는 게
0: 그렇습니다.
1: 중요합니다.
0: 안전한데 고수익은 없어요. 그게 되게 좋아요. 차라리 그쪽에서 이거 좀 위험한데 수익이 좋아요 하면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건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위험한 그건 했지만 위험하다고 고지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건 이 사람들이 제가 볼 땐 그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가 알고 들어가니까 문제가 없는데 항상 팔 때 중요한 건 정말 안전한데 이렇게 수익률이 높아요. 그건 제가 볼 땐 안 하시는 게 맞다. 예, 그건 제가 볼 땐 속임수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1: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AI에 관련해서 투자금이 몰릴수록 아마 이런 상품들도 굉장히 많아질 초입입니다.
0: 맞습니다.
1: 현재 그런 상황에서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펼쳐질 수 있는지를 지금 이선엽 대표님이 쭉 그려주셨고 그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제대로 발을 담그고
0: 맞아요.
1: 발을 뺄 때도 제대로 뺄 수 있다까지 명확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경제적 본능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요. 이선엽 AFW 파트너스 대표 모시고 얘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CBS

0: 콩나물 사단법인 한국콩나물숙주 농업인협회
1: 대한결핵 및 호흡기약회 이사장 유광하입니다. 올해부터 56세와 66세 나이의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폐기능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 즉 COPD는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 호흡기 질환입니다. 특히 흡연 경험이 있거나 기침과 가래, 숨이 차는 증상이 지속된다면 COPD를 의심해 보세요. 건강한 숨을 오래도록 지킬 수 있도록 지금 폐기능검사를 받아보십시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함께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CBS 뉴스룸이 방송됩니다.
1: CBS 뉴스룸.
2: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온 이문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을 상대로 중수청이 감찰에 나섰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위 간부로서 적절치 않은 행동으로 실망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지용 후보자를 둘러싸고는 과거 검찰 재직 시절의 전관 봐주기, 위법 수사 묵인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몸에서 납이 검출되자 업체가 납 배출 주사만을 맞히는 꼼수로 작업 환경 평가를 통과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용납할 수 없다며 엄중 대처를 지시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일각이 제기하는 한미균열 책임론과 관련해 퇴출시켜야 할 건 2026년의 색깔론이라며 자신에 대한 경질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Walk it, walk it.
3: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5: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덮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국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2일 월요일 CBS 뉴스룸 시작합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연일 공개 비판해온 이문정 광주지방중수청장. 중수청은 오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로 이문정 청장에 대한 공식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첫 소식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오후 이문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을 중수청이 감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감찰 지시는 중수청 출범 이후 행안부 장관의 첫 감독권 행사이자 감찰 1호 사건입니다. 윤 장관은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에 공개 반대해온 임 청장의 발언은 과거 검사 시절 내부 고발 사건 등과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8: 지금 임 청장이 하고 있는 발언들은 직무와 전혀 관계가 없고 이 외부에서 나오고 있는 정치적인 주장에 내부의 호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정치적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7: 또 윤 장관은 감찰 결과가 나올 시점에 대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중수청은 곧바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윤 장관은 외부 공모직인 중수청 감찰관은 아직 공석이지만 감찰 담당관 등 휘하 실무 조직은 정상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어제 윤 장관이 SNS를 통해 임 청장을 감찰하도록 지시하겠다고 예고하자 임 청장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고 밝혔지만 오늘 출근길에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임 청장은 김 후보자가 2018년 성폭력 은폐 의혹에 관한 감찰 민원을 묵살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모레 열릴 예정입니다. CBS 뉴스 김민재입니다.
2: 네, 그런데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검찰 재직 시절 전직 검찰총장이 얽힌 사건에 피고인은 감싸주고 정작 피해자를 표적 수사했다는 정황이 CBS 취재로 드러났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불법과 조서 조작까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이른바 전관 봐주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록 기자.
9: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2: 네, 먼저 짚어볼 대목이 검사가 피고인을 감싸줬다는 건가요?

0: 이게 어떤 사건인지 전해주시죠.
1: 네. 보통 검찰은 자기가 기소한 피고인은 유죄를 받아내려고 끝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선 검찰이 법정에서 재판부 판단에 맡기겠다며 구형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사실상 처벌 의지를 접은 셈이고 법원은 결국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뿌리는 2010년 국세사기 사건입니다. 국세제작단장 민홍규 씨가 구속되자 아내인 김모 씨가 전직 검찰총장을 연결해주겠다는 사업가 A 씨에게 5천만 원을 건넵니다. 그런데 돈은 전달되지 않았고 남편은 그대로 실형을 살았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김 씨가 A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겁니다. 검찰 수사팀도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거쳐서 A 씨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법정에서 구형을 포기해 A 씨가 풀려났고 검찰은 항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공판부를 지휘한 부장검사가 김지용 후보자였습니다. A 씨가 유죄를 받으면 그를 통해 전직 검찰총장에게까지 수사가 번질 수 있었는데 그 불똥을 막으려고 사기 피고인을 봐준 거 아니냐. 이게 전관 봐주기 의혹의 핵심입니다.
0: 네. 그렇게 피고인은 풀려났는데 이를 고소했던 피해자는 표적 수사를 받았어요?
1: 네. 보통은 피고인의 유무죄가 확정된 뒤 무고 여부를 따지는데요. 김 후보자의 공판부는 A씨의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고소인인 김 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심지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면서 1년 8개월간 재판으로 몰고 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씨의 무고 혐의에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5천만 원이 전달됐을 개연성이 높다며 고소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본 겁니다. 특히 검찰은 계좌 내역이 맞지 않아 무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는데요. 취재에 따르면 금융조회 결과가 나오기 일주일 전에 이미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사기 피해자를 올가맨 표적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 네, 그렇게 결국 고소인은 무고죄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면 그 무고죄 수사 과정이 공정했을지도 의문이 드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도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형소법상 검사가 피해자를 심문할 땐 수사관이 입회해야 하지만 담당 검사는 정상 조사실이 아닌 옆 자료창고에서 수사관 없이 세 차례나 단독 밀실 조사를 벌였습니다. 더 심각한 건 사후 조작 정황도 발견됐다는 겁니다. 절차 위반을 숨기려고 조서 첫 장을 교체하면서 참여하지 않은 수사관 이름을 허위로 기재하고 가짜 서명까지 넣었습니다. 이 사실이 법정에서 폭로되면서 재판부는 수사관 참여가 없어 조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문제의 피신 조서를 유죄 근거에서 전면 배제했습니다.
0: 네. 오늘 CBS 노컷뉴스에서 이런 내용이 보도된 직후에 김지용 후보자 공식 해명을 내놨죠?
1: 네, 그렇습니다. 김 후보자는 진술과 계좌 내역이 맞지 않아서 A씨가 무죄를 받았고 그래서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고 해명했는데요. 우선 핵심 쟁점인 구형 포기는 쏙 빠졌습니다. 피고인을 법정에서 비호하며 처벌을 포기한 경위는 밝히지도 않고 법원의 무죄 판결 뒤로 숨은 겁니다. 수사 착수 시점도 모순됩니다. 계좌 불일치를 확인해 무고 수사에 착수한 것처럼 주장을 했는데 실제 계좌 영장을 집행한 건 이미 수사를 시작한 뒤였습니다. 사후에 계좌를 뒤져놓고 수사 근거로 둔갑시킨 셈입니다. 결국 피고인은 살려주고 피해자만 올감했다는 비판에 모순된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0: 네, 전관 감싸기 의혹의 부실 해명 논란까지 제기된 상황이라 모레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정록 기자였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노동자들의 몸에서 납이 검출되자 업체가 납 배출 주사만을 맞히는 꼼수로 작업 환경 평가를 통과했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용납할 수 없다며 엄중 대처를 지시했고 노동부는 전현직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김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자동차 배터리 제조업체 DN 오토모티브 울산 공장이 특수 건강진단을 앞두고 노동자들에게 혈중납을 빼내는 킬레이션 주사를 맞춰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고용노동부로부터 조치 상황을 보고받고 이번 사안을 중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했습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 대변인입니다.
3: 이 대통령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기업이 부작용의 위험을 숨긴 채 노동자들에게 주사를 맞게 하고 유해물질 노출을 은폐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2: 이 대통령은 특히 기준치의 5배가 넘는 납이 검출됐는데도 꼼수를 동원해 작업환경 측정 평가를 통과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노동부와 수사기관에는 투약 경위와 건강검진 결과 은폐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노동부는 올해 1월 말 제보를 받고 감독에 나서 투약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특수건강진단 전 투약이 노동자 건강보호 조치를 방해했다고 보고 지난 8월 경찰의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울산경찰청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회사 차원의 조직적 투약 여부는 노동부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아 경찰 수사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또 노동부는 퇴직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집단 역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BS 뉴스 김동빈입니다.
0: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 당일 이재명 대통령이 가족과 골프를 친 사실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해서 30%대 중반까지 내려왔습니다. 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지난 10일 대구 북구의 한 상가 건물에서 천장 마감재가 무너져 38명이 다친 사고 당일 이 대통령이 가족과 함께 서울 태릉 골프장을 찾은 사실이 어제 알려졌습니다. 의혹을 처음 제기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입니다.
5: 10월 10일 오전 대통령 경호 차량 행렬은 태릉 CC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 49분경 태릉 CC를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대형 참사가 났을 때 골프를 치는 것이 말이 됩니까?
4: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사고 상황을 보고받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직접 통화한 뒤 인명구조와 신속한 수습을 지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오늘도 사고 당시 대통령의 행적을 공개하라며 공세를 이어갔고 민주당은 대통령의 휴일 동선을 사고와 엮는 흠집내기라며 맞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의뢰로 지난 6일부터 4일간 전국 성인 1,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5.2%로 일주일 전보다 2.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사법부 독립성 논란과 안보 공방, 수도권 부동산 문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재난 대응을 둘러싼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정부와 여당의 정치적 부담은 커질 전망입니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됩니다. CBS 뉴스 박인입니다.
0: 한미동맹 균열의 책임자라는 정치 공세를 받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편향된 동맹관이야말로 퇴출돼야 한다며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정 장관은 한미 관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한미동맹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며 최근 불거진 한미공조 균열설과 경질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정 장관은 경질해야 할 것은 편향된 동맹관이라며 자신에 대한 사퇴 요구를 색깔론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이 같은 가치를 공유하더라도 이해관계는 다를 수 있고 국익과 자율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한미 간 정보 공유 제안의 빌미가 된 것으로 알려진 자신의 지난 3월 구성 핵시설 발언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신분으로 구성 핵시설을 언급한 바 있다며 통일부 장관이 내부 정보로 얻은 기밀을 누설했다는 미국 측의 주장이 사실관계가 틀렸다는 겁니다.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 당시 관련 발언입니다.
7: 그리고 현재 우라늄 시설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영변에 한 군데 더 짓고 있습니다. 구성 강선에 있습니다.
6: 정 장관은 한미동맹 균열에 대한 최근 보도들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며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를 받아 쓴 것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또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을 역사에 남을 회담이라고 평가하며 양국 정상 간 깊은 교감을 강조하고 동맹 균열론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CBS 뉴스 오수정입니다.
0: 우리 기술로 개발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4일 만에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9시 20분쯤 평양 일대에서 발사된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포착했으며 이들 중 일부는 900km 이상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8: 여러분은 지금 CBS 뉴스룸을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 6시엔 박재홍의 한판 승부가 이어집니다.
0: 여야는 오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수사 역량과 조직 운영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 여권은 과거 수사가 부실했다며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정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오늘 경찰청 국정감사에선 경찰 수사와 조직 운영을 둘러싼 여야의 질타

0: 2년 전 경찰이 한 의원의 배우자만 한 차례 서면 조사했을 뿐 압수수색도 시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 전면 재수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1: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은 뭐 전면 재수사 여부도 배제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겠습니다.
0: 경찰은 무소속 김병기 의원 관련 의혹과 하이브 방시혁 의장 사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 주요 수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정석호입니다.
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타이거파 주도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표적감사가 벌어졌다며 당사자들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 정부에서 임명된 감사위원들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의심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를 받은 병무청은 아시안게임 선수단 병역특례 논란과 관련해 특례 기준을 강화해 수혜자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했던 20대 남성을 경찰이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미 가정폭력 혐의를 경찰이 수사 중이었지만 참극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김창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3: 20대 남성 A씨는 어제 새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처가를 찾아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내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강원도 양양군까지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A씨는 범행 약 7시간 만에 인근 야산에서 경찰에 체포됐고 아내는 큰 부상 없이 구조됐습니다. 아내와 혼인무효 소송 중인 A씨는 이와 별개로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난 8월 A씨가 아내를 찾아달라고 신고했지만 아내는 가정폭력을 이유로 자신의 소재를 알려주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는 등 수사를 피하다 예정된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장모 살해는 우발적이었으며 아내를 만나러 갔을 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피의자 A씨입니다.
4: 조사에서 다 얘기하겠습니다.
3: 경찰은 조금 전 A씨에 대해 존속 살해와 특수감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CBS 뉴스 김창훈입니다.
2: 태어난 지 두 달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숨지자 홈캠 영상을 삭제하면서 증거를 없애기에 급급했습니다. 김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생후 2개월이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대자 때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 A씨. 살인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돼 아직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3시 50분쯤 오산시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자신의 딸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A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병원에서 숨진 딸의 몸에 멍자국을 발견한 뒤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특히 A씨는 병원에서 자신의 딸이 사망 판정을 받자마자 휴대전화로 자택 내부 홈캠 영상을 원격 삭제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경찰은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함께 자던 친딸이 잠을 못 자고 울거나 뒤척이자 홧김에 범행했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다른 방에서 자고 있던 친모는 범행에 가담한 흔적이 없고 폭행 당시 상황을 인지하지도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홈캠 메모리 카드를 입수해 디지털 포렌식에 삭제된 영상 복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과 추가 학대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김수진입니다.
2: 연휴를 마친 뒤 개장한 코스피가 두 달 만에 6,300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외국인 매도세에 반도체 대장주들도 동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조혜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6: 4일간의 연휴를 보내고 개장한 코스피가 3% 넘게 떨어지면서 6,30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6,500선으로 개장한 뒤 오후 들어 낙폭을 키우면서 6,384.24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6,400선 아래로 떨어진 건 지난 8월 이후 두 달 만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도에 나섰는데 특히 외국인이 2조가량 시장에 매물을 던지면서 하방 압력을 키웠습니다. 외국인은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5거래일 동안 모두 10조 원에 가까운 대규모 순매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0: 반도체 주도 직격을 맞았습니다. 삼성전자는 호실적에도 4% 넘게 떨어졌고 SK하이닉스도 4.5% 하락한 160만 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오픈AI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반도체 투심 악화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또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이 종료되면서 지수 하방 지지력도 약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35.1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CBS 뉴스 조혜령입니다.
1: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인공지능 관련 수출과 설비 투자 호조에 힘입어 한국 경제가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소비 회복세는 상대적으로 더디다고 진단했습니다. KDI는 오늘 발표한 경제 동향 10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AI 관련 수출과 설비 투자의 호조에 힘입어 개선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지만 경기 개선의 효과가 가계 전반으로 확산하지 못하면서 소비 개선세는 완만한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
2: 온라인 핫 이슈를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1: 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주목받은 뉴스들을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최인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최 기자.
3: 네, 안녕하세요. 네,
1: 첫 소식은 어떤 건가요?
3: 요즘 주변에 보시면 무인 매장이 많이 늘고 있잖아요.
1: 네.
3: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이 냉동고 플러그를 뽑고 본인 휴대전화를 충전한 뒤에 그냥 떠나버린 한 여성의 사연이 온라인을 달구고 있습니다.
1: 네.
3: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피해 점주에 따르면요. 한 젊은 여성이 매장 구석 콘센트에 꽂혀 있던 이 냉동고 플러그를 뽑은 채 휴대전화를 충전을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충전을 마친 뒤에 전원을 다시 꽂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떴다는 점인데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1: 그 아이스크림이 다 녹았겠죠.
3: 맞습니다. 그 냉동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수많은 아이스크림이 몽땅 녹아내렸고요.
1: 네.
3: 결국 전부 폐기 처분해야 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화가 난 점주가 영업 방해 고발 안내문과 함께 당시 여성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붙여두고 경찰에 고소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녹은 아이스크림 값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요즘 충전할 곳이 널렸는데 왜 남의 냉동고 코드를 뽑느냐. 무인 매장 운영하기 정말 힘들겠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1: 네. 뭐 아무리 급했어도 그렇지 이런 무책임한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3: 네.
1: 다음 소식은요.
3: 우리를 부끄럽게 만든 기특한 남매 이야기입니다. 네. 지난 주말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환경정화 봉사단체 회원이 올린 글이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인천 남동구에서 거리 청소 활동을 하던 중이었는데 이 봉사단과 전혀 상관이 없는 어린아이 둘이 그 고사리 손으로 쓰레기를 줍고 있는 모습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인 8살 오빠와 6살 여동생 남매였는데요. 밖에서 놀려고 나왔는데 길거리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집에 가서 비닐봉지와 장갑을 챙겨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작은 손으로 길거리에 오물을 줍는 것은 물론 어린아이가 들기엔 제법 무거운 그 빈 병까지 묵묵히 주워 담았다고 하는데요. 글쓴이가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른으로서 깨끗한 거리를 물려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칭찬을 했다고 하고요. 누리꾼들 역시 댓글로 두 남매의 예쁜 마음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1: 네, 이렇게 고사리 손으로 거리를 치운 남매 덕분에 어른들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저도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소식 가볼까요?
3: 근무 중에 회포 풀려고 스타크래프트입니다. 국가의 정보 보호와 사이버 안보를 책임지는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인 국가보안기술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른바 국보연이라고 하는데요. 이 국보연 직원들이 근무 시간에 단체로 PC 게임인 스타크래프트를 하다 무더기로 적발이 됐습니다. 뭐 최대 90시간 넘게 접속을 했다고 하고요. 한 직원은 8시간 53분에 달하는 접속 시간을 기록했다고도 합니다. 출장이나 관리 휴가로 관리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이렇게 했다고 하고 아무래도 이제 본인들은 회포 풀려고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데 징계가 너무 낮아서 손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요. 그 국보연의 이 직원들이 접속 시간만큼 이 직원들의 접속 시간만큼 연차 유급 휴가를 깎았고 접속 시간이 가장 길었던 직원에게는 감봉을 검토를 했는데 과거 표창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가장 낮은 징계 수준인 견책 처분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 심각한 기강 해이자 손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국가 보안 시설인 만큼 한층 더 엄격한 근무 관리와 공직 기강 확립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럼요. 보안시설인 만큼 더 철저해야 되겠죠.

0: 있죠. 자, 오늘 어텐션 뉴스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인수 기자와 함께했고요. 이어서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수진 기상 리포터 전해주시죠.
1: 네, 10월도 중순으로 접어들었지만 연일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전의 한낮 기온이 31.5도까지 치솟았고 서울도 30.1도까지 올라서 10월 1 최고 기온으로서는 기상관측 사상 119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때를 잊은 고온 현상은 가을비가 내리면서 빠르게 물러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저녁까지는 중서부와 경북 내륙 지역 곳곳에서 5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면서 있는 곳이 있겠고요. 오늘 호남과 제주를 시작으로 늦은 밤부터 내일 낮 사이에는 전국 곳곳에서 가을비가 지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제주 산지에 최대 8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에 적게는 5에서 많게는 50mm 안팎의 비가 이어지겠고 특히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어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 비가 그치고 난 뒤에는 북서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날이 급격히 쌀쌀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청주 대구 17도, 춘천 16도, 광주 18도가 예상되고 한낮 기온은 서울 원주 대전 22도, 광주 대구 부산 24도로 오늘보다 적게는 3도에서 많게는 8, 9도가량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수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 9도 등의 분포로 다시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는 곳이 많겠는데요. 큰 기온 변화 속에서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0: 10월 12일 월요일 저녁 CBS 뉴스룸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 조성준, 임승선, 문은지, 기술 박수지, 진행의 김정훈이었습니다. CBS 뉴스는 인터넷 노컷뉴스와 유튜브 노컷뉴스 채널을 통해 언제든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CBS
1: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 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 복지 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2: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3: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4: 바쁜 하루 잠깐 멈춰볼까요? 꽃이 피고 강이 흐르고 여기선 시간이 조금 천천히 갑니다. 가을 꽃정원 따라 천천히 걷고 테디베어 소, 보어염소와 찰칵, 먹이주기 체험도 즐겨요. Y형 출렁다리에서는 한탄강 절경이 한눈에. 뽀로로와 친구들도 기다리고 있어요. 9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16 포천 한탄강 가든페스타. 올 가을 포천 한탄강에서 만나요.
5: 춥고 건조한 사업장, 화재와 폭발을 막기 위해 네 가지를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6: 첫째, 추워도 환기는 꼭! 일회성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해주세요.
5: 둘째, 작은 정전기도 조심히! 건조한 작업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다룰 때 정전기 방지복을 입어 정전기 발생을 예방하세요.
6: 셋째, 가연물은 치우고, 화기 작업 전 주변에 쉽게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세요.
5: 넷째, 대피로는 깨끗하게.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게 대피로를 확보하고 대피 경로를 미리 숙지하세요. 익숙한 작업일수록 기본 수칙을 더 철저히.
6: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오늘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사건 불송치 결정을 두고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오늘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의 적격성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해왔던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서 공식 감찰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윤호중 해안부 장관이 임은정 청장에 대한 감찰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이죠. 이재명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원순 전 시장 사례를 언급하며 SNS 소통은 계속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잠시 후 1부 철의와 영의에서 주요 정치 현안 짚어보고요. 이어지는 2부 한판 인터뷰에서는 최근 청와대 평화 외교 특보로 임명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스튜디오에서 만나겠습니다. 내일부터 2주간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시작됩니다. 한판 승부 청취 인증샷 혹은 조사 인증샷을 보내주시면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백화점 상품권도 준비한다고 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한판 승부 잠시 후 시작합니다.
2: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3: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2: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3: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2: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3: 10월 오픈 때 가보자.
2: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4: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5: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4: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5: 우리 집은 슈가버블.
6: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7: 1533 1566 세라하임.
6: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8: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9: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0: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1: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이사장 유광하입니다. 올해부터 56세와 66세 나이의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폐기능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 즉 COPD는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 호흡기 질환입니다. 특히 흡연 경험이 있거나 기침과 가래, 숨이 차는 증상이 지속된다면 COPD를 의심해 보세요. 건강한 숨을 오래도록 지킬 수 있도록 지금 폐기능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함께합니다.
1: 상황 보고. 평택고덕 문민인 프레스티지 완판 단점초등학교 스탠바이.
2: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1: 고덕신도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린이 곧 온다.
2: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린.
3: 평택고덕 우미린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2: 중화역 가까이
3: 새집이 라온.
2: 기다려온 서울 새집
3: 드디어 라온.
2: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3: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2: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0: 예, CBS 박종현 판송부 월요일의 코너 철이와 영희의 시간이 왔습니다. 아유, 이 코드 음악이 참 좋아요. 딱 들으면 월요일이네, 신난다 이런 생각이 들죠. 저만 그런가? 자, 영희를 맡고 있는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눈 부상은 회복되신 거죠?
1: 네, 됐습니다.
0: 예,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나와주셨습니다. 자, 철이를 맡고 있는 김정철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님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SNS에 노래도 올리시고 가을 타시나 봅니다.
2: 가을을 타서 그래요?
0: 아, 오늘도 그 넥타이가 약간 네. 브라운 계통으로, 그죠? 네, 멋지십니다. 젠틀맨 김정철 변호사님. 자, 그리고 언제나 패션 리더 우신이 오마뉴스의 과부신 기자님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예, 반갑습니다. 세 분이 오시니까 힘이 납니다. 자, 첫 번째 뉴스. 대구에서 사고가 있었는데 수습되고 있는데 천장 마감재가 무너지는 사건이었어요. 근데 당일 대통령이 이제 골프를 쳤다 해서 여야 간에 공방이 좀 있는데.
3: 네. 지난 10일 오전이었습니다. 예. 대구 북구의 한 상가 건물에서 천장 마감재가 무너지면서 38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사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가족과 함께 태릉 골프장에 있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0: 예.
3: 처음에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이날 골프장에 들어가고 나오는 사진과 영상 등을 공개하면서 황제 골프다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청와대도 대통령이 가족과 태릉 골프장을 찾은 사실 자체는 인정을 했습니다.
0: 예.
3: 다만 현장에서 사고를 보고받은 뒤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직접 통화를 해서 사망자 여부와 부상 정도 등을 확인을 했고 또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신속 또 안전하게 사고를 수습하라고 관계 기관에 지시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0: 예.
3: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 혹은 이제 사적인 휴일 일정은 원칙적으로 확인하지 않지만 불필요한 논쟁을 막기 위해서 이례적으로 사실관계를 공개한다라며 사적 일정을 정치적 공방에 활용하는 것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0: 그러니까 태릉 골프장은 그 육사협회 그 군인들이 쓰는 그 골프장이고 대통령이기 때문에 보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거기를 자주 이용했고 윤 전 대통령도 그쵸. 이용했었잖아요.
3: 네, 그렇죠. 또 CBS가 또 관련해서 또 한 번 하지 않습니까? 네.
0: 예, 단독 보도 네. 윤 전 대통령 관련해서 근데 이제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면서 황제 골프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황제는 아니고 대통령이 골프를 한 거죠. 지금 관련 공방 어떻게 보시니? 골프를 좀 치시는 우리 김정철 변호사님.
2: 아니 뭐 저는 뭐 체력 단련장에 가셔가지고 체력 단련하신 거니까 그걸 나쁘게 보진 않는데
0: 예.
2: 문제는 지금 너무 지지율도 낮고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고통이 심하잖아요.
0: 예.
2: 그러니까 물론 주말에 골프 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연락을 받았을 때 대통령께서 나 지금 골프 이제 그만두고 빨리 지금 복귀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면 얼마나 국민들이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0: 예.
2: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 골프를 치고 왜냐하면 이제 그 과거에서부터 계속 뭐 박근혜의 7시간 뭐 그렇죠. 이러면서 계속 이런 어떤 참사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온 여당과 야당이었잖아요.
0: 예. 그러니까
2: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 논란도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0: 예.
2: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골프를 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뭐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얘기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골프 연습을 위해서 했다. 이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과 접대를 하려면
0: 예.
2: 골프를 안 치는 게 연습을 안 하는 게 더 접대가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너무 잘 치면 안 되죠.
0: 거의 싱글 거의 치시죠.
2: 그러니까요. 예. 예, 예, 예. 자꾸 이렇게 골프도 물어보고 잘 못 치는 척해야 오히려 더 외교가 잘 되지 않을까요?
0: 야 어렵다. 자 노 변호사님.
1: 아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휴일이었고 그 워낙 강행군을 평상시에 하셨기 때문에
0: 예.
1: 뭐 휴일에 골프 치신 걸 가지고서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이미 다 이제 구조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이 보고가 조금 된 거 아닌가 생각이 솔직히 좀 들어요. 왜냐하면
0: 예.
1: 그 구조가 10시 뭐 50분인가 30분인가에 다 이제 정리가 됐고
0: 예.
1: 실제 그 강유정 대변인을 통해 가지고 얘기가 나온 건 12시가 넘어서서였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시간 간격이 조금 있으니까 이게 대통령에게 만약에 제대로 이게 전달이 빨리빨리 돼 가지고 뭔가 됐으면 대통령이 그 타임에 맞는 적절한 답을 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아마 전달되는 과정 또 전달했다가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는 과정에 시간 차이가 좀

0: 있어서 이게 제대로 좀 대응 안 한 거 아니냐, 뭐 딴소리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1: 예.
0: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뭐 윤석열 씨가 평일에 군인들 불러다가 골프 친구하고 비교해보면 말이 안 되는 그런 비난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그거보다도
1: 예.
0: 주진우 의원의 태도가 매우 나쁘다고 생각해요.
1: 주진우 의원?
0: 네, 주진우 의원이 왜냐하면 이제 이거를 처음에 자기가 누구한테 뭐 이렇게 제보를 받아가지고 한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SNS에 댓글 달면서
1: 아.
0: 이제 하고 이제 명하고 이렇게 뛰어가지고 장난치듯이 약간 그 대통령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그런 발언을 저는 사실 한 거라고 보거든요.
1: 예.
0: 저는 이런 것이 정말 과연 대한민국의 제1야당 국회의원, 특히 검사 출신 야당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었나. 이거 되게 저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1: 그게 이제 주진우 의원이 SNS에 남긴 짧은 댓글 논란인데, 한 누리꾼이 이제 주진우 의원을 향해서 호랑이가 되셔야 된다 취직을 올리자 주진우 의원이 오전에 이제 띄우고 명을 끊을 때 이렇게 답글을 달았다. 요 네. 요거를 두 분이 하신 말씀이죠?
0: 네, 맞아요. 거기다가 이제 그러니까 그 밑에다가 이제 명을 끊을 때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제 그 관련해 가지고 다른 누리꾼이 거기다가 정말 안 좋은 답글을 또 달기도 했어요.
1: 예.
0: 근데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요? 우리 김정철 변호사님도 그건 저하고 동감이실 것 같아요.
2: 저도요. 네. 이건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죠? 아, 그래요?
2: 네, 이거는 네. 주진우 의원이 뭐 여러 가지 폭로를 하면서 뭔가 관심을 많이 받으시는 거에 대해서 약간 도취된 게 아닌가 싶고요. 요즘
1: 예.
2: 지나치게 이렇게까지 나아가 버리면
1: 아.
2: 이거를 비판하고자 했던 사람들도 힘을 잃어버려요. 너무 과하게 이렇게 하고
1: 과하다.
2: 뭐 특검 얘기도 하고 뭐 아. 여기 저는 이제 명을 끊을 때 이걸 들을 때 굉장히 섬뜩했어요.
1: 아.
2: 저는 이재명 대통령 계속 비판하고 오늘 골프 관련된 것에도 페이스북에서 계속 비판을 했지만
1: 예.
2: 제가 비판하는 취지는 이런 거거든요.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골프를 중단할 수 있는 대통령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비판을 하는 거지만
1: 예, 예.
2: 지금 이거는 너무 나가도 너무 나갔다
1: 아.
2: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 그 주진우 의원이니까 과거순 기자 네. 대통령을 지금 골프 중독자라고 부르고 있다면서요.
3: 네. 오늘 치료를 위해서 골프 특검안을 대표 발의하겠다라고 오전에 SNS에 올렸습니다.
1: 골프를 특검하자고요?
3: 네.
1: 대통령 얼마나 특검을 아니 골프를 얼마나 쳤는가?
3: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 대구 사고만 조사하자는 건 아니고요.
1: 에, 에, 에.
3: 서소문 고가 차로 붕괴 사고 그리고 지난 7월 해군 장병 실종 사고 이번 대구 상가 붕괴 사고까지 인명 사고가 벌어질 때마다 대통령이 골프를 치고 있었다는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의 분단위 동선과 사고 보고 또 지시 시각 골프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또 특활비가 쓰였는지 이런 것들을 특검으로 확인하겠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1: 이제 예, 지금 이제 특별감찰관 1호 사건으로 조사하라는 게 주진우 의원의 취지인데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그 친인척들 비리 네. 하라고 한 건데 이게 사안 됩니까?
2: 본인 비리도 이제 특별 감찰 대상은 될 수 있어요.
1: 아, 대통령 본인 비리.
2: 네. 그리고 뭐 가족들 같이 골프를 쳤기 때문에. 근데 사실 특별 감찰관 제도가 거의 지금 유명무실하잖아요.
1: 에.
2: 이건 좀 다시 제대로 살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지금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특별 감찰관 제도를 통해서 좀 내부적인 감찰을 하고 그런 부분의 어떤 부적성이나 이런 불필요한 의혹 같은 것도 미리 좀 차단할 수 있는 제도인데
1: 예.
2: 이게 거의 지금 유명무실하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주진우 의원이 뭐 특검 이야기하고
1: 골프
2: 아, 이것은 특검. 좀 너무 과하시다 그래서
1: 예 노변호사님.
0: 네, 저 이하 동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주진우 의원이 요즘에 하고 있는 거는 정말 정치인이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아무리 마음을 좀 넓게 보고 가지려고 해도
1: 네.
0: 이건 좀 부적절한 게 도를 좀 넘어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유해진 씨에 대해서 뭐 북한상 운운 하면서
1: 아,
0: 얘기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1: 예, 예.
0: 전체적으로 보면 좀 과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꾸 대통령 종급으로 만들어가지고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사실 이제 보수든 진보든 결국 대통령이 건강하게 일 잘하고
1: 예.
0: 적절하게 처리를 잘하고 처신 잘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할 말은 없을 거예요. 대통령이 뭐 365일 일만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1: 그렇죠.
0: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만약에 대통령이 정말 큰 문제가 있다거나
1: 아.
0: 하자가 있다거나 그러면은 아까 말한 대로 뭐 특검도 해도 되고 뭐 문제가 있으면 지적도 하고 특별 감찰도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1: 예.
0: 지금 현재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렇게만 말할 수 있는 건덕지가 사실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또 무리하게 뭔가 좀 던지고서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 다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서
1: 예.
0: 저는 이거는 되게 유감스럽습니다.
1: 예, 사실은 뭐 대통령의 골프 우리나라 대통령뿐만 아니라 버락 오바마라든지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그 재임 중에 골프 많이 쳐요. 왜냐면 골프가 이제 약간 산책을 하면서 걸으면서 이제 생각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치는데 해보신 분들.

0: 많이 추천을 하시긴 한데. 자, 아무튼 지금 야당에서는 대통령 걸품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고, 장두혁 대표는 여기에 더해서 SNS 문제까지 함께 또 비판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죠?
1: 네, 일단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7시간을 문제 삼았던 점을 다시 끌고 왔습니다. 관저가 직무유기라면 골프장은 아예 직무폭이냐 이렇게 따져 물었고요.
0: 예.
1: 골프를 치면서 실시간 보고와 구조 지휘가 가능하냐? 이재명과 어재명이 왜 이렇게 다르냐 이렇게 비난을 했고요.
0: 예.
1: 그러면서 대통령이 지난달 SNS에 116건의 글을 올렸고 이번 달 들어서도 60건 넘게 게시했다라 지적을 했습니다.
0: 예.
1: 낮에는 가족 골프를 치고 와서 밤에는 SNS를 하기 바쁘다라며 낮에는 잔디, 밤에는 스마트폰과 소통하지 말고 쓴소리할 사람들과 소통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0: 예.
1: 또 논란이 됐던 문장은 감옥에는 골프장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다. 이재명 대통령 미리 준비하시기 바란다 이런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0: 감옥에 갈 준비하라라는 취지인 거죠? 말은
1: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0: 장도혁 당대표의 취지는
1: 네.
0: 주진우 의원도 그렇고 장도혁 대표의 말도 좀 강하긴 하네요.
2: 네. 저는 뭐 감옥 이야기를 나오는 건 사실 지금 뭐 형사재판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0: 예.
2: 절차가 진행이 되면 그리고 야당 판단에 따라서 뭐 결론에 이르겠죠. 문제는 이제 SNS 문제인데
0: 예.
2: SNS 건수가 정말 많긴 한것 같아요. 이게 소통의 문제로 이야기할 만한 것이냐 생각을 해보면
0: 예.
2: 소통을 하려면 사실 국민들한테 전체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이어야 되는데
0: 모두의 대통령.
2: 모두에 대한 대통령으로서 SNS 내용이 돼야 되는데 SNS
0: 예.
2: 내용이 어떤 정적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0: 혹은 진영을 향한
2: 진영을
0: 예.
2: 향한. 그래서 진영 결집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거를 소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좀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가급적이면 좀 SNS 좀 줄이시고 만약에 소통을 하고자 한다면은 정말 대국민 메시지를 좀 냈으면 좋겠다. 국민 전체를 위한 지금
0: 예.
2: 부동산이나 경제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정말 그런 사람들하고 직접 현장에 가서 좀 소통하시고 시장에도 만나보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 메시지를 내시는 게 정말 소통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예, 이게 이렇게 대통령 SNS 직접 하는 이유를 분석해 보면 뭔가 정부 여당이라든가 다른 정치인들이 좀 대통령을 위해서 뭐 싸워주시는 분들이 없거나 혹은 언론 공보의 활동이 좀 만족스러워지 못해서 내가 직접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있는 것 같고 여당 활약이 좀 부족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노
3: 네,
0: 변호사님.
3: 그거는 다 맞는 말인 것 같고요.
0: 네.
3: 근데 그거보다도 이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SNS 너무 자주 하시는 건 좋지 않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0: 예.
3: 대통령이 정확히 말했어요. 나는 소통하는 방식으로 이걸 계속 하겠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본인이 소통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 자기가 직접 생각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걸 옆에서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하면서 대통령 하지
0: 하지 마.
3: 말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0: 이미 충분히
3: 예. 이게
0: 주진하겠죠. 예.
3: 본인도 다 아시는 거고.
0: 예.
3: 그런데다가 좀 전에 이제 김정철 변호사가 말한 것 중에 조금 잘못된 건 뭐냐면
0: 네.
3: SNS에 116건의 글을 지난달에 올렸다는 거잖아요.
0: 네.
3: 근데 그중에서 대부분은 다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대국민 메시지예요, 전체적으로는. 근데 회자가 되거나 좀 이슈가 되는 것들은 이제 그중에 특정 진영이나 특정 사람들에게 뭔가 얘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얘기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이나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당신들에게 좀 설명하고 설득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내게 좀 들어주세요라고 했는데 그 말이 안 먹혔기 때문에
0: 예.
3: 대통령이 참다가 이제 한두 번 얘기를 한게 이제 또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메시지 서로 소통하는 방식이나 뭐 내용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안 맞는다는 얘기인 것이고.
0: 예.
3: 그다음에 중요한 게 자꾸 이런 식으로 감옥에는 골프장도 없고 뭐너 재판 받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하지 마세요. 저는 그거 진짜 너무너무 부적절한 것 같아요.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지금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0: 예.
3: 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한거 진짜 일 많아요. 김정철 변호사님도 사실 알겠지만 검찰개혁 했네 안 했네 얘기하지만 검찰개혁 이렇게 많이 한 사람 솔직히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 때도 검찰개혁 한다고 했지만 그때 검찰개혁 이뤄진 거 거의 없어요.
0: 예.
3: 법관들 사법부 개혁도 이렇게 많이 이뤄진 데가 없어요. 대법관 증언 12명 된 적도 없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진짜 일을 많이 하세요.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주식도 이제 막 올라가 가지고 세수도 엄청나게 늘어났지만은
0: 예.
3: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 관세 지난번에 이제 엉터리 부과한 거 그때 연방에서도 판결이 났잖아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돌려받은 게 700억이 넘는데요. 우리나라 기업이 48개 회사들이.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사실 이제 우리나라 세수나 우리나라 그 경

0: 경제를 위해서 한 일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대통령이 이제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제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SNS 이제 이런 정도 문제이잖아요. 인사 문제. 근데 부동산 정책 문제는 이미 국민들의 뜻을 받아들여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앞으로 어떤 정책이 나올지 이제 봐야 되는 것이고 인사 문제도 상황 보면은 다 물러섭니다. 필요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1: 인사 문제에서 SNS 이렇게 얘기했잖아.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그러니까. 내부를 공격하는 게 더 문제라고.
0: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얘기 들어줄 건 들어주고 예. 그렇지 않을 거는 한번 청문회까지 보고 나서 얘기하자.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 예.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면서 그 얘기를 이제 뭔가 하면 그 반대쪽에 서 있는 장동혁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그 예전에 대통령을 공격했던 다른 사람들이 그 덫을 들고 나와가지고 이분을 올가매는 방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게 예. 비겁한 거라는 거죠.
2: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 이게 만약에 진짜 이재명 대통령께서 개혁을 해서 검찰개혁하고 사법개혁이 됐다고 하면 일을 그만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개혁이 하나도 안 됐어요. 무슨 개혁이 됐어요?
1: 완성이 안 됐다?
2: 오히려 지금 더 망가졌잖아요. 지금 시대에 망가졌다니까요. 지금 예. 사법개혁 얘기하시는데 지금 정진상씨 사건 있죠. 지금 3년 6개월째 아직도 재판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에. 제가 형사재판하면서 이렇게까지 오래 하는 재판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1심에서. 아무리 큰 사건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질질 끄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김용씨는 어떻게 지금 대법원에서 이렇게까지 오랜 기간 동안 재판의 결과가 안 나오는 형사재판이 있을 수가 없어요.
1: 2심 끝났는데?
2: 네. 지금 대법원에 가 있다는 거예요. 예. 대법원에 가 있는데 보석으로 나와가지고 예. 최고위원 선거까지 나왔어요.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게 지금 이재명 정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떻게 사법부의 재판이 이렇게 권력자이냐 아니냐에 따라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불공평해요. 저희가 이제 형사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예? 이런 일이 왜 하필이면 정진상, 김용 이런 분들한테만 벌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멈춰 있고 그러면 이 사건도 이렇게 멈춰 있는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과 무관할까요? 사법부가 이미 그거에 대한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어요.
0: 아니 대통령이 사법개혁하면서 대법관을 12명 늘여놨다는 그 얘기하고 누구누구에 대한 재판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어떻게 지금 연결이 돼요. 아니죠, 그거는 그거. 대통령한테 얘기할 게 아니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얘기를 하십시오. 조희대 그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 되지 네. 못하도록 9일 만에 파기환송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아까 말한 대로 1심을 이렇게 오랫동안 놔두냐. 그거는 정말 대법원이 잘못한 거죠. 그리고 법원이 잘못한 거죠. 그거는 대통령의 사법개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2: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대법관의 수를 막 늘리고 사법부를 지금 계속 흔들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도 계속 흔들고. 만약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요. 파기환송이 너무 이례적이네. 그럼 그 잘못을 그냥 비판하고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대법원장을 계속 뭐 파면한다느니 정치적으로 계속 몰아붙여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든다고요. 그게 예. 법관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위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0: 그걸 대통령이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2: 아니, 대통령과 민주당이 그렇게 했죠.
0: 아니,
2: 그래서
0: 대통령은
2: 지금
0: 가만히 있는
2: 그러니까
0: 거예요.
2: 지금 이 사법부가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0: 우리가 제가 우리 둘 다 같은 연수원 같은 짓이잖아요. 네. 우리 20몇 년 전에 네. 사법시험 볼 때 네. 대법관인 수가 네. 너무 적어가지고 사건이 정말 진행이 안 되고 무조건 그냥 원래 상권 제도는 있으나 전부 다 뭐 그냥 기각이다. 우리 사실 그 얘기 90% 이상 네. 기각이다. 그래서 그때 다 기각이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대법관 수를 좀 늘리고 판사들의 수를 좀 증원해서 실질 심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계속 주장해 왔어요. 그게 바로 20몇 년 전에 우리가 사법 공부 시작했을 때 얘기예요.
1: 예.
0: 지금에서야 대법관이 늘어났다니까요. 그 중간에 하나도 안 이루어진 그러니까 뭐냐면 차근차근 이루어져야 돼요. 검찰개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검찰개혁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검찰개혁도 방식과 이런 그 상황에 따라 다 다르고 어떤 게 맞는지 모르지만
1: 예?
0: 대통령 그래도 지금 뭔가 구멍 난 것들을 정리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하고 있는 거를 지금 못하게 막으면서 안 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하고 있는 게 어떤 방식으로 갔는지 이걸 설명하라는 거잖아요.
2: 딱 한마디만 하면
1: 네, 한마디 하시고
2: 대법관 수를 네. 늘린 거는 당연히 예전부터 대법관 수를 늘리자고 했죠.
0: 그래요.
2: 그런데 그 늘리는 방식이
0: 우리 늘리자 목적이 달라. 이제 와서 갑자기 또 왜
2: 대법관
0: 그래.
2: 수를 늘리는 목적이 다르다고요.
0: 누가 그래.
2: 그 숨어있는 목적이 다르다고요. 이거는 베네수엘라 방식처럼 마치 대법관의 수를 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법관을 채우려고 하는 그 의도가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예요.
0: 아니 그거는 혼자의 생각이잖아요.
2: 아니 왜 혼자예요?
0: 혼자의 생각이잖아요.
2: 계속 지금 재청 반려하고 이런 게 지금 왜 그러겠어요?
0: 에이.
2: 그러면 만약에 정말로 늘리고 싶었으면 대법원장이 재청하면 바로 받아야지.
1: 자, 두 분의 연수원 동기끼리 아주 멋진 토론 잘 봤고요. 자, 중수청 얘기를 우리 또 과오신 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문정 광주지방수청장 이분이 계속 김지용 후보자를 비판하고 있는데 감찰 지시가 내려졌어요.
3: 네. 그러니까 오늘 오전 오후 좀 급변했는데요. 오전까지만 해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감찰 방침을 밝힌

0: 단계 정도였다면은 예. 오후에는 실제 감찰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중수청은 오늘 오후 2시 25분쯤 윤호중 장관으로부터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의 발언 등에 대한 감찰 지시 공문을 공식 접수했다고 합니다. 감찰관 직무 대리를 맡고 있는 허성환 감찰 담당관에게 바로 감찰을 지시했는데요. 이 지난 2일 중수청이 문을 연 뒤 첫 감찰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번 감찰에서는 임 청장의 공개 발언들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위반의 이 의무에 어긋나는지 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1: 예.
0: 윤 장관은 감찰 배경에 대해 오전에 임 청장이 검사 시절 이미 충분히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밝혔는데도 중수청 간부가 된 뒤에도 본인의 직무와 직접 관련 없는 문제를 반복해서 공개 발언하고 있다라며 직위를 이용한 정치 행동은 아닌지 확인하겠다라는 취지였습니다.
1: 직위를 이용한 정치 행동 아닌지, 그러니까 정치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비판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긴 하죠. 자, 그런 또 일각에서는 아 근데 이게 징계까지 할 사유냐 뭐 이런 지적도 있고 임은정도 너무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노 변호사님.
2: 저는 개인적으로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공무원으로서 너무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여러 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 예.
2: 그래서 사실은 행안부에서도 이제 그만해라라는 취지로 경고성 감찰을 얘기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1: 예.
2: 그렇다고 해도 뭐 그걸 한 거 가지고서 감찰해서 뭐 징계까지 한다? 그게 과연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다만 실제 이제 행안부나 이런 데서 왜 자꾸 이러는 거냐 보면은 임은정 중수청 광주 중수청장이 너무 좀 지나치고 너무 이 공무원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선과 하면 안 되는 선을 구분하지 못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1: 예.
2: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만하라라는 그런 정도의 얘기는 이제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정면으로 뭐 그 사람을 뭐 징계한다거나 감찰해서 뭔가 한다? 현실적으로도 지금 감찰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일단 안 되고요.
1: 청장이 없잖아요.
2: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지금 사실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너무 심하게 하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는 정도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이거를 진짜 실제 징계까지 넘어가는 방식으로 하는 건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1: 감찰 지시한 거지 징계가 확정된 건 아니고
2: 그럼요.
1: 예. 이제 그 행위에 대한 판단을 하겠다는 건데 김정철 변호사님.
3: 근데 우리가 과거에 계속 이 검사들에 대한 감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징계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많이 유용해 왔어요. 사실 뭐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1: 예, 예.
3: 당시에 이제 감찰해서 징계하고 그래서 소송까지 들어갔던 문제이고
1: 예.
3: 지금 생각을 해보면 임은정 중수청장, 광주청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중수청이 들어갔는데 여기서 감찰할 게 뭐 있어요? 그 말할 게 뭐 몇 마디 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약간 정치적인 메시지인 것 같은데
1: 예.
3: 진짜 감찰을 하려면 검사 시절에 법무부에서 지금 감찰해야 돼요. 이분 검사 시절에 검사 역할, 검사의 지위에서 하지 말았어야 될 정치적 말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뭐라 그랬냐면 검찰에 장례식을 치르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장례식을 치렀어. 그래서 자기는 검사가 수사해서는 안 되겠대. 그럼 장례식 치렀잖아요. 그럼 자기는 그럼 공소청에 가 있어야지. 왜 중수청에 지원을 해가지고 가냐고요.
1: 아.
3: 그리고 본인이 제가 알기로는 임은정 이 중수청장, 광주청장은 수사를 놓은 지가 지금 굉장히 오래돼가지고요. 수사한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왜 중수청장으로 가가지고 더 안 그래도 지금 중수청이 지금
1: 예.
3: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위기에 처해 있는데 본인까지 지금
1: 예,
3: 거기
1: 예.
3: 가서 이렇게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1: 아.
3: 법무부에서 감찰해야 된다 저는.
1: 아, 과거에 아니라 네. 법무부에서
3: 법무부에서 과거에 검사 시절
1: 검사 행적을
3: 네.
1: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습니까?
3: 아 그리고 감찰은 뭐 얼마 전까지 검사했잖아요.
1: 아하.
3: 계속 정치적 행위를 하고 뭐 김호준 방송에 나가서 그 방송에도 출연하고 막 그러셨잖아요. 저는
1: 예.
3: 그게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1: 네 바라보고 있는 우리 우신이
0: 방금 전해드렸는데 감찰관도 직무대리거든요.
1: 다 대리대리
2: 그러니까
0: 이 기관이 사실 제대로 굴러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1: 그러니까
0: 감찰이라는 업무조차도 과연 제대로 될 것인가고
1: 예.
0: 사실 오늘 바로 보도 나오는 게 아, 중수청 1호가 수사 사건이 아니라
1: 예.
0: 지금 감찰이 됐다 이런 식의 보도가 막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이후에 시민분들이 불안해하시는 게
1: 예.
0: 이게 경찰이 또 사건을 암장하는 거 아닌가 중수청이 정말 이 공백을 잘 메울 수 있나 그러니까 수사 능력을 좀 증명하고 보여줘야 되는 시간인 건데
1: 예.
0: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이슈를 더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 예.
0: 임은정 청장의 발언도 당연히 부적절하지만
1: 예.
0: 이걸 또 SNS로 오전에 감찰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직접 지시까지 하는 윤호중 장관도 이게 맞나 이 상황에서?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1: 예, 지금 비어있는 공석이 너무 많아요. 법무부 장관.

0: 중수청장, 공소청장, 경찰청장 지금 엄청 다 대리인데 예, 좀 제도 안착에 신경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CBS 라디오 박종현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2: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4: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5: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0: 예, CBS 라디오 박종현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난주 법사위에서 등장했던 이슈죠. 한동훈 의원의 딸 얘기인데요. 허위 스펙 논란. 당시 이제 경찰이 국제공조를 위해서 협조를 요청했다가 당시 검찰에서 제대로 안 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관련 문제가 얘기됐죠 오늘?
6: 네, 오늘 이제 경찰청 국정감사였습니다. 한동훈 의원 딸의 논문 대필과 표절, 또 전자책과 봉사활동 등 이른바 허위 스펙 의혹이 뭐 제기가 된 거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2022년부터였죠.
0: 예.
6: 최근 경찰의 과거 수사 과정을 들여다보니 강제 수사가 거의 없었다라는 게 다시 지적이 됐습니다. 윤건영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은 2022년 5월 고발장을 접수해서 23년 12월 불송치 결정할 때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단 한 차례도 신청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0: 예.
6: 의혹 관련 피고발인 가운데 직접 조사한 사람은 한 의원의 배우자뿐이었는데 그것도 한 번의 서면 조사였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고발인 두 명은 각각 네 차례와 두 차례 모두 여섯 차례 대면 조사를 받았는데요. 국제 형사사법 공조에 문제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2022년 11월 미국에 있는 자료를 경찰이 확보하기 위해서 국제 공조를 요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 단계에서 법무부로 보내지 않고 반려됐고 이후 경찰도 추가 공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당시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었다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0: 그러니까 민주당 주장은 당시 서슬퍼런 법무부 장관의 자녀 문제였기 때문에 당시 경찰이 요청해도 알아서 검찰에서 일을 안 하고 그냥 제대로 안 했, 마음먹고 안 했다. 근데 다른 사례를 보면 이를테면 뭐 조국 전 장관 사례를 보면 이 사람들이 한번 마음먹으면 제대로 하겠다면 진짜 다 터는데 이거 공정한 거 맞냐. 이게 이제 민주당 주장의 핵심인 건데 노 변호사님.
7: 네, 사실 저도 그 부분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해요. 실제 그 한동훈 의원의 딸이 공부를 뭐 잘했는지 못했는지 내지는 그 스펙을 쌓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뭐 확인하고 그게 뭐 문제가 될지 안 될지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0: 예.
7: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제 검찰이 했던 행동이죠. 검찰이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의원의 딸에 대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스스로 미리 알아서 공봉숙 아마 공소청장인가요? 그분이 또 이제
0: 당시 검사.
7: 예, 네. 그분이 이제 얘기도 했고 그랬는데
0: 예.
7: 그냥 우리가 보기에 별거 아니어서 결국에는 어차피 미국에서 협조 안 해줄 게 뻔하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 요청도 안 했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0: 예.
7: 다른 사건들하고 비교해보면 전혀 다른 사건들한테 그렇게 처리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의심을 하게 만드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의원의 딸이 정말로 뭐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몰라요.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봐야지 아는 거니까. 그런데
0: 예.
7: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어느 당이든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0: 예.
1: 아, 이거는 제가 좀 말씀을 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2: 아니, 이제 잘 들어주세요.
1: 제가 에이핑크하고 손나은 그 협박범 사건을 맡았던 에이핑크 대리인이었는데 그때 이제 해외에 있는 사람이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이거를 저희가 이 사람을 찾아가지고 특정을 해가지고 고소 고발을 했는데 경찰에서 국제사법 공조가 되겠어요? 이건 뭐 명예훼손, 뭐 연예인 명예훼손인데 뭐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막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그때 에이핑크 협박범이 전화를 해가지고 청와대를 폭발하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적색 수배가 내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제가 이런 비슷한 사건들 관련돼서 여러 가지 소송을 해보면 예. 지금 이걸 만약에 정말로 국제 공조를 요청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진짜 전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됩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검찰이 잘한 거예요. 이걸 만약에 국제공조로 경찰이 미친 거죠. 이게 생각을 해보면. 왜 그러냐면 예. 지금 형사사법 공조로 요청한 거는 업무방해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논문 그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저작권법 위반 문제예요. 그게 아마존에서 판매가 됐기 때문에 예. 그거를 하겠다는 건데 예. 그거는 저작권법 위반은요. 친고죄라는 거예요. 고소가 없으면 안 돼요. 저작권자가 고소를 안 했는데.
2: 학회가.
1: 예,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 고소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공소 제기가 안 돼요. 공소 제기가 안 되면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애당초. 공소 제기 가능성이 없는 거는. 그런데 지금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0.99인가 뭐 뉴스에서 보니까 예. 그게 아마존에 올라가 있어서 이걸 가지고 얼마만큼의 매출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국제공조를 보낸다. 있을 수도 없고요.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아마 국제사법 공조를 요청하는 건이 예. 1년에 한 몇백 건 정도 돼요. 1000건이 안 됩니다. 한 7, 800건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2: 예.
1: 대부분의 사건들이 굉장히 중대한 사건들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저작권법 위반이면 굉장히 뭐 수십만 건, 수만 건의 침해가 있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는 거지
2: 예.
1: 이거를 중앙지검이 받아가지고 이걸 마치 정치적인 이유를 가지고 하는 걸 한다.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국제사법 공조 조약에 보면요. 그 조약이 지금 문제가 해둔 조약에 보면 정치적인 이유로 사법 공조를 하면 반려하게 돼 있어요. 국가에서.
2: 예.
1: 미국에서도 반려할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예.
1: 그런 문제로 지금 한동훈 의원의 딸 제가 지금 또 잠깐 또 친한계처럼 보이는데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2: 친한 게 아니라는 거 전제하에서 법률적으로.
1: 객관적으로 예. 법률적으로 말씀드려요. 그래서 예. 이런 걸 가지고는 실제로 국제사법 공조가 안 됩니다. 만약에 이 주장을 민주당에서 하려면 이런 유사한 사례로 실제로 사법 공조를 보낸 적이 있는데 왜 당신들은 왜 이 사건 한동훈 의원 사건에서는 안 보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2: 그 민주당은 조국 전 장관의 아들,
1: 네.
2: 그 아들도 해외대학 출신이거든요.
1: 네.
2: 그러면서 이제 그 사건도 아마 국제 공조 요구해서 했더니 그건 굉장히 일사천리로 움직이더라.
1: 조국,
2: 업무방해.
1: 조국 사건의 네. 경우에는 다른 게 뭐냐면은
2: 예.
1: 실제로 표창장이 위조가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사용했습니다. 사용해가지고 업무집행 방해죄가 이미 성립한 범죄이고
2: 예.
1: 그리고 조민 씨 같은 경우에도 이미 벌금 1,000만 원으로 확정된 사안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건 혐의가 있는 사안이고 그리고 적어도 국제사법 공조를 하더라도 그러면 미국이 받아가지고 아마존한테 아마존 당신 그거 가져와 그러면 가져옵니까? 안 줘요. 아마존 기업도 영장이 나올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럼 미국에서 영장이 나오려면 징역 1년 정도 되는 사안이 되어야 된다고 기준이 써 있습니다.
2: 예, 예.
1: 그럼 그런 정도의 사안이 돼야 되는데 친고죄인데 고소도 없는 사건을 어떻게 이거를 영장이 나오겠습니까? 영장도 안 나오고 국내에서도 영장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안 되는 사안을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3: 자, 보세요.
2: 네. 자, 노 변호사님.
3: 그 말씀이 예. 맞으려면 예. 검찰이 처음에 뭐라고 해명을 했어야 되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작권법 위반으로 이거를 올라왔기 때문에 우린 이건 친고죄이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사실은 범죄도 안 되고 민사는 모르겠으면 뭐 어쩔 수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야 돼요.
2: 예.
3: 근데 뭐라고 설명했냐면 $0.99밖에 안 되는 거고 너무 형 너무 사건이 경미해서 이건 해봤자 거기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뒀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2: 예.
3: 그러니까 그거 일단 잘못된 거고요. 그렇죠? 그거 잘못됐죠? 그다음에 또 하나, 조국 아들, 조국 네. 그 대표의 아들 사건은 네. 실제 고소를 한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인지한 거예요.
2: 네.
3: 그리고 실제 이게 만약에 정말로 저작권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치면
2: 네.
3: 경찰이 잘못 올렸으면은 검사들이 아 이거는 저작권법은 안 되지만 업무방해는 될 수 있으니까 뭐 우리가 그때 알아보겠다. 이 허위 스펙 가지고 뭘 했는지 한번 찾아보겠다. 이렇게 말이 나와야지 되는 건데
2: 예.
3: 그런 거 다 내버려 두고 아 이거 되지도 않는 거니까 안 했어.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2: 그러니까 얘기 안 돼.
3: 실제 그분들의 마인드 속에서는 아 이거는 그런 식으로 처리하지 못해. 우리 보스가 저기

0: 위에 있으니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인 거예요. 그래서 예. 이게 바로 내로남불 뭐 수사 전체적으로 뭐 잘 봤네 못 봤네 이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의원의 딸은 실제 이 스펙을 이용하지 않았다 뭐 이게 또 한동훈 의원의 주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도 해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고소인 이나 고발인의 조사를 4명 6번이나 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한동훈 의원의 부인만 서면으로 잠깐 조사하고 말고 이렇게 할 필요가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전체적으로 수사의 형평성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1: 그러니까 수사의 형평성을 얘기한 게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뭐 연예인 사건이나 이런 사건에서 인스타에서 각종의 악플을 다는 사람들을 보면 요즘 다 인스타를 쓰지 않습니까? 그럼 인스타 계정에 있는 사람이 계정주가 누군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인스타 계정을 절대 확인을 못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사법공조가 될 정도가 돼야지 이게 가능한데 예. 이게 받아들여지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안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례를 보면은 그 공검사가 하는 그것이 바로 검찰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부당한 압수수색이나 부당한 이런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검찰 단계에서 제어한 겁니다. 이게 올바른 제어 방식이에요. 이런 사태에서 정말로 만약에 검사가 미국에다가 아 우리 뭐 한동훈 의원의 딸의 의혹이 있는데 이거 좀 확인하기 위해서 아직 뭐 범죄 소명은 안 됐고 고소권자도 고소한 사람도 없지만은 이거 확인해야 될 테니까 좀 아마존에서 그 매출 다 좀 가져와 봐요. 청구하겠습니다. 이러면 정말 웃음거리 된다니까요.
0: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거 대답을 하세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질문한 거는 네. 실질적으로 그러면 처음에 해명을 하고 그럴 때
2: 예, 검사들이
0: 지금 말한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아. 이건 업무 방해가 될 수 있으니 뭐 내지는 뭐 그게 사실은 신고죄인데 이게 저작권자가 사실은 좀 그런 얘기 안 했으니까 할 수 없는 거였다. 이렇게 차라리 말했으면 그냥 된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0.99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 3페이지, 4페이지짜리밖에 안 되는 거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예. 이게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을 하세요.
1: 아니 맞아요. 미국 거기에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검사가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0: 그리고 왜 인지를 안 하냐고요.
1: 실제로 증거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고 그 안에 있는 범죄 정도가 매우 경미하잖아요. 이런 경미한 사건들은 안 해준다는 취지인 거예요. 제가 아까 연예인 사건도 얘기 드는 것처럼 그런 사건들에서도 웬만해서는 공조가 안 된다는
0: 그러면
1: 거예요.
0: 그러면 조국 대표 아들은 다 거부된다는 쪽지 거예요. 시험 자기네에서 아무 문제도 없다고 얘기하고 원래 오픈북에다 얘기한 그 사건에서는 왜 그렇게까지 했냐고요. 구분을 좀 정확히 좀 지어주고 형평에 맞게끔 해달라는 거잖아요.
1: 아니
0: 조국 그러니까 사건하고 다르잖아요. 완전하게.
1: 조국 사건하고 이 사건하고 비교하는 거는 좀 너무 과하신 것 같아요.
0: 왜? 국민들이. 왜요?
2: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아, 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장 그 직무대행 요즘 대행이 많아요. 김종철 대행.
0: 다 대행이야.
2: 이분 저는 대행은 아닌데.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그 재수사 가능성 배제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전제가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이렇게 한정했네요.
3: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경찰 수사가 적절했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2: 예.
3: 적극적인 수사 노력이 충분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로 답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고발이 또 들어오면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한 건데요.
2: 예.
3: 그래서 연장선에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한동훈 의원의 딸이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2021년 해외 학술지에 등록한 논문에 대필 작가가 개입한 거 아니냐 이 의혹도 다시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2: 예.
3: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민주당은 예. 케냐 국적의 이른바 대필 전문 작가 벤슨을 거론을 하면서 고등학생이 짧은 기간에 여러 논문과 전자책을 작성한 이 과정부터 다시 수사해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2: 예.
3: 한동훈 의원은 민주당의 망상이라고 반박을 하면서 김민석 대표의 아들 문제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고교생 국회의원 아들이 개인적으로 만든 법안을 아버지와 민주당 의원들이 실제 발의해줬다라면서 이를 아파 찬스 공직 사유화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2: 예. 아 지금 이제 또 한동훈 의원 딸 얘기하니까 김민석 대표 아들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게 정치인 아들 딸들은 정말 힘드네요. 예,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민주당은 조국처럼 수사하자 이렇게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인데. 자, 과거순 기자 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이제 결국 서로 자녀 문제를 맞붙은 건데 누구에게 더 큰 불똥이 튈 것이냐?
3: 아니 근데 저는 지금 전반적으로 정치가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쟤도 잘못했어요 이거의 반복인 것 같아요. 여야를 막론하고
2: 딸 얘기하니까 저긴 아들 네. 문제입니다.
3: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 정치인과 관련해서 뭔가 논란이 있고 의혹이 제기가 되면은 그거에 예. 대해서만 해명하고 넘어가면 되는 건데 예. 항상 쟤도 그랬어요, 쟤도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거는 너무 좀 수준이 낮은 게 아닌가. 이게 사실 상대가 잘못했다고 해서
2: 예.
3: 본인이 오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의 아들 문제는 김민석 대표의 아들 문제인 거예요. 그게 예. 죄가 되든 안 되든 간에 그게 한동훈 의원 딸 문제하고 연결되는 건 전혀 아니잖아요.
2: 예.
3: 근데도 이게 반복되는 게 조금 의아스럽고

0: 떠오르고 있는가?
1: 왜 그럴까요?
0: 지금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 김성환 의원 뭐 이렇게 계속 저격하고 네. 계속 민주당에 대한 어떤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오빠. 그거에 대한 방향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받는 입장에서는 또 똑같은 방식으로 또 이제 김민석 대표 아들 소환하고 네. 또 그럼 김민석 대표께서 또 이제 또 하나 또 다른 사람 또 아들 건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정치가 국민들이 바라보기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저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아까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건은 그 사건대로 한정해서 하면 될 것 같고 경찰청도 저는 좀 이번에 이 검찰 개혁을 한 게 뭐예요? 그렇게 민주당하고 여당에서 경찰을 신뢰할 만하다면서요. 검사가 수사 안 하고 경찰이 수사하면 믿을 만하다며. 이미 경찰이.
1: 수사는 경찰이.
0: 그래요. 우리 경찰이 수사했잖아요. 그래요. 결론 냈잖아요. 그럼 믿어줘야지. 왜 또 경찰이 한 수사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또 이러냐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너무 정치적인 수사를 이제 하는 것보다는 이제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정말 경제적으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지금 부동산 문제라든지 굉장히 심각해요. 그런데 요즘 뭐 아까는 또 무슨 저기 뭐야 LH인가 네. 대표인가 뭐 네. 사장이 나와가지고 이제 뭐 부동산이 폭락할 거다. 네. 어? 집값이 폭락할 것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또 이렇게 늘어놓고 이러면 이제 국민들이 어떻겠어요. 지금 저는 굉장히 지금 심각한 위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재명 정부의 위기는 단순히 지금 지금 그냥 수사권 조정의 문제 뭐 이런 정도의 문제 뭐 지지도가 좀 떨어진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저는 어느 순간에 정말 정권이 완전히 무너질 정도의 심각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인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민주당 분들은 그런 인식이 없어. 여론의 어떤 추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순간부터 약간 무뎌지신 것 같아요. 정권을 잡을 때는 굉장히 예. 여권의 추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셨는데 예. 이제는 안 그런 것 같습니다.
1: 여론의 추이를 정확히 보고 있는 노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2: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근거나 전제가 정확히 뭔지를 잘 못 알아듣겠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네. 지금 LH 얘기를 왜 꺼냈는지 모르겠지만 예.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예. 지금 이렇게 뭐 장군멍군 하면서 이렇게 좀 정말 민생하고 상관없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지 않다는데 이게 하고 싶은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대통령도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나는 민생이나 경제 쪽으로 좀 치중하겠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예. 이제 내부적으로 거기에서 대해서도 끝까지 뭐 검찰개혁이니 뭐니 이거 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하도 이제 발목을 잡으니까 그걸 지금 사실은 좀 정리하시느라고 시간이 좀 걸리는 것 뿐이라고 저는 보고요.
1: 예.
2: 그 다음에 원래 그 몇 년 동안에 과거에 윤석열 씨가 정부 집권하면서 사실 좀 망쳐놨던 것들이 지금 좀 정리가 되는 과정 중에 있어요. 있으니까 전 그건 기다려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통령이 실제 들어오고 난 다음에 수출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지표가 되게 좋아지고 있어요. 물론 그게 일반 서민들에게까지 다 연결돼가지고 우리 전부 다 체감하면서 이거 괜찮았습니다라고 느낄 정도는 아직 아니에요. 그건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건 기다려보면 되지만 지금 대통령이 차근차근 하고 있으니 예. 그리고 시간이 언제든지 필요한 부분이니까 기다리면 되는데 거기다 대고 또 이제 좀 있으면 언젠가 갑자기 정권이 무너질 겁니다. 언젠가 망할 겁니다. 왜 여론 신경 왔습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대통령이 여론에 신경 쓰고 있고 그래서 예. 이거 정리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왜 알만하신 분이 왜 그래요?
0: 알만하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대통령이 지금 그러니까
2: 자꾸 내부는 이러니까 사실 이런 분이
0: 그 안에 내부적인 그래요. 갈등으로 모든 이슈가 지금 치중돼 있다는 거예요.
2: 그러니까 예.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0: 그런 예. 문제 때문에 국민들의 지금 현재의 민생이 외면당하고 있잖아요. 겉으로는 자꾸 야당이나 뭐 사람들한테 우리가 민생을 챙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내부적인 당권 싸움으로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심지어 대통령마저도 아까 X에다가 그런 식의 글을 쓰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누군가를 지칭하면서 편을 가려가면서 서로 당권 싸움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가 뭐예요?
2: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이 700억 황금 받았다. 환급 받았다. 그다음에 미래대응기금 지금 200조 지금 만들어놓고 있다. 국민연금 그 작년에 너무 이게 잘 돼가지고 지금 100년 앞으로 괜찮아질 정도로 지금 만들어놨다. 대통령이 지금 반도체니 뭐니 해가지고 그 세수를 너무너무 많이 늘려놨다. 얘기 좀 계속 하고 있잖아요.
0: 예. 그런데 국민이 와닿지가 않으니까요.
2: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와닿지 않게끔 않는다고. 하는 게 바로 이제 내부적으로 자꾸 분열을 일으키고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 때문인데 네, 그 시끄럽게 제가 시끄럽게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열심히 지금 분투하고 있어요.
1: 그래서 예, 오케이 알겠어요. 자 아무튼 한동훈 의원의 딸도 장관도 아니고 김민석 대표의 아들도 장관 아니잖아요. 이 두 분이 대학을 어떻게 갔고 어떻게 했는지 그게 뭐 국민들 그거 알아야 돼요? 지금 다 대학 다니고 있잖아요. 아 국정에 이런 다 쏟아야 됩니까? 과우신 기자 정파적으로 네.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3: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정치인에 대해서 어떤 도덕성과 자질들을

0: 검증하는 과정에서 많은 예. 문제들이 이전보다 드러나고 지적하는 부분은 좋은데 핵심적인 거는 자녀의 문제라고 하면은 그 자녀가 어떤 문제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그 정치인이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했는가 예. 부당한 개입을 했는가 사실 그게 핵심인 거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도 마찬가지고 뭐 김인석 대표도 마찬가지고 다름도 마찬가지죠. 그 과정에서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 혹은 뭐 당 대표로서 그 이전에 어떤 정치인으로서 뭔가 행사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1: 예.
0: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어느 순간 좀 희석되고 그냥 서로가 비난하고 지적하는 거에만 치중이 돼서 말의 온도만 높아지는 상황. 그것만 기사로 나오고 서로 소비가 되는 상황에서 서로 누가 잘났니 잘못했니만 싸우는 게 무슨 도움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1: 국제 뉴스를 많이 보면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난리예요. 지금 난리고 중간선거 11월 4일 전에 어떻게든 하려고 지금 막 그 노벨 평화상을 못 받아가지고 이분이 굉장히 지금 중동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지금 사우디 공항에서도 지금 12명이 사망했고 그래서 아시안컵이 할 수 있느니 마느니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치인들이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갖고 계신가 이런 질문 안 할 수가 없고 대통령이 이제 SNS 계속 이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박원순 전 시장까지 소환하면서 지금 정면 돌파하는 모습인 거죠?
0: 네, 대통령이 이제 SNS 활동 자체를 줄일 생각이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1: 예.
0: 그러면서 품격 없다, 권위 없다 비난을 하겠지만 이런 직접 소통은 계속 하겠다라고 했고 그러면서 예. 댓글로 국민과 소통하다가 품격이 없다고 비난받고 조롱당하던 노무현 대통령님이 떠오른다 이렇게 썼습니다.
1: 예.
0: 그러면서 또 이제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의 과거 일화도 꺼냈는데요. 뛰어난 아이디어맨, 언제나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즐기시던 분이라고 회고를 하면서 제게 소통과 그 수단인 SNS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신 분이다 라면서 악성 표현 때문에 박 전 시장이 과거 힘들어했을 때 그러자 욕설이나 폭언을 하는 계정은 차단을 해야만 소통이 가능하다고 본인이 조언을 했다. 이런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1: 예, 지금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박원순 전 시장 두 분을 이제 비유를 이제 말씀을 한 것을 두고 또 정의당은 지금 박원순 전 시장 얘기 왜 했냐. 2차 가해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고 있는데 자 누구 말씀하실까요? 우리 네. 김정철 변호사님도.
2: 왜냐면 이제 사실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게 성희롱 발언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됐고 또 법원에서까지 그 내용이 확정이 됐거든요.
1: 예.
2: 그런 상황에서 또 대통령의 지위에서 이 이야기를 언급하시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니신데 그냥 일반적인 정치인이 내가 그런 예전에 그런 소통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회고하면서 이야기하는 거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공적 지위에 있는 분께서 이렇게 언급을 해버리면 아 박원순 시장에 대한 어떤 피해를 입었던 사람 이런 거에 대한 2차 가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게 정의당의 인식이잖아요.
1: 예.
2: 그 비판은 뼈저리게 받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 저는 그 2차 가해라는 말이 너무 광범위하게 너무 일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1: 예.
3: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말은 그 계정 차단과 관련된 댓글에 소통 관련된 부분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거를 또 넌 어쨌든 무조건 박원순 이름 자체도 언급하면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이런 식으로 자꾸 해버리면 그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1: 예, 대통령 SNS 잘 읽어보면 모든 것을 다큐로 받지 않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이제 본인의 SNS 사람들이 너무 심각하게 지금 막 걱정 많이 하는 것 같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신 기자.
0: 다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끔 또 많이 쓰셔가지고 이게 정책 관련도 많이 하시지만 예, 예. 기사가 다 되는 거는 정해져 있잖아요.
1: 그러니까 예, 예.
0: 뭐 노무현 전 대통령 언급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박원순 전 시장 언급은 굳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또 그렇게 회고할 수도 있고 그리워할 수도 있겠지만
1: 예.
0: 긍정적으로 호명하고 소환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두더지 잡기처럼 하나 잡으면 또 나고 또 나고 또 나고 반복되고 있어서 대통령께서 정말 불을 끄고 싶으시면 예. 조금 절제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요. 한판 승부. 2부에서는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평화여교 특보로 최근에 발탁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스튜디오에서 만나겠습니다. 자, 철여영이 우신이까지 세 분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가을 속에 잠시 여름이 다녀간 듯 어제 오늘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이어졌는데요. 이 고온 현상은 가을비가 내리면서 빠르게 누그러지겠고 비가 그친 뒤 찬바람이 불면서 다시 쌀쌀한 가을로 되돌아가겠습니다.

0: 일단 오늘 저녁까지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 일부 지역에서 5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오늘 호남과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서 늦은 밤부터 내일 낮 사이에는 전국 곳곳으로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제주 산지에 최대 80 이상, 그 밖의 지역에 적게는 5에서 많게는 50mm 안팎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청주, 대구 17도, 광주 18도로 출발해서 한낮 기온은 서울, 원주, 대전 22도, 광주, 대구, 부산 24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9도가량 크게 떨어지겠고요. 수요일 아침에는 서울이 9도까지 떨어지는 등 날이 급격히 쌀쌀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더욱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입니다.
1: 장기연체 채무에서 벗어나 다시 시작할 기회. 당신에게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대부금융협회로 문의하세요. 경제적 재기를 돕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2: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복지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3: 모든 길은 안양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안양. 임신, 출산, 육아 지원은 물론 평생 배움, 따뜻한 복지가 함께합니다. 일하기 좋은 안양. 청년에겐 일과 창업의 기회를, 기업에는 성장의 힘을 더합니다. 누릴수록 행복한 안양. 문화와 예술, 푸른 정원, 편리한 교통까지 일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미래가 기대되는 안양. 스마트 도시를 넘어 피지컬 AI 선도 도시로 나아갑니다. 3도, 1도, 미래도 하나로 이어지는 곳. Anyway, 안양. 이 캠페인은 안양시와 함께합니다.
4: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5: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6: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5: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6: 새로운 주거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 건축부터 자족 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5: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7: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8: 마누카 꿀!
7: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8: 뉴질랜드!
7: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8: 당연히 콤비타죠!
9: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0: 콤비타 마누카 꿀.
1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예, CBS 라디오 박정희 방송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은 예고드린 대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또 약속해 주신 대로 그 스튜디오에 출연을 해 주셨습니다.
1: 예, 지난번 죄송했습니다. 꼭 직접 나오고 싶었습니다.
0: 예, 또 SNS에 또 오늘 출연하시는 거 올려주셔서 예. 저희 제작진도 또 감사하게 잘 받았고요. 아, 최근에 또 그 대통령 비서실 평화외교특보로 발탁이 되셨네요.
1: 네, 네.
0: 예, 어떤 일을 하는 건지 물론 평화와 외교와 관련된 또 네. 조언을 대통령에게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1: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남북 관계라 북미 관계 뭐 한러 관계도 다 복잡한 상황이어서 아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뭔가 좀 일을 시킬 게 있을 것 같습니다.
0: 예, 아니 지금 이제 요즘 정치 사회 뉴스만 많이 나오지만

0: 국제관계면 뉴스를 보면 엄청난 뉴스가 너무 많거든요.
1: 그렇습니다.
0: 지금 미국 트럼프 정부의 행보를 보거나 중동 상황을 보거나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보면 굉장히 지금 포즈를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도 좀 위중하게 보고 계시는 거죠? 현 국제 정세를.
1: 그렇습니다. 항상 이제 이 국내 정치와 이 국제 정치가 상호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복잡한 국제 정치 속에서 우리 국가의 이익을 지켜내려면 내부의 어떤 정치적 지지와 토대가 강해야 되는데 그게 약화되면 뭔가 국제정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키는데 여러 가지 힘이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0: 예.
1: 그런 면에서 대통령께서 정말 잘하고 계시는데 내부의 정치적 통합이 더욱더 절실히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0: 내부의 정치적 통합이라는 것은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여야 간의 통합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1: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면 항상 우리 야당은 이제 물론 정부를 지적해야겠지만 아니 뭐 잘못된 거 있으면 좀 그 다른 나라의 행태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0: 근데
1: 뭐 북한이 지뢰 문제가 발생해도 북한에 대한 규탄을 좀 정확히 해주면 좋을 텐데.
0: 여야간 함께.
1: 그것도 그냥 무슨 우리 정부가 무슨 증거 인멸을 하려는 등 뭐 조사를 놓쳤다는 등 이렇게 뭐든지 억지로 이것을 비판할 모습 속에서 정작 지금 대북 규탄을 가지고 여야가 힘을 합해야 될 게 아직도 결의안도 우리 못 냈어요. 서로 의견 차이 때문에 오늘 국방위에서 열렸는데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0: 그래서 이제
1: 미국과의 관계나 뭐 일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크라이나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크라이나 행위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 국민의 모 의원은 오히려 우크라이나 정부 편을 드는 이러한 행위를 하고 그러니까 힘이 빠지는 거죠.
0: 사실 이제 북한에 관련해서는 우리 군이 이제 북한 소행에다 최종 결론 낸 상황인데. 여야 하나의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 정부 차원에서 좀 세게 말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아쉬움도 표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1: 우리 정부에서 우리 지금 국회에서도 이런 규탄 견해안을 냈고 어찌되건 유엔과 우리 군이 합동 조사 결과 MDL 10m 남쪽에 지뢰가 심어졌다는 게 확인된 만큼 이것은 정전 협정 위반으로 북에 대해서 규탄하자는 게 여야 간의 의견이 모아졌는데 뭐 묵고 가지고 합의가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0: 어떤 문구 때문에 그런가요 지금?
1: 뭐 정부를 이걸 가지고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집어넣으려 그러니까. 아니 북한에 대한 규탄을 하는데 왜 정부 비판을 집어넣으려고 하면 여당이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0: 와중에 또 우리 잘못한 것도 넣자.
1: 그러니까 그런 모습.
0: 합의가 안 되고 있다라는 점. 또 의원님이 이제 외교통이시고 미국 사정도 밝으시니까 좀 여쭤보면 요즘 이제 한미 관계 문제가 많지 않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 이분이 이제 국정감사를 위해서 미국 가셔야 되는데 비자 문제 때문에 그 국정감사 지역을 미주에서 유럽으로 바꿨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냐. 미국 정부가 중요 여당 정치인을 동맹관계 저렇게 보는 게 맞냐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1: 이것을 한미관계로 비약한 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정청래 전 대표께서 2012년도에
0: 다녔죠.
1: 갔고 2014년도 가셨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때가 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였는데 2013년도 박근혜 정부 때였죠. 그때는
0: 안 됐죠.
1: 안 됐어요. 그때는 아예 거절이 됐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거절이 된 게 아니라
0: 리뷰
1: 상태니까 그럼 그때 박근혜 정부 때 이게 거절됐으면 그때 한미관계가 잘못됐다는 것이냐 이런 논리가 되기 때문에 이 정청래 의원에 대한 비자 발급 지연을 한미 관계로 비약시켜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전직 당 대표를 하셨던 분이고 현직 국회의원의 국정감사인데 이거 비자 발급 안 해준 거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0: 사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1: 그렇습니다.
0: 일반 유학생도 아니고
1: 그렇습니다.
0: 동맹관계.
1: 그래서 외교부에도 물어보고 장관에도 물어봤더니. 미국에서 일체 이유를 밝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0: 그런가요?
1: 근데 사실 그동안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중국에 입국을 여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이 비자 거절됐어요. 김우수 의원을 비롯해서 동북공정 문제로도 그랬고요. 최근에 또 대만을 방문했다고 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곽상원 의원에 대해서도 방중 명단을 빼달라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중국에서 이렇게 우리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함께 중국 정부의 유감을 표시하듯이 미국이 그러면 같이 같은 동료 국회의원 입장에서 그걸 옹호해 줘야지 이것을 가지고 마치 한미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외통이 여야 간사가 함께 가서 활동하는 건데
1: 그렇습니다.
0: 원팀인데
1: 그렇습니다.
0: 그 문제를 좀 한 목소리를 내자 그런 안타까움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우크라이나 문제

0: 그러니까 그 북한군 이제 송환을 두고 약속 안 지켰다 서로 좀 공방이 오갔지 않습니까? 아, 대통령도 이제 불쾌감을 표시했고 또 우크라이나 대사도 본국 송환 문제 얘기도 거론되긴 했는데 의원님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이건?
1: 우크라이나 정부가 사과를 하도록 좀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그쪽
0: 아.
1: 국회 쪽도 접촉을 해보려고 그러고요.
0: 아, 그렇군요.
1: 왜냐하면 이게 이제 대통령께서 좀 화가 났던 이유는
0: 예.
1: 왜 이것을 남북 간의 긴장을 연결시키려고 항상 부추기느냐. 일부 우익 세력들이.
0: 예, 예.
1: 그
0: 그러니까.
1: 우크라이나 그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대단히 우리 안보에서도 위험한 일인 것이고
0: 예.
1: 그런 것을 차단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그렇군요. 자, 정치 현안 국내 정치 얘기하는데 저희가 일부에서도 얘기 참 많이 했는데 그 대통령이 요즘 이제 SNS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니냐.
1: 예,
0: X 문제.
1: 예.
0: 그래서 지금 장도혁 당대표나 야당 정치인들은 한 달에 몇 건을 올리느냐 너무 많이 한다 이런 비판 많이 하고 있거든요.
1: 네.
0: 의원님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그만큼 답답하시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예. 이제 민주당이 더 잘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소통 역할을
0: 예.
1: 대통령께서 이 지난번에 제 지역구에 오셨을 때
0: 이거
1: 방송 못했을 때
0: 예.
1: 근데 거기 옥년시장 거기에서 이제 김치찌개를 같이 먹었거든요.
0: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예. 무슨 말씀하셨어요 대통령이?
1: 아 그때도 고모 이게 답답이 하시더라고요.
0: 예.
1: 근데 우리 이제 제가 뭔가 그래도 방송에서 역할 해준 거에 대해서 되게
0: 예.
1: 고마우시던데 그만큼 이제 좀 민주당이 제대로
0: 네.
1: 대응을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섞여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에 봉하마을에 가서 권양수 여사님을 만나 뵙고
0: 예,
1: 왔는데
0: 예, 예.
1: 권 여사님께서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을 걱정하시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가 생각난다 이거죠.
0: 아 그래요?
1: 그때도 막 공격이 많았잖아요.
0: 언론,
1: 예,
0: 뭐 또 그 내부에서도.
1: 예. 저에게 특별히 이재명 대통령 지켜줘서 고맙다. 잘해달라. 이번 전당대회 때
0: 예.
1: 내 연설 잘 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0: 예.
1: 꼭 대통령을 지켜달라 이런 말씀을 해서 너무 고마웠어요 제가.
0: 아,
1: 눈물이 날라 그러더라고요.
0: 아, 권양수 여사도 지금 현 이재명 대통령 많이 걱정하시더라.
1: 그렇습니다.
0: 노무현 전 대통령 생각난다더라.
1: 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내부에서 공격하는지 모르겠다.
0: 아.
1: 이런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0: 예.
1: 꼭 힘을 합해 주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0: 대통령이 이제 SNS에 뭐랄까요 이제 진보 그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를 좀 많이 내신다 이런 평가도 있고
1: 네.
0: 어떤 면에서는 여권 내부 갈등 상황이 다른 민주당 의원들이 초재선 그룹 때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1: 네.
0: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 오죽 답답하면 나서겠냐. 아까 이제 송 전 대표님 활동 고맙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여당 정치인들의 활동? 그런 활동이 좀 뭐랄까 부족하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1: 네, 그런 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0: 예, 예.
1: 예, 예. 좀 더 열심히 한다고 봅니다.
0: 왜 안 하세요, 다들? 그 국정감사 활동 열심히 하셔서 그런가? 예.
1: 예.
0: 김민석 당대표는 요즘 이제 민주당 TV 활동 열심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1: 네.
0: 근데 최근에 추이를 보면 당 지지율이 좀 하락 국면입니다.
1: 네.
0: 우리 의원님은 또 최근까지도 이제 그 전당대회도 참여하셨었는데 당 상황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1: 그래서 제가 지난번 전당대회 때 네. 집권 여당의 대표는 두 가지 역할이 있다. 하나는 대통령을 잘 뒷받침하고 이제 국정 정책을 잘 이제 홍보하고 이런 것이
0: 그렇죠.
1: 첫 번째로 한다면 두
0: 예.
1: 번째는 민심을 잘 수렴해서 이 예. 정부나 내각의 정책이 민심과 유리되지 않도록
0: 그렇죠.
1: 잘 잡아주고 혹시 유리되면 그걸 교정해야 되는데
0: 예.
1: 그러면 이제 부동산 대책 문제나 이제 농지 전수 조사 문제라든지
0: 예.
1: 지난번에 공소 취소 관련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잖아요.
0: 예.
1: 그런 것들을 좀 당당하게 국민들의 민심을 수렴해서
0: 예.
1: 내각을 또 내각 총리까지 해보신 분이니까
0: 그렇죠.
1: 좀 내각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좀 강하게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0: 아 내각을 좀 더 강하게 이끌어가는 모습.
1: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막 아우성이 있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농지 전수 조사 문제부터 아. 부동산 문제.
0: 예.
1: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뭐 PF가 안 되고 그래서 지금
0: 예.
1: 경기가 말이 아니잖아요.
0: 예,
1: 이런 것들
0: 건설
1: 좀 확확 좀 당에서 당정 회의를 통해서 좀 이끌어 가서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아 민주당이 그래도 우리의 심정을 대변해서 정부
0: 예.
1: 부처를 질타하고
0: 예.
1: 끌고 가는구나
0: 예,
1: 이런
0: 예.
1: 모습을 좀 강하게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이강인 총리 시절보다 당대표 시절에 좀 존재감이 없지 않느냐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물론 직접 판단하기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1: 예, 그럼 그건 조심스럽고요. 제가 말씀드리기는
0: 알겠습니다. 자, 14일 수요일에 이제 김지용 중수청장

0: 네.
1: 아, 이분이 지금 여권 내에서 엄청나게 비판 많이 받고 있고, 과거에 친윤 검사했다, 친한 검사했다, 뭐 얘기 나오고, 오늘도 뭐 새로운 얘기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수요일 청문회에서 정작 국민의힘 의원들의 검증보다 우리 여당 검증이 더 강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0: 네.
1: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2: 아니, 그때는 윤석열 검찰총장 할 때는 왜 그렇게 못했습니까?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사실 저는 반대했습니다.
1: 아, 당시에? 네. 예,
2: 공개적으로는 못했지만.
1: 예, 예, 예.
2: 근데 사실 그때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하는 게 다 드러났잖아요.
1: 그렇죠.
2: 그 윤 대진의 형 윤우진한테
1: 소윤 대윤.
2: 그 변호사 다 소개 준 거 다 뉴스타파가 나중에 녹취록까지 드러났는데도
1: 예.
2: 근데 이 거짓말한 걸 다 덮어준 거잖아요, 우리가.
1: 예. 김건희 씨 관련 얘기도.
2: 그렇습니다.
1: 사실은.
2: 그때는 그렇게 윤석열로 옹호했던 사람들이.
1: 예.
2: 친윤 검사라고 이렇게 김지용을 공격합니까? 근데 지금 이번에 저 임은정 검사님이 지금 이제 지적한 게 그거잖아요. 지난번에 한동훈의 처남인 그 진동균 검사의
1: 검사.
2: 그 동료 검사 후배 성추행 사건을 관련?
1: 예.
2: 왜 덮었느냐?
1: 예.
2: 그걸 덮었던 김진태 검찰총장을 비롯한 그때 이수남 차장 이 관련 6명인가 9명을 감찰을 무마시켰다고 고발했는데 그게
1: 예.
2: 무혐의 결정이 됐거든요.
1: 예, 예, 예.
2: 그 두 가지에 김지용이 관련됐다는 게 임은정 검사의 주장인데
1: 예.
2: 제가 기록을 살펴보면 첫 번째 진동균에 대한 수사는 조희진 검사가 미투 사건 서지현 검사부터 해서 조사 단장을 맡아가지고 여기서 처리했어요.
1: 예.
2: 그래서 진동균의 문제를 밝혀내서 불구속 기소해서 결국 10월 징역 실형을 받아서 구속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1: 예, 예.
2: 진동균은. 근데 문제는 진동균을 그때 왜 처리하지 않고 그냥 사표를 내고 감찰 결과를 은폐했느냐. 그때 대검 감찰 1과장이 김지용이었다라는 게 임은정 검사의 주장인데
1: 주장이죠. 예.
2: 임은정 검사가 고소한 사건은 그때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서 담당했어요.
1: 예.
2: 그때 윤석열이 때.
1: 예.
2: 최종 무혐의 결정을 내는 것은 이성윤 현재 최고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1: 아하.
2: 무혐의 처분한 겁니다.
1: 아. 오히려 책임을 물려면 당시 이성윤
2: 그리고 형사 1부장이 그 정진웅이었어요. 한동훈 그
1: 독직폭행
2: 논란됐던.
1: 예.
2: 그러니까
1: 예.
2: 다 이런 분들 소위 반윤 검사들이 다 무혐의 각하 결정을 한 겁니다.
1: 예.
2: 최종적으로.
1: 예.
2: 근데 이게 김지용과 무슨 관계냐고요. 김지용의 변론은 그러잖아요. 자기가 대검 감찰 일과정했지만.
1: 예. 당시 멈춰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2: 이 문제는 이 조희진 검사가
1: 예.
2: 맡아서 했고
1: 예.
2: 이 감찰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서 처리한 건데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한번 정리가 돼서 되겠죠. 저는
1: 그래서 이제 현재 상황을 답답해하시는 분들은 계속 꼴대가 바뀐다. 처음엔 친윤 검사였다가 친한 검사였다가 또 지금 이제 당시 뭐 어떠한 수사 과정에서 무마했다 계속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
2: 그렇죠.
1: 상황인데
2: 아이고,
1: 너무, 왜 이렇게 반대하시는
2: 아,
1: 거예요? 이분이 하면 뭐가 잘못되는 거죠? 그러면 저 그게 알고 싶어요. 이분이
2: 저,
1: 이제
2: 좀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1: 중수전장 이분이 하면 뭐가 잘못돼요?
2: 속으로 그럴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아, 네가 대통령해라. 아니 대통령이 인사 권한 그것도 가장 수사기관의 책임자
1: 네.
2: 가장 중요한 인사 권한을 이렇게 흔드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이거 정말 제가 대통령이라 그래도 정말 화가 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2: 이거 뭐 하자는 건가 이거?
1: 이게 뭐 하자는 건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수사와 기소가
2: 분리했잖아요. 예. 조국 장관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을 때
1: 예, 예, 예.
2: 얼마나 반대하고 공격했습니까? 이 야당
1: 그렇죠.
2: 야당 쪽에서
1: 예, 예.
2: 그때는 여당은 다 찬성하고 막아줬잖아요.
1: 예, 예, 예.
2: 그리고 실제 인사청문회 들어가는데 바로 그 부인 정경심 씨를
1: 예.
2: 소환받고 바로 기소를 해버렸잖아요.
1: 예, 예.
2: 국회 인사청문회 권한을 침해한 거라 우리가 얼마나 비판했어요.
1: 맞습니다.
2: 정작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김지용을 대통령이 지명을 해서 인사청문회 널려서 인사청문회가 곧 열릴 판인데
1: 그렇죠.
2: 왜 이렇게 난리냐고 인사청문회 때 물어보면 될 걸.
1: 아직 이틀 남았습니다. 아직 청문회는 못했습니다.
2: 그러니까.
1: 그러니까 수사 기소 다 분리된 상황인데
2: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친윤 검사라면 혹은 뭐 친한 검사라면 이분이 중수청장을 하면 뭐가 크게 잘못되나요? 뭐가 문제가 됩니까? 혹시 이분들 반대하신 분들이 염두에 든 후보자가 있는데 그분들을 임명하겠다는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2: 글쎄, 그건 잘 모르겠고요.
1: 예.
2: 아무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1: 예.
2: 지금 그 임은정 검사님이 고발했던 김진태, 김수남, 이준호 등 그때 한동훈의 처남 진동균 검사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가지고 직무 뭐 권한 남용으로 고발했던 사람을 최종 무혐의 처분할 때 당시에 법무부 장관은 추미애, 서울

0: 중앙지검장은 이성윤, 검찰총장은 윤석열. 그다음에 형사 1부장은 정진웅 검사가 최종 2020년 3월 30일 날 각하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1: 예.
0: 근데 어쩌라고 이걸 왜 김준웅한테 이거를
1: 가장 중요한 책임을 맡은 사람 당시 그런 분들인데 예. 왜 지금 김준웅 그 이 후보자에게만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느냐라는 건데 자 그러면 14일 인사청문회 엄청 난타전이 예상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뭐 장관급이기 때문에 대통령 이제 보고 인사청문 보고서가 올라가면 예. 대통령의 인사권을 행사할 거 아닌가요?
0: 그렇죠. 예.
1: 그 이후에 논란이 사그라질까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0: 아니 저는 이제 김지용 중수청장이 대통령께서 말씀한 대로 여야를 불문하고 원칙에 따라 분명한
1: 수사를 하면
0: 수사를 해가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 그게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예. 자, 아까 이제 말씀하신 임은정 광주지방검찰 중수청장 이분이 지금 이제 그 너무 자기 인사청문에 나와서 참고인 혹은 증인으로 나가겠다 했는데 반려가 되고 채택은 안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행안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했고 그래서 오늘 감찰이 이제 들어간다 발표가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임은정 청장도 잘못했지만 이게 뭐 징계할 사안이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0: 그래서 저, 그 중수청 1호 사건 임은정 검사의 감찰은
1: 1호 사건
0: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1: 예예. 예.
0: 뭐 징계야 얼마나 중한 징계가 되겠습니까만은 그 그래도 아무튼 이 문제를 좀 자제라는 취지 아니겠어요.
1: 자제라.
0: 예. 거기까지 예. 더 선 넘지 말아라.
1: 아.
0: 그렇지 않습니까?
1: 예. 그러니까 예.
0: 저는 우리 모두가 그 대통령께서 지적한 대로 정치라는 것은 중간에 이게 단계 속에서 점진적으로 타협하면서 또 일보 전진해 가는 것이지.
1: 예.
0: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대중과 함께 반보 앞서가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1: 예, 예.
0: 차기 혼자 막 뛰어간다 그래서 실제로 그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올바른 것을 주장했다라는 자기 만족적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국민과 공감대를 이끌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과 손을 잡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정치잖아요.
1: 예.
0: 결과를 만들려면 좀 더 자기 속도를 늦춰서 보조를 맞춰가지고 많은 다수의 공감을 얻어야 이게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법이 만들어지고.
1: 예.
0: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제 저는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정청래 후보께서 꽃이 지니까 봄인 줄 알았다. 이게 아마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을 지켜주지 못했던 것에 대한 회한과 아쉬움을 표시한 건데 저도 예. 100% 그 말씀에 동의하는 입장이고
1: 예.
0: 그 꽃이 지니 봄인 줄 알았다는 건 노무현 대통령 때만 적용된 게 아니라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다. 이재명 대통령 비판하고 뭐 SNS 이런 이야기지만 노무현 대통령도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1: 그랬죠.
0: 그때 노무현 대통령 요구하는 게 국민 스포츠가 될 정도였어요.
1: 근데
0: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국민과 소통하고 솔직하고 공유한 사람이 없었잖아요. 윤석열 무슨 소린지 몰랐어요. 한 번도 기자회견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윤석열 때 다 보세요. 국민과 이 대화나 기자회견이 이재명 대통령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소통이 안 됐습니다.
1: 예.
0: 대통령도 사실 사람인데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대통령을 싫어하든 좋든 간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 시기인데 좀 대통령한테 힘을 모아서 이 나라가 한 단계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데 가야 우리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지.
1: 예.
0: 이렇게 콩나라 밤나라에게 공격하는 사람들 진짜 청문회 다 올려놓으라고요. 한동훈 막 떠들지만 한동훈 자기 딸 문제부터 시작해서 다 올려놓고
1: 예.
0: 한번 제대로 조사를 다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다. 저는 정말 윤석열 때를 보면 생각하면 정말 이재명 시대가 얼마나 지금 소중한 시간인지 지내고 보면 우리가 다시 느끼게 될 것입니다.
1: 예. 의원님이 굉장히 답답한 마음 토로하셨는데 대통령이 이제 SNS에 굉장히 강력한 글을 많이 씁니다. 요즘 능력도 없으면서 큰 자리만 요구한다. 최근에는 동지를 공격하는 게 혁명이 돼버렸다 이런 글을 쓰는데 내용 읽어보면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읽힙니다.
0: 네. 아니 실제로 일부 지금
1: 능력도 뭐
0: 일부 유튜브나 일부에서 네. 댓글들이나 네. 이런 분위기가
1: 네.
0: 그 당순히 서운하다를 넘어서 아예 뭐 대통령이 속았다 뭐 교체하자 탄핵하자 이런 말까지도 일반적으로 나오는 분위기가 됐다는 것은 이것은 거의 정말 레드라인을 넘어선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많이 듭니다. 제발 좀 정말 좀 자중하고
1: 네.
0: 침착했으면 좋겠고요.
1: 예.
0: 이러한 시도가 저는 지난번에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키는 데 기여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반성이 됩니다.
1: 그러면 이제 이러한 분열 상황이 계속되면

0: 한 3년 후에 2030년에 또 민주당에게 또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1: 당연히
0: 걱정.
1: 그렇죠. 당장 이제 1년 반 후에 총선도 쉽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0: 그렇군요. 아까 한동훈 의원 말씀 잠깐 하셨는데,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의원 딸 허위 스펙 관련 이슈를 계속 주장하고 있고, 한동훈 의원은 거기에 맞불을 놓으면서 김민석 당대표의 아들 문제, 뭐 이게 어떤 법안 관련해서 이게 공직을 사유한 거 아니냐, 이렇게 서로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1: 뭐 그것대로 아무튼 둘다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 이재명 대통령 그 사모님 법카 그십 몇만 원 가지고 뭐 몇백 번을 이거 수사 압수수색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한동훈 딸 스펙과는 단한 건도 영장 청구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보더라도 그건 검찰이 수사를 무마한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그 당시 검찰 얘기는 이제 0.99달러 저작권 문제였다.
1: 이제
0: 그리고
1: 뭐
0: 국제공조할 만한 위중한 사안은 아니었고, 그래서 얘기가 안 돼서 그냥 당시 협조를 구하지 않았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당시 법무부 장관 눈치 봤다?
1: 그렇게 생각합니다.
0: 그러면 이게 필요하다면 전면 재수사까지 필요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의원님?
1: 뭐 정치권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 조심스러우니까 그건
0: 예.
1: 뭐 수사기관이 판단하겠죠.
0: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대통령이 이제 연일 SNS를 통해서 또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 강조도 하고, 또 이제 지지층 결집을 말씀 많이 하시는데, 추미애 경기지사가 연일 또 이분이 SNS 멈추지 않으세요. 대통령 발언하면 반론에 반론을 하고 있고, 또 김용민 의원도 이제 능력도 안 되는데 자리를 달라고 했다, 이런 글에 또 대응 형식으로 본인은 자리를 위해서 정치 안 한다, 이렇게 또 하면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또 반론에 반론까지 계속 이분들이 말씀하면서 김종 후보자 안 된다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한번 말씀 전 직접 들어보고 싶기도 한데, 이분들 왜 그러는 걸까요?
1: 일단 나는 대통령께서 더 이상 이분들
0: 예.
1: 문제에 언급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0: 아, 그래요?
1: 그리고 이 저는 우리 여당 의원들이나 또 이런 자치단체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이렇게 대거리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0: 댓글이 하고 있다.
1: 정말 이럴 수가 있는가요? 이거는 지금 개인 정치인 이재명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대한민국의 대통령 국가 원수이고. 또 우리가 뽑은 우리 당 소속의 대통령한테 이렇게 대거리를 해요.
0: 댓글이, 그죠?
1: 아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대통령을 이렇게 그걸 뭐 권위주의 이런 개념이 아니라
0: 그렇죠.
1: 우리 국가를 통합하는 상징인 건데, 이거를 우리 같은 집권당 소속 의원들이 그거를 존중하고 지켜주지 않으면
0: 예.
1: 야당 의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야당 장동영 대표 하는 거 보세요. 거의 입에 담지 못할 뭐 대통령을 상대로 모욕을 하고. 그런 행위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빌미를 주면 안 되는 거죠. 설령 일부 마음에 안 들거나 이런 건 있더라도 그건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이거 이렇게 있으면 좀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면 좀 조용히 한번 기다려보고, 어차피 내일 모레 청문회 할 텐데
0: 이틀 후에, 예.
1: 왜 그렇게 대통령의 말씀에 일일이 이렇게 막 댓글이 하는 이런 모습은 정말 보기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예. 어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
1: 네.
0: 알겠습니다. 오늘 손은길 의원님 오랜만에 나와주셔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있는 그대로 또 당을 향한 또 쓴소리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현안이 생기면 모시고 외교 현안 얘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렉.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4: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5: 르노. 오래 탈 차라면 믿음이 중요하죠.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를 르노가 보증합니다.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이 가능한 그랑콜레오스와 필랑트를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부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를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르노.
6: 예, CBS 박종현 판승부 오늘 방송 마무리합니다. 자,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아, 설문조사로, 아, 전화로, 아, 한판승부 CBS 라디오 박종현 판승부 잘 듣고 있다 말씀을 해주시면 저와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한판승부.

0: CBS
1: 엄마, 오늘 어린이집에서 과학놀이 했어.
2: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내일의 희망이 되는 곳, 여유로운 출퇴근길, 푸른 대청호와 스타트업의 활기가 공존하는 도시, 당신의 도전을 응원하고 저녁에 있는 삶을 선물하는 도시, 청춘의 내일이 더 빛나는 대전에서 당신의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해보세요. 살수록 매력적인 대전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3: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으면?
4: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면?
3: 남은 전기로 전기차 충전도 하고
4: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3: 지나친 상상은 이 도시에 이롭습니다. GH에선 이 모든 게 현실이 되니까
5: 실제로 이뤄내는 능력, 도시를 바꾸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4: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3: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5: 새로운 주거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건축부터 자족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3: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6: 가장 푸릇푸릇했던 그때, 청바지에 통기타, 우리 가슴을 뛰게 했던 그 시절 그 팝송들. If a picture paints a 메마른 일상에 활력을 채워줄 시간,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추억의 팝송과 함께 떠나는 음악여행, 매일 낮 12시 5분 유지수의 해피송.

0: 7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이강민의 잡지사가 방송됩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10월호 8번째 페이지. 지난 분기 라디오 청취율 조사에서 그간 잡지사가 도달하지 못한 신대륙과도 같은 숫자를 찍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분이죠.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컬투어를 눌러나요 저희가?
1: 거의 뭐 한 발자국 다가섰다. 이 정도로 평가하겠습니다. 제가
2: 이제 컬투 저희가 이제 1등 올라갑니다. 이제
1: 사정거리 안에 들어왔다.
2: 아이고 네.
1: 그리고 내일부터 4분기 청취율 조사가 새로 시작됩니다. 선생님, 라디오로 듣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자, 여러분들 잡지사를 사랑하시죠. 그러면 부탁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주간, 그러니까 2주 동안은요. 서울 02, 02로 걸려오는 전화는 일단은 아이, 일단 받자. 속는 셈 치고 일단 받자. 받으신 다음에 네. 혹시 청취율 조사 전화다라고 싶으면 딱 이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1: 예.
2: 바쁘다 하시는 분들도 이강민의 잡지사 CBS 이강민의 잡지사를 매일매일 듣는다. 정말 좋은 프로그램.
1: 아...
2: 이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이강민의 잡지사.
1: 그렇습니다. 썬킴에게 물으면 뭐든 답해주는 썬킴의 썬문답 시간입니다. 선생님, 오늘의 주제를 직접 소개해 주시죠.
2: 미국은 매년 10월 둘째 월요일이 콜럼버스 데이라고 하면서 뭐 반국경일이에요. 솔직히 말해가지고요.
1: 오늘이군요.
2: 그렇죠.
1: 예.
2: 뭐 이게 날짜가 좀 바뀌긴 하나 매년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올해는 10월 12일이 미국에서도 컬럼버스 데이가 맞습니다.
1: 예.
2: 컬럼버스 데이는 1492년이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그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그날을 기리기 위해서 제정한 날은 맞아요.
1: 네.
2: 그렇지만 일단 신대륙 아니었어요.
1: 네.
2: 원래 여기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럼 뭐가 되냐고요?
1: 그러니까요. 예.
2: 콜럼버스가요. 그러니까 미국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정략적으로 이용이 됐어요.
1: 네.
2: 왜냐면 일단 봐봐요. 그러니까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건국을 딱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유럽과 뭔가 단절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1: 예.
2: 그래서 이 땅은 유럽과는 관계없이 콜럼버스가 시작한 곳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 군데 장치를 설치를 합니다.
1: 네.
2: 콜럼버스란 이름 뒤에다가 네. 라틴어 어미를 붙이면 콜롬비아가 돼요.
1: 콜롬비아.
2: 콜롬비아.
1: 네.
2: 그래서 수도를 정한 다음에 네. 여기는 콜럼버스의 특별한 지역이다 라고 하면서 디스트릭트 오브 콜롬비아.
1: DC.
2: 워싱턴 DC라고 지어버려요.
1: 아, 예, 예, 예.
2: 많은 분들이 DC를 할인으로 알고 계시는데 할인 아니에요.
1: 아니에요.
2: 디스트릭트 콜롬비아요.
1: 워싱턴 물가 비쌉니다. 예.
2: 아메리카 대륙에 끼친 영향은 콜럼버스라는 이름이 타이틀이 굉장히 중요해요.
1: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의 관점에서 봐도 콜럼버스의 항해 덕분에 예를 들어 뭐 스페인도 패권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2: 이게 저희가 포르투갈 역사와 좀 이어지긴 하는데
1: 네.
2: 1492년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배 타고 산타 마리아를 타고 대서양으로 표류 떠나기 직전 그 해죠.
1: 네.
2: 그 해 이제 그 스페인의 상황을 좀 보셔야 돼요. 스페인은 수백 년 동안의 레콘키스타 그러니까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무어인들 이슬람 교도들을 몰아내고 두 나라 카스티아와 아라곤 두 왕국이 합병을 하죠.
1: 예.
2: 오늘부터 나라 이름은 에스파냐.
1: 예예예. 예, 예.
2: 이런 격동의 시대였어요.
1: 예.
2: 그런데 요때 이미 경쟁 국가였던 포르투갈은 서아프리카를 찍고 희망봉 돌고 인도로 가는 루트를 뚫고 있잖아요.
1: 아, 예, 예.
2: 포르투갈이요.
1: 예.
2: 스페인도 야 그러면 포르투갈도 저렇게 찍 뭐 새로운 그 항로를 개척하고 있는데 우리도 뚫어볼까라고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유럽 전체에 퍼집니다.
1: 뭡니까 그게?
2: 지금 저 때가 1492년이잖아요.
1: 네.
2: 시간을 앞으로 조금 돌려가지고 1453년으로 뾰로롱 오면은
1: 네.
2: 아
1: 뭐야 뭐야
2: 동로마 제국이 망해버리네.
1: 아, 1453년에
2: 오스만 튀르크에서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면서요. 동서 교육 교역로가 끊기네. 그러면서 후추 향신료 이게 없다고.
1: 네.
2: 향신료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이 다 끊겨버려요.
1: 예.
2: 그리고 통합 에스파냐르 왕국도 네. 돈을 엄청 썼을 거 아니에요. 예. 전쟁한다고.
3: 네.
2: 교역도 끊겼겠다. 나라 빚도 많겠다.
3: 그렇죠.
2: 어떡하지. 근데 지금 경쟁 국가인 포르투갈은 이미 야 우리는 지금 희망봉 돌고 있다. 다른 루트를 뚫어야 된다.
3: 그렇죠. 예.
2: 요 상황을 이해하시고 안녕하세요. 콜럼버스입니다.
3: 콜럼버스가 등장합니다. 콜럼버스는 근데 우리가 스페인 출신 탐험가라고 많이 알잖아요. 근데 스페인 사람 아니라고
2: 하면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3: 아, 이탈리아 사람입니까?
2: 이탈리아.
3: 아, 제노바 사람. 그러면 애초부터 항해사였나요? 뭐 하던 사람이에요?
2: 항해사 겸 장사꾼 겸 그러니까 돈 되는 건 다 했어요. 그리고 이 양반이 뭘 믿었냐면 네. 이것도 잡지사에서 저희가 다뤘던 동방견문록.
3: 아, 그치. 아. 그때 동방견문록에 막 필기해가면서 열심히 본 사람이 콜럼버스였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3: 예, 예, 예.
2: 그러면 네. 지금 포르투갈 같이 희망봉 찍고 절로 가는 루트 말고 이 책을 보니까 지구는 둥글다가 나와 있으니까
3: 네, 네.
2: 그럼 쭉 대서양 따라서 서쪽으로 가다 보면은 인도

0: 대칸 있는 중국 지팡국 나오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야, 그러면 새로운 루트 뚫자. 해서 어디 가냐면 처음에 포르투갈로 갑니다.
1: 포르투갈로 가요? 왜요? 네.
0: 돈 달라고요.
1: 아, 돈 달라고 투자 받으려고.
0: 투자 받으려고. 그래서 주왕 2세 당시 포르투갈 국왕을 찾아가요.
1: 네. 그래서 주왕 2세가 흔쾌히 투자를 하나요?
0: 아니요.
1: 아니요.
0: 너 계산 잘못한 것 같다고 이거.
1: 역시 포르투갈 해상강국. 예.
0: 아 그래가지고 어떡하냐 하다가
1: 네네.
0: 이번에는 네. 스페인으로 가요. 저기요 누구세요? 아 지금 옆 나라 포르투갈에서 한번 퇴짜 맞고 온 콜럼버스라고 합니다. 이런 계약 아 그런 계획이 있는데 돈 좀 투자해 주십시오라고 주장에 따르면
1: 네.
0: 콜럼버스가 다 사전 조사라고 왔대요.
1: 어떤 조사요?
0: 지금 스페인의 상황이 어떤지.
1: 네.
0: 돈이 일단 없다는 건 알았어요.
1: 스페인이요?
0: 스페인 왕국이 돈이 없겠죠.
1: 돈이 없죠. 예.
0: 여기서 이 얘기가 나와야 돼요.
1: 어떤 얘기요?
0: 콜럼버스가 사실은 이탈리아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다.
1: 라는 얘기가 있어요.
0: 라는 주장이 스페인 국영 TV에서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 몇 년 전에 나온 적이 있어요.
1: 예. 그게 왜 중요하죠?
0: 그거를 예. 숨기고 갔다요.
1: 왜요? 유대인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0: 당시에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스페인으로 가면 쫓겨나요. 바로 방 빼요.
1: 아, 그래요?
0: 아, 왜냐면 그 이사벨 여왕이 예. 말 그대로 레콘키스타잖아요.
1: 예, 예.
0: 레콘키스타의 목표가 이슬람교 나가잖아요.
1: 네.
0: 그런데 요걸 보셔야 돼요. 자, 이건 다른 방송에 소개 안 하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1: 아, 예. 감사합니다. 청취율 조사니까요.
0: 이래서 잡지사가 위대해요.
1: 청취율 조사 대박 날 것 같아. 예. 말씀해 주시죠.
0: 자.
1: 예.
0: 몇백 년 동안 이베리아 반도 그러니까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이슬람 교도들이 통치하는 이슬람 왕국이었어요.
1: 네.
0: 근데 자기들은 통치를 안 해요.
1: 네.
0: 중간 계급자를 놔두고 관리를 시켰어요.
1: 예.
0: 유대인들이요.
1: 유대인들이요?
0: 이슬람 왕국일 때.
1: 네.
0: 같은 중동이니까 친구이기도 하고.
1: 네.
0: 그리고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이미 유럽에서
1: 네.
0: 정처 없이 돌아다니고 계산 잘하고 하니까.
1: 아, 유대인들이 중간 관리자 역할을 했다고요?
0: 중간 관리자래.
1: 아, 예.
0: 이슬람 왕국에서 유대인들이 중간 관리자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빙을 뜯는 역할은 유대인들이 했어요.
1: 더 밉거든요, 사실.
0: 제일 미워요.
1: 예, 그렇죠, 그렇죠.
0: 일제강점기 때 예. 그러니까 친일파 조선인 형사들이 더 미운 것처럼.
1: 그렇지, 그렇지. 그런 느낌이지.
0: 딱 그 느낌이에요.
1: 아.
0: 그래서 이슬람 왕국을 몰아냈을 때 예. 레콘키스타로 왕국 성공했을 때도 예. 스페인, 그러니까 에스파냐도 싸웠던 그래도 A급 매치 상대잖아요. 이슬람 교도들은.
1: 예.
0: 그냥 조용히 너희들은 물러가라.
1: 네.
0: 어? 내, 지금 북아프리카 모로코로 물러가라.
1: 네.
0: 깨끗하게 A급 매치 끝났다.
1: 네.
0: 간다. 나가요.
1: 예.
0: 딱 보니까 유대인들이 남아있네.
1: 중간에서 행동대장처럼 빙듯한 사람들.
0: 예. 진짜 괴롭힌 거는 너희들이네. 그러네. 딱 보니까.
1: 아, 반감이 컸겠네요.
0: 더 심했죠. 그래서 그 이사벨 여왕은 명령을 내립니다. 아람브라 칙령이라고 해서
1: 예.
0: 너희들 일정 기간 몇 달 내에 개종을 하든지 가톨릭으로 하든지 네. 아니면은 재산 놔두고 나가라고. 근데 여기서 몇백 년 동안 살아온 유대인들이 갑자기 몇 달 안에 어떻게
1: 나가기 쉽지 않죠.
0: 아니, 예. 일단 개종 안 돼요.
1: 개종 안 돼요. 개종도 어려워요.
0: 그리고 몇 달 예. 내에 그 재산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냥 예. 맨몸으로 나가라는 얘기였어요. 이게 유럽사에서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1: 그럼 콜럼버스가 정말 유대인이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 신분을
0: 숨겨야 되는 거죠.
1: 예, 예, 예.
0: 왕 이사벨 여왕 못 만나요.
1: 예.
0: 와가지고
1: 투자 받아야 돼요 지금. 네.
0: 그래서 그러니까 네. 지금 돈 많이 필요하시죠.
1: 네.
0: 이걸 아픈 데 찔러요.
1: 네.
0: 돈 필요하시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제가 이 루트 이거 이게 새로 개발해 놨는 개발이 아니라 제가 계산해 놨는데 일로 갑시다. 그러면 한 방에 다 빚 청산하고 돈 벌 수 있습니다.
1: 네.
0: 처음에는 머뭇 거래 이사벨 여왕이요.
1: 거의 뭐 6, 7년 거절당했다는데.
0: 그렇죠.
1: 예.
0: 계속 거절을 해요.
1: 예.
0: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사벨 여왕이 반대 의견을 약간 설득을 한 다음에 믿어보자.
1: 네.
0: 그리고 당시에 스페인의 재정을 담당했던 측근도 결정적으로 한번 믿어보자.
1: 루이스 데 산탕헬이라는 재정관이었다고
0: 맞습니다.
1: 예.
0: 그래서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고
1: 네.
0: 산타 마리아 호 등 세 척을 가지고 출발을 했다.
1: 예.
0: 1492년 8월이었어요.
1: 예. 출발 전에 어쨌든 스페인이랑 그렇게 합의가 됐으면 협약을 체결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산타페 협약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콜럼버스가 요구한 조건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아요.
0: 이것 때문에 처음에 네. 문제가 많았어요.
1: 예.
0: 첫 번째 나에게 총독권을 달라.
1: 새로 가는 곳에
0: 새로 총독권을 달라.

0: 그래요?
1: 그리고 가는 곳, 내가 배에 일단 타고 출발하면은 예. 모든 재판권은 나한테 달라. 그리고 내가 총독이 된다, 귀족이 된다.
0: 예.
1: 그럼 이 타이틀을 내 아들 손자에게 세습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0: 권력력이 어마어마해. 아.
1: 그리고 뭐든 뭐가 발견된든 가든 간에 예. 거기서 나오는 수익 n분의 1, 10분의 1은 나한테 내가 달라.
0: 10%를?
1: 이거 가지고 스페인이 처음에는 그 이거 가지고 문제가 많았어요.
0: 예.
1: 근데 마지막엔 그래, 네가 한번 목숨 걸고 가봐라. 아무도 모르니까 가서 진짜 찾으면 그렇게 해봐라.
0: 네.
1: 해서 출발을 합니다.
0: 근데 총 세 척을 가져갔나요, 배를?
1: 산타 마리아호 등등 세 척을 가져가는데
0: 네.
1: 지금 기준으로 봐도 그렇고 그때 기준으로 봐도 그렇고
0: 네.
1: 굉장히 작은 큰, 그러니까 큰 어선 수준이었어요.
0: 이거 작았다는 거네.
1: 큰 배가 아니에요.
0: 바다를 건너기에는 작았다.
1: 특히 가장 컸던 네. 산타 마리아호 같은 경우에는
0: 네.
1: 폭이 한 6m 앞뒤로 한 25m 하거든요.
0: 아, 그것밖에 안 돼요?
1: 죽으러 간 거예요.
0: 아, 그것밖에 안 돼요?
1: 아, 왜냐면 예. 콜럼버스도 자, 그때 탔던 선원들이
0: 네.
1: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알고 계시는 게 잘못 알고 계세요.
0: 어.
1: 죄수들이 탔다고 알고 계시는데.
0: 그런 얘기 들어본 죄수 것 같은데.
1: 죄수 탔긴 탔지만 얼마 안 탔어요.
0: 아, 그래요?
1: 대부분 일확천금을 노리는 금사냥꾼들이었어요.
0: 한방 노리고 가는 금사냥꾼.
1: 콜럼버스가 또 이게 좋았거든요. 저처럼.
0: 예.
1: 아야야, 어떻게 그렇게 살? 야, 너 계속 그렇게 살래?
0: 어?
1: 인생 한 방이야. 타봐. 나도 가잖아. 보통
0: 네.
1: 투자자들은 안 가는데 내가 직접 간다고. 나도 뭔가 믿으니까 가잖아.
0: 그렇지. 내가 위험하면 가겠냐?
1: 내가 위험하면 가겠냐?
0: 그렇지, 그거죠.
1: 그러니까 내가 직접 가니까 가자. 그리고 내가 계산 때린 바에 따르면은 얼마 안 걸려 지팡구가 여기서.
0: 네네.
1: 그러니까 가자고. 얼마 안 돼. 아 진짜요? 아이 속고만 살았나? 타타타타타.
0: 실제로 선원이 90여 명 있었는데 그중 죄수는 4명밖에 없었다는 기록이 있답니다.
1: 맞습니다.
0: 예. 자, 그래서 항해가 드디어 시작이 될 텐데 항해 과정은 어땠나요, 선생님?
1: 일단 출발을 해요.
0: 네.
1: 출발을 했는데 나와야 될 육지. 육지뿐만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일본과 인도가 나옵니까?
0: 그렇죠.
1: 가도 계속 바다예요.
0: 그럼 콜럼버스 계획대로면 인도보다 지팡구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네요.
1: 지팡구 먼저 나와야
0: 그쵸,
1: 되죠.
0: 그렇죠. 예, 예, 예.
1: 안 나와요.
0: 안 나와요. 예.
1: 슬슬 선원들 불안해합니다.
0: 네.
1: 이거 이러다가 대서양에서 우리가 빠져 죽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일부 선원들은 이걸 믿었어요.
0: 몰려.
1: 먼 바다 나가면 뚝 떨어진다.
0: 절벽.
1: 그리고 네모지고. 절벽 끝에는 정말로 귀신이 있어가지고
0: 네.
1: 선원들을 잡아먹는다.
0: 아.
1: 진짜로 물론 지구가 둥글다는 건 이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0: 네.
1: 절벽이 나오는 거 아니야? 괴물 있는 거 아니야? 왜 육지가 안 나와?
0: 충분히 그럴 수 있죠.
1: 한 달 되고 거의 두 달째 되던 그 시점에
0: 예.
1: 선원들이 슬슬 반란을 준비합니다.
0: 아, 선상 반란?
1: 아무리 봐도
0: 예.
1: 이거 잘못된 계획 같다고
0: 예, 예.
1: 우리 저 콜럼버스 죽인 다음에
0: 네.
1: 뒤로 돌아 다시 스페인 돌아가자. 여기에 콜럼버스가 아주 회심의 카드를 던져요.
0: 회심의 카드 뭐 던질 만한 게 있나? 뭐죠? 어떤 카드가 있을까요?
1: 선원들 이리 와 보세요. 조회합시다. 조회. 아 왜요? 아 지금 여러분들이 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 지금 뭐 한 사흘 흘러간 것 같죠?
0: 네.
1: 하루밖에 안 갔어요.
0: 그게 회심의 카드예요?
1: 그리 봐봐요.
0: 야,
1: 아 진짜 네. 콜럼버스가 남긴 기록에 남아 있어요.
0: 네.
1: 항해 일지를 조작합니다.
0: 그래요?
1: 예를 들어가지고
0: 네.
1: 진짜로는 10km 갔어요.
0: 네.
1: 1km밖에 안 갔다고요.
0: 아니 그래도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건 사람이라면 알 수 있는데.
1: 헛걸 봤어. 이거
0: 아, 진짜로?
1: 양반들아.
0: 가스라이팅을 하네.
1: 그리고
0: 예.
1: 그걸 떠나가지고 내가 항해일지를 조작할 사람 같이 보이나? 봐봐. 지금 우리 1km 왔지?
0: 네.
1: 그러니까 되게 천천히 가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10km 왔는데 1km 갔다고 벙을 치신 거예요.
0: 네.
1: 아, 그래,
0: 그걸 속아요?
1: 요거를 일단 넘어가요.
0: 예.
1: 야, 그런가 보다. 야, 항해일지까지 보여주는데 우리가 뭐 착각했나 봐.
0: 일단 반란은 잠재운 거예요.
1: 그래도 그게 한계가 있죠.
0: 그렇죠. 당연하죠.
1: 야, 정말 위기
0: 순간에
1: 갑자기 위에 마스터에서 육지다!
0: 진짜 발견한 거예요?
1: 발견한 거예요.
0: 야, 콜럼버스 운 좋다.
1: 콜럼버스 운 좋죠.
0: 우와.
1: 육지다가 한 며칠만 더 늦어졌어도
0: 아 드디어 육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육지가 어딘가요 지금에?
1: 아 지금의 네. 서인도 제도.

0: 차이나다.
1: 지금 이 사람은 인도랑 일본이랑 완전 붙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지팡구랑 인도랑 다 지금 거기서 거긴 줄 아나 봐. 예.
0: 아 그래서 일단 예. 저기가 네. 일단 황금이 안 나오니까 지팡구는 아니에요. 지팡구는 아니에요.
1: 그럼 나도 모르게 지팡구를 뚫고 지금 인도까지 왔다라고 생각한 건가요?
0: 그래서 일단 인도라고 착각을 해요.
1: 예.
0: 그래서 거기 있는 그 원주민들을 다 인디안 인디오로 부르기 시작해요.
1: 그렇죠. 예.
0: 그러니까 그 영향으로 지금도 저기는 서인도제도라고 부르잖아요.
1: 예.
0: 그리고 네. 여기는 그러면 지팡구도 아니고 인도 같은데
1: 네.
0: 데칸 만나러 가자. 진짜로.
1: 데칸 만나러 떠난 거니까.
0: 아 그러면서 네. 데칸 찾으려고 하면서 그 콜럼버스가 예. 얼떨결에 발견한 것이 지금의 서인도 제도 등등등이에요.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여기가
1: 네.
0: 아시아고 인도로 착각하면서 죽어요.
1: 자기가 인도라고 착각한 그곳까지 도달한 그 1차 항해 후에 얼마 안 가서 귀환을 하나 보네요.
0: 일단 봤을 네. 때 투자 결과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사벨 영화한테.
1: 중간 보고. 예.
0: 중간 보고요.
1: 예.
0: 그리고 딱 보니까 금은 얼마 정도 있었다고 해요. 금 목걸이 같은 거.
1: 아.
0: 긁어. 다 내놔. 예. 목걸이를 달라고요. 내놔. 한 다음에
1: 예.
0: 결과 보고를 하자. 일단 항로를 뚫은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가니까 육지 나온다. 그러면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한데 너 원주민 타.
1: 증거로.
0: 그리고 이거 뭐냐? 빡빡빡 나 앵무새다. 앵무새? 너도 타. 내가 왜 타냐? 탄 마.
1: 아니.
0: 그래서 진짜 앵무새 태워 가요.
1: 앵무새도 태워요. 증거로.
0: 근데 예. 그 산타 마리아 호가 그 예. 정박하는 과정에서 약간 파손돼요. 제일 큰 배요.
1: 그럼 어떻게 돌아가?
0: 그럼 작은 배 두 대 있잖아요.
1: 예.
0: 거기다 몰아.
1: 어.
0: 그러니까 다 못 타요.
1: 예.
0: 거기 원주민도 태웠죠?
1: 예.
0: 나도 간다.
1: 앵무새도 태웠죠? 예, 예.
0: 자리가 없다. 됐잖아요.
1: 예, 예.
0: 39명의 승무원이 원래 같이 갔던 사람들이 못 합니다.
1: 39명이.
0: 선장님, 우리는요. 내 금방 갔다 올 테니까 잠깐 여기 있어.
1: 네.
0: 알았어. 빨리 오셔야 돼요.
1: 예.
0: 그래서 선원들을 남기고 작은 배를 타서 다시 올 때는 어려웠지만 갈 때는 쉬워요. 그대로 반대로 가면 되니까.
1: 예, 그렇죠.
0: 그래서 스페인에 돌아옵니다.
1: 네.
0: 그리고 이사벨 여왕에게 다 보여줘요.
1: 예.
0: 금 보셨죠?
1: 네.
0: 금이에요, 금.
1: 흡족해 했겠네요, 이사벨 여왕이.
0: 그렇죠.
1: 예.
0: 그리고 이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는 원주민들입니다. 그리고 요 동물 봐봐요. 스페인에 있나?
2: 네. 내 이름은 앵무새다!
0: 여기에 이사벨 여왕이.
1: 네.
0: 그래. 처음에는 선발대로 조그만 어선 보냈을 때는
1: 예.
0: 약간 반신반의였어요.
1: 네.
0: 근데 일단 정말 뭐가 있다는 게 발견됐죠.
1: 그렇지.
0: 2차 탐험단은 어마무시하게 보냅니다.
1: 와. 대대적인 투자를 하는 거죠. 스페인에서도 가능성이 이제 현실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0: 도착해요.
1: 예.
0: 그러니까 처음이 힘들지 두 번째부터는 이제 항로가 뚫리면은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1: 2차 항해는 17척의 배와 약 1200명의 인원이 참여하는 규모였다고 합니다.
0: 맞습니다. 예. 돌아왔는데
1: 네.
0: 어이, 남아 있던 내가 남겨놨던 39명 어디 갔어?
1: 응. 어이, 그렇지.
0: 죽었는데요.
1: 죽었어요? 왜?
0: 에? 응. 왜? 거기에 있던 한 원주민 추장 왈 다른 부족이 침공을 해 와서
1: 네.
0: 저 스페인인들을 죽였다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1: 원주민이 죽였다. 예.
0: 거기에 콜럼버스가 확 화가 납니다.
1: 화가 나서
0: 뭐 내 선원들을 죽여?
1: 예.
0: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요.
1: 예.
0: 그리고 갔던 2차 항해부터 뭘 보냐면
1: 네.
0: 일부 원주민들이 식인을 하는 걸 본 거예요. 카니발리즘이요.
1: 예.
0: 독실한 기독교 신자잖아요, 저기요.
1: 네.
0: 뭐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먹어. 게다가 탈탈탈 털어도 이 동네에서 금이 그렇게 많이 안 나요. 아 그럼 웃자노
1: 네.
0: 하다가 그럼 뭔가 필요한 사람 많지 않습니까? 데려온 배는 많고
1: 그렇죠. 예.
0: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콜럼버스가 노예 무역을 시작해요.
1: 노예 무역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구나.
0: 원주민들 다 끌어와. 저거 배에 실어가지고 스페인으로 보내.
1: 네.
0: 그러니까 노예 무역의 원조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도 미국 등등등에서
1: 네.
0: 콜럼버스의 나를 인정 못하겠다는 소리가 나와요.
1: 그럴만하네요. 진짜.
0: 그쵸?
1: 노예 무역의 원조예요. 예.
0: 그러면서 이제 원주민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해요.
1: 네.
0: 이러면서 이제 당시에 따라갔던 카톨릭 신부들 중에 일부 양심적인 신부들이
1: 네.
0: 보고를 한 거예요.
1: 예.
0: 콜럼버스가 기독교 십자가의 이름으로 대학살을

0: 버리고 있다고.
1: 아, 유럽에 가서 보고를 네. 한 거예요.
0: 신부가
1: 예.
0: 보고를 해요. 이거를 이사벨 여왕이 듣고 뭐 네. 지금 종교의 이름으로 아직까지는 대학살이 이루어지기 전이에요.
1: 네네.
0: 아니 나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는데 우리 스페인이 근데 지금 가가지고 내 명령 없이 뭐 다 저렇게 난장판을 벌이고 있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1500년에
1: 예.
0: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요 콜럼버스가 스페인으로 너희들이 오라고.
1: 네네네.
0: 그런 다음에 이제 읍소를 합니다. 아 제가 그럴 게 그런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상황이 여왕님도 모르시잖아요. 진짜 와본 것도 아니면서.
1: 아 지금 콜럼버스가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온 거예요?
0: 콜럼버스가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와요.
1: 갑자기 처지가 그렇게 되나? 예,
0: 끌려와요.
1: 예, 예.
0: 그러니까 아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유야무야 하다가 네. 결국에는 뭐 오해를 풀고 쇠사슬이 풀린 다음에 네. 또 약간 항해를 떠나다가
1: 예.
0: 서인도 제도에 표류를 또 해요.
1: 표류를 해요? 예.
0: 그러다가 겨우겨우 구조가 돼서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옵니다.
1: 예.
0: 근데 여기에 1504년경 이사벨 여왕이 죽어요.
1: 아, 네.
0: 후원을 해줬던.
1: 네.
0: 그때부터 콜로버스는 정말로 아, 돈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1: 네.
0: 비참한 노년을 살다가 콜로버스도 아. 쓸쓸하게 생을 마감을 해요.
1: 아, 말년 되게 좀 쓸쓸하네요. 부귀영화의 말년일 줄 알았는데.
0: 근데
1: 네.
0: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1: 네.
0: 그럼 원칙대로 하면 미 수도도 디스트릭트 콜롬비아니까 콜롬비아 대륙.
1: 아메리카가 아니라.
0: 그렇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콜롬비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1: 그러게요.
0: 근데 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1: 왜 그렇습니까?
0: 가 됐을까? 콜럼버스만 여기가 인도라고 믿고 죽었어요.
1: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몰랐어요. 예, 진실을. 예.
0: 몰랐든지 아니면 모른 척했든지 창피하니까.
1: 아, 예.
0: 근데 네. 당시에 뭐 스페인 등등 다른 탐험가들은
1: 네.
0: 여기가 인도가 아니란 걸 다 알면서 들어갔어요.
1: 아, 거의 동시대에.
0: 동시대에.
1: 오.
0: 아메리고 베스푸치라는 또 다른 아. 탐험가가
1: 예.
0: 딱 봤는데 여기는 아무리 봐도
1: 네.
0: 여기는 인도가 아니죠. 알린 다음에 한 독일 출신 지도 제작자가 그 말을 믿어요. 네. 여기는 인도가 아닐 것이다. 그럼 이 대륙 이름을 써야 되는데
1: 네.
0: 뭐라고 쓸까 하다가 저 사람 아니다라고 하는 저 사람의
1: 네.
0: 이름을 쓰자.
1: 아메리고 베스푸치가 아메리카 지명의 어원이에요.
0: 아니 네. 그게 아니라 네. 그래서 초기에 지도를 하나 만들었어요.
1: 네네네.
0: 만들었어요.
1: 예예예.
0: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 지도 제작자가
1: 예.
0: 이 대륙을 처음 발견하고 그러니까 신대륙이라는 거를 안 사람이 아메리고 베스푸치라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도 제작자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 아메리고보다는 콜럼버스의 그런 그 공을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다.
1: 아 그런.
0: 라고 했는데 이미 그 지도가 일파만파 판매가 되기 시작했네.
1: 아 되돌리기 어려워졌어.
0: 너무 늦은 거야 이게.
1: 아,
0: 아 잠깐. 내가 그 아메리카라고 쓴 거 지우고
1: 네.
0: 화이트 마카로
1: 네.
0: 콜롬비아로 쓰시라고.
1: 안돼.
0: 벌써 한 몇만 부 팔려 나갔는데요. 웃잖아 이거.
1: 콜롬버스 재평가 받긴 했는데 이미 지도가 너무 많이 팔렸다.
0: 그렇죠.
1: 아.
0: 그래가지고 아메리카란 그런 명칭이 이제 네. 고착화됐고. 그 지도 제작자가 만든 그 초판본 있잖아요.
1: 네.
0: 아메리카라고 써 있는 초판본은 지금도 미국 정부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콜럼버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탐험가라는 이름 뒤에 남은 이야기들을 오늘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3: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2: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1: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도 오늘날 아메리카라는 지명의 유래가 된 아메리고 베스푸치도 정작 오늘날 미국의 본토를 못 밟아봤다는 걸 아십니까? 유럽인들 중 오늘날 미국 본토에 상륙한 최초의 인물로 꼽히는 사람은 후안 폰세델레온이라는 스페인의 탐험가인데요. 1513년 지금의 플로리다 해안가에 상륙했다고

0: 그가 도착한 시기는 마침 부활절 무렵이었고 스페인에서는 부활절 축제를 파스쿠아 플로리다, 꽃의 부활절 이런 식으로 불렀기 때문에 자기가 상륙한 땅을 라 플로리다라고 명명했고요. 이 지명이 지금도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1: CBS
2: 네, 고객님. 현금 영수증 하시나요?
3: 당연하죠.
4: 네, 고객님. 현금 영수증 필요하세요?
2: 네, 당연하죠.
5: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당연히 현금 영수증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챙기는 생활 속 습관. 당연하죠. 나에겐 소득공제 혜택을, 우리에게는 투명한 거래 문화를.
6: 한 번은 작아 보여도 쌓이면 달라집니다.
5: 현금 쓸 땐 당연히 현금 영수증.
6: 당연한 습관에서 시작되는 성실 납세 문화.
5: 이 캠페인은 국세청과 함께합니다.
7: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5: 거리가 밤야. 행주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행주의 밤이 예술이 된다. 별빛 아래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여덟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10월 9일부터 18일 고양 행주 산성에서. 고양 국가유산 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8: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9: 마누카 꿀.
8: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9: 뉴질랜드.
8: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9: 당연히 콤비타죠.
10: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5: 콤비타 마누카 꿀.
1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12: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2026년 노벨 경제학상의 영예는 거시경제 안정성을 위한 미시경제 토대를 연구해온 미국인 경제학자 로버트 홀과 마이클 우드퍼드 등 두 명에게 돌아갔습니다. 홀과 우드퍼드는 모두 미국 출신으로 스탠퍼드 대학교와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로 각각 재직 중입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두 사람의 연구는 경제 안정화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며 이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등장한 새 케인스주의 모형은 안정화 정책이 경기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정량화할 수 있게 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 지수 펀드 사태와 관련해 한은의 대응이 적절치 않았다며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신 총재는 오늘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한은이 적절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질의에 충분히 경고하지 못했다며 이처럼 답변했습니다. 앞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혁원 금융위원장도 이달 초 국정감사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으로 인한 개인 투자자 손해 증시 변동성 심화와 관련해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7, 8월 금리 2회 연속 인상과 관련해서는 선제적인 대응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0: 추가 인상은 앞으로 물가 상승 추이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에 불복한 쿠팡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공정위의 법 집행을 무시하는 안하무인격 태도를 보이면 다른 유통사도 똑같은 태도를 보일 것이라며 정무위 차원의 결의문이나 위원장, 여야 간사의 논평이라도 내 국회에서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도 쿠팡이 국내에서 엄청난 이익과 온갖 혜택을 얻어가고 있음에도 불리할 때만 미국 기업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책임을 다하려고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 대형 자동차 배터리 공장에서 노동자들에게 몸에 있는 중금속을 배출하는 주사를 비타민 주사로 속인 채 투약을 해왔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엄중히 대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의 조치사항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부작용을 숨긴 채 노동자들에게 주사를 맞게 하고 유해물질 노출을 은폐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인권 침해라며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특히 기준치의 5배가 넘는 납이 검출됐음에도 노동자들의 건강을 해치는 꼼수를 동원해 작업 환경 측정 평가를 통과한 것을 강하게 질타하고 엄중 대처를 지시하는 한편 다른 사업장에서도 유사한 사례의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와 관련해 직위를 이용한 정치 행동은 아닐지에 대해서 감찰을 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지방의 현재 기온은 24도입니다. 김은영이었습니다.
1: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8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세바시 아나운서 송인찬입니다. 라디오 세바시는 CBS의 대표 강연 콘텐츠인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입니다. 세바시는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전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보듬는 방법,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같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명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바시에서 소개된 명강연들 뽑아서 라디오 세바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 준비한 주제는 금수저도 아니고 흙수저도 아니고 기회라는 수저를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강연, 열등감과 결핍을 극복한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박지은 JJ 살롱드핏 대표의 강연 준비했는데요. 박지은 씨가 스스로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많은 것을 박지은 씨 본인의 힘으로 이뤄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 느끼는 성취감이라고 생각한다는데요. 현재 자리에 가기까지 트레이너로서, 유튜버로서, 또 사업가로서의 성공 비결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다고 합니다. 광고 듣고 라디오 세바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4: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3: 워킷 워킷 안전화.
2: 현대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5: 청소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2: 큐큐큐큐 큐밍
5: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6: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7: 네. 안녕하세요. 저는 113만 운동 유튜브 크리에이터 JJ 살롱드핏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한 번쯤은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제 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제가 항상 다이어트와 운동에 대한 이야기만 하다가 조금은 또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2024년은 저에게는 정말 특별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제 나이가 40이 되었고요. 그런가 하면 누구야?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제가 물론 생애 처음으로 다 결혼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매너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런 와중에 또 제가 세바시라는 이런 큰 무대까지 서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30, 40대 여성분들의 롤모델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수성가로 성공한 뭐 여성 사업가의 아이콘이자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몸매더라. 그런데 또 남편이 잘생겼네? 언니 다 가졌어요.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 보니까 좀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에서 성공의 비결에 대한 질문을 정말 많이 받게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좀 궁금하시죠? 네. 그러면 제가 오늘은 트레이너로서 그리고 유튜버로서 그리고 사업가로서 제 성공의 비결을 알려드릴 텐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제 과거 모습입니다. 네. 네. 사실 저는요. 누구보다 콤플렉스가 많았던 몸으로 이 트레이너라는 피트니스 업계를 시작했어요. 체육 시간에는 체력장 하면 여기 체력장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 항상 5등급이었거든요. 그리고 한 번도 날씬해 본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약간 통통해서 뚱뚱 사였던 것 같아요. 심지어 제 학부 전공은요. 체육과는 1도 관련이 없는 경영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트레이너로 활동을 시작했던 그 어떤 무렵에 제 주변에 어떤 선생님이 하신 이야기가 그러다 보니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남는데요. 자기 몸도 관리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운동 지도자가 될 수 있냐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그 어떤 트레이너들보다도 더 주목받고 굉장히 빠르게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의 롤모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남들보다 좋지 못했던 몸 때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이 몸에 대한 원망이 정말 많았어요. 학교에 다닐 때에는 항상 통통했었고요. 대학교 들어갔을 때는 다이어트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허벅지가 너무 두꺼워서 이 하체에 대한 강박까지 생겼었습니다. 당시에 이 한창 소녀시대가 이 G 노래를 부르면서 막 스키니진을 입고 나와서 굉장히 저희 때 유행이었는데요. 패션에 이 민감할 20대 초반에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몸의 모양 때문에 이런 유행하는 스타일을 입고 싶어도 입지 못한다는 것이 저한테는 너무 큰 스트레스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럴 때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허벅지가 두꺼워서 밝은 옷은 절대 입으면 안 돼. 그리고 너는 예쁜 옷이 아니라 그냥 날씬해 보이는 옷을 입어 라고 맨날 강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맨날 검정색 옷만 사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어떤 한 남학생이 저한테 하루는 지은이는 까마귀 같아. 맨날 검정색 옷만 입네? 이렇게 말을 툭 던졌는데 그때 당시 저는 그 말이 너무 속상하고 진짜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시작했지만 아무리 빼봐도 친구들이나 아니면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같이 그런 몸매라니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면 할수록 제 몸이 더 미워졌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낳았을까? 급기야는 엄마는 왜 저주받은 하체를 나한테 물려줬을까? 한때는 이렇게 저희 엄마를 원망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운동을 시작하고 PT를 받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하시죠. 빼다 보면 결국 다 빠진다. 이런 이제 PT 선생님들의 말을 듣고 제가 운동과 식단을 하다 보니까 인생 최저 몸무게 50kg까지 감량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키가 170이거든요. 근데 제가 50kg까지 이렇게 감량을 하다 보니까 좋았냐? 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건강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갑상선 저하증과 함께 폭식증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후에 25kg 이상 갑자기 살이 찌면서 저 몸이 되었어요. 네, 건강에도 큰 무리가 가게 됩니다. 한 번에 그때는 식사를 할 때 한 끼를 먹는 게 아니라 다섯 끼를 먹었어요. 다섯 탕을 뛴다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 다섯 군데를 가서 식사를 하고 마트에 가면 이 식자재용 모닝빵 같은 거 아세요? 그거를 사서 혼자 몰래 먹었어요. 엄마가 보면 충격 먹을까 봐. 여기에 또 설상가상으로 그때 취업 실패까지 겹치면서 돌이켜보면 이때가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인 것 같아요. 이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나는 나름 스스로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었는데 이 이후에 자존감이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이 상태에서 벗어나는 데까지는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이제는 이렇게 짧은 한마디로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죠. 제가 만드는 콘텐츠의 뿌리는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이요. 사람들이 제 콘텐츠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애초에 몸짱으로 나고 자라지도 않았고 평범한 혹은 그 이하의 몸에서 노력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그 당시에는요, 정말 힘들고 원망이 가득했지만 또 지나고 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완성됐다고 생각합니다. 평생을 하체 비만이라고 내 몸을 미워하던 그 과거 덕분에 저희 채널 최고의 핵심 콘텐츠인 하체 토닝 콘텐츠도 만들 수 있었어요. 이게 벌써 이제 두 번째 버전인데요. 첫 번째 버전도 조회수가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JJ 살롱대핏 하면 하체 토닝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유명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환경도 저는 결국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많이 등장하는 그 수저론 이야기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금수저 집안에서 금수저 난다. 흙수저는 현생에서 뭘 해도 안 된다. 가끔 저를 보고 좋은 환경에서 잘 자랐으려니 생각하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하나 업로드했습니다. 바로 제 가정사에 관련된 영상이었는데요. 조금 제목이 자극적이죠. 네. 제 생물학적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서 얼마 안 가서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엄마와 함께 남겨졌고요. 전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아빠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엄마와만 생활했어요. 그 싱글맘 가정이라는 것이 또 저한테는 상처가 될까봐 어머니는 어린 시절 내내 아버지는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는 엄마가 생활비를 벌어야 해서 일을 다니기 시작하셨는데 매일 출근을 하시다 보니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면 집에 아무도 없었죠. 저는 초등학교 학생 때부터 혼자 곧잘 밥도 해먹고 숙제도 챙기고 또 다음날 가방 준비물 챙기는 그런 어린아이로 자랐어요. 지금이라면 조금 상상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시험 기간이 발표되면요, 저 스스로 계산을 해서 공부 계획을 짜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노는 시간, 공부 시간을 배정했어요.

왜냐하면 온전히 모든 것이 다 내 책임이고요. 나의 역할이었기 때문이에요. 누구도 챙겨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이런 어린 시절에 한 조각 한 조각이 모여서 저는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함이 있었지만 결국 그 부족함이 나를 더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요즘 그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가정 환경에 대한 넋두리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렇죠? 누구는 영어 유치원에 유학도 다녀오고 저는 정말 어린 시절이 넉넉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자라왔어요. 대학교 다닐 때 같은 학교 친구들은요. 해외 연수도 다녀오고요. 방학이면 해외 여행도 가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런 친구들이 단 한 번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내 환경을 원망한 적 없어요. 대신 나중에 내가 돈을 벌면 나도 꼭 해야지 라고 생각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월급으로 내가 탄 내 첫 월급으로 첫 해외여행을 갔을 때 그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아, 그게 진짜 세상에서 가장 인정받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내 자신한테. 그리고 첫 차를 샀던 날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차 안에서 잠을 잤어요. 집에 가기가 싫어서.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만약 그 차를 대학교 때 저희 엄마가 사줬다면 제가 그 뿌듯함과 그 행복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아마 한평생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을 거예요. 이런 하나하나의 성취가 모여서 저라는 사람의 뿌리를 만들었어요. 결국에 그것이 굳어서 나에 대한 신뢰를 만듭니다. 살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이런 것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극복해 나가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내가 부자로 태어나지 않고 싱글맘 가정에서 또 우리 엄마의 딸인 나로 태어난 것이 제 인생에서 만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행운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나 지금 눈물 살짝 나려고 그러네. 죄송해요. 그 여자들이 결혼할 때 되면 살짝 감수성이 예민해집니다. 네, 그래요. 정말 감사하고서 살고 있어요. 오늘 제가 사실은 이 성공이라는 단어로 강연을 시작했었는데요.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성공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성공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주관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저보다 돈이 많으신 분, 몸매가 좋으신 분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제가 거기서 감히 저 스스로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제가 가지고 있던 기본값에서 저는 되게 많은 것들을 제 힘으로 스스로 잃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성공이라는 것이 주는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 느끼는 성취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금수저, 뭐 은수저, 동수저 이런 색깔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 타고난 것들은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오히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풍요로워 보일 수 있겠지만 마음을 채우는 거는 더 어려울 거예요. 성공과 행복은 결국에 내 내면에서 내가 진정하게 느껴야 하는 만족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불완전하고 이 나의 다소 어두웠던 백그라운드가 오히려 행운이고 기회라고 생각해요. 진심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라고 기회의 수저를 얻었다고 여러분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뭐 결혼할 때가 되니까 되게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 아이가 있더라도 저는 제 수저를 물려주고 싶은 생각이 절대 없어요. 저희 아이에게도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제가 20대에 여행을 떠났는데요. 그 여행길에서 메모를 적었던 기억이 나요. 그 메모를 얼마 전에 봤는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거고 감사하는 것은 내가 나인 것이다 라는 글귀를 제가 20대에 적었더라고요. 저는 부족했기 때문에 성공을 하게 되었고 부족했기 때문에 채워나가면서 이 소소한 것에서도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이 힘들고 불만족스럽다면 그만큼 행복과 성공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인생은 퍼즐입니다. 이미 다 맞춰져 있다면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씩 여러분들이 맞춰 나가면서 느끼는 그 성취감, 그리고 인생의 행복을 꼭 느끼면서 즐겨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0: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금수저도 아니고 흙수저도 아니고 기회라는 수저를 들어야 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연, 열등감과 결핍을 극복한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박지은 대표가 전하는 강연 듣고 왔고요. 이어서 보내드린 음악은 보니엠이 부른 써니, 로라 브레니건, 셀프 컨트롤 감상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보내드릴 강연은요. 일상습관으로 인생 가능성을 끌어올리는 법. 대한민국 1호 기록학자 김익한 씨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자꾸 깜빡하시나요? 어제 읽은 책이 내용은커녕 제목도 안 떠오르시나요? 열심히 일은 하는데 나만 점점 더 성과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고민의 답은 결국 기록이라고 합니다. 김익한 교수는 제대로 기록하면 일상에서부터 직장 생활까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기록 전문가로서 그 비법을 전해드린다고 하는데요. 파서블한 인생의 답은 기록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아이고.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기록학자 명지대학교의 김익한 교수입니다. 파서블한 인생이라고 명칭을 제가 잡아봤고요. 우리 인생 다 가능하거든요.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연락에 막 또 쫓아다니면서 하게 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거,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거, 이 서열 사회, 그런 틀 속에 묶여서 무의식적으로,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현실의 삶 속에서 갇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정부의 기록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뭐 기업 기록 관리 어떻게 하는지, 뭐 시민단체 이런 데도 다 기록 관리 해야 되죠. 마을도 기록 관리하면 너무 좋고요. 예술단체 다 기록 관리하고 이런 거 연락에 연구하다 보니까 개인 기록을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걸 좀 외람된 얘기지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서열사회에 우리가 갇혀있는 이 상태를 기록이란 무기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실행해서 퍽 하고 기분 좋죠.

현재 우연히 나는 기록이란 걸 모르고 살았어. 메모 같은 거 거의 안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거 한번 짚어볼까요? 너무 쉬워요. 깜빡깜빡 하시죠? 깜빡깜빡해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모든 걸 써요. 시간 쓰고 뭐 했다고 쓰고. 오늘 세바시 강연 끝나고 나면 제가 어디에 자리에 앉으면 저는 몇 시에 그리고 세바시에서 이런 느낌 아름다운 청중들과의 만남 뭐 이런 걸 쓸 거예요. 다 써요.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오전이 지났어. 그럼 쭉 보고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영화 보듯이 나를 되돌려 보는 거지. 오후에 한번 또 돌려보지. 자기 전에 또 한번 돌려봤어. 그럼 하루에 몇 번 돌려봅니까? 세 번. 계속 기록을 쓰면 선명하게 남으니까 그걸 머릿속으로 돌려보는 거 하루에 세 번 했어. 1년 몇 번에 365 곱하기 3 하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머리가 엄청 좋아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머리 좋아질 것 같아요? 안 좋아질 것 같아요? 무조건 좋아집니다. 이걸 제가 생각력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통해서 깜빡깜빡을 사실 뛰어넘어야 돼요. 나는 지금 50이 나 됐어? 제가 60년생이니까 깜빡깜빡 안 해요. 그런 얘기 앞으로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50세면 30년을 이제 제대로 살아갈 시기야. 깜빡깜빡 해도 숨겨. 그리고 연락에 기록해. 그리고 계속 생각해. 자, 하나 해결했어요. 책을 읽었는데 어제 읽었는데 오늘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심지어는 제목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우리잖아. 이유는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 심플합니다. 지식 기록이라 그래서 책을 읽고 이렇게 기록하면 돼. 또 내가 이렇게 기록하라 그러니까 하루 종일 베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기록 원리를 조금 이따 알려드릴 거예요. 읽으면서 생각, 순간의 생각이라 그러는데 한쪽 정도 보고 이런 얘기네. 생각. 10쪽 읽고 이런 생각 이걸 생각 독서라 그래. 그걸 한 상태에서 아까 제가 영화 보듯이 돌려보라 그랬죠. 얘를 메모하는 거를 메모 기록 독서법이라 그래. 우리 국민 모두가 방법을 공유하면 모두가 잘 날 수 있는데. 마지막 회사. 나는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그냥 엄청 열심히 성실하게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놈은 실실 노는 것 같은데 걔는 성과가 나고 나는 성과가 안 나. 이거 우리 자주 경험하죠. 이게 이유가 있어요. 요거는 전략적 삶이라고 하는데 무슨 일을 할 때요 미리 한 발 떨어져서 보고 그거 자체가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그걸 구상기록이라고 하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해야지 그걸 할 때 어디다 힘을 줘야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힘 줄 때 힘 뺄 때 이런 것을 하시면 당연히 전략적 인간이 되니까 나도 회사에서 힘을 주고 제대로 일을 하면 성과가 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하루에 내가 세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기 전에 제가 구상기록을 한다 그랬죠. 미리 생각해 본다 그랬죠. 구상기록을 세 번 썼어. 하루에 1년에 몇 번? 우리가 1000번 일을 하기 전에 구상기록을 썼는데 어떻게 전략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일을 하라 그러니까 겁을 먹고 나 열심히 해도 난 잘 안 되는 사람이야. 서열사회에 잘못된 무의식이죠. 거기에 빠져서 그냥 열심히 하는 거야. 어떻게 성과가 나? 안 나요. 제가 이제 오늘 기록의 방법을 몇 가지를 설명을 할까요? 하지만 어떻게 기록을 내 삶의 무기로 삼을 것인가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기의 삶의 구체적 양태를 잘 생각하시고 자기의 기록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원리부터 알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강연할 때마다 사람들한테 이 두 단어는 꼭 외워주세요 하고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유튜브 보신 분들은 explication 살짝 어렵죠. implication 요 두 단어요. ex하고 im은 다 아시죠? ex는 밖으로 im은 안으로. explication 한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밖으로 표출하는 거야. 메모 대표지 기록하고 메모하는 거 익스플리케이션이잖아요. 금방 이해가 갔죠. 말하는 거 익스플리케이션이야. 글 쓰는 거 다 익스플리케이션이야. 김익환의 얘기를 지금 잘 들었더니 확확 이해가 되네. 어디로 들어가? 여기로. 임플리케이션이야. 얘를 얼마나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뇌에 그 지식이나 깨달음이 각인되느냐 각인되지 않느냐가 결정된다. 확 이해됐죠? 자, 반대 방향을 생각해 볼게요. 내가 이제 그래서 책도 많이 읽고 뭐 이야기도 많이 듣고 경험한 것을 좀 기록해가지고 쓰는 내가 전부 머리에 넣었어.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에 꽉 들어있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엔 들어가 있는데

깜빡깜빡처럼 겉으로 나오질 않는 거야. 맞죠? 뚫어줘야 돼, 뇌회로를. 뭐로 뚫는다? 이제 답 나왔죠? 기록으로 뚫어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이렇게 계획을 세우려고 그래. 또는 내가 글을 쓰려고 그래. 그러면 아,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아, 이 일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스탑. 거기서 정지되잖아요. 생각이 끝까지 안 나가잖아요. 나는 역시 안 돼. 나는 역시 안 돼. 아니죠. 그때 방법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몇 가지 메모를 해보면 생각이 진전됩니다. 그래서 메모를 하고 또 진전돼. 또 막혀서. 또 메모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획을 다 세우잖아요. 저는 사실은 글을 쓸 때 메모의 방식으로 글을 완성해 놓은 상태에서만 글을 씁니다. 메모가 우리를 거기로 이끌어줘요. 뭘 한다고? 우리 여기에 있는 잠재성이라고 그래요. 이 잠재성을 겉으로 튀어나오게 도와주는 게 기록이에요. 질들레즈는 여기를 virtuality라고 그래요. 영어로. 우리가 잠재성이에요. 그러니까 기록을 통해서 끄집어내기가 쉬운 상태라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잠재성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까이 있는데 뇌로를 안 뚫어줘서 잠재성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actuality, 현재.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놈이 누구야? 기록. 기록이 매개가 돼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잠재성을 현재성으로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현재성, 책을 읽었어. 현재죠. 그 현재가 나의 잠재성으로 들어가는 통로의 역할을 해주는 게 기록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록의 원리입니다. 자, 이걸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어요. 자, 아까 제가 책을 읽을 때 어떻게 한다고? 많이 쓰면 안 돼요. 기록은 그래서 액기스를 최소한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록의 원리의 핵심 중에 하나를 극단적 요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원리 이해해 놓고요. 아까 제가 서열사회 얘기한 걸 가겠습니다. 나의 돈 많은 고등학교 친구. 이 책에 영철이하고 광수가 나와요. 제가 약간 각색해서 재밌게 아주 빨리 소개를 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철이는 어떤 친구? 모범생. 한국 최고의 대학을 들어갔고 한국 최고의 재벌기업에 취직을 해서 무슨 관리부장 비슷한 거를 하고 있어. 성실하지. 근데 여기서 제가 한마디 붙일게요. 성실한 대부분의 사람은 상사의 눈에 띄게만 일을 해요. 그 일 자체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걸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엄마의 인생을 살았거든. 엄마한테, 선생한테, 내 주변에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거. 그것만이 그의 가치였어. 자, 광수는 지질이야. 공부를 지질이도 못해. 골동품집 아들이야. 그래서 골동품집 아들이 그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남은 물건 가지고 망치질도 하고 뭘 만들었어. 이건 되게 엄청 재밌네. 집을 짓고 싶어졌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지. 모는 종이를 발견해가지고 모는 종이에 그러니까 엄청 더 재밌네. 이제 건축을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를 지지도 못했으니 대학을 못 갈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들어서는 한 번에 알 수 없는 대학을 갔어요. 건축학 교수에게 제도하는 걸 배웠어. 설계를 하는 걸 조금 배웠어. 집에 들어오면 신 같아. 우리 교수님 너무 감동이야. 한국에 있는 그 어느 대학 교수보다 광수에게 그 교수는 너무 훌륭한 자신의 멘토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대충 감이 올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뭐가 다른지를 생각해 보자고. 첫 번째는 아셨죠? 나다운 삶, 나의 꿈의 삶. 아이고 교수님, 현실에서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꿈이고 나발이고 가능합니까? 이런 얘기들 하시죠. 인정해요. 그러나 병행의 삶을 사셔서 특히 지금 40대, 50대이신 분들, 60대 최고야. 60대는 왜냐하면 쫓겨나거든. 그러니까 자동으로 나의 꿈을 살 수 있는 시기야. 가장 좋은 시기야. 정말이에요. 제가 엄마의 삶을 살다가 61에 완전히 나다운 삶을 살고 있어요. 다 좋잖아. 꿈을 찾아야 돼. 첫 번째, 광수처럼. 광수는 너무 운이 좋은 친구지. 두 번째, 실력. 능력이 있어야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거 아닙니까? 능력은 안 되고 나는 처음부터 여태까지 구조 속에 갇혀서 나는 헤어날 수 없어. 이거 안 돼요. 물론 구조 계획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필요할 때는 사회 참여도 하시고 세상을 바꾸는데 여러분들 같이 동참하시고 당연히 해야 돼요.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혁명, 우리의 혁신이 출발이에요.

좀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자, 능력 세 가지 이야기할게요. 이거 자식 키울 때 꼭 하세요. 생각력. 처음엔 생각의 능력. 아까 제가 약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기록학자니까 교수님은 기록학자니까 하루 종일 기록만 하고 사시죠. 네. 저는 기록만 하고 살아요. 그 대표적인 기록이 제가 일상기록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세바시 끝나고 나면 시간 쓰고 느낌까지. 한 줄로만 써요. 두 줄 안 돼. 무조건 한 줄. 아침에 아침 먹은 거. 창을 열었더니 축축한 비가 오는 겨울인데 근데 느낌이 그러니까 이렇게 습기가 있으니까 따뜻한 느낌이 있어. 그런 걸 다 쓰는 거야. 버스를 탔는데 웬 아줌마가 장바구니를 8시 50분에 탁 써. 출근 버스지. 회사에 도착했을 때 시간 쓰고 아주머니의 성실함에 아름다워. 이렇게 씁니다. 사람을 만났어요. 일하면 써요. 책 읽으면 써요. 한 줄로. 걔를 점심 먹을 때 한번 읽어봐요. 그리고 점심 먹으러 걸어가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침부터 현재까지 영화 보듯이 돌려보죠. 저녁에 돌려보고 자기 전에 돌려봐요. 얘를요, 이게 제가 아이켄 대학이라는 그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학생들이 다 하시거든요. 거의 공통적으로 3개월이 지나자 너무 선명한 영화가 엄청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생각력이라 그래. 얘가 되면 여러분들이 깜빡깜빡 할까? 안 해요. 책을 읽으면 잊어버릴까? 안 잊어버려요. 이거 IQ랑 좀 달라. IQ는 인지학습에서 일정 부분만 담당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훈련에 의해서 우리가 붙일 수 있는 이 생각의 능력, 생각을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이에요. 바둑기사들이 바둑을 다 튼 다음에 우악 하고 첫 수부터 끝 수까지 다 복귀하잖아요. 요거랑 똑같습니다. 생각력 꼭 키우시고 요걸 하려면 일상 기록을 쓰셔야 된다는 거. 자, 두 번째, 책을 읽으면 지식 기록이라 그래요. 당연히 메모하고 쓰셔야 됩니다. 요거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엄청 짧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권하는 거는 10쪽 읽고 한 줄. 엄청 많이 쓰죠? 뭘 끄덕고요. 이 정도로 압축을 해야 돼요. 이거 중요해, 중요해, 중요해. 막 참아. 아니야. 더 중요한 게 있을 거야. 참아서 하나만 선택해. 그러면 50쪽에 한 개 장이라고 쳤을 때 다섯 줄로 요약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요약을 하고 걔를 아까 일상 기록 쓴 거 되뇌어보는 거하고 똑같이 책의 내용을 머릿속으로 되뇌어보고 또 말로도 해보고 독후록 써보고 이런데 어떻게 책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하겠어요. 이걸 안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플래닝을 안 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아침에 일어나면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 계획을 막 엄청 촘촘하게 세우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계획 속에 우리가 속박되니까 안 되죠. 저는 다섯 개 미만으로 쓰라 그럽니다. 그래서 좋다 한다 그래. 자기의 오늘의 핵심이 되는 일만 써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그 행위를 할 때 뭘 한다고? 구상 기록을 써보시는 거예요. 되셨죠? 전략적 인간이 된다. 1000번 다 기억하시죠? 자, 여기까지 하시자는 얘기를 오늘 꼭 드리고 싶었어요. 이거를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이 새해 연간 다이어리 사시죠? 좀 제발 사시지 마세요. 왜? 1월 이상 써본 사람 있어? 아, 저는 3개월은 썼어요. 그게 최고요. 1년 내내 쓴 사람들은 거의 없어. 이게 왜 그러냐면 기록이라는 건 습관이기 때문에. 기록은 노력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 얘기를 듣고 월간 다이어리, 한 달에 다이어리 한 권 쓰겠다고 생각하고 걔 사서 어디에 앉으면 다이어리를 편다. 일을 하기 전에 다이어리를 편다. 뭘 하고 난 다음에 앉으면 다이어리를 편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기록의 일부에 불과하긴 해요. 그런데 걔가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의 습관으로 자리하면, 자,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플래닝을 했어요. 그 일을 하면서 미리 생각했어. 그 일의 결과가 나에게 느껴져. 어떤 느낌? 인생의 주관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주관자로서의 삶을 거기다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제 광수 떠올라요? 광수가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 그런 삶을 살아보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파서블의 인생이에요. 그 파서블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의 답은 기록이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금수저도 아니고 흙수저도 아니고 기회라는 수저를 들어야 하는 이유란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강연, 열등감과 결핍을 극복한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박지은 대표의 이야기 들었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일상습관으로의 인생 가능성을 끌어올리는 법, 기록학자 김익한 씨의 강연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홍성민이 부른 기억날 그날이 와도, 전람회의 기억의 습작 감상하셨습니다. 라디오 세바시, 어니언스가 부른 편지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송인찬이었습니다.

0: CBS
1: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2: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4: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3: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6: 마누카 꿀!
5: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6: 뉴질랜드!
5: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6: 당연히 콤비타죠!
7: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8: 콤비타 마누카 꿀.
9: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0: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9: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1: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코뉴스입니다. 2026년 노벨 경제학상의 영예는 거시경제 안정성을 위한 미시경제 토대를 연구해온 미국인 경제학자 로버트 홀과 마이클 우드퍼드 등 두 명에게 돌아갔습니다. 홀과 우드퍼드는 모두 미국 출신으로 스탠퍼드 대학교와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로 각각 재직 중입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두 사람의 연구는 경제 안정화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며 이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등장한 새 케인즈주의 모형은 안정화 정책이 경기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정량화할 수 있게 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 사태와 관련해 한국은행의 대응이 적절하지 않았다며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신 총재는 오늘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한국은행이 적절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질의에 충분히 경고하지 못했다며 이처럼 답변했습니다. 앞서 이영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이달 초 국정감사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으로 인한 개인 투자자 손해, 증시 변동성 심화와 관련해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7월, 8월 금리 2회 연속 인상과 관련해서는 선제적인 대응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추가 인상은 앞으로 물가 상승 추이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에 불복한 쿠팡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공정위의 법 집행을 무시하는 아나무인적 태도를 보이면 다른 유통사도 똑같은 태도를 보일 것이라며 정무위 차원의 결의문이나 위원장 여야 간사의 논평이라도 내 국회에서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도 쿠팡이 국내에서 엄청난 이익과 온갖 혜택을 얻어가고 있음에도 불리할 때만 미국 기업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책임을 다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 대형 자동차 배터리 공장에서 노동자들에게 몸에 있는 중금속

0: 중독을 배출하는 주사를 비타민 주사로 속인 채 투약을 해왔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엄중히 대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의 조치 사항과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부작용을 숨긴 채 노동자들에게 주사를 맞게 하고 유해물질 노출을 은폐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인권 침해라며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특히 기준치의 5배가 넘는 납이 검출됐음에도 노동자들의 건강을 해치는 꼼수를 동원해 작업 환경 측정 평가를 통과한 것을 강하게 질타하고 엄중 대처를 지시하는 한편 다른 사업장에서도 유사한 사례의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20도에서 26도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3.6도입니다. CBS 뉴스 김용신이었습니다.
1: CBS 내게 언제나 사랑하냐고 물으면 바로 지금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CBS 라디오입니다.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5: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6: 밥은 먹었어? 별일 없지? 밥은 먹었어? 별일 없지?
5: 어느 쪽이 진지할까요? 목소리만으로는 흉내낼 수 없도록 가족끼리 서로 확인할 말을 미리 정해두세요. 미국 FBI도 권고하는 방법입니다. 부모님 휴대전화에 보이스피싱 알림 기능을 살펴봐주시고 알림 기능을 켜드리세요. 목소리를 믿지 마세요. 직접 확인하세요.
6: 밥은 먹었어? 별일 없지? 밥은 먹었어? 별일 없지?
5: 두 번째 목소리가 AI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협찬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 9시 5분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부터는 복면가왕 가면 제작자 김유한 대표입니다.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새롭게 써서 주영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일입니다.
3: 안녕하세요. 정범균입니다.
1: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간혹 마지못해 따른다라고 느낄 순간도 있지만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오늘 모실 분도요. 일터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또 봉사활동에서조차 내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고백하시는 분이십니다.
3: 저도 참 공감이 많이 가는 분인데요. 네. 얼른 모셔보겠습니다. 유한 컴퍼니 김유한 대표님이십니다.
1: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5: 네,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네.
1: 스타일 디렉터라고 제가 소개받았는데 네. 스타일 디렉터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방송하는 사람들이 사실 범규 씨도 이렇게 캐릭터가 중요하잖아요.
3: 그죠.
1: 그 뭐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주는 일인가요?
6: 네, 그 뭐 이제 본인들 이제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좀 잘 살려서 네. 좀 부각될 수 있도록 예. 좀 이렇게 디렉팅 해주는 역할을 좀 하고 있어요.
1: 예.
6: 근데 뭐 연예인들만 하는 건 아니고 예, 예. 이제 뭐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들이나
1: 네네.
6: 네, 뭐 셀럽 분들이나 네.
1: 지금까지 네. 뭐 혹시 함께 일했던 분들 어떤 분들 있으셨을까요?
6: 이제 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좀 약간 산티라고 해서 네. 그걸로도 떴었잖아요.
1: 본인 스스로 예, 그런 캐릭터 네, 만들었죠.
6: 욕심은 사실 MC를 보고 싶은 욕심이 군대 갔다 나와서는 훨씬 맞아요. 더 컸거든요.
1: 네네.
6: 근데 이제 이미지가 원체 산티 분이니까 MC로 넘어가기에는 조금

0: 묘상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강심장 데뷔할 때
1: 맞아요.
0: 이제 수트를 네. 멋있게 좀 아, 이렇게 임시를 해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좀 스타일링을 했는데 네. 그게 좀 뭐 그게 잘 됐기도 했고 또 본인이 또 열심히 해서 네. 그때부터 MC를 좀 많이 보기도 했고요. 아. 네. 뭐 그렇습니다.
2: 저희 새롭게 와서 보신 적 있어요?
0: 네, 자주 보고. 예.
2: 저희는
0: 네.
2: 어떻게 스타일을 어떻게 좀 조언을 네. 좀 해주신다면.
0: 아니 원체 뭐 원체 멋있으시고 아니, 또 아니, 좋으시고.
1: 야 이게 이런 말이 이제 제일 아 귀찮으니까 이번에 네, 돈 내고 하시고 네, 이런 느낌이라서.
2: 저희가 듣기로 그 저희가 네. 많이 알고 있는 그 복면가왕 부모님의 네. 그 복면을 처음 만드신 분이라고 저희가 소개받았거든요.
0: 네. 네네.
2: 어떻게 처음에 그 복면을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거예요?
0: 제가 이제 그 이것도 뭐 자꾸 실명 거론해서 그런데 예. 그 붐이라는 친구가 예. 어느 날 전화가 와가지고 이런 프로를 뭐 하려고 하는데 예. 그 가면을 좀 만들어줄 수 있냐 그러는데 예. 제가 그 가면을 뭐 만드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2: 예.
0: 가면에 대한 이해도 전혀 없고.
2: 아 원래 해본 적도
0: 없고 전혀
2: 처음 해본 거예요.
0: 네, 네, 전혀 왜냐면 그냥 스타일 디렉팅만 할 줄 알았지 네. 제가 가면을 뭐 전혀 생각을 안 해봤잖아요.
2: 아 그렇죠.
0: 네 그래서 전화가 와가지고 가면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2: 예.
0: 그래서 가면을 어떤 가면을 만들어야 되냐 했더니 가수가 이제 노래 부를 때
2: 네네.
0: 그 가면을 쓰고도 노래를 부르기가 좋고
2: 편해야 되니까.
0: 네, 그리고 예. 메이크업이 안 묻어야 되고
2: 아.
0: 그리고 썼다 벗었다 편해야 되고 뭐 머리가 안 웅크려야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아. 못한다. 내가 예를 들어 만약에 그냥 가면도 아니고
2: 그치 그만 가면도 어려운데
0: 네, 그냥 못한다고 그거는 겸손이 아니라 그냥 못하니까 못한다. 네.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았었어요.
2: 예예. 예.
0: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집사람하고 부산에 출장해서 내려갔어요.
2: 예.
0: 주일이 겹치는 바람에 예. 제가 수영로 교회에서 이제
2: 예배
0: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얘기를 집사람한테 했어요.
2: 예.
0: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예배 끝나는 날 끝나는 시간까지 내가 디자인 영감이 안 떠오르면 예. 이거 빨리 전화해야겠다. 사고 날 수 있으니까.
2: 그렇죠, 그렇죠.
0: 그러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근데 이제 거짓말 같이 예. 그 네오플랜 소재부터
2: 예.
0: 그 디자인 그 형틀 최초의 디자인 형틀까지 제가 주보에다 그렸어요.
2: 예배
0: 끝나 아니 끝나고 나서 바로.
2: 나서 바로 떠올랐어요.
0: 그 집사람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제가 너무 놀란 게 예. 네오플랜이란 소재는 알고 있지만 그걸 생각할 제가 왜냐면 그걸로 뭘 의상을 만들 것도 아니고 왜냐면 그게 잠수복 소재예요.
2: 잠수복으로 처음 소재죠. 요즘은 그래서, 패션에 많이 사용하잖아요.
0: 네, 그래서 그걸 뭐 그걸 가지고 제가 뭘 할 거란 생각을 평소에 할 일이 없잖아요.
2: 예.
0: 근데 네오플랜 소재에다가 이 디자인에서 이렇게 겹치면서 찍찍이로 만들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2: 네네네.
0: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왜냐면 예. 집사람 앞에서 제가 기도하고.
2: 예.
0: 시작을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 거니까.
2: 예예.
0: 근데 또 평소에 또 예전에 그런 답답한 일이 있었을 때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뭐 하나님 영감을 주신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크게.
2: 네.
0: 이건 너무 강력하고 강인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제가 MBC 가서 첫 미팅 때 보여드렸죠.
2: 예예.
0: 그때는 이제 디자인이 없고 그냥 틀이었어요. 까만색 네오플랜을 재단을 해서 예. 이렇게 만든 앞에는 이제 투구 모양으로 이렇게 눈 뚫려
2: 예,
0: 있고
2: 예.
0: 그게 처음 이제 기괴하죠. 참 기괴하잖아요.
2: 그렇죠.
0: 근데 이제 스케치북을 가져온 거예요, 제가.
2: 예.
0: 근데 이제 거기다 이제 디자인을 하면 되는 거니까.
2: 아.
0: 그걸 보더니 전부 다 놀래가지고 이제 정적이 흐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면이 처음 보는 거잖아요, 다들.
2: 그렇죠, 그렇죠.
0: 이제 그렇게 되니 전부 다 이거 대박이라고 너무 예. 잘 만들었다.
2: 예.
0: 그래서 이 가면을 이제 그 앞에다가 이제 데코를 한 거예요.
2: 네.
0: 그때 당시 이제 강균성 씨 뭐 예, 예. 그 꿀벌 뭐
2: 예, 처음 나왔던 예, 예.
0: 홍준 씨 하트뿅뿅 예. 막 B2B의 꿀벌이었고
2: 예, 예.
0: 뭐 그래서 디자인을 이제 막 했어요. 그 앞에다가
2: 아.
0: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방송을 잘 진행을 하고 있었죠.
2: 네, 네.
0: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저기 뭐야 디자이너 그러니까 현장에 있잖아요.
2: 예, 예, 예.
0: 녹화 때.
2: 네.
0: 그러니까 전화가 저한테 왔어요.
2: 네.
0: 이거를 좀 강렬한 예. 좀 디자인을 좀 했으면 좋겠다.
2: 예.
0: 왜냐면 저희가 이제 디자인한 게 다 좀 부드러운 이미지면.
2: 약간 어린이 컨셉
0: 그렇죠.
2: 약간,
0: 예, 예. 근데 좀 강렬한.
2: 예.
0: 근데 이제 그것도 강렬한 거에서 멈추지 않고 정확하게 뱀파이어와 붉은 악마 이런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때 새벽 1시인가 또 12시인가 전화를 받고 그래서 그거는 우리 회사 이미지하고 좀 안 맞으니까 못하겠다고 얘기를 해라.

0: 신앙적인 갈등이 생기던가요? 신앙적으로.
1: 네, 신앙적으로 그쵸. 제일 왜냐면 제가 제 거라고 안 했는데 예. 이걸 하나님이 주신 산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산물에 예. 내가 먹칠을 하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기도 사실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그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기도했어요. 근데 아무 이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느낌, 이 뭔가 감동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만둬라 뭐 그런 뭔가 왔으면 처음에 제가 디자인 준 것처럼 뭔가 명확하게 메시지가 왔으면 예. 더 마음이 편할 텐데 기도를 해도 뭐 아무런 뭐 해라 마라 이런 느낌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그냥 오로지 제 선택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엔 저희 회사도 이제 알리는 시점이었고 예. 또 그 수익이 뭐 그렇게 적은 수입도 아니었고 그냥 그래서 예. 아 이거 어떻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다가 못한다. 그냥 결론을 그냥 제가 낸 거죠. 하나님이 주신 감동 이런 건 없었어요. 그냥 제가 냈어요. 그냥 아 그냥 못한다고 해라. 그리고 나서 뭐 알겠다고. 왜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이 가면을 만들 수 있는 업체를 그 대체하는 거는 쉽지는 않았으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배포였죠, 저도. 예. 근데 거기는 그쪽에서도 제가 이제 꼴보기 싫지만 예. 이제 뭐 어떻게 해요? 이거를 예. 당장에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렇게 해서 가다가 어느 날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예. 많이 힘드시죠, 이러더라고요. 예. 그 작가분이.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낌이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아 예 뭐 예,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그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반반을 이제 다른 분하고 이제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느냐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 화면에 두 명의 디자인의 그림이 나오는 거는 예.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만두겠다고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뭐 알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분이 대체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 PD한 담당 프로듀서한테 네. 이거는 그래도 디자이너의 산물 아니냐. 사실 나는 이걸 만들기 위해서 굉장한 그 시간 들였고 애를 썼으니까 다른 분은 다른 디자인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랬더니 그 PD분이 알겠다고. 당연히 이거는 안 쓰고 지켜드리는 게 맞다. 네. 그래서도 그냥 뭐 다른 별다른 계약 없이 그냥 빠졌어요. 예. 근데 그리고 그 회차를 예. 그 회차를 돌려서 찾아보면은 예. 제가 그만둔 시점에서 이제 묶는 게 나와요. 예. 그 다음 화가 예. 묶으면서 이제 변화를 좀 주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3회차인가 돌아가더니 결국엔 제 걸로 돌아오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제가 막 그때부터 막 진짜 많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화면을 보면서 그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저도 예. 많이 받아서 그런지 여기에 그 원형 탈모가 오는 거예요. 원형 탈모가 오고, 예. 그러니까 저도 참 웃긴 거예요. 그 원형 탈모 보면서 야, 그 내가 한 거 아니라면서도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구나.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제가 아 그때 좀 마음속으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0: 그래서 결국은 복면가왕이 장수 프로그램으로 가는 큰 역할을 하셨네요. 네. 근데 우리가 사실 공감하지만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끔 포기해야 되는 순간들, 포기해야 되는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것을 과연 내가 세상적으로는 누구나 다 그냥 갈 수 있지만 내 신앙에 양심이 걸려서 도저히 예스라고 할 수 없을 그런 순간들도 있고 많은 연인들도 뭐 영화 새로 들어갈 때 고사 지내고 아직도 고사 지내는 게 전 이해가 안 되는데 뭐 그런 순간들도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막 그 고사 절을 하기 싫어서 뭐 그런 일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아마 이미 그 전에 확고한 믿음 생활을 하셨나 봐요.
1: 네, 제가 늘 뭐 이렇게 막 그 포도밭 두 아들 비유를 하는데 예. 대답하고 안 가는 아들이 하나 있고 예, 예. 또 막 엄청 그냥 투덜거리고 싫다 그러면서 가서 일하는 아들이 있는데 예. 제가 딱 그쪽이에요.
0: 저도 그래요.
1: 저도. 네, 너무 싫고.
2: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거의 다 그래요. 네, 네.
1: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어디 가서 얘기하면 또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네.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네. 왜냐면 거룩히 하나님을 일하는데 기쁨이 넘치고 막 또 막 네? 경건해야 되고 거룩해. 근데 저는 사실 솔직히 전혀 그 말에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왜냐면 저는 경건한 사람도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고. 또 쉬고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사는 모든 일들이 그랬습니다 늘.
0: 네. 뭐 신앙적으로 도전받는 일들이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네. 시험 들게 하는데 장모님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장모님 네. 의료사고가 있었는데

0: 됐나 봐요.
1: 네.
0: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1: 어느 날 이제 자모님 되게 건강하셨거든요.
0: 네.
1: 건강하셔서 근데 머리가 이제 두통이 조금 있으시다 그래서
0: 네.
1: 이제 검진을 받는 도중에 대뇌동맥의 그 꽈리라고 하나요? 그 네. 이렇게 살짝 튀어나온 네. 그것만 그냥 이렇게 제거하면은 예. 된다.
0: 예.
1: 그 간단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두 시간이면 끝난다고 그러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가족들은 모두 정말 아무 신경 안 쓰고.
0: 염려 안 하고.
1: 네. 그래서 병원에 이제 갔습니다. 가가지고 입원을 이제 하시고 이제 수술 당일날 이제 저하고 손 잡고 이제 들어가시는데 그 들어가시면서 그 제가 손을 보니까 손을 이렇게 꾹 움켜쥐고 계신데
0: 예.
1: 그 손을 보니까 거기에 이제 찬송가. 그 제가 그 전에 이제 계속 처가에 복음을 나름대로 전하고 있었어요.
0: 처가 때가 원래 불신자였어요.
1: 완전 다 그냥 불신자였죠. 그렇다고 막 불신 맹신한 집은 아니었지만
0: 불교?
1: 예, 그냥 뭐
0: 불교요.
1: 네, 네.
0: 예.
1: 네. 그래서 이제 손에 뭐가 있나 이렇게 딱 봤더니 그 나 같은 죄인
0: 살리신.
1: 네. 그 가사 찬송가 가사 말을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연결해드린 교회에
0: 네.
1: 그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써주셨나 봐요. 수술 가신다고 하니까. 그걸 지고 계시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저도 마음으로, 아,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0: 네.
1: 뭐 잘 끝나겠다. 이러고 이제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이게 두 시간이면 끝난다는 소식이 열 시간이 넘었는데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 저희는 이제 너무 이제 막 긴장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사고가 난 거죠. 근데 이제 수술을 하면서 그게 터진 거예요. 그거 이제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거의 뭐 핵폭탄 터지는 것처럼 터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충격은. 근데 이제 저희 집사람도 그때 당시에 이제 믿음이 이제 자라고 있는 네. 시점이니까 막
0: 그렇죠.
1: 이제 화가 나는.
0: 이건 뭐야, 그렇죠.
1: 네. 네. 그래서 그 중환자실 아니 그 수술실
0: 네.
1: 그 환자 대기실 있잖아요.
0: 네, 회복실 같은
1: 네. 그 거기서 이제 집사람 막 화 막 나고 저도 막 불안하고 막 네. 모든 게 막 이 꿈 같은 거 이 상황이.
0: 네, 네.
1: 그래가지고 이제 12시간 만에 나오셨는데 그러니까 멀쩡하게 들어가셔서 거의 식물인간으로 나오신 거예요.
0: 간단한 수술인데.
1: 너무 간단한 수술인데. 왜냐면 그때 상담받을 때도 그랬거든요. 1% 사고 확률이 1%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와서 중환자실 면회가 하루에 두 번 정도 되는
0: 예.
1: 중환자실에서 한 15일인가? 그러니까 한 20일인가 전에 계셨던 것 같아요.
0: 예.
1: 그냥 아예 의식이 없는. 해요. 그 담당이가 자기는 네. 이제 뭐 실수 안 했다.
0: 아, 실수.
1: 아, 당연히 이제 그렇잖아요.
0: 병원 원인 인정을 못하지 않았죠.
1: 실수를 안 했고 정확하게 잘 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제가 그때는 정말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0: 그렇죠.
1: 그 제가 정확하게 아직도 잊지 않는 게 저희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서 주차장부터 제가 이거 다 때려 부시려고 그랬어요.
0: 예.
1: 그냥.
0: 그럴 수 있죠.
1: 간호사 실 다 때려 부시고 그리고 나서 이거 원상복귀 하노라 그러면 우리 장모님 원상복귀를 먼저 해라라
0: 네.
1: 이제 그런 생각까지 제가 다 하고
0: 네네네.
1: 그 처치실로 갔습니다.
0: 네.
1: 그래 가가지고 장모님을 이렇게 쳐다보고 제가 손을 잡고 그냥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 자리에서.
0: 네.
1: 장모님은 전혀 모르시죠. 이제
0: 그렇죠.
1: 의식이 없으니까. 그 장모님 손을 잡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제발 좀 부끄럽게 좀 하지 말아달라고 진짜
0: 네.
1: 너무 부끄럽고 너무 막 화가 나고
0: 예, 예.
1: 제가 오늘 크리스찬으로서 여기서 행패 안 부리겠다. 왜냐면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행패 부리면 하나님이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0: 네.
1: 내가 그러고 기도하고 손 꼭 네. 잡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있는 간호사하고도 단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 관계자 어느 누구하고도 그냥 장모님 손 붙잡고 기도만 하고 그냥 왔어요.
0: 네.
1: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아침에 장인어른이 이제 그 소식을 들었으니까 아침
0: 네, 올라오셨겠죠.
1: 올라오셨을 거 아니에요. 네. 올라오셨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누구하고 얘기했냐고. 좀 네. 얘기한 거 없다. 그랬더니 네. 그 병원장이 이제 오셔가지고 무릎 꿇고 사과를 하셨다는 거예요. 장모님 앞에서.
0: 병원장님이?
1: 네. 죄송하다고. 그 치유 다 될 때까지 있으시라고.
0: 야.
1: 저는 그거 근데 사실 이거 누가 믿겠습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무릎까지 꿇으실까요?
0: 그러니까요.
1: 어떤 힘 있는 사람을 알아서 건너 그렇죠, 그렇죠, 이야기를 그렇죠. 했다 해도
0: 무릎까지 꿇는 일은 쉽죠.
1: 환자 앞에서 무릎 꿇고 그렇죠. 뭐 사과까지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0: 그럼요.
1: 어쨌든 하나님이 저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저는 아직까지 믿고 있고요. 예. 확신하고 있고. 사실 저희 장인어른이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 장인어른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처가 식구들이 수단과

0: 방법을 안 가리고 언론이나 다 알리자. 네. 그리고 선을 대서 뭐 이거를 알리자.
1: 소송하고.
0: 네. 네. 근데 아직도 제 기억나는 게 그 병원이 그 있는 그 커피 마시는 데 공간이었어요. 예, 예, 예. 그 자리가. 예. 근데 제가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기도하자고. 근데 저 일제히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1: 그렇겠죠.
0: 일제히 저를 다 쳐다보면서 미친놈 아닌가 그랬겠죠. 예, 속으로. 예,
2: 예. 그럼.
0: 근데 제가 그랬어요. 기도만 하자고. 기도만 하자고. 왜냐면 이미 병원 1층에서 뭐 휘발유로 불 내고 뭐 그런 사람 많대요.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뭐
1: 달라지는
0: 게. 근데 굳이 우리가
1: 달라지는 게 본인들만 처벌받죠.
0: 거룩하게 합시다. 그냥 기도하자고.
1: 병원 때려 부르신다고 갑자기 눈을 뜨는 게 아니니까. 나아지는 게 아니니까.
0: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어찌 됐든 간에 기도를 계속하면서 나아갔죠. 네.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는 제가 믿음이 100%는 온전하지 않았다는 거 확신해요. 왜냐하면은 그랬다면 저도 평안해야 돼요. 근데 늘 파도 같잖아요.
1: 아이, 그럼요.
0: 그러니까 이게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전혀 또 그 기도하고는 내용하고는 다른 일들이 또 이뤄지니까 그 눈초리는 또 저를 향해 오고 저는 또 그거에 대한 또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아침마다 또 새벽 예배 가면서 또 집사람하고 또 뭐 다투게 되고 왜냐면은 이 감정이 막 저도 막 아니, 너무 요동치니까
3: 그래서 진짜 참으시고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진짜 그 병원장이 이렇게 무릎을 꿇게끔 만드신 게 하나님이시네요.
0: 하나님이시죠. 네, 그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그래서 결국 장모님 깨어나셔서
0: 네,
1: 이제 좋아지셨어요?
0: 아니요, 100%는 아니어도
1: 네, 그래도
0: 네, 한 진짜 한
1: 80%도 하시고
0: 네, 거동하시고
1: 거동도 하시고
0: 네, 생활하시고 네, 예. 그런데 이제 또 그 이후로 예. 또 장인어른이 이제 예. 또 췌장암 선고를 또 받으셨어요. 췌장암 선고를 예. 근데 그 췌장암 선고를 받으시고 나서 또 안 믿기는 거예요. 와, 나는 이렇게 왜 너무 힘들다 이런 네. 생각을 많이 했어요. 속으로 네, 네. 왜 이런 일들이 저는 그래도 고난이 자신한테 오는 케이스도 있고 가족을 통해서 오는 케이스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 자체는 그렇게 큰 고난이라고 뭐 없었지만 어렸을 때 빼고는 근데 그게 이제 장인어른 처갓집을 통해서 이제 장인어른한테 또 췌장암이 오고 나서는 선고받고 나서는 제가 너무 절망을 또 절망적이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집사람이 이제 외동딸이거든요. 예, 문암동녀인데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누가 이제 어떻게 뭐 본인이 다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제가 장인어른을 그러면 하나님을 또 전해야 하는 시간이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창원에 그 주말마다 내려갔어요. 주말마다. 네. 근데 뭐 주말. 매주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주말마다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려면은 이제 새벽 여기서 4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가지고 서울역까지 가서 이제 서울역에서
1: 거의 첫차 타고 가시죠.
0: 기차를 타고 창원 중앙역에 내려가지고 예. 이제 교회까지 또 택시를 타고 가면은 9시 한 10분 전 돼요. 오전. 예, 예. 그러면 오전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몇 주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그 창원에 있는 상남교회 네. 이제에서 알게 된 거예요. 네. 이 사위가 이렇게 내려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래가지고 이제 상남교회에서 이제 도와주신 거죠. 협력을 해주신
1: 같이 거죠. 기도하고. 예.
0: 네. 저희 장인어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신방 가셔서 또.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영접기도 받으시고. 예. 그래도 사실 몸이 너무 아프시니까 왜냐면 항암 치료가 이제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어느 날 이제 그 병원에서 예. 그 사위분만 남고 좀 나가 계시라는 거예요, 장인어른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1: 제일 무서운 순간이죠.
0: 네, 그래서 제가 앉아서 이제 얘기를 했죠. 뒤 저는 희망적인 얘기를 생각을 기대를 했죠. 그랬더니 그 의사분이 3주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좀 멍한 거예요. 네. 왜냐면 좋아지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3주 나서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입니까? 그랬더니 의사분이 하는 말씀이 이제 장인어른이 너무 이 뭐라 그래
3: 의지가
1: 강하셔서
0: 너무 이 나음 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니까 얘기를 이걸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원망이 되고

0: 그래서 저한테 좀 얘기를 좀 하시라고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정말 너무 힘들더라.
1: CBS의 대표 신앙 간증 프로그램 새롭게 하소서 내일 후속편이 이어집니다.

0: CBS
1: 이문세의 옛사랑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흰눈 날이면 들판에 서섬이다. 옛사랑 생각에 그 길 찾아가지. 광화문 거리 흰눈에 덮여가고 하얀 눈 하늘 높이 자꾸 올라가는. 사랑은 지금의 사랑이 최고입니다. 내일의 사랑은 설레겠지요. 하지만 어제의 사랑은 노래가 됩니다. 언제까지나 닳지 않는 어제의 사랑 노래를 듣고 또 듣습니다. 어제는 우리에게 무엇일까? 왠지 그 대답을 노래만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대답 없는 흰 눈만 하늘로 올라갑니다. 노래에 의한 임희윤 음악평론가였습니다.
2: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의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입니다.
3: 경험이 학습되는 대학, 시대를 이끄는 글로벌 인재 양성의 요람,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입니다. 지난 한글날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그토록 애써 쉬운 글자를 만드신 까닭이 사실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 때문이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를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길이 없던 백성을 보며 임금은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와 베푼 사랑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생각하며 이 가을 저는 우리가 서로에게 건네는 말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결실의 계절, 우리의 말도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훈민정음 서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백성이 쉽게 익혀 날마다 쓰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어렵고 복잡한 것을 자랑하지 않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만들겠다는 다짐입니다. 저는 이 정신이 종교개혁자들의 마음과 참으로 닮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틴 루터는 라틴어로 읽히던 성경을 독일 백성의 말로 옮겼습니다. 성직자와 학자들만 읽던 책을 밭 갈던 농부와 빵 굽던 여인도 직접 펴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칼빈 역시 어려운 신학을 프랑스어로 풀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헤아릴 수 있게 했습니다. 세종대왕도 종교개혁자들도 결국 같은 사랑을 품었던 셈입니다. 진짜 사랑이란 상대가 알아듣지 못하는 높은 언어를 고집하지 않고 기꺼이 눈높이를 낮추어 통하는 말을 건네는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말을 참 쉽게 잃어버립니다. 화면 너머로 얼굴도 모르는 이에게 날선 말을 쏟아내고 세대와 세대 사이에는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의 벽이 쌓여갑니다. 키오스코 앞에서 머뭇거리다 발길을 돌리는 어르신, 새로 나온 줄임말 앞에서 아이와 대화가 끊기는 부모, 온종일 일해도 마음 붙일 곳 없어 화면 낯선 이들에게만 말을 거는 청년들. 말이 이렇게 흔한 시대에 정작 사람과 사람을 잇는 말은 오히려 점점 귀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옛말에 경우에 합당한 말 한마디는 아로새긴 은쟁반에 놓인 금사과와 같다고 했습니다. 화려한 수사가 아니라 때에 맞고 상대를 헤아린 그 말 한마디가 그만큼 귀하다는 뜻입니다.

0: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문자를 낮추었듯 우리도 오늘 누군가를 위해 말을 낮출 수 있습니다. 어려운 말 대신 쉬운 말로, 날선 말 대신 다정한 말로 말입니다. 이 가을 오늘 하루만이라도 누군가에게 쉽고 다정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서툰 걸음으로 다가가와 눈을 맞추어주는 그 한마디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누군가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이었습니다.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 말씀이었습니다.
3: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음미하는 시간, 오늘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새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4: 우리 개혁신학과는 좀 성향이 다르긴 하지만 20세기에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가 있었습니다. 독일이 만들어낸 역사적 비평적 그 자유주의 신학을 돌이키기 위해서 자기가 신학적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그가 작업한 이 신학을 신정통주의, 네오 옥소독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장하면서 축자 영감을 부인합니다. 축자 영감이란 한 글씨 토시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그런 용어인데요. 아쉽게도 칼바르트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유명한 워딩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목회자가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또 한 손으로는 신문을 들어야 한다. 참 명언이죠. 요즘이야 뭐 종이신문뿐만 아니라 포탈, 뭐 유튜브,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어쨌든 목회자나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현실을 동시에 직시해야 한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도 시대 풍조 역시 잘 알아야 한다는 말이죠. 성경에 보면요, 이사갈 지파의 200명의 리더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을 보십니다. 시작.
5: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4: 여러분, 여기 시세라는 말은 뭐냐? 시대를 분별하는

0: 능력, 시대를 통찰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걸 더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시대의 정세와 영적 흐름을 꿰뚫어 보는 안목이라는 것이죠. 예. 이 시세라는 말을 이팀비나, 시대의 흐름이라는 말이죠. 예. 여기에 동사 요데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야다의 분사형, 그러니까 알다,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요데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집합 가운데는 그 시대의 상황에 맞는 올바른 대처법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 있느냐? 200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200명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다윗은 유다와 그리고 베냐민 두 지파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을 지파가 나서서 이제 우리가 다윗을 우리 이스라엘의 전체 왕으로 모시자. 그런 시대적 흐름을 알고 중대한 결단을 함으로써 다른 지파들을 설득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천기를 알면서 시대 흐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냐? 하나님께서 나를 메시아로 보냈는데 왜 그걸 모르느냐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56절 보십니다. 시작.
1: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0: 2025년 작년에 굿TV 뉴스가 한국 기독교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말씀을 조사했더니 1위가 빌보스 4장 6절로 7절이었습니다. 자, 함께 보실까요? 시작.
1: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0: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와 너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간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16절로 17절 봅니다. 시작.
1: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0: 예, 여러분, 평강이란 말이 헬라어로 어떤 용어를 썼느냐 하면은 에이레네. 여러분 저 들어서 기억하실 겁니다. 이 에이네라고 하는 말은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쓰여졌던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가 통일이 되기 전에는 소도시 부족 국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테네, 스파르타 뭐 이런 대표적인 부족 소도시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이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서로.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여자 부인들은 근심이 가시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가 남편이 전쟁터에 가서 죽으면 당연히 과부가 되고 아빠를 잃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슬픔에 빠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서로 전쟁하지 말자. 평화의 조약을 맺은 그 상태를 에이레네라고 해요. 에이레네.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될 때 이 에이레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0: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정돈이 되어 있어야, 그래야 우리에게 평안이 오고 그리고 기쁨이 찾아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평화, 우리 마음의 평강을 무엇이 방해를 하느냐? 이놈의 염려, 걱정.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런 염려를 하지 말고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을 보실까요? 시작.
1: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0: 여러분, 염려라는 말이 헬라어로 메림나테라는 말입니다. 이게 나누다, 쪼개다 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을 자꾸 쪼개고 분열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내면을 분열시켜버리는 결과를 만들어주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쳐다보다가도 세상을 보니까 또 근심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쪼개지지 않는 비결을 사도 바울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십니다. 시작.
1: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0: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래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뻐하는데 초점을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분열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염려와 근심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와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속에 있는 평강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7절 봅니다. 시작.
1: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0: 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0: 19세기, 20세기 세계에 주목을 끌었던 세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첫째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었습니다. 둘째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었고 세 번째는 칼 마르크스의 사회주의적 자본론. 그런데 이 진화론을 무엇이 박살낸 줄 아십니까? 양자 물리학, 양자 역학이라도 하죠. 진화론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양자 역학의 이론에 의하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1절을 보십니다. 시작.
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0: 여러분, 베레스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 마임 베트 하 에르치. 예, 여기서 베리스트라는 말은 시작이란 말이에요. 영어로 in the beginning이란 말입니다. 모든 우주와 세상의 출발점이 바로 태초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하셨느냐? 바라. 바라 이 말은 바라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절대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히브리어에 만들다라는 말이 야차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거는 있는 걸 가지고 다시 새로운 걸 만드는 걸 의미하고 바라라고 하는 말은 부에서 유를 창조할 때 쓰는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엘로힘, 고대 근동에서 엘이라고 하면은

0: 하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예. 에터는 무엇을 하는 목적격이고요. 예. 그리고 하마샤임은 그 하늘들. 그리고 예. 베트는 영어로 엔드. 그리고 이제 하 에레츠라는 말은 그 땅, 우리가 사는 땅을 의미합니다. 예.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그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애정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만물을 재통일하셨다는 사실도 믿으셔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1절로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1: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0: 여러분, 이 다윈의 진화론 때문에 구라파 교회들이 상당수가 흔들렸다는 사실도 여러분, 예, 참. 그러나 양자 물리학에 의해서 진화론이 박살이 나고, 그리고 다시 유럽의 교회들이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이 나오면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아들러라고 하는 개인심리학자가 나서서 어떻게 인간을 그렇게 분해할 수 있느냐. 여러분, 프로이드에 의하면 인간은 슈퍼에고, 에고, 그리고 무의식이라고 하는 이드라는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들러는 인간을 전체적이고 통합적 존재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가 중요한 키워드를 얘기했는데 now and here. 과거보다 중요한 게 지금 현재 그리고 여기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정신과 닥터들이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을 기본으로 해서 정신 심리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귀신 들림의 현상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예. 인간을 정신 분석학적으로만 접근을 하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질병을 다 치료할 수가 없어요. 이걸 정신과 의사요, 정신분석학자였던 이무석 교수님께서도 저 신학교 시절에 오셔서 바로 이 정신병과 귀신들림의 차이를 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이 귀신들림은 막 초인적인 막 굉음을 구하시고, 그뿐이니까 여러분, 사회주의적 자본론이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중국, 뭐 러시아 할 것 없이. 그런 의미에서 프랑스의 철학자인 폴 리케르가 해석의 갈등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해석학적 순환을 통한 새로운 인간 이해와 기독교적 세계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똑같은 사건도 각도의 측면과 그리고 또 해석과 판단이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과 충돌을 야기시킨다는 겁니다. 진보적인 시각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보수적인 시각에서는 어떻게 보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해석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시대마다 해석을 하는 어떤 시대 정신과 사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 또한 다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시대를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키워드가 바로 뭐냐?

0: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 책에서 물론 그 진리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신앙과 삶의 관점으로 보면 그 진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말씀과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짚어드립니다. 이것도 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겁니다. 이거 역시 뭐예요? 홀리메타 영성에 속한 것이라. 자, 빌립보서 4장 6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1: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0: 감사함으로 아뢰라. 제가 왜 건강의 위기를 겪었느냐? 저의 진짜 둘도 없는 친구가 총회장에 낙선을 하면서 제가 참 많은 미안함과 이런 마음의 어떤 그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입원해 가서 다 찍어보니까 모든 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 유성훈 장로님께서 골프를 하자고 해서 골프를 조금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절대로 골프를 사치스러운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유가 있는 분은 치고 못 치면 못 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유성훈 장로님이 저에게 골프를 가르치셨는데 제가 유 장로님보다 더 잘 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의 골프 은사인데 저보다 더 못 치세요. 어제도 연습장에 가서 쳤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 여러분 이런 홀리메타 영성을 가지고 언제나 승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오.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말고 주님 너를 지켜주시오. 하나님 언제나 염려 대신 기도, 걱정보다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며 흔들리지 않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2: 지금까지 말씀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세대된 교회 소강성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세대된 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0: 저출산 극복의 골든 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춥고 건조한 사업장, 화재와 폭발을 막기 위해 네 가지를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3: 첫째, 추워도 환기는 꼭! 일회성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해주세요.
2: 둘째, 작은 정전기도 조심히! 건조한 작업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다룰 때 정전기 방지복을 입어 정전기 발생을 예방하세요.
3: 셋째, 가연물은 치우고, 화기 작업 전 주변에 쉽게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세요.
2: 넷째, 대피로는 깨끗하게.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게 대피로를 확보하고 대피 경로를 미리 숙지하세요. 익숙한 작업일수록 기본 수칙을 더 철저히.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N 캠프 김은영입니다. 에드 영의 그림책 7마리 눈먼 생쥐에는 낯선 물체를 만난 생쥐들이 나옵니다. 어떤 생쥐는 기둥이라고 하고 어떤 생쥐는 뱀이라고 하고 어떤 생쥐는 벽이라고 말하죠. 알고 보니 그건 커다란 코끼리의 한 부분 부분이었던 거죠. 우리도 가끔 내가 본 것만으로 전부를 안다고 믿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모두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이해하며 살아가는 존재 아닐까요? 때로는 나의 확신을 조금 내려놓고 타인의 생각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의 여백을 남겨두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눈을 여소서. 오동일의 찬양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곳곳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나 봐요. 왠지 비 오는 가을밤 분위기 있게 오늘 생방송으로 2시간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 분위기 있게 빵빵한 퀴즈에도 도전 외쳐주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가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0: 진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에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앱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터네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미세차, 춘천에서 줄 서서 먹는 감자밭 감자빵,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 강릉 6종 마늘빵,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첨가물 없이 올리브오일로 오븐에 구운 담백한 스페인 퀼리 과자 세트,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세안

조성우의 음성으로 오 놀라운 구세주 들으셨고요. 앞서 슈퍼펫 우물가의 여인처럼 Fill My Cup 전해드렸습니다. 아, 몸이 일기예보하는 최여사 캠프에 함께합니다 하고 이렇게 즐겁게 인사해 주셔서 감사해요.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 보니 왠지 몸 구석구석에서 신호가 오죠. 저도 예 만만치 않은 그런 일기예보를 가지고 있는 몸이지만 네. 오늘은 살짝 굉장히

기다려지는 가을비인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랜만에 내리는 비인 것도 같고 또 10월에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고 하잖아요. 이번 10월이 낮에 좀 29도? 낮 최고 기온이 28도? 이랬었거든요. 바람내음님도 한낮 땡볕 더위가 대단했어요. 바깥 일을 많이 하는데 힘든 하루였습니다. 하시며 이제 촉촉히 내리는 가을비에 더위가 씻겨가고 선선함이 자리 잡고 있네요. 하셨어요. 자, 오늘 이렇게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10월 12일 오늘은 조이포유 가을 개편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린 그런 하루였습니다. 가스펠 아워가 다시 돌아와서 너무 좋다고 특히 박요한 목사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전진 아나운서 이제 2시간 넉넉하게 그동안 1시간 동안 굉장히 빠듯하게 진행을 했었잖아요. 이제 조금 더 넉넉하게 전진 아나운서와 함께 또 방송 만나실 수도 있고요. 저희도 그래서 뭔가 조금 좀 분위기를 조금 뭔가 좀 코너를 자 그렇게 해서 저희도 새로운 모습으로 지난주 금요일에서 CCM 잉글리시가 마지막 시간이 진행이 됐고 자 오늘부터 저희가 새롭게 준비한 코너는 물론 월요일에 빵빵한 퀴즈 변함없이 마련이 되고요. 2부에 함께 묵상할 수 있는 글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묵상글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준비한 새로운 코너는 지난번에 좀 예찬양들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오늘은 올디스 벗 구디스네요 라고 말씀을 드린 후에 계속 이런 코너로 예전 찬양 사역자들 혹은 찬양 단체들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대표곡을 좀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마련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빵빵한 퀴즈. 자, 빠른 손놀림으로 명석한 두뇌로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 오늘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자, 월요일 빵빵한 퀴즈. 오늘은 예수님과 열두 제자 에피소드에서 두 곡의 찬양을 전해드리며 퀴즈를 준비해봤습니다. 지난번에 넌센스 퀴즈로 얼굴에 가장 칼자국이 많을 것 같은 제자 이름은? 이라고 해서 도마를 맞춰주신 분들 계시죠? 오늘은 넌센스는 아닙니다. 자, 첫 번째 들려드릴 곡은 드리밍 버터플라이가 부르는 물 위로 오라라는 곡인데요. 마태복음 14장에 바다 위로 걸어 제자들에게 가신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며 두려워하던 제자들 중에 이 사람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며 용기 있게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가지만 곧 두려움에 바다에 빠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쉽죠? 아주 쉽죠? 오늘 퀴즈는 이 제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 이름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우물정 1212-1212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비공개 레인보우로 정답 외쳐주세요. 이 제자의 이름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정답자께는 스페인 유기농 퀼리 과자 4분, 강릉 초당 커피빵 4분 드릴게요.

두 번째 찬양 흐르고 있습니다. 이 곡은 시와 그림 물 위를 걷는 자인데요. 이 곡이 끝나기 전까지 오늘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212 유료 문자 혹은 레인보우 비공개로 정답 보내주세요.

피와 그림의 물 위를 걷는 자, 또 앞서 드리밍 버터플라이의 물 위로 오라 두 곡을 전해드리면서 예수님의 수제자이면서 성격이 아주 급하기로 소문난 분이잖아요. 그래서 주님 저도 물 위로 그렇게 해서 풍덩, 그래 처음에는 잘 걷는 듯 하였다가 그 바다를 보고 두려움에 빠져서 주님 저를 구해주세요. 아, 이런 장면들은 아마 우리 또 재미있는 이강민 아나운서가 열심히 만든 I Love Bible에 이렇게 수록이 돼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시고요. 오늘의 정답은 그래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 정답을 맞춰주신 분 정말 많이 계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쓰신 분과 요한이라고 쓰신 몇 분 빼놓고는 시몬 베드로를 비롯해서 베드로에 대한 묵상, 또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 길게 어쩌면 이 짧은 시간에 정말 놀라운 손놀림으로 문자를 보내주신 분이 많이 계시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오늘은 정말 역대급 퀼리 과자 네 분과 초당 커피빵 네 분 선물로 여덟 분을 뽑는데 정말 굉장히 정답자가 많아서 굉장히 뽑기 어려웠습니다. 아시죠? 저는 이 정답자 중에서 선물을 받으시는 분을 선정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아무 생각 안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몇 번째로 오신 분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가끔은 또 재미있는 사연을 남겨주시면 선물을 드리기도 하는데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당첨되신 분들 미리 축하드리고 미리 축하드리고 발표하겠습니다. 바로 발표할게요. 너무 오래 기다리시면 신경질 나잖아요. 여러분들의 좋은 성품을 위해서 바로 정답 당첨되신 분 발표할게요. 자, 퀼리 스페인 유기농 퀼리 과자 선물 세트 받으실 네 분. 정답 베드로 외쳐주신 여디디아님 당첨되셨어요. 축하드리고요. 또 문자로 세 분이 당첨이 되셨어요. 1997님 베드로 입니라 급하셨어요. 입니라 이렇게 써주셨어요. 1997님 그리고 2306님 정답은 베드로입니다. 모처럼 늦게까지 일하면서 듣고 있어요 하셨는데 2306님 당첨되셨고요. 또 2737님 퀼리과자 선물 당첨되셨어요. 청평사 남이섬 산정호수 시간 내서 가을 나들이 좋은 공기와 가을 익어가는 바람꽃 등을 남편과 함께 만끽하고 왔어요. 촉촉한 가을비도 좋습니다 하셨는데 남편분과 함께 바삭바삭하게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강릉 초당 커피빵 받으실 또 네 분 발표할게요. 둘째 아들 예명이 베드로입니다 하신 2272님 커피빵 당첨되셨고요. 또 새롭게 시작하는 조이포유 개편 축하드려요. 베드로 8944님 당첨되셨어요. 또 출근길 운전하다가 정답을 급하게 보내느라 6120님 잘 도착했습니다. 커피빵 당첨되신 것도 축하드려요. 그리고 2DJ로 비밀 정답 보내주신 퀴즈 정답 베드로가 정답이에요. 이은주님 당첨되셨어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자, 이 여덟 분 받으실 수 있는 주소 역시 비공개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받으시는 분의 성함이 꼭 있어야 됩니다. 문자로만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름까지 저희가 택배로 보내드릴 때 이름, 주소, 전화번호 요 세 가지 없으면 하나라도 빠지면 택배 배송이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도 배송이 늦어져요. 그리고 CCN 캠프 방송 시간 중에 보내주세요. 빵빵한 퀴즈는 매주 월요일에 마련이 됩니다. 주리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베드로의 고백.

좋은 씨앗의 주님의 솜씨, 하늘을 바라보라 드넓은 저 바다도.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과 듣고 싶다고 하신 유라님 신청곡 전해드렸고요. 앞서 주리가 부른 베드로의 고백 함께 하셨습니다. 9078님께서 분식집 알바생입니다. 12시에 영업이 끝나거든요. 항상 매장에 방송 틀어놓고 재미있게 일하고 있습니다. 손님 중에 방송 고맙고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학자금 대출이 이제 두 달 남았거든요. 벌써부터 설레이네요 하셨어요. 우와,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학자금 대출도 열심히 아르바이트 하면서 또 두 달 남아서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도 밤 12시까지 지치지 않고 일할 수 있게 에너지를 주님께서 새 힘을 부어 넣어주시기를 9078님 저희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9078님께 드시면 몸이 가벼워지고 좀 힘내실 수 있게 곰취차 보내드릴게요. 미세곰취차 받으실 수 있는 주소 9078님 남겨주시고요. 자, 내일부터 이제 청취율 조사 기간이잖아요. 그동안은 캠프가 그 조이포유로도 방송이 되지만 표준 FM으로 라디오로 방송이 된다는 걸 좀 많이 강조를 해드리고 청취율 조사 기간에 이왕이면 CCN 캠프도 좀 한몫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2주 동안 내일부터 빵빵한 선물 아시죠? 저희 CCN 캠프에 선물이 많습니다. 다양한 선물들

좋은 사연 보내주시고 또 분위기를 아주 잘 만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께 최고의 청취자상을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내일도 주변에 또 이렇게 전도상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주변에 많이 많이 CCN 캠프 알려주시고 같이 왔어요.

고요. 부흥회 조정민 목사님, 수요일 목요일 이틀 동안 또 금요일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교회 소식도 이렇게 보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손영진 사모님의 우리라는 신청곡도 올립니다 하셨어요.

손영진의 우리 들으셨고요. 1부 끝곡으로 흐르는 곡은 스위치풋의 Only Hope입니다. 와이러니 님께서 스위치풋 곡을 써주셨는데 원하시는 곡은 저희 음원에 없어서 오늘은 이 곡으로 함께 할게요.

0: CBS
1: 대한결행 및 호흡기학회 이사장 유광하입니다. 올해부터 56세와 66세 나이의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폐기능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 즉 COPD는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 호흡기 질환입니다. 특히 흡연 경험이 있거나 기침과 가래, 숨이 차는 증상이 지속된다면 COPD를 의심해 보세요. 건강한 숨을 오래도록 지킬 수 있도록 지금 폐기능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함께합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0: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1: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2: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4: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5: 교계 뉴스입니다. 독립 유공자 후손 20명이 탈북 배경 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의 현 부지 건립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260여 개 시민사회 단체와 교회들로 구성된 여명학교 현 부지 학교 건립 촉구 시민사회 공동행동은 독립 유공자 후손 20명이 작성한 연명서를 오는 19일 서울시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후손들은 연명서에서 선열들이 피 흘려 되찾고자 했던 조국은 모든 아이가 출신과 배경에 상관없이 차별 없이 배우고 자라나는 따뜻한 포용의 나라였다며 학교 건립을 지지했습니다. 이어 학생들의 배울 권리를 보장하고 통일에 앞서 우리 곁에 찾아온 아이들을 먼저 품어야 한다며 그것이 사회통합과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한국침례회 김선배 총회장이 어제 대전에 있는 디딤돌 침례교회에서 취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김선배 총회장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겠다며 교단 화합과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선배 총회장은 이어 침례교단이야말로 성령이 충만한 교단이 되어야 한다며 항상 겸손한 자세로 총회원들을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선배 총회장은 지난 9월 열린 기침 제116차 총회에서 총회장으로 선출된 바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백석총회가 낙태와 자살 예방 등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 기후환경생명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생명 존중의 가치를 쉽고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3분 분량의 동영상으로 제작해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낙태와 자살 예방에 관한 기독교적 관점을 정리한 소책자도 제작해 교회와 관련 단체에 배포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직 연방의원협회 대표단이 어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일예배에 참석하고 한미동맹의 역사적 의미와 신앙 유산들을 되새겼습니다.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의 형인 그레그 펜스 전 연방 하원 의원은 예배에서 수십 년 전 제 아버지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공동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온 수많은 젊은 미국인 중 한 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레그 펜스 전 의원은 처음 한국을 방문해 이 자리에 서니 젊은 시절 아버지가 떠오른다며 오늘날 대한민국이 번영하는 민주주의 사회로 성장한 모습을 보셨다면 자랑스러워 하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전직 연방의원협회 FMC는 전직 미국 연방 상하원 의원들의 초당적 교류단체로 과거에도 몇 차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방문했으며 한국전쟁 참전세대의 희생과 신앙을 되새기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해왔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오는 15일부터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정식 제도로 전환되는 가운데 한국 YMCA 전국연맹이 최근 제1회 사회혁신 포럼을 열었습니다. YMCA는 이번 법제화를 주민이 지역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교계 뉴스 이승규였습니다.
6: CBS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상은 어떤 모습인가요? 단 1분으로 담아내는 우리들의 이야기. 제2회 CBS 쇼폼 공모전에 도전하세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총 27팀에게 총 상금 2천만 원을 나눠드립니다. 10월 30일 금요일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제2회 CBS 쇼폼 공모전을 검색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02-2650-7942, 02-2650-7942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0: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90편 14절과 15절 말씀이었습니다.
1: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김은영의 CCN 캠프 2부 시작했습니다. 정승한 님께서 러빔 하나님의 열심 청해 오셨는데 오늘은 범키가 부른 하나님의 열심 들어보셨고요. 러빔의 당신의 눈물의 기도가 흘러라는 이 곡은 영스님께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시며 30년 가까이 전도사로 사역하던 친언니가 작년 12월 직장암 3기 진단을 받고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하고 4월에는 장루 수술 후 내일 복원 수술을 하게 됩니다. 회복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반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수술도 잘 되고 회복도 빠르게 되어 맡은 사역 다시 잘 감당할 수 있게 기도 부탁드려요 하셔서 저희가 준비한 이 눈물의 기도가 흘러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깊은 밤 내 영혼의 노래. 우리 아이가 얼른 기저귀를 벗어나면 감사할 텐데요. 이렇게 말하던 부모님들이 몇 년이 지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고 시간 여유가 생기면 참 감사할 텐데요. 그러나 몇 년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졸업하고 직장 다니면 제 인생을 즐길 수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감사할 이유를 찾는 사이에 인생은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오늘 하루를 살며 삶의 각 부분에서 기쁨과 감사를 찾아야 합니다. 자칫하다간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평온한 상황이 찾아올 때까지 인생의 기쁨과 감사를 미루는 습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배우자의 믿음이 좋아질 때까지, 자녀가 변할 때까지, 사업이 번창할 때까지, 대출금을 모두 갚을 때까지 감사를 미루고 또 미루는 것입니다. 평생 불행의 숲을 헤매다가 죽기 직전에야 하나의 사건이나 성과, 아니 작은 성공조차도 감사 대신 불평을 늘어놓으며 스스로 불행하게 살 것입니까? 오늘을 감사하고 인생의 여행을 즐깁시다. 감사는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감사를 시작합시다. 오늘도 감사하며 살도록 도우소서.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스더의 작은 행복 전해드렸고요. 오늘부터는 2부에 이렇게 묵상글 깊은 밤 내 영혼의 노래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글, 추천 글 있으시면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함께 나누면 좋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마음에 새기면 좋은 그런 묵상글들, 묵상의 찬양들 2부 잔잔하게 이렇게 함께 해보겠습니다. 사연이 많이 도착했어요. 해도농장님께서는 비가 조금만 오면 좋겠어요 하셨는데 황금 들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충만함에 감사드려요. 추수해야 하는데 논이 말라야 추수하기가 좋아요.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셨어요. 자, 창수님께서 여러 신청곡 남겨주셨는데 내가 매일 기쁘게로 오늘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김현진 음성으로 내가 매일 기쁘게 전해드리고요. 또 찬송가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은총님께서 지인과 자두랑 한강 둔치로 선유도로 15,000보를 걸었더니 자두도 일찌감치 구석으로 들어가 녹초가 되어서 자고 있어요. 살림은 왜 이렇게 끝이 없을까요? 하시며 캠프에서 들려드린 찬양 들으면서 설거지가 쌓여서 강아지 이름이 자두인가 봐요. 신청하신 곡 오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호기 찬양으로 함께 보시고요. 자, 그리고 한 달란트를 러브레터님께서 써주셨어요. 와, 이 곡도 굉장히 오랜만에. 오늘은 원래는 제가 세이 곡을 참 많이 선곡을 하는데 오늘은 강중현의 한 달란트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순서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먼저 들을게요. 민호기 찬양으로 이혜전 피아노 연주, 김현진의 내가 매일 기쁘게, 강중현의 한 달란트 이렇게 이어갈게요.

강중현의 한 달란트 들어보셨고요. 김현진 내가 매일 기쁘게, 또 민호기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전해드렸습니다. 스티븐님께서 오늘 조이포유 개편으로 더욱 은혜롭고 참신함이 느껴지는 하루였어요. 일상 속에 조이포유와 함께하며 늦은 시간 CCN 캠프로 은혜의 마무리까지 매일매일이 기쁨의 열매가 열립니다 하시며 예라 멋있고 남겨주셨고, 유리정은님께서는 C5 워십곡 감사함으로 써주셨어요. 또 렘넌트 워십곡을 제키리님께서 렘넌트 워십곡이 많은데 선곡해서 들려주세요 하셔서, 오늘은 이렇게 하면은 워십곡을 세 곡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예람 워십의 모든 걸음 대신에를 들어볼게요. 그리고 렘넌트 워십의 사랑이 있어야 할 자리는 김명선 피처링으로 함께하는 찬양이고요. C5 워십 감사함으로, 여호와가 함께함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은영님 캠프 들으며 신청곡도 남겨볼게요. 5681님 또 9057님도 내일 가게 휴무일이어서 사랑하는 딸 출장길에 동행하며 데이트하기로 했답니다. 우리 예쁜 딸 외근하며 일하는 모습도 볼 수 있어서 은혜 가득한 밤이네요 하셨어요. 역시 신청하신 곡도 있는데 시간이 되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함께함으로라는 부제목을 가지고 있는 감사함으로 C5 워십, 렘넌트 워십의 사랑이 있어야 할 자리 예람 워십 모든 걸음 대신에 주말 주일 이브의 워십 앤 프레이즈로 워십 팀들을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약간 워십 앤 프레이즈 같이 세 곡의 워십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끝곡은 아 하나님의 은혜로 브라이터 데이의 찬양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2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생방송으로 인사드릴게요.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행복하세요.

0: 입학 지원에서 달라졌다.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 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 복지 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평범한 거실, 텅 빈 창고, 그저 지나치게 되는 들판. 아무런 공통점이 없을 것 같은 이 장소들이 누군가에겐 특별한 연주 회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자, 어떤 스토리인지 궁금하시죠? 독일의 16살 피아니스트, 음악 영재인 유스투스 아이히호는 바로 이런 이름 없는 장소에서 연주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장소뿐인가요? 우리가 피아노 입문할 때 치는 치르니의 악보를 새롭게 쳐보는 걸 즐기고요. 피아노도 그랜드 피아노보다 평범한 피아노를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 어쩌면 그게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한 걸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한국 팬들이 많다 그래요. 유스투스 아이희훈. 여러분도 한번 관심 있게 좀 들어보십시오. 한 걸음 얘기가 오늘 왜 처음 나왔냐? 예, 또 한 걸음 내딛는 CBS 조이후입니다. 조이후가 오늘 가을 프로그램 개편을 하는 날인데요. 오후 2시 박유한 목사의 가스펠아워. 저도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는 자리는 그대로지만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더 아름답게 채워가리라 다짐해 봅니다. 첫 번째 월요일 앨범에서 한 걸음 또 한 걸음 전해드렸고요. 두 시간 함께.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바라본 계절이 정직하기를 어른들의 욕심으로 그 계절이 파괴되지 않기를 끝없는 문명의 번식으로 저 아름다운 햇살이 그늘이 되지 않기를 다만 우리들이 흘린 눈물로 이 세상이

가을에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계절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기를 홍순간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이 시간 진짜 반가워요. 폴라리스님, 웰컴 투 코리아입니다. 여행 잘 다녀오셨죠? 블루딱따구리님, 어디 가든 가을을 만끽합니다. 정말 가을가을하고요. 코스모스의 살랑살랑거림이 제 마음에도 살랑살랑 옛 추억을 떠오르게 합니다. 가을이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뭔가를 꺼낼 수 있는 그런 살랑거림이 있어서. 네, 프레쉬님의 신청곡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러브 앨범에서 듣죠.

마하나이 님과 같이 들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박종호였고요. 감새님 반가워요. 푸른 동사님은 외손녀를 보러 가셨네요. 너무 행복하시죠? 예, 외손녀, 친손녀 보러 갈 때 너무나도 행복하다라는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청춘 그 애틋한 그리움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청소하는 영배신님의 신청곡 들을까요? 한나형이 부르는 여정입니다.

한나형 여정 이어서 한홍재 목사 노을가을까지 들었습니다. 마야님이 감사히 잘 들으면서 일하고 있어요. 이번 한 주도 파이팅 하셨는데 네 파이팅. 지난주보다 새벽은 더 늦게 환해지고요. 낮에는 햇살이 가을을 표현합니다. 좋아요. 그렇죠. 어여쁜 자연님. 매일매일 정말 아깝다 하면서 날씨를 보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이 너무 소중하게 보내고 있는 가을입니다. 최여사님은 내가 지금 할 일 우리 집 청소입니다. 새벽에 아르바이트 다녀와서 지금 졸면서 듣고 있거든요. 사람이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렇잖아요. 사람 마음이. 근데 누우면 잠이 들까 봐서 눈과 귀 활짝 열고 청소할게요. 저는 제 마음은 그냥 졸리면 자야 돼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청소하고 자야 시원합니다 이러실 수 있으니까 예 최여사님께 조금 밝은 노래 확 깨일 수 있는 그런 노래 들려드릴게요. 지키리님이 마침 신청하셔서 디어스 앨범에서 같이 듣습니다. 시편 139편

제이어스의 있는 곡으로 제 신청곡 나오면 좋겠다 생각하며 듣고 있는데 역시 통했어요. 그렇죠? 안학수님의 신청곡. 주님은 내가 원하는 그 이상의 분이십니다. Everything I Need. 이키퍼스 레볼루션 앨범에서 함께 들었습니다. 요즘 자주 계속 들으시는 곡이라고요. 박효정님은 제가 좋아하는 찬양. 늦은 나이에 음악에 무지하지만 그래도 드럼을 배우고 싶어서 시작한 곡인데요. 시편 139편 연습 중입니다. 그래서 더 반가워요. 어머나 너무 멋있다. 드럼이라니. 효정님이 치시는 시편 139편의 드럼 파트. 네, 기대해 봅니다. 제이어스의 시편 139편도 함께 했고요. 공주마마님께서 신청하신 아론의 축복은 3.1교회 POP 앨범에서 김정혜가 부릅니다.

오늘 아들이 첫 휴가를 나왔는데 중대장 표창도 받으셨대요. 우와, 동기들 후임들 얘기들 아, 막 계속 하는데 군대 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쁘시다고. 밥도 최고로 맛있고 교회도 잘 다니고 있다고. 군대 체질인가? 건강한 모습으로 군 생활 잘하길 기도합니다. 데이비드님의 신청곡 요한의 아들 시모나 다윗과 요나단 앨범에서 들었고요. 0601번님께서 어제 아픈 상태로 교회에 갔었거든요. 그런데 감기 몸살로 힘들어하는 제 얘기를 들으셨던 권사님들이 열무김치, 동태전, 생강청 직접 준비해 주시면서 먹고 힘내서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자 이러셔서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저도 그 사랑 본받아 다른 분들 더 섬기며 살아야겠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신청하신 곡을 이경미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수아진 7608번님, 지금 들려지는 가사가 너무나도 어울리는 계절, 진짜 아름다운 이 찬양 감사드려요. 가사 들으니까 옛 추억이 새록새록 나는 거 있죠? 하나님이 만드신 계절이 진짜 아름답습니다. 맞습니다. 블루딱따구리님의 신청곡 무별 최주은이 부르는 곡 1부 끝곡으로 전해드리고요.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봬요.

0: CBS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김영미와 강찬이 부른 영광의 주, 그리고 라엘의 목소리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가 338장 함께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영광의 주는 리비님이 신청하셨고요. 감기에 걸려서 어제 교회를 못 갔어요. 기침이 많이 나서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봅니다 하시면서 7361번님이 신청하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아이고, 지금은 좀 어떠세요? 기침이 많이 나면 나도 난데 주변 사람한테 좀 방해가 되지 않을까, 민폐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디 가는 게 많이 꺼려지죠. 그래도 요즘 다행인 게, 다행이라 그래야 되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예, 이렇게 아프거나 어떤 상황이, 예, 교회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채원할미님이 마음이 많이 힘든 요즘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며 채은옥의 휘장을 지나 담대히 부탁드립니다. 어떤 일 때문에 그러실까요? 위로의 하나님께서 채원할미님을 꼭 안아주시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 음성을, 그 따뜻함을 느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채은옥 휘장을 지나 담대히.

허유민님과 함께 내가 꿈꾸는 그곳 배송희 목사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다리 통증으로 자유롭게 걸을 수 없지만 찬양으로 힘과 위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늘사랑님 오셨어요. 우리 하늘사랑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고샘맘님 볼티모어에서 막내 아들이 와서 듣고 있습니다. 반가우시겠어요. 너무 좋으시죠. 마음의 아판자님은 인부복 아기용품 이것저것 당근에서 보느라고 폰 보는 시간이 늘었어요. 이 폰 많이 보는 건 좋지 않지만 그래도 필요한 거니까 알뜰하게 구매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에이니 김미라님 새로운 삶 38기 8주간의 헬퍼로 섬김 어제 첫 주 잘 마쳤고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기침, 감기, 몸살까지 그래서 염려가 됐는데 새침 나아지는 증세 또 감사 기도드려요. 남은 7주간 섬김 잘 감당해내는 건강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주질이라 믿습니다. 그래도 은혜였습니다. 한이의 목소리로 들려드리고요. 따뜻한 미소님. 그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힘입어 평안하고 감사한 시간들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고 또 이렇게 감사한 소식이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이 시간 함께해요. 네, 모든 걸음 대신에 신청하신 곡도 같이 들을게요. 예람워십 앨범에 있는 곡이죠. 먼저 그래도 은혜였습니다.

모든 걸음 대신에 예라모십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어여쁜 자연님, 어제 군에 있는 둘째 하준이 생일이었어요. 동기들이 빵으로 케이크를 만들어서 생일 축하도 해주고요. 간부들도 축하를 전했다고요. 몇 달 남은 군 복무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리라 믿고 주께 맡깁니다. 아멘. 네, 우리 하준님. 안전하게 건강하게 군생활 또 마무리까지 잘하시고 바라는 일 주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송미영 집사님께서 저희 집 넷째 미현이 18살 생일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오늘로 보내고 하느님의 자녀로 커가는 모습을 보는 게 엄마의 소원이자 기도 제목이에요. 네, 우리 미현님 생일 축하하고요. 오늘도 행복하게 보내고요. 우리 미현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시죠? 항상 기억하며 감사로 삶을 채워가길 바라고요. 애인이 김미라님이 알려주셨는데 오늘 영도다리님의 생일이라고요. 당양도 가족들과 함께 축하 전하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열어주셔서 태연님께서 토요일이 부모님 결혼기념일이었다고요. 그래서요, 제가 한우 꽃등심 사서 집에서 주철한 파티했죠. 너무 잘하셨어요. 두 분 다 건강하시길 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마라나타 선 삼선리님께서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하는 이하연 조카 조성도 예비 조카 사위와 함께 듣고 싶습니다. 결혼 축하해. 토요일에 만나자. 막내 고모 삼선 이렇게 적으셨어요.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게 알콩달콩 깨 볶으며 평생 지내시고요. 매일매일 서로의 존재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예, 주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으로 잘 가꾸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결혼 축하드리면서 먼저 신청하신 곡 띄워드려요. 이승철이 부르는 소원.

주님은 내 피난처, 내 피난처라는 제목 시편 46편 먼슬리 삼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이 곡은 해리와 해피님이 신청하셨어요. 세탁기 돌려놓고 밖에 나와서 걷고 있는데 등이 따스하니 얼굴이 가을볕에 타는 줄도 모르고 좋습니다. 예, 좋은 계절이죠. 좋은 계절인데 일단 가을볕은 따가울 수 있으니까 모자 뭐 아니면 양산 잘 준비하고 오셨죠? 수아사랑 윤하나님도 축하할 일이 있네요. 권사 직분 받으셨대요. 양평 장로교회 다음 주부터 권사 교육이 있는데요. 수아사랑 윤하나님이 권사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셨어요. 함께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살랑살랑님, 마음의 평안을 갖고 시끄러웠던 마음들을 정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우선은 여러 상황들이 좀 힘들어서 새로 시작했던 일은 그만뒀어요. 여러 문제들 중에서 주일 성수 지키지 못한다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한 달에 제 삶이 사라진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주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이제 다시 다른 일을 위해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기회 주시겠죠? 딸둥이들이 고3이고 막내가 중3이라 아이들에게도 중요한 시기니까요. 부디 새 아이의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위로와 힘 받으며 오늘도 잘 들을게요. 살랑살랑님, 주일 성수라는 중요한 단어 때문에 이 일을 내려놓은 거니까 주님께서 더 좋은 걸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딸둥이 고3인데 이 시기 잘 넘겨서 바라고 원하는 그 길 향해 갈 수 있길 바라고요. 우리 막내도 약간의 이 사춘기는 없나요?

시기 잘 이겨내서 또 새로운 꿈 갖고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길 바라고요. 한이바람님은 기차 타셨어요? 안동행 열차 지금 타고 방송 들으며 가실 것 같습니다. 주영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영동교회 사랑부 40주년 가을 캠프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경기도 이천에 있는 한국생산성 본부 연수원으로 가을 캠프 떠났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하셨어요. 여러분이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희망은광님이 오셨는데 제가 이 사연은 또 중요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내일 함께 나눌게요. 깜짝 놀랐습니다. 럭키비키님 십자가를 참으신 신청하셨어요. 다리 놓는 사람들 앨범에서 들을 거고요. 주말에 어머니 뵈러 지방에 다녀왔는데 대상포진에 걸리셨대요. 빨리 회복되시길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고 이 대상포진이 아프기도 아프고 연세가 있으시면 아무래도 회복 시기가 좀 길어질 수 있으니까 빨리 회복되고 면역력도 회복되길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다리 놓는 사람들 곽병훈 이기루가 함께하는 십자가를 참으신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려요. 오늘도 2시간 여러분과 함께 행복했습니다. 내일도 당신을 향한 노래 함께 불러요.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었습니다.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185장 이 기쁜 소식을입니다. 1890년 영국에서 태어났지만 주로 미국에서 감리교 목사로 목회를 한 프랭크 보톤 목사가 작시한 이 찬송은 부흥집회에서 자주 불리는 찬송으로 성령 강림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할 것을 권하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기초로 작시됐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승천하시기 직전에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오순절에 주의 제자들이 모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으며 이로 인해 신약교회가 탄생됐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령께서는 주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 임하셔서 새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특히 이 찬송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으니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라고 강조하고 있어 성령 찬송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찬송가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주세요.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시대와 장르를 넘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 은혜로운 찬양의 선율 속에서 잠깐 쉬어가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노래.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어 깊은 울림을 전해주는 찬송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언어와 문화는 달라도 주님을 향한 고백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따뜻한 온기를 더해주는 CCM 전해드립니다.

0: 잣 좋아하세요? 홍천 풍천리 잣나무 숲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100년 잣나무 숲입니다. 이 나무들과 수달, 삭 등 많은 생명들의 목숨이 경각에 처했습니다. 양수발전소 때문인데요. 11만 그루의 잣나무가 사라집니다. 풍천리 주민들은 양수발전소 반대운동을 8년이나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주민 이창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1: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0: 새로운 삶은 어떤 걸까요?
1: 이제 고등학교 졸업 맞고 아버님과 같이 잣을 따면서 여태까지 살아오다가 잣을 따면서도 실은 저희는 생계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자연에서 이 잣나무가 100년을 버티고 살아왔는데 그 나무가 베어진다는 거 사라진다고 했을 때 정말로 소중하다는 걸 느꼈어요. 저희들은 그거를 지켜보자고 바람 없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0: 한쪽에는 나무의 가치를 알게 된 새로운 삶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한 번 결정된 것, 잘못된 결정이라고 해도 그냥 가겠다는 삶이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집 짓는 건축자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일이니 우리가 보기에 참으로 놀랍기만 하여라. 이 날은 주께서 구별하여 정하신 날이니 이 날에 우리가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주여 간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주여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의 모음집 시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정성어린 목소리로 빚어내는 웅장한 화음에 우리의 마음을 얹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교회 찬양대의 예배 찬양 전해드립니다.

세계 곳곳에서 믿음의 형제들이 고백하는 찬양을 만나봅니다. 익숙하지 않은 선율도 있지만 그 안에 담긴 고백은 우리와 같습니다. 월드뮤직 찬양 함께 들어보시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노래.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어 깊은 울림을 전해주는 찬송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2: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1: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10월 13일 화요일 새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 여명이 밝아오는 이 시간에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하여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낯선 환경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 땀 흘려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주님의 은총으로 돌보아 주소서. 일터에서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한 사람의 인격으로 존중받으며 차별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소서. 낯선 언어와 문화 속에서 외로움을 겪는 그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우리가 따뜻한 이웃이 되어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품어주어 이 땅에서 지내는 동안 든든한 힘과 도움이 되게 하소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섬기는 사역자들과 선교단체에 힘을 더하여 주소서. 인력과 재정을 채워주시고 마음을 같이하여 후원하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소서.

헌신과 희생으로 섬기는 사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난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때는 구원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혹시라도 우리 안에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나 배타적인 마음이 있다면 꾸짖으시고 거두어 주소서. 오직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그네들을 환대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의 일터와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룩하게 구별된 현장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간절한 소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아침의 기도, 성동구 금호동 아름다운 충일교회 황인돈 목사였습니다. 10월 13일 화요일 아침 CBS 새 아침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로스웨이 선교단입니다. 성부의 어린 양이, 이지혜의 찬양, 예수 나를 위하여. 이어서 서울 바하 합창단입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시편 127편에서 130편입니다.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시편 127편.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 있는 화살과도 같으니 그런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용사에게는 복이 있다. 그들은 성문에서 원수들과 담판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시편 128편.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네 손으로 일한 만큼 네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안에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네 상에 둘러앉은 네 아이들은 올리브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아들, 딸, 손자, 손녀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시편 129편. 이스라엘아, 이렇게 고백하여라. 내가 어릴 때부터 나의 원수들이 여러 번 나를 잔인하게 박해했다. 비록 내가 어릴 때부터 내 원수들이 여러 번 나를 잔인하게 박해했으나 그들은 나를 이겨내지를 못했다. 밭을 가는 사람이 밭을 갈아엎듯 그들이 나의 등을 갈아서 거기에다가 고랑을 길게 냈으나 의로우신 주님께서 악인의 사슬을 끊으시고 나를 풀어주셨다.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고 만다. 그들은 지붕 위에 풀같이 되어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리고 만다. 베는 사람의 품에도 차지 않고 묵는 사람의 품에도 차지 않아 지나가는 사람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주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베푸시기를 빈다 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시편 130편. 주님, 내가 깊은 물 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속량하시는 큰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다.

성경 낭독 시편 127편에서 130편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AJ 월십 찬송가 495장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이어서 국립합창단입니다. 찬송가 480장 기도하는

0: 새 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양주시 남면교회 구재민 목사입니다.
1: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보여주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닮았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생겼느냐고요? 여러분과 똑같이 이목구비가 다 갖춰졌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조금 작은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닮았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리고 제 형님은 어머니를 닮았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아들들이니 누구든 닮았겠지만 약간씩 누구를 더 닮았느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저는 아버지를 닮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닮았다는 말이 참 좋습니다. 제 아버지는 참 좋은 분이셨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그렇게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길을 걷던 중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인의 장로들이 그들입니다. 그들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얼마나 존귀하다고 여겨지셨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대면하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을 정면으로 뵈었을까 싶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조치를 취하셨을 겁니다. 이런 은혜를 맛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보게 하신 그 은혜와 그 끝인 자비가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도 생전에 하나님을 뵙는 은혜를 누리길 기도합니다. 한 번은 제자 중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만족하겠습니다. 라고요. 평소에 예수님이 자주 하시던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는 거였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아버지시고 아버지가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더욱 경험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액면 그대로 놓고 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집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사역,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면 우리 안에 외로움과 걱정과 근심과 쓸쓸함은 모두 물러가고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본 사람은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를 나타내셨다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줍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누구를 말할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의미하지요. 그러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성육신 하심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똑같으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한없으신 긍휼과 자비를 보게 하신 겁니다.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는 우리와 원초적으로 다른 한 가지가 있으셨는데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속제물에 온전한 만족을 드리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런 하나님,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적 같은 일인지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죄값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 온갖 방법으로 짓는 죄를 다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것을 다 안다고 해도 값으로 계산이 되겠습니까? 말로 다할 수 없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도록 두실 수 없으셨던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책감과 자괴감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정죄와 심판의 소리를 멀어지게 하셨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보혈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은총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미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입니까?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어주셨고 이제 곧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우리는 한없으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맛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에스겔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0: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죽어마땅한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것 삼으시고 그에 맞는 소명과 사명을 허락하시어 우리는 이 길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 이 믿음의 여정에 우리는 힘든 싸움도 싸웁니다. 골리앗 같은 큰 사건도 만납니다. 말도 안 되는 구렁텅이 속에 우리는 내동댕이 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거기에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시고 거두어 들이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신실하고 한없이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 고스란히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맑은 눈과 순결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며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1: 새아침의 말씀, 경기도 양주시 남면교회 구재민 목사였습니다. 박순복이 부르는 찬송가 486장 주 예수의 은혜를, 조수진의 찬양입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10월 13일 화요일에 함께한 새아침입니다. 조준모가 부르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콰데스의 찬양 아 하나님의 은혜로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1: 교계 뉴스입니다. 독립 유공자 후손 20명이 탈북 배경 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의 현 부지 건립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260여 개 시민사회 단체와 교회들로 구성된 여명학교 현 부지 학교 건립 촉구 시민사회 공동행동은 독립 유공자 후손 20명이 작성한 연명서를 오는 19일 서울시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후손들은 연명서에서 선열들이 피 흘려 되찾고자 했던 조국은 모든 아이가 출신과 배경에 상관없이 차별 없이 배우고 자라나는 따뜻한 포용의 나라였다며 학교 건립을 지지했습니다. 이어 학생들의 배울 권리를 보장하고 통일에 앞서 우리 곁에 찾아온 아이들을 먼저 품어야 한다며 그것이 사회 통합과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 김선배 총회장이 지난 11일 대전에 있는 디임돌 침례교회에서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김선배 총회장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겠다며 교단 화합과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선배 총회장은 이어 침례 교단이야말로 성령이 충만한 교단이 되어야 한다며 항상 겸손한 자세로 총회원들을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선배 총회장은 지난 9월 열린 기침 제116차 총회에서 총회장으로 선출된 바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낙태와 자살 예방 등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 기후환경생명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생명 존중의 가치를 쉽고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3분 분량의 동영상으로 제작해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낙태와 자살 예방에 관한 기독교적 관점을 정리한 소책자도 제작해 교회와 관련 단체에 배포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직 연방의원협회 대표단이 그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일예배에 참석하고 한미동맹의 역사적 의미와 신앙 유산들을 되새겼습니다. 미국 전직 연방의원협회 FMC는 전직 미국 연방 상하원 의원들의 초당적 교류단체로 과거에도 몇 차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방문한 바 있으며 한국전쟁 참전세대의 희생과 신앙을 되새기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교계뉴스 이승규였습니다.
0: CBS

0: 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곁에 CBS 라디오 너희는 이 세대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에 예수뿐인 교회 조동천 목사입니다.
1: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12장입니다. 12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까마귀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보여요 라는 제목입니다.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까마귀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성경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 절망 위로할게, 마음 따뜻하게 얼음 만져줄게, 그걸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완전히 절망하고 그리 신할까에서 완전히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얼음 만져주셔요. 막을 끌어주셔요. 그러니까 이제 위로 받아라 그러지 않아요. 일어나 나아가라. 너가 세상을 향해서 외쳐라. 아람 왕을 임명하고 선지자를 엘리사를 다시 임명하고 굉장히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엘리야 위로만 하는 게 아니라 너 할 일이 많아. 너 절망할 시간이 없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절망 가운데 시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합니다. 눈을 들어 봐라. 까마귀를 봐라. 까마귀를 생각해 봐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까마귀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보살피심에 대한 신뢰입니다. 24절을 보시면 자, 까마귀를 생각하라. 같이 읽어볼까요? 심지도 아니하고 거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까마귀가 자기 먹고 살 거 걱정하냐. 그 부자 그 사람처럼 심고 거두고 창고에 쌓아두고 그러냐. 그렇지 않지 않냐. 여러분, 까마귀라는 새의 생태 환경을 생각해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까마귀는요 독수리처럼 강력한 발톱과 힘이 있었고 사냥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까마귀는 시끄럽기만 해요. 여러분, 저희 집 주위에도 그냥 까마귀들이 울면 얼마나 시끄러운지요. 시끄럽기만 해요. 근데 까마귀들은요 오합지졸의 그 오가 까마귀 오자예요. 리더가 없어요. 쟤네들 멋대로. 그러니까 맨날 싸워요. 음식 놓고도 보면은. 그러니까 시끄러운 이유가 뭐예요? 리더가 없으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다 지네 잘나죠. 그러니 생존이 가능하겠냐고요. 근데 까마귀 굶어 죽은 까마귀.

까마귀 못 봤어요. 까마귀들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주셨는데 잡식성이에요, 잡식성. 평야에 살면서요, 씨앗도 먹고요, 벌레도 잡아먹고요, 심지어 새 알도 잡아먹고, 새 새끼도 잡아먹고, 설치류도 잡아먹고, 사실 보이는 대로 자기 몸보다 작으면 다 잡아먹습니다. 음식을 안 가립니다. 잡식성입니다. 까마귀가 살아갈 수 있도록 식성을 그렇게 만들어 두신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왜 까마귀를 보라고 하시는가? 까마귀가 능력이 있고, 그가 미리 연구하고 준비하고 쌓아두고 그래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까마귀를 바라봐라, 생각해라 라고 하실 때 까마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은 뱀같이 지혜롭고, 그 다음 뭐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비둘기를 보면서 뭐를 생각해야 될지.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아사리온이 팔리는 것.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다 아신다. 참새 생각하라는 거죠. 여러분,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받는 것처럼 독수리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라는 거죠.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한 적이 얼마나 많았느냐. 하나님은 왜 우주 만물을 그 많은 것을 만들어놨을까요? 그것 보고 생각 좀 해라.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라.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보살피기를 기뻐하시는가. 까마귀, 정말 별볼일 없는 새지만 하나님이 생존케 하시지 않냐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때 제일 먼저 홍수가 그친 다음에, 비가 그친 다음에 네 번의 새가 뭐예요? 까마귀였어요.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왜안 돌아왔을까요? 워낙 잡식성이라 이게 비가 멈추니까 어때요? 시체가 여기저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뜯어먹느니라고 오질 않아요. 그런 새예요. 아가서, 물론 이제 5장 11절에 까마귀 같이 내 눈이 검구나라는 표현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눈이 까마귀, 까맣다는 거죠. 그렇게 색깔이 완전히 뭐 전부 다 까맣잖아요. 이렇게 이미지가 안 좋은데도 까마귀는 생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혀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가까워게 친숙한 참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이야기를 했죠. 욥기 38장 4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인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게 부정한 시체를 먹는 그것들을 향해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살피심은 이렇게 미물에게까지 미치지 않냐. 그렇게 보잘것없고 더럽고 혐오감 느껴지는 그 까마귀도 하나님이 먹이는데 왜 니네 안 먹이겠느냐? 근데 니네 왜 걱정하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까마귀 중에 어느 게 귀하다고 생각하시겠어요? 까마귀가 귀합니까? 대답을 못 하셔요? 까마귀가 또 못한 인간입니까?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을 들어도 여러분이 대답을 잘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까마귀가 뭐 죄를 지었나? 본성으로 사는 거지. 나는 죄를 지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까마귀를 보면서 우리가 뭐를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가치평가에 대한 신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가치평가가 명확합니다.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까마귀를 생각하라 하시면서 끝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까마귀와 인간을 비교하시죠.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면 그렇게 까마귀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까마귀보다 훨씬 귀한 여기 앉아있는 너희들을 왜 먹이시지 않겠냐, 돌보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까마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조류 세계의 가치 평가도 명확하게 하십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저는 구약 성경 읽을 때 어떤 새는 부정하고 어떤 것은 정하다고 왜 이렇게 명확하게 분간했을까를 제가 몰랐어요, 의미를. 그런데 하나님은요, 조류든 기어다니는 것이든 모든 동물들이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명확하게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 가증하고 부정한 동물, 까마귀를 그렇게 분류해 놨습니다. 하나님이 기르셔요. 여러분, 내 자신이 스스로 너무 죄가 새까맣다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 돌보지 않을까, 착하고 의로운 사람만 돌보질 않은 생각을 우리는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생각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까마귀 이쁘냐, 정한 짐승이냐, 가증하고
부정

사람한 짐승이어도 내가 책임진다. 너는 까마귀보다 더 귀하지 않냐? 너가 죄지었다고 내가 너를 폐기처분하겠냐? 시커멓다고 너 마음이 더럽다고 폐기처분하겠냐는 거예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르시냐니 너희는 이 까마귀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평가 왜 내려져 있을까? 왜 부정한 동물과 정한 동물을 해놨을까요? 그 부정한 동물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사랑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혹시 너 스스로가 부정하다고 생각해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염려의 차원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왜 만드셨을까?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같은 죄인, 새까만 죄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계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까마귀를 먹여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 뭐냐면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 땅 가운데 지속될 수 있도록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정한 더러운 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그 엘리야의 절망은 인간에 대한 혐오감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전적인 무능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행해도 여전히 아합과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세상이 하나도 안 변하니까 너무 절망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어떻게 위로하신 줄 아세요? 그리 시내 가서 굶어 죽으려고 작정한 añ 안에서 완전히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한 무기력한 상태에서 바싹바싹 말라가는 그에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기력을 회복시키십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17장 4절부터 6절까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신의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신의 물을 마셨으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 살면서요 나에게 공급하는 인맥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인맥이라는 큰 자산을 형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물질도 투여하고 시간도 내고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하냐 연결하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파이프라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파이프라인이 중요한 것만이 인맥 여기저기 잘 연결을 해도요 그 잘못된 인맥, 내가 선행을 베풀고 도와줬던 사람 중에요 진짜 악한 사람들이 생겨나면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내가 의지했던 만큼 그 피해가 커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파이프라인처럼 많은 인맥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잘못 선택한 것 때문에 정말 치명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일어나는 비극적인 사건들과 엄청난 아픔의 가장 심각한 원인은 인맥관리 잘못해서죠.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살다 보면은 사실 우리가 그렇게 노력 안 해도요 하나님이 보내준 인맥들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어떤 인맥을 맺으려고 했을 때는 정말 심각한 잘못된 라인이 형성되는 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노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리에서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 있다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파이프라인을 거미줄처럼 아주 복잡하게 연결해 놓으시고 우리의 때를 따라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 파이프라인을 반드시 선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선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독할 정도로 우리는 권선징악, 인과응보에 갇혀 지냅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에요. 인간들은 상황을 통제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류는요 보편적으로 이 세계 속에 갇혀 있습니다. 모든 설화들, 역사의 사건들을 기술할 때는 항상 인과응보입니다. 권선징악입니다. 그래야 살아갈 용기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 그걸 자신에게 적용하면 사실은 절망인데 그걸 모르죠. 자기가 의롭고 선하다고 착각을 하니까요. 마치 드라마에 나오는 선한 주인공을 깡패들도 자기와 동일시하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할 때 그 까마귀는 분명히 구약 성경에 부정하고 더러운 짐승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까마귀 같은 인간들을 통해서 부정하고 더러운 자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회생시키고 있다는

공급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파이프라인은 비둘기가 아니었어요. 독수리가 아니었어요. 까마귀였어요. 왜 하필이면 까마귀였을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팔아넘기려고 죽이려고 하는 가장 가깝지만 이럴 줄 몰랐다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은 선대하지만 끝까지 여러분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보디발장군 아내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은혜를 베풀었는데 배은망덕하게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잊음을 통해서, 그 배은망덕을 통해서, 그 잔인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파이프를 연결해서 위대하게 만든 거예요.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회생시키고 파송하는 것처럼 요셉의 삶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너무나 다채롭습니다. 그래서 까마귀를 생각하라. 까마귀 생각하면 누가 생각나니? 엘리야 생각나지? 너에게도 그럴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늘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주제, 하나님의 가치평가에 대한 신뢰를 하십시오. 아무리 부정해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미래를 염려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이런 거죠. 하나님의 책임감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질 것과 인간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다. 여러분, 인간의 염려는 무용지물입니다.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인정하고 할 수 있는 일이나 해라 이거예요. 니네가 작은 일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아니 네 몸뚱어리 하나 키 늘리지도 못하면서 뭐 복잡하게 그렇게 염려하냐? 염려한다고 되는 일이 있냐? 그러니까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네가 할 수 있는 거나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하지 말고 뭐를 하라 그러는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염려는 하고 하라는 건 안 하니까 문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지금 오늘 이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거기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염려의 대상이 잘못됐다. 쓸데없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뭐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가지, 무서워, 막 이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니네들이 생각하고 노력해야 될 거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까마귀와 다른 점이 여기예요. 까마귀는요, 그냥 먹고 마시고 이거밖에는 뭐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의 할 일을 왜 우리가 하려고 합니까? 우리 사람 목적이 먹고 마시고 잘 입고 그러기 위해서 존재하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는 일인데 왜 네가 염려하냐는 거예요. 너는 뭐 하라고요? 수준 높게 살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진다. 근데 반대로 사니까, 하나님 내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좀 더 많이 벌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아니라니까. 그건 나 실업자로 만드는 거야 하나님. 그럼 그건 내가 할 일인데 네가 다 해버리면 나는 뭐하냐 하나님. 그러실 거 아니에요.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이야.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네가 일하고 생존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만히 가면 정말 어리석은 아이와 같아요. 부모님이 훌륭한 부모가 있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맨날 오늘 아침에 뭘 먹지, 오늘 계절이 바뀌었는데 뭐 입지 고민하면요, 부모님이 야 쓸데없는 거지 하면 네 공부나 해. 그러지 않아요. 너 훌륭한 인물 돼야지. 너가 뭐 먹을지 뭐 입을지는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넌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위대한 인물이 돼야지. 여러분 자식들한테 그러죠. 여러분 조그만 애한테, 4살짜리한테 야 너 내일 뭐 먹을래, 너 좀 일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냐고요. 그건 내가 할 테니까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잘 먹고 그냥 엄마 아빠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그냥 열심히 무릎무릎 잘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훌륭한 인물이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한테는 그러면서 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하나님 제가 먹을 거 걱정입니다 그럽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할 일과 하나님의 하실 일을 구별해 놨어요. 하나님의 책임질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아멘입니까? 제 일생 살아오면서 정말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중에 저 걱정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그거 하나님 하실 일인데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까마귀나 참새와 우리가 다른 점이 뭐냐? 그럼 맨날 먹고 마시고 그냥 통통하게 살찌고 사는 게 그냥 걔네들은 우리한테 메시지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들과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위대한 삶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 아무것도 할수 없이 먹고 마시다가 죽는 짐승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들을 먹을 거 입을 거 신경 안 써주겠냐고요. 책임 안 져주시겠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일에 대한 관심, 염려, 무기력 이제 그만하세요. 아니 굶어 죽게 하시면 죽지 뭐.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전력을 다하시면요 책임지십니다. 이 젊은이들 중에 그래요. 아 정말 열심히 살아도 취직도 안 되고 열심히 가꾸어도 시집장가 못 가고 막 목사인 저한테 책임을 지래요. 나 시집 못 가면 알아서 하시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하다 보면요. 그런 사람 만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룩한 사람을 만납니다.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아둥바둥하고 맨날 그 현장에서 하면요. 그런 인간 만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섬기는 종로 CBMC에 신원철 부회장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로마서를 거의 암송을 다 하셔요. 성경을 다. 마라톤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평생을 마라톤을 했던 분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늘 도와주는 이야기를 이제 저와 이야기하다 보면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다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참 세상이 이렇게까지 좁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루는 이 장로님에게 중년에 남루한 옷을 입은 그 냄새도 이상하게 나는 이제 한 분이 오셨대요. 그러면서 거의 울먹이면서 내 아들을 애 엄마가 낳고 얼마 있다 죽어서 젖동량에 가면서 키웠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이애 키우느라고 직장도 일도 없고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 동량을 해서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학비 대주고 근데 과외 같은 것도 못 보내고 그렇게 힘들게 키웠는데 전교 1등만 하는 거예요 애가. 이름을 이야기하면은 또그 아버님이 좀 물론 그분은 뭐 이해하시겠지만 제가 이름은 이야기 안 하겠어요. 박씨라는 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박아무개. 아 그런데 이분이 이제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유학을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완전히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이니까 유학비가 없으니까 이 신원철 장로님에게 와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이 아들이 너무 아까운 인재라고 제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밖에 안 바라는데 제발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부탁을 하더래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성적표를 갖고 와서 보여줬는데 거의 다 올해인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막 웃었어요. 장로님 세상 진짜 좁네요. 장로님이 그때 2008년에 그 부탁을 받았다는데 저는 그 훨씬 전에 이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그 아버지가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해 달라 그러고 그리고 조금씩 용돈 주고 뭐 제가 뭐 돈이 없으니까 많이 못 도와주고 늘 기도해 주고 주일에 이제 오시면은 또 기도해 주고 이제 또 용돈 주고 뭐 이런 정도였어요. 학비 쨍 보조해 주고. 근데 이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가야 되는 건뭐저 같은 목사가 도와줄 수가 없을 정도로 큰 금액인데 이 신원철 장로님이 그 재계에 있는 친구들 다 모아가지고 달달이 돈을 모았대요. 그래가지고 그 유학비를 다 대주신 거예요. 그렇게 이제 도와줬는데 정말 신기하죠. 근데 2008년에 그렇게 도와주고 2023년인가 최근에 얼마 전에 자기 이제 손자가 잘 자라가지고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이제 걱정이 이 손자를 그냥 낯선 미국에 혼자 보내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좀 돌봐주세요 했는데 이 합격한 대학이 어마어마한 대학이었습니다. 그 대학이 미국 46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졸업한 대학이에요.
그리고 뭐 노벨상 수상자만 3명이 그 대학에서 나올 정도이고 뭐 아카데미상 이런 거는 뭐 수를 셀 수가 없고 올림픽 메달

금메달 딴 사람들이 33명이나 되고 정말 명문 중에 명문이죠. 그러니까 뉴욕에 있는 시라큐스 대였어요. 거기에 바이오케미스트에 합격을 했는데 이게 정말 난감하더래요. 어떻게 돌볼 수가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어서 입학을 해서 이제 일단 한번 가봤대요. 갔는데 거기서 그 학교에서 우연히 사람을 만났는데 그 도화점 박아무개가 거기에 교수로 있는 거예요. 한뭐 십몇 년이 지났는데 근데 어느 과 교수냐고 했더니 놀랍게도 바이오케미스트에 교수로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이니요, 자기의 모든 학비를 대주신 손자가 왔으니 어떻게 돼야 하겠어요? 기숙사 다 알아봐주고 뭐 생활 모든 것들 공부하는 방법까지 다 알려줘갖고요. 자기는 완전히 맡겨버리고 자기는 하나님이라면서 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이건 뭐예요?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어떻게든지 힘없는 사람들을 보살펴주는 그 일에 그냥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자기 염려를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요. 이 장로님은 그런 거예요. 도대체 목사님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건을 섭리처럼이라고 말씀하시더니 정말 나는 한치 앞도 못 내다보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교회 충성을 다하면서 어려운 일 도우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은 저와 관계된 것을 내 자식들뿐만 아니라 내 손자들 앞날까지 다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말을 하네요. 사랑의 마중물을 제가 저도 모르게 부어주고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염려는 인생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염려할 만한 일들이 왜 없겠어요? 이 악한 세상에 살면서요. 정말 인간이 싫고 배신감 느끼고 돈과 권력과 정말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변질되는 인간들 사이에서 얼마나 우리는 두렵겠어요. 세상 일을 생각한다면.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까마귀 생각해봐라. 염려 마라. 너희들은 이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가 할 수 있는 것만 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지금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러면 그게 나중에 위대한 역사를 이룰 거야. 너 자식 때문에 두렵지. 너 미래 노후 때문에 걱정이 되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때문에 힘들지. 그런데 네가 염려한다고 뭐가 해결되겠냐. 그건 나한테 맡기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잠언 1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까마귀를 생각하라면 그렇게 생각하시고 까마귀보다 더 귀한 여러분을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고 이제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염려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게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말씀해 예수뿐인 교회 조동천 목사였습니다.
1: CBS
2: 건강한 오늘, 더 나은 내일. 바이오 소재부터 헬스케어 식품, 뷰티까지 다양한 생활 바이오를 만나는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최신 바이오 헬스케어 기술을 체험하세요. 한국바이오특화센터 협의회.
3: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상은 어떤 모습인가요? 단 1분으로 담아내는 우리들의 이야기. 제2회 CBS 쇼폼 공모전에 도전하세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총 27팀에게 총 상금 2천만 원을 나눠드립니다. 10월 30일 금요일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제2회 CBS 쇼폼 공모전을 검색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02-2650-7942, 02-2650-7942

0: 7942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복음 15장 5절과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성서강해가 방송됩니다.
1: 성서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강해. 오늘은 서울시 송파구에 자리한 강남중앙교회 장찬영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분노에 눈이 먼 사람들은 전후 맥락을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가리지도 않아요. 오직 한 가지, 동족을 죽이자. 그 동족이 누구냐? 바로 베냐민 지파. 열두 지파 중에 제일 막내입니다. 나라도 가장 작습니다. 근데 그 지파를 죽이려고 결정하고 온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베냐민 지파한테 그들을 내놓으라고 했지만 이것도 요식행위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레위인도 잘못됐고 열한 지파도 문제가 심각하면 이 베냐민 지파만이라도 아우 형님들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비류들은 사실 우리나라 우리 지파라기보다도 우리 지파 사람이지만 좀 언행이 그러니까 참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으니까 저희가 좀 따끔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이 베냐민지만 상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명들이 몰려오니까 그래? 그래? 그러면서 다른 언어를 써야 되잖아요. 항상 갈등은 같은 언어를 쓰면은 갈등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감정과 감정의 언어가 만나니까 전쟁으로 가는 거예요. 베냐민이 조금만 지혜로웠으면 아우 형들 죄송해요. 우리가 해결할게요. 어떻게든지 전쟁을 막아야 되는데 그래? 그래 어떻게 하지? 그래? 그래 어떻게 하지? 그래? 그래? 그래? 오케이! 그러면서 40만 명의 칼을 든 잔패 15,000명도 안 되는 베냐민 지파가 싸움을 시작합니다. 결국 말씀드린 대로 감정이 감정과 만날 때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되는데 18절 말씀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과연 이게 기도인가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18절 PPT로도 보고 여러분 펜을 들고 여러분 매일 성경에 여러분 밑줄 한번 그는 게 생각이 10배가 더 나요. 여러분 동그라미 한번 쳐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에 목사님 그만 얘기하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아유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건들지 마세요. 이런 분이 있는데 여러분도 힘들지만 이런 얘기하는 저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래야지만 말씀이 자꾸 남기 때문에 여러분 따라가시는 거예요. 18절 같이 시작.
3: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라.
2: 자,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겉으로 보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죠? 근데 이게 왜 문제일까요? 지금 이미 싸움이 결정된 거예요. 자기가 결정 다 해놓고 이제는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갑니까? 라고 하는 요식행위적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님께 여쭈었다, 주님이 대답하셨다 이런 단어들은 음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적인 배경으로 보면은요 어떤 국가적인 문제가 있거나 중대한 상황이 있을 때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 기도하게 합니다. 다 기도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 때까지 이제 그 마음들에서 모아지죠. 그때 대제사장이 흉패, 이제 그걸 판결 흉패라고 하는데 에봇에 보면은요, 이 밑에 이렇게 앞에 이렇게 보자기 같이 열두 지파의 보석이 달렸습니다. 그 안에 판결 흉패라고 해요.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주사위인지 흑돌과 백돌인지 명확치 않아요. 성서학자들이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그거를 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몇 번에 이제 결정을 하고 분별을 해 나가는 과정을 갖습니다. 제사장도 기도하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은 뭐냐 하면 그런 이 빛과 완전함이라는 운민과 두민을 통해서 이제 이 결정에 나가는데 당시 제사장들도 다 타락했단 말이에요. 레위인의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 11지파는 전쟁하기로 결정을 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누가 먼저 올라가냐. 그래서 어떤 원론적인 말로 그러면은 맏지파인 유다가 올라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저는 배경적으로 보면은 이 맏지파도 아마 윽박 찌르는 어떤 그런 배경에서 할 수 없이 그냥 제사장이 얘기한 모습인 것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말씀이 제목이 뭐라 그랬죠? 묻지 않은 전쟁이라고 했죠. 오늘 이 묻지 않은 전쟁을 두 문장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여러분 주부 안에 말씀 요약에도 브랭크가 나와 있는데 목장에서 나누고 여러분 써보시기도 하고 가로에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 문장은 뭐냐 하면 분노는 컸지만 질문은 없었다. 다 같이 시작. 분노는 컸지만 질문은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결정한 다음에 누가 먼저 올라가면 좋아요. 이거예요. 다 결정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 과정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자녀가 뭔가 식당을 한번 열보르게 한 거예요. 기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한테 한번 상의도 없어요. 남편과 자녀 뭐 누구에게 배우자에게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 복 주세요. 주님 내가 하기로 했어요. 언제 나를 잡으면 될까요? 언제 오픈하면 될까요?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만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물어볼 공동체, 물어볼 영적인 멘토 이런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외롭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홀로 길을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묻지 않은 전쟁의 결과는 생각보다 참혹했어요. 21절 볼까요? 그러자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 그날에 이스라엘 사람 몇 명이요? 2만 2천 명을 땅에 쓰러뜨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베냐민 그냥 작은 나라. 요거 하나. 베냐민은요 지파 중에 제일 작아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도 오랫동안 그런 억하 심정이 쌓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베냐민도 이제 보라,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겠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싸움이라는 게. 근데 결과적으로는 11지파의 장정 2만 2천 명이 죽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채 자신의 상한 감정인 분노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그 분노의 결과는 생각보다 비참한 거예요. 사실 이것은 조작된 정보였거든요. 레위인이 조작한 거였잖아요. 그걸 알아보지도 않고 정말인지 아니도 모르고 거기 흥분해가지고 그냥 다 그냥 그 광장에 모이고 예, 그로 인해서 싸우자 죽이자 뭐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나 옛날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분별이 안 되면은 이런 일로 인해서 그냥 우르르 갔다가 나중에 뭔 일인지 아무것도 모를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나라만일까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가 가정을 끌게 되면 결정이 안 돼요. 부부 사이도 보십시오. 여러분 공동체도 보십시오. 공동체도 그 안에 분노와 상한 감정이 있으면 서로가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샌드리 그 윌슨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상담학자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상한 마음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broken heart, 상했잖아요. 상했다는 것은 먹지 못한다.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깨졌다. 이 말이잖아요. 상한 마음으로부터의 자유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상한 마음인 분노는 하나님 마음의 부재에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기질로 알았던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화를 좀 자주 내. 아, 저 사람 부모가 화를 내니까 늘 얼굴이 저렇게 상기되어 있고 말이 짜증이 많아. 그런데 이 기질이 아닌 거예요. 성경 말씀 보면 이것이 처음엔 기질로 출발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영적인 영역임을 우리가 빨리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은 여러분 나중엔 잡혀요.

0: 나는 화를 내지만 뒤끝은 없어. 그럼 그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인 거 아시죠? 어? 뒤끝은 없다고 다 죽여. 난 뒤끝은 없어. 그러고 보니까 다 없네. 여러분, 이런 분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뒤끝이 없으면 안 돼. 이미 다 죽었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상한 마음이 기질의 문제 이상의 영적인 부분임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상한 마음은 외적인 부분도 있지만 소리를 낸다고 그 사람의 분노가 있는 건 아니야. 내면적인 분노도 있어요. 말은 안 하는데 늘 삭히는 거예요, 안에서. 그 사람은 내면적인 분노예요. 어떤 사람은 고고기질적으로 소리를 낼 뿐, 그게 기질인 거예요. 그러나 이 상한 영에 붙잡히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 그 다음 챕터 4에서 4장 보니까 마음이 아픈 자녀를 만드는 가정들, 이게 챕터예요. 지금 뭐냐면 아이들이 그 가운데서 상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가 감정의 분노가 있으면 아이들을 그 가운데 만드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부모가 마귀의 도구인 분노에 잠식당할 때 자녀에게도 분노의 길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분노의 길로 걷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꾸 한숨 쉬죠? 애들도 한숨 쉬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분노의 영에 사로잡히는 일을 보게 돼요. 저는 교회를 그래도 집회나 세미나나 좀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사님들도 꽤 많이 만납니다. 이번 주일도 우리 20명 정도의 말씀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리유니언이 왔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한 가지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교회나 공동체별로 분노와 다툼의 영에 붙잡힌 교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한번 여기 붙잡히면은 교회가 헤어나오질 못해요. 정말 압도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그 문제가 잠식, 그 문제가 침체, 힘을 잃어야지만 그 교회가 평안을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부분입니다. 이게 뭐 화 안 내자, 혀를 깨물자, 늘 웃자, 이런 차원으로 안 되는 걸 보게 돼요. 민수기 21장 4절 보면은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요. 출애굽 할 때에요.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에돔 땅을 우회하러 하였다가, 자, 길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돔 땅을 그냥 가로질러 가면은 지름길인 거예요. 근데 이 에돔 왕이 이상하게 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갈 때 우리가 우물에서 물도 먹지 않겠다, 너희들 짐승 건들지도 않겠다 했는데, 이상하게 에돔 왕이 길을 열어주지 않아서 우회하게 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죠.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길로 말면 because of Lord, 길 때문에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한 마음이 된 거죠. 상했다라는 것은 discourage, 어떤 마음이 너무 힘들어졌다, 아니면 낙심되었다, 이 말도 있지만은 어떤 마음엔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의 마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출애굽했는데 애도망 하나 해결하지 못합니까? 이런 거잖아요. 이런 마음, 상한 마음이 있는데, 이 말씀의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뭐가 되냐 하면은 백성의 호흡이 짧아졌다예요. 백성의 영이 짧아졌다. 호흡이 영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불러서 이렇게 호흡을, 영을 집어넣잖아요. 그때 우리가 생령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우리 백성이 뭐죠? 마음, 길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어져 상해졌다가 호흡이 짧아졌다는 거예요. 기도가 사라지면은, 묻지 않으면은 결국은 분노는 차지만은 질문이 없는, 기도가 없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자 22,000명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이 좀 달라졌어요. 22절부터 한번 볼까요?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동그라미 쳐볼게요. 그래서 시작.
1: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베델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서 날이 저물도록 목놓아 울면서 여쭈었다. 우리가 다시 가서 우리의 동기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0: 두 번째 이제 기도의 모습인데, 날이 저물도록 목놓아 울었어요. 당연하겠죠. 22,000명이 죽었으니 뭐 얼마나 슬픔이 크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동기란 단어가 나오네요. 이제는 동기가 보이는 거예요. 처음엔 베냐민을 치러 갔다가 우리의 동기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제 비로소 물어보지요. 그런데 여기서도 18,000명이 죽어요. 주님이 나가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18,000명이 죽어요. 그 이유를 다음 구절을 통해 보면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참 중요해요. 그 다음 구절 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0: 힘으로 용기를 내어요. 요 단어가 보이면은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힘이냐 하나님의 힘으로 가져가느냐,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어가 스스로예요. 이 원어에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용기를 내었다,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순서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말도 그렇지만 중요한 게 앞에 오는 거예요. 용기를 냈는데 누가 용기를 냈냐? 주님이 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영어 성경에도 they encouraged one another 이렇게 나와 있고, each other 서로 격려했단 말이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they Israel encouraged themselves, 그들 스스로가 힘을 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고자 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이 정도, 그놈들 본때를 보여야 돼. 여전히 기도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지만 이미 그들의 마음에는 베냐민에 대한 언짢은 마음들, 그리고 어차피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이 모습이 그대로 묻혀있는 게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노의 뿌리에는 교만이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왜 화를 내냐면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내 마음대로. 물론 우리가 화를 안 낼 수도 없죠. 살아가면서 다 육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이 안에는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교만이란 단어가 이 안에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뭐죠? 내 뜻이 옳다는 거잖아요. 이게 교만이거든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 의견이 있어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렴할 줄 알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통 남자들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남자들의 직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는 길을 물어봐도 물어보지 않죠. 몰라도 안 물어보잖아요. 그냥 가잖아요. 남자분들은 할렐루야. 자, 우린 다 은혜를 받아서 안 그렇군요. 보통 일반적인 남자들은 길을 몰라도 그냥 가요.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못 먹어도, 아, 그래요. 성경 말씀 몰라도 이건 다 알아.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가. 물어보지 않아. 좀 물어보면 좋을 텐데. 사고 친 다음에 그때 미안해. 한마디로 봉합해요. 이미 끝났어요. 너무 어려운 희생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실력이래요. 실력이래요. 그러면 구글이라고 하는 그 굴지 회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나와 있는 첫 판이 뭡니까? 물어보라고. 물어보라고. 이게 거기 1호 화두입니다. 그 좋은 회사일수록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보지 않아요. 모르는데도 모른 체하고 아는 체하고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하는 게 이게 너무도 중요한 삶의 에리트임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묻지 않는다는 건 은근히 그 안에 영적 사추기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나이가 50대도 60대도 영적인 사춘기, 영적 사추기, 꽁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좀 열어야 되는데, 잘못한 건 좀 시인도 하고, 그게 사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데 우리는 물어보지도 않고 뚱하고 늘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되죠. 분노는 컸지만 주님께 묻지 않으므로 희생이 너무도 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16장 22절 32절 이 말씀 여러분 다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0: 네, 여러분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문장을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가 뭐죠? 분노는 컸지만 질문은 없었다. 두 번째 질문은, 문장은, 아픔은 컸어요. 대가가 너무 컸어. 4만 명이 죽어요. 그렇지만 이를 통해 그들은 기도를 배워요. 그래서 기도는 기포 같다. 우리의 삶에 아픔이 있을 때 그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잘 수습하고 오히려 반면교사를 사오면 오히려 기도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이제 벽을 만난 것 같고, 어떤 분은 삶의 의미를 못 찾겠고, 여러 가지 보면은 다 아픔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기도가 깊어지는, 여러분 이제 이 과정을 한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첫날 2만 2천 명이 죽어요. 둘째 날 1만 8천 명이 죽어요. 무려 4만 명의 동족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방인하고 전쟁을 해도 이렇게 많이 죽은 적이 없어요.

동족끼리 전쟁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지지난 중가요, 우리 그 입다, 사사 입다에 발음 하나 쉬볼래, 그거를 못한다고 해서 몇 명을 죽였죠? 4만 6천 명을 죽입니다. 이게 정말 비참한 일이죠. 자, 뭘 지금 계속 말씀하는 것이죠?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문제이고 공동체 안에 반목과 갈등, 싸움, 분열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정말 정신 바짝 차리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나를 이렇게 끌고 갔다, 아닙니다. 내 안에서 내면적인 부분, 또 공동체 안에 가정이, 또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갈등 가운데 있음을 보게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아니 부부가 살다 보면 그게 싸우는 거지 뭐, 다 싸우는 건 부부 싸움은 뭐라 하죠? 칼로 물베기 아닙니까? 정말 그게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칼로 물베는데 그 사이에 애들은 다 죽어가잖아요. 그리고 절대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때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보벌 그 뭐예요? 그 말로 주는 상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말로 상처를 주고,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도 같이 지나다 보면 다 생각이 다르니까 나누어지고 갈등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대가가 너무 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이후에 보면은 제자들을 놔두고 고별 설교를 해요. 그 마지막 설교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꿈을 주거나 비전을 주거나 뭐 이 정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직 한 가지 얘기밖에 안 해요. 그게 바로 하나 되라는 거예요. 하나 되라는 거. 이게 참 비밀이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 읽기 전에 볼게요. 제자들이 하나만 안 되면은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뭐 지상 명령, 구원의 확산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오로지 마귀는 제자들을 나눠서 교회가 되지 못하게 하고 결국 그들을 붕괴시키는 게 목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직 한 가지만 얘기해요. 하나 되라. 자, 그 말씀이 어디느냐, 요한복음 17장 21절이에요 볼게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것이 주님의 오로지 한 가지 소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누구로 알게 하라며라고요?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게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만나지만 결국은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저께 저도 또 주례를 했지만은 그 아이들이 알아듣든 못하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 없으면은 너희가 지금은 똑딱하고 사랑하는 것 같지만 나중엔 다 자기 소견대로 산다. 하나님이 둘 사이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가 얼마나 상처를 많이 당합니까? 때로는 예수 믿는 것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도 많은 거예요. 물론 사람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온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섬기는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나의 공동체라면 우리가 해야 될 중보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 왜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할까요? 물어야지 살기 때문에 그래요. 길을 모르면 물어봐야 돼요. 아, 주님, 내 인생의 길은 어떻게 가면 좋아요? 내 자녀는 어떻게 양육하면 좋아요? 아, 그냥 모르는데 모른 채 하고 그냥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아, 물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은 정말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내 죄를 자복하고, 무당에게 간 사람은 절대 자기 죄를 묻지 않습니다. 자기를 바꾸지 않습니다. 기륭화복만 물어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간 사람은 하나님께 묻고 내가 어떻게 잘못된 인생을 살았는지를 돌아보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과정이 바로 묻는, 묻지 않은 전쟁이 아니라 묻는 전쟁이 돼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진심으로 고백할 때, 주님, 주님이 저의 왕입니다. 내가 그동안 내가 왕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주님, 내가 이제 알고 보니 깨달았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 이 진리를 알았어요.
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성서 강해. 지금까지 강남중앙교회 장찬영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2-422-4313번입니다.

0: 크리스찬 칼럼.
1: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좋은 하루입니다. 삼봉교회 이상감 목사입니다. 저는 사춘기를 심하게 경험하였습니다. 그때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심지어 화를 많이 내기도 하였습니다. 반항적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머니가 훈계하지 않아도 제 마음에 잘못한 일들에 대해서 이건 아니잖아 하는 마음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나쁜 말을 하면 마음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아니잖아. 나쁜 생각과 나쁜 마음을 먹어도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아니잖아.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도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아니잖아. 죄와 악과 관련하여 이 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이건 아니잖아.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면 이 소리는 계속 커졌습니다. 이건 아니잖아. 귓가에 사람의 음성으로 들리는 소리는 물론 아니었습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듣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마귀의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마귀의 소리는 죄와 악으로 향하게 하죠.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그러면 자아의 음성입니까? 이 소리도 아닙니다. 자아의 소리는 욕구, 욕망, 욕심을 향하게 합니다. 그것은 자아의 소리도 아니고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도록 합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서 벗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행할 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의 주인, 왕이 되는 순간부터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는 사그라듭니다. 그리고 내 욕구, 욕망,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심지어 마귀의 악한 영향을 받는 어둠의 영향권에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 머물고 있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 될 것입니다. 성령의 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단지 종교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예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군포 어항 안양을 품고 섬기는 축복의 통로 삼봉교회를 섬기는 이상갑 목사입니다.
2: CBS
3: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CBS 라디오입니다.
4: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5: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이었습니다.
6: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종류가 있습니다. 우산 위로 후두둑 떨어지는 소리도 있고요. 드럼처럼 차 지붕을 탁탁탁탁 두드리는 소리도 있죠. 빗방울이 아스팔트 웅덩이로 떨어지며 내는 소리까지 이렇게 같은 비라도 어디에 닿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다르게 전달됩니다. 똑같이 우리 앞에 떨어진 이 하루라는 시간도 어디에 닿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들릴 것만 같아요. 지치고 웅크린 마음에 닿으면 더 깊이 가라앉고 평안을 붙들고 있는 마음에 가 닿으면 촉촉하게 스며들겠죠? 가을비 내리는 오늘 아침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빗소리가 평안의 소리로 다가오길 바라면서 아침 문을 열죠.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아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0: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0: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0: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Good Music Station. CBS FM.

네어 셸비 샤월서 블레싱 빈들의 마른 풀같이 지금 레인보우 선곡표상에 우리말 제목이 기입돼 있진 않은데요. 두 곡 Blessed Assurance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Down at the Cross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였습니다. 지금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에 비와요. 이은주님 준희님 비가 오네요. 어제는 그렇게 덥더니 그러게 말입니다. 김재현님 새벽 예배 드리고 나오니까 인천에 비가 오면서 바람까지 불어요. 우산을 써도 신발이랑 바람막이 위에 다 비가 닿았어요. 밧데리 아저씨님 차에서 내리시기 전에 얼른 불러드리고 싶었습니다. 평소에는 버스로 다니는데 오늘은 비가 와서 차량으로 가느라 방송을 들을 수 있네요. 긴 시간은 아니라도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자주 듣게 돼서 아주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안전운행 하시고요. 어제는 완전 여름이었죠, 여러분. 서울은 30도, 대전은 31도까지 올랐습니다. 길거리 사람들의 옷차림과 모습이 그냥 여름이었어요. 오늘 내리는 비가 가을을 좀 당겨와 줄 것 같죠? 뒷자리 5615번으로 오셨습니다. 항암 치료하러 병원 가는 길인데 첫 곡부터 마음에 평안을 주시네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오늘의 첫 곡은 Blessed Quietness,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이었습니다. 이 노래가 또 다른 평안을 줄 거예요. Wonderful Peace,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우리가 매일 수많은 병원균에 노출되지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 면역력 덕분입니다. 병에서 빨리 회복하는 사람에게는 웃음과 대화가 많습니다. 몸의 건강은 마음의 면역력과 깊이 연결돼 있습니다.

솔로몬도 말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살다 보면 원치 않게 깊은 수렁에 빠진 듯한 순간도 있지만 의기소침한 삶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고 마음을 황폐하게 합니다. 쪼들리는 생각이 쪼들리는 마음을 만들고 그 마음이 원치 않는 말과 행동을 낳게 되죠.

이런 상황을 바꾸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한데요. 주님 품 안에서 기도하고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며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홀로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 3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홀로 앉아있는 시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마음의 힘이 약해지면 여러 가지 감정이 영혼을 혼란에 빠뜨리게 되죠. 그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면역력이 강화되어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건강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광영교회 서우성 목사님의 마음의 면역력을 키우십시오

I know who holds tomorrow.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도 항상 감사님. 최근 들어서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들고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는데 기도로 심령을 단단히 다지란 말씀에 벌써부터 기운이 나는 듯합니다. 와, 좋습니다. 예, 오늘의 말씀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마음의 면역력을 키우라. 하루 30분이라도 홀로 있음으로써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지라. 아멘입니다. 10월 13일 화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원숭이 제주꾼님은 화물차 기사님이라고 하세요.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걱정되신대요. 조심하십시오. 무조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는 것을 목표로. 아비가일님, 비 오는 새벽 딸 직장 픽업 가는데 도시에 가로등이 하나도 켜있질 않네요. 운전하는데 어두웠습니다. 이상하다. 아직은 켜있어야 할 시간인데 어제 기온이 하도 높아서 가로등도 지금이 여름이라고 착각하는 걸까요? 오늘 또 유독 어둡습니다. 지금 창밖의 빛깔만으로는 뭐 한 밤 11시쯤 되는 것 같아요. 시원한 그늘님, 와, 매일 서울에서 아침 일어나자마자 듣던 방송인데 지금은 스페인에 여행 와서 잠자리에 누워 듣고 있어요. 여기는 밤 11시 27분입니다. 스페인에서 이 방송을 들으니까 더욱 가슴이 뭉클합니다. 스페인어로 부르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0: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고려용접봉 그린
1: KR3000.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여름비는 잠비, 가을비는 떡비라는 속담이 있어요. 여름 장마철에 내리는 비는 잠을 부르고 가을에 내리는 비는 풍년이 들게 해서 떡을 지어먹는다는 뜻이라고 해요. 강변 영가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소리마음님께서도 단비, 복비가 내리는 아침이네요. 비록 출근길 험하지만 이 비가 축복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고속도로 쉼터에서 한숨 돌리고 다시 길에 오릅니다. 예, 오늘 내리는 가을비는 떡비이자 단비이자 복비다. 한마디로 좋은 거다. 예, 오전까지 비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길 미끄러우니 여러분은 조심하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미제이 토마스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1부 끝곡이에요.

0: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2: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4: 대만 타이베이 푸양 에코공원의 연못에서 들리는 개구리들의 합창입니다. 배전박이 개구리, 면천청개구리, 줄무늬 범행콩이의 노래인데요. 이곳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개구리를 조사하는 시민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약 600명의 자원봉사자가 80개 팀을 이루어 전국의 양서류를 조사합니다. 이들은 공원에 사는 양서류를 기록하고 외래종인 전박이다리 나무 개구리를 잡고 있는데요. 포획된 외래종은 인근 타이베이 야생조류 구조센터로 보내져 구조된 새들의 먹이로 활용됩니다. 시민과학은 생물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을 직접 지키는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5: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6: 마누카 꿀!
5: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6: 뉴질랜드!
5: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6: 당연히 콤비타죠!
7: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8: 콤비타 마누카 꿀
9: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0: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9: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1: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2: 박성태의 뉴스 쇼
13: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 뉴스쇼 박성태입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2주째로 접어들면서 행정안전위원회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어제 경찰청 국감에서는 한동훈 의원의 딸 스펙 의혹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이 언급됐고 오늘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경기도청 국감이 열립니다 그리고 내일로

예정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정치권의 시선이 국회 행안위로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당의 행안위원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입장 들어봅니다. 어제 국회 과방위에서는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이 전직 방송통신위원장이었던 이진숙 과방위원의 질의가 이해 충돌이라고 지적하며 여당 주도로 이 의원을 국감에서 제척했는데요. 어제 과방위 상황 잠시 후 뉴스연구소에서 짚어보겠습니다. 10월 13일 화요일 박성태 뉴스쇼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렉.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계안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4: 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네,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CBS 조태임 기자, 김준일 평론가, 그리고 서영주 맥연구소장,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 오늘도 이제 정치권 뉴스는 삭막한 뉴스가 대부분인데 오늘 아침에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조태임 기자 소감 한마디 가을비에.
6: 네. 아, 가을비 와서 촉촉한데, 촉촉한 오늘 전해드릴 뉴스는 촉촉하지가 좀 각박해서 좀 슬프네요.
4: 네. 네.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잘
7: 노련해요.
8: 생각난 게 있는데. 예? 슬픈 화요일에 비가 내리면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7: 예.
8: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4: 거기까지만 할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삭막한 뉴스가 많아서 제가 잠깐 분위기를 띄워봤습니다. 예. 아, 괜찮죠. 이따가 제가 말할 시간을 정광재 선생님 드리겠습니다. 예. 자, 조태임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6: 네. 한동훈 딸 의혹 재수사 검토.
4: 예, 어제 열린 경찰청 국감에서 한동훈 의원의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이 도마에 올랐는데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재수사 가능성을 언급했네요.
6: 네,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나온 발언인데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지난 2022년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딸의 논문 대필, 그다음 허위 스펙 의혹 수사를 이제 집중적으로 지적을 했어요. 잠깐만 언급하면은 당시 이제 고등학생이었던 한 의원 딸이 논문 대필, 뭐 봉사활동 실적 부풀리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시민단체가 한 의원 가족을 고발했는데 경찰이 1년 8개월 동안 수사를 한 뒤에 2023년 12월에 증거 불충분 등 이유로 이제 불송치 결정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의원은 경찰이 1년 8개월 동안 수사하면서 고발인 조사는 6차례나 했지만 정작 피고발인 조사는 서면 1회에 그쳤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조차 없었다. 전형적인 봐주기 부실 수사 이렇게 몰아세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답변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영상 보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9: 과거 권력에 아부하고 눈감았던 그 과오를 다시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면 재수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면 재수사에 대한 청장 대행 입장 어떻습니까?
10: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은 뭐 전면 재수사 여부도 배제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겠습니다.
6: 네, 그 경찰청장 직무대행 얘기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
4: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있긴 하네요.
6: 네, 맞습니다. 예. 완전히 뭐 재수사를 하겠다 이건 아니고요. 예. 새로운 사실관계나 뭐 추가 고소 고발이 접수되면 이제 적극 검토하겠다 하면서 재수사 여지를 남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 예, 민주당도 일제히 한동훈 의원에 대한 비판을 했죠.
6: 네, 어제 그 당 지도부 뭐 상임위 전방위적으로 비판이 쏟아졌는데 한민수 최고위원은 민주당 최 최고위원회에서 과거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들이댔던 잣대와 비교하면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의 전형이었음이 드러났다. 당 차원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수사 착수를 촉구를 했고요. 그리고 국회 교육위 소속 강득구 의원은 딸의 봉사활동 조작 의혹을 이제 추가로 제기를 했는데 한 의원 딸이 2020년 9월부터 1년 8개월 동안 안양의 한 지역 아동센터에서 영어 학습 지도 등을 했다면서 이제 자원봉사 포털에 수백 시간을 이제 봉사활동을 했다. 실적을 올렸지만 실제로는 비대면 코디네이터 역할만 했다. 이건 이제 명백한 허위 스펙이라 이게 주장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 의원 국정감사 때문에 미국에 체류 중인데 SNS로 실제로 비대면 영어 교습 봉사를 수행했다. 이거는 분명한 악의적 허위 사실 유포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 예고를 했고요.
4: 예.
6: 그러면서 민주당은 제가 미국에 있어도 민생 얘기는 안 하고 오로지 한동훈 이라고 이제 꼬집었습니다.
7: 예, 이 부분 네 분 패널과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동훈 의원의 이름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국감 발언,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거나 또는 추가 고소 고발이 있으면 재수사를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김준일 평론가님.
11: 뭐 원론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청장 직무대행 입장에서도
7: 예.
11: 만약에 뭐 저희가 못했습니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저희가 권력의 눈치를 봐서 당시에 윤석열 정권 초기에 법무부 장관을 저희가 어떻게 감히 수사를 하겠습니까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7: 예.
11: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그냥 원론적으로 새로운 증거나 뭐 이게 있으면은 수사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뭐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강덕구 의원이 제기한 문제가 그때 당시에도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2022년 4월
7: 예.
11: 딱 그때 이제 안양에 봉사활동을 했는데 사인이 미리 다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명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미리 다 돼 있어가지고 이거 그냥 나타나지도 않는데 미리 다 서명해 놓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
7: 예.
11: 뭐 이렇게 이제 의혹 제기가 됐는데 편의상 올 때마다 한 번씩 도장 확인받고 이게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사실상 오는 거를 전제로 해서 미리 다 행정 편의상 안양시 그 봉사하는 데서 그쪽에서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고 그거가 이제 결국은 이제 뭐 일종의 관리 부실 뭐 이런 걸로 했는데 그게 이제 허위로 봉사를 하지 않았다. 라는 걸로 결론이 그때 당시에 나지는 않았었거든요.
7: 예.
11: 근데 이제 뭐 다시 수사를 해본다면은 그게 이제 다시 뒤집힐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그때 제대로 수사를 안 한 건지 아니면은 그거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지금 어제 이제 또 행안위 국감에서 나왔던 거 예를 들면은 박주민 의원이 이제 그 아마존에 올린 거 같은 경우에는 35%가 무조건 그 이제 판매를 책을 판매를 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가져간다. 뭐 이것도 새로 밝혀낸 사실이라고 또 뭐 얘기를 했는데 뭐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7: 예.
11: 그러니까 그래서 한동훈 딸이 그 알렉산이 그거를 가져갔는지 그게 이제 핵심인지 저작권법 위반인지 뭐 이런 것들은 또 뭐 다시 한번 뭐 보겠다고 하면 보는 건데 새로운 게 지금 현재까지는 이게 좀 나온 게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 윤건영 의원이 이제 얘기를 한 거에 저는 정서가 좀 굉장히 주목이 되더라고요.
7: 예.
11: 그러니까 왜 압수수색을 안 했느냐 뭐 이런 취지잖아요. 결국은 이게 우리가 아직도 이 사회가 조국 사태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입시 비리 하면은 압수수색을 해야 돼요. 제가 뭐 누구를 옹호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압수수색은 필요하면 이제 수사기관이 판단해서 하는 건데
7: 예.
11: 왜 조국만큼 안 해? 모든 특히 이제 민주 진보 진영에서는 딱 기준이 있는 거니까 조국을 탈탈 털었으니 압수수색 90번 했으니 이쪽도 최소한 압수수색은 해야 된다. 이거와 관련해서 이런 정서가 좀 지배적이다. 이런 게 다시 한번 좀 느껴지네요.
7: 일단
11: 네.
7: 쟁점으로 그냥 좁혀서 보면 과연 당시 정권 실세인 한동훈 장관의 눈치를 보고 경찰이 제대로 안 했냐 이게 쟁점인 것 같은데 압수수색 영회 그리고 고발인 조사는 여러 번 했는데 피고발인 조사는 서면 조사 1회에 그쳤다 이게 좀 잘못됐다 이 생각을 또 여당에서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어떻게 보세요?
11: 저는 뭐 서면 조사가 아니라 불러서 했어야 된다고 봐요. 그거는 좀 뭐 이게 형평에 안 맞다고 분명히 좀 지적할 수 있죠.
7: 예.
11: 그 부분은 근데 이제 압수수색은 압수수색을 해야 될 필요성이 확인이 됐을 때 그때 이제 뭐 경찰에서는 신청을 하는 거고 뭐 청 영장은 이제 청구를 검찰에서 청구를 하는 건데
7: 예.
11: 왜 안 했냐라고 하면 그때 글쎄요 그때 이제 판단을 그렇게 했겠죠 경찰이 이건 압수수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7: 예, 네. 소영주 소장님.
12: 네. 일단 말씀한 대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해석도 있고 주장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한동훈 의원의 딸 허위 스펙. 이 부분은 우리 정치권에서 새로운 사실을 밝혀서 논박을 해봐야 큰 의미는 없어요. 수사 대상일 수 있죠.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데 가장 큰 건 앞서 얘기했듯이 이 수사가 공정했느냐. 그 배경을 봐야 돼요.

0: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을 굳이 소환을 뭐 하는 게 저도 좀 불편하긴 한데 그때는 문재인 정부였지만 칼을 휘두르던 사람이 윤석열 한동훈입니다. 예. 그들이 조국 전 장관의 딸의 허위스펙을 탈탈 털었어요. 그 당시에 그 이 말하자면 이 문재인 정부가 아닌 야권에서조차 좀 조국 전 장관의 수사가 과하다라는 지적이 있을 정도로 예. 너무 털었죠. 먼지를 털어서 결국에는 감옥에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당시 이제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 딸의 허위스펙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그 경찰이 윤석열 정부의 경찰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게 동일한 이 선상에서 공정하게 수사가 됐느냐. 그게 아주 단순하게 아니 어떻게 영장신청 압수수색 영장신청 한 건조차도 없어. 차라리 경찰에서 신청이라도 하다가 반려를 당하지 노력조차 안 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든 한동훈 장관의 딸의 이 허위스펙이 결국에는 그 정권의 눈치를 봤던 수사가 아닌가. 예. 털어봤으면 안 나왔을까. 저도 봐서는 좀 무리한 부분들도 있어요. 내용이 억지로 이거는 수사를 해야 된다. 근데 일반 상식적으로 봐서는 이게 뭐 입시사정관 제도라는 어떤 여러 가지 사항에서 고위공직자들이 부모 고위공직자 자녀들이 부모 찬스를 이용할 부분들이 충분히 있어요. 예. 그래서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아예 수사가 안 됐다는 거. 이건 사실 그 다시 재수사가 할 만한 거리가 생기면 하는 것도 공정성을 바로잡는 데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네, 정광재 소장님.
2: 저는 사실 그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처음에 새로운 사실관계가 있으면 수사할 수 있다 이런 거 정도는 원론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추가 고소 고발이 접수되면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말을 붙였어요.
1: 예.
2: 저 이거 보고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주나?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빨리 추가 고소 고발 한번 해봐라. 그러면 그걸 근거로 재수사도 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 같아갖고 좀 걱정됩니다. 만약에 이게 실제 재수사로 이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했었던 발언 소환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 과거 정치검찰 얘기할 때 뭐가 보복수사고 그냥 정상적인 수사냐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1: 예.
2: 아, 죄가 있어서 일반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면 그거는 검찰이 일반적인 정상적인 수사를 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특정 현안에 대해서 죄가 있을 때까지 그 사람만 계속 수사한다. 그거 정치보복수사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한동훈 의원의 딸에 대해서 재수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리고 여러 뭐 야당 의원들이 제기하는 의혹들에 대해서 지난 인사청문 과정에서는 충분히 소명이 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예.
2: 경찰이 고발한 사람을 더 많이 불러서 그 얘기를 듣고 피고발인은 한 명만 서면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한동훈 의원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을 했기 때문에 피고발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수사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리고 그게 경찰 수사뿐만 아니라 나중에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열어달라고 해서 했던 거 아닙니까?
1: 예.
2: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뭐예요? 아 이게 경찰이 사건을 덮어줄 수 있으니까 외부 사람들까지 보다 객관적으로 이게 정상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잖아요. 거기서도 전혀 경찰 수사에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정권이 바뀌었고 또 한동훈 의원이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 또 민주당을 상대로 정치 공세를 열심히 잘한다고 해갖고 재수사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1: 뭐 야당원에 대한 하겠죠. 탄압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2: 네. 네. 예.
0: 그러기는 주장할 수는 있을 거는 같은데 우리가 이제 요지는 이게 털어서 먼지가 나올 때까지 턴다는 것은 정치보복 수사가 맞을 수 있죠. 하지만 예. 중요한 건 지금 따지는 건 과연 이게 기본적인 절차라도 진행이 됐느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를 정상적으로 이 사람도 부르고 저 사람도 부르고 예를 들어서 한동훈 의원의 딸에 있어서 조사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제가 하나 단적인 예로 2019년도에 한동훈 의원 딸이 중학교 시절에 앱을 개발했다고 미국에 출품을 하는 것도 예. 돈을 주고 산 그런 사건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좀 관련자를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전체적으로 다 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아니 이거는 혐의가 없어라고 결론을 내는 것과 아예 서면 조사 한번 하고 압수수색 신청조차도 안 한 이런 수사에서 마지막에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 짓는 것은 아예 공정성에서 다르다는 거죠.
1: 예.
0: 저는 그 부분을 보는 것이지 그 결과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한동훈 의원 딸이 이게 범죄 혐의가 입증돼야 된다 이 주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0: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경찰이 과연 정권, 당시 정권 실세의 눈치를 봤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해보면 강득구,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제기한 말입니다. 한동훈 의원 딸이 안양의 한 지역 아동센터에서 영어 학습 지도와 영어 수업 등을 했다. 자원봉사 포털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비대면으로 일정을 조정하는 코디네이터 역할만 했다. 그래서 허위다. 한동훈 의원도 반박을 했습니다. 비대면으로 영어 교습 봉사를 수행했다라고 했고 지역 아동센터가 하지 않은 봉사활동 실적을 미리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 기재나 위조가 아니라 아동센터의 관리 부실이다. 이렇게 이미 시청에서 결론을 냈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 김준일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1: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새로 나온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때도 예. 뭐 많은 언론에서 뭐 MBC PD수첩 같은 데서도 이거 관련해서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리 도장이 찍혀 있었던 거 이거가 이제 미리 이제 뭐 봉사활동 하지 않고도 이렇게 한 거 아니냐 허위 스펙 아니냐라고 했었고 결론은 어쨌든 뭐 말한 대로 이제 관리 부실로 났어요 결론은.
0: 예.
1: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인지 그리고 이때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어서 그때 대면으로 봉사활동하기가 어려워서 물론 1년 8개월이 모두가 코로나 기간은 아니었지만 특히 앞부분에는 2020년 9월에는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던 상황이라서 대면으로 강의를 하기가 어려웠던 것도 있고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은 예. 그때 당시에 그런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났는데 저는 의구심은 있죠.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2020년 4월이라고 하면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힘이 제일 셀 때예요.
0: 예.
1: 그때 정권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혹은 법무장관 후보자를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서 이거 결론을 내렸겠느냐라는 의구심은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제 이게 새롭게 이 증거들이 그러면 다시 수사를 하면은 뭐가 나올 것이냐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거는 경찰이 판단할 문제죠. 이게 그때 당시에 부실 수사가 있었다라고 스스로 자인을 하고 이거가 견적이 나와서 수사를 할지 여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친한 게 뭐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 이건 정치 보복이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제 뭐 일리는 뭐 그러니까 납득은 가는데 만약에 이게 부실 수사가 있었다라고 드러나 버리면은 그런 주장들도 다 이제 의미 없는 게 되겠죠.
0: 예. 정 수장님.
2: 네. 말씀한 대로 그게 핵심이에요. 지금 뭐 내용이 지금 그 이 한동훈 의원이나 한동훈 의원을 비호하는 분들께서는 뭐 아, 미국에서 ACT를 만점을 맞은 사람인데 뭐 그걸 뭐 천재인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뭐 국제사법 저 공조에 있어서의 뭐 요건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당시에 검찰이 거부를 했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공정의 문제입니다.
0: 예.
2: 당시에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 최고 황태자였던 이 장관의 딸의 이 수사 자체를 당시 윤석열 정부의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느냐 이게 먼저 출발하는 거예요. 이걸 들여다보고 제대로 된 수사가 안 됐다고 객관적으로 보이는 것은 서면 조사 한 번에 끝내버린 거예요. 압수수색 영장 신청 접수조차도 안 하고
0: 예.
2: 그래서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수사가 필요하다면 진행되는 것들 이건 아주 단순한 논리지 이걸 정치적으로까지 넘어갈 필요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예, 사실 이 부분이 이제 딸이 자원봉사 포털에 영어 봉사를 한다고 하는데 비대면으로 했다. 그 여부를 가지고 꼭 다퉈야 되느냐. 너무 사안이 경미하다.
2: 그렇죠.
0: 라는 주장도 있고 반면에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은 그렇게 탈탈 털지 않았냐. 근데 그건 또 입시에 사용됐다. 이런 여러 가지 반론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안을 가지고 다퉈야 되냐라는 주장도 뭐 있긴 있어요. 정광재 소장님.
3: 저는 강득구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거 원래 알려졌던 사실이잖아요.
0: 예.
3: 그리고 경찰이 왜 불송치했는지에 대해서도 불송치 이유서를 다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거예요. 강득구 의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너무 게으른 거 아니에요? 아, 이런 거 정도 확인해갖고 경찰이 왜 불송치했지? 불송치 이유를 보면 그때 이 지역 아동센터가 편의상 이제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미리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 부실이었지 이 한동훈 의원의 딸이 여기서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불송치를 했거든요.
0: 예.
3: 그럼 이런 정도는 알고 추가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까 뭐 조국 전 법무장관 딸 조민 씨와의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건 직접적인 비교 사안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0: 예.
3: 입시 불공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지금 한동훈 의원의 딸이 MIT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런 자료들이 입시에 활용됐느냐 활용되지 않았다라고 물론 한동훈 의원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거라고

0: 얘기할 수 있어요.
1: 예.
0: 그러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내 대학에 진학했고 그 본인의 의전한 진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떨어진 그 명백한 피해자가 있는 사안과 지금 한동훈 의원의 딸의 사안을 같이 비교하는 건 좀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2: 그러니까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이게 다시 소환되는 게 굉장히 재밌기는 한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조국 사태를 우리 사회가 넘지 못하는구나 얘기한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검찰이 그 조국 법무부 장관 그 아들이 퀴즈 보는 거 가지고 조지 워싱턴 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겠다고 막 이랬었어요.
1: 사실 그러니까. 그게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2: 예, 그러니까 이게 어느 외국 대학에 이제 무슨 업무방해까지 이거를 해야 되느냐 예. 막 이런 거 가지고 이거 너무하다 과도하다 그런데 그때 수사를 했던 사람이 이제 한동훈 검사 뭐 수사팀 중에 한 명이 이제 한동훈 검사였던 거고 그거를 이제 일종의 이것도 미러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잣대 그거가 이 민주당 쪽 지지자들한테는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정말 얘기를 예.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한번 더 뭐 그게 유죄가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수사는 똑같이 해보라라고 하는 거고 입시에 사용됐는지 여부는 저는 입시에 사용 안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뭐 굳이 비유하자면 기수범과 미수범의 차이예요.
1: 예.
2: 그러니까 다 지나가지고 입시가 끝나가지고 된 사람과 입시를 이걸 활용하기 위해 미리 스펙 쌓고 어저께 제가 논문적 약탈적 전환에 실은 논문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들 했는데. 그거는 이제 이게 논란이 터지니까 다 논문 게재 철회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근데 뭐 본인이 천재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그 알렉스 한이 어쨌든 예. 본인이 똑똑하니까 이제 간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시점이 입시 이후에 있었으면 저는 이것도 이제 활용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근데 뭐 이제 뭐
1: 논란이 되니까 예. 그다음에는 사실은 활용을 안 했다 이 말씀인 거죠?
2: 그렇죠. 그러니까 하기에는 이제 좀 불가능해진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3: 이 지지층이 민주당 내 지지층이 그런 마음을 갖고는 있을까요? 똑같이 한번 해봐라 그러면 안 나올 것 같냐라는 건데 그 감정을 다 버리고 따졌을 때는 그러면은 한동훈 의원이 당시에 윤석열 한동훈 그 사단지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을 수사를 했는데 그러면 자신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대야 되지 않냐. 공정의 문제예요. 내로남불 아니냐 당신은. 예. 왜 남한테는 그렇게 서슬퍼런 칼을 대면서 자신의 딸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온화한 칼을 댔느냐. 이거는 위선적인 부분에 이제 직면하는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 기수미수 잘 얘기해 줬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시 사정관 때문에 본인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 미리 해놓는 겁니다. 이것도 예. 해놓고 저것도 해놓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쓸 때는 MIT를 가기 때문에 그걸 안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문제가 되니까 안 쓸 수도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 안 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스펙을 쌓는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의 학생들에 대한 어떤 부모의 그 이 고위직과 어떤 인맥을 통해서 다른 사람 학생들이 누려야 될 지위와 권한을 뺏지 않았냐. 이 부분도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1: 예.
3: 그러니까 단순하게 가야지 이걸 정치적인 보복으로 가게 되면 저는 조금 복잡할 수 있다.
4: 네, 실제로 민주당에서도 예. 얘기하는 게 이거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고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는 해요. 이게 과거에 이미 다 언급이 됐던 거기 때문에 예. 정치적 타격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 하는데 이게 다 몇 년이 지난 얘기잖아요.
1: 그렇죠.
4: 다시 한번 이제 상기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탈탈 털면서 본인은 본인 딸 스펙 쌓기는 그렇게 하고 있었어. 뭐 낮에는 수사하고 밤에는 뭐 딸 스펙 쌓기 했었어. 이런 거를 이미지를 이제 쌓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 예.
4: 그런 효과를 지금 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가벼운 공세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반복적으로 여러 의원들이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런데 저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뭐 한동훈 의원의 표현을 빌자면 개떼같이 달려들어서 예. 이런 의혹을 제기한다고 했었을 때 과연 국민적 여론이 그만큼 환기되고 한동훈 의원 딸에 대한 문제가 있구나. MIT 진학한 것에 대해서 다양한 비리 어떤 부정부패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한동훈 의원이 뭐 제가 그냥 재미삼아 한 얘기지만 야 이번 계기로 한동훈 의원이 한동훈 의원의 딸이 ACT 만점을 맞은 굉장히 수재라는 거구나 이것만 알려진 겁니까?
1: 예.
0: 그리고 MIT가 과연 한동훈 의원이 국내에서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딸이니까 입학시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식적인 문제로 봉착했을 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한동훈을 공략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민주당 의원들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3: MIT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MIT가 입학을 시키는 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사의 공정성이 한동훈과 윤석열 그리고 이 권력의 이 경찰과 검찰이 굴복을 했느냐 그 시점부터 시작하는 거라서 예. MIT를 가든 어디를 가든 그건 알렉스 한의 그 마지막 최종적인 종착지고 그 과정에서

0: 아빠의 권력이 작용을 했느냐 이것만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다.
1: 그러니까 그런 권력이 작용했느냐를 하려면은 뭔가 어떤 그렇게 작용했다라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의혹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0: 그러니까
1: 그 조국 전 법무장관 시절에는 다양한 그런 의혹들이 제기됐기 때문에 언론 보도가 잇따랐고 그 언론 보도에 따라서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결론에 이른 거죠. 근데 한동훈 의원은 그러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다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2: 일단 뭐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한동훈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하고 이런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그러면 추호의 흠도 용납치 않겠다면 당신을 보자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정치적인 파장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동훈 의원 딸의 뭐 허위스펙 의혹 이런 것들이 대두되는 게 민주당과 한동훈 의원에게 유불리를 따진다면 어떨 걸로 봅니까? 김준일 평론가님.
3: 그러니까 팩트가 새로운 사실이 전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어쨌든 한동훈 의원의 존재감이 있고
2: 예.
3: 한동훈 의원에서 이렇게 공격하는 게 뭐 패륜 정치다 노무현 대통령 또 언급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만큼 한동훈 의원이 때린 게 정부 여당에 아팠던 거죠. 그런 존재감을 확인하는 것도 있어서 지금 가지고 유불리를 뭐 따지기에는 그런데 만약에 뭐 재수사가 돼서 거기에서 예. 만약에 좀 부정한 문제가 있다, 사법적으로 처리받을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타격이 있죠. 그거를 좀 보고 민주당에서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이런 공세를 해가지고 정부 여당에 대한 좀 불리한 기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조금 뭐 물타기성도 좀 저는 있다고 보는데
2: 예.
3: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가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2: 제일 핵심입니다. 네. 정광재 소장님.
1: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 적다고 봐요. 왜냐? 이거 새로운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국민적인 평가라는 게 아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 보복 안 한다더니 근데 또 한편으로 그런 얘기도 했죠. 정치 보복은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게 정치 보복이라고.
2: 예.
1: 당연히 그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의혹이 일단락 됐던 일에 대해서 다시 꺼내 들어갖고 수사해서 어떤 죄라도 찾아내게 된다면 그것에 대한 일반 국민의 평가는 아 이게 정말 한동훈 의원 딸이 문제가 있어서 그 죄가 된 것이 아니라 한동훈 의원의 딸이기 때문에 죄가 되는구나 이렇게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2: 예.
0: 한동훈 의원도 뿌린 대로 거둔다는 정치적인 격언을 얻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본인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까지 끄집어내서 본인의 정치적인 자산으로 활용했다는 부분들 민주당도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뭐 굳이 한동훈 의원의 딸 그 가족 문제까지 끄집고 와서 이걸 흔들어야 될까 했을 텐데 이왕 시작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수사의 공정성 부분으로 저는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커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한동훈 의원을 가만두라고 늘 얘기했습니다.
2: 예.
0: 우리가 집중해야 될 사안이 많다. 우리가 싸워야 될 거는 정말 이 불평등과 그다음에 열악한 민생 부동산 문제 이런 쪽으로 가야만 집권 여당이 돋보이는데 또 한동훈 의원과 싸우게 되면 한동훈 의원 몸체만 키워주게 되지만 정치적으로 피할 수 없다면 제대로 싸워야겠죠.
2: 예, 사실 이런 이슈가 이제 민주당 지지층은 민주당 지지층대로 어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또 한동훈 의원 지지층은 한동훈 의원 지지층대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텐데 이제 중도층이 어느 쪽으로 더 귀를 기울이게 되냐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APR 1400님이 좋은 의견 주셔가지고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광고 가자라고 하셨습니다.
4: 춥고 건조한 사업장 화재와 폭발을 막기 위해 네 가지를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5: 첫째, 추워도 환기는 꼭 일회성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해 주세요.
4: 둘째, 작은 정전기도 조심히 건조한 작업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다룰 때 정전기 방지복을 입어 정전기 발생을 예방하세요.
5: 셋째, 가연물은 치우고 화기 작업 전 주변에 쉽게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세요.
4: 넷째, 대피로는 깨끗하게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게 대피로를 확보하고 대피 경로를 미리 숙지하세요. 익숙한 작업일수록 기본 수칙을 더 철저히.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예, 두 번째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 이진수 국감된 과방위.
2: 어제 국회 과방위에서는 방미통이 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는데 이진숙 과방위원을 국감에서 재척하는 문제로 공방이 있었네요.
6: 네, 피감 기간에 대한 감사보다 이진숙 이제 의원의 국감 참여 자격을 놓고 이제 여야가 더 크게 충돌을 했는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냈었잖아요. 지금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자신이 이제 위원장을 맡았던 기관을 이제 감사를 하게 된 거예요.
2: 예.
6: 민주당은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 시절 자신이 이제 관여했던 결정들을

0: 스스로 감사하는 게 이해 충돌 위험이 있다, 우려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재척해야 된다 이런 이제 필요성을 주장을 한 겁니다. 특히 이제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 재임 당시 논란이 됐던 2인 체제 의결 문제를 직접 질의하는 것을 부적절하다는 건데요. 그때 2인 체제가 뭐냐면은 당시 방통위는 법에서 정한 5명의 위원 가운데 2명, 그 2명이 지금 다 현직 의원이잖아요.
1: 이진숙, 김태규.
0: 네, 맞습니다. 예. 이들만 참석한 가운데 주요 안건을 의결해서 이제 위법성 논란이 있었는데 그 어제 이진숙 의원이 김종철 위원장에게 그 YTN 민영화 의결과 관련해서 이진숙, 김태규 2명이 결정한 것은 불법 요소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제출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1: 예.
0: 민주당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이진숙 본인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과거 결정의 적법성을 따지는 건 공정한 감사라고 보기 어렵다 이걸 지적한 겁니다. 이진숙 의원이 이제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 직접 반박을 했는데 요 현장 영상 보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2: 김현 의원, 2020년 8월 26일서부터 2023년 8월 23일까지 3년 꽉 채워서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있었고 방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퇴직을 했습니다. 9개월 뒤인 2024년 6월에 과방위에 배치돼서 간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근무 재직 기간만 비교를 하더라도 좀 가만히 계세요. 이주희 의원 얘기하고 있잖아요.
0: 네, 언성을 마지막에 높이셨는데
1: 예.
0: 저게 어떤 얘기냐면 김현 의원도 이제 과거에 방통위 부위원장 지내고 이제 과방위에서 활동했는데 왜 본인한테만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하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예.
0: 근데 어쨌든 이제 어제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이제 12명이 참여한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 12표로 이제 제척안이 가결이 됐고요. 국민의힘이 표결에 기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척으로 이제 이진숙 의원이 과방위 국감에서 이제 아예 배척되는 건 배제되는 건 아니고 방미통위와 이제 방미심의 국감에 이제 한정된 조치입니다.
1: 예, 민주당에서는 또 이진숙 의원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부모 묘소를 찾아가서 사진을 찍고 보니까 또 절을 하기도 했어요. 절을 하고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걸 두고도 논란이 좀 있었죠.
0: 네, 뭐 사진 찍기 전에 예의를 다하기 위해 절을 했다 이런 건 이제 본인이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는데.
1: 예, 지금 유튜브 화면에 나오는 쪽 오른쪽 화면에 이진숙 의원이 셀카를 찍었는데 뒤로 보이는 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입니다.
0: 네,
1: 근데 저기가 농지법 위반이라는
0: 네,
1: 거죠.
0: 네, 맞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지적하려고 간 거예요. 저희가 경북 안동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 이제 부모 묘소인데 저기 이제 묘비 등 이런 배경 이제 셀카를 찍고 이제 여기가 이제 농지법을 위반해 불법 조성됐다 이런 문제를 제기한.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사람의 농지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자신의 이제 부모 묘소 문제부터 좀 해결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근데 민주당 이를 두고서는 유족 동의도 없이 야밤에 남의 조상 무덤까지 찾아가서 정치 공세에 활용한 이제 폐륜적 파묘 정치다 이렇게 맹 비난을 하기도 했고요. 어제 이제 과방위에서도 이 부분이 이제 지적이 되기도 했고요.
1: 예.
0: 근데 이제 이진숙 의원 이제 국감장에서 대통령이 왕이냐 명백한 불법 소지가 있어서 현장을 확인한 것인데 국회의원 입을 막으려 한다. 국민을 대신해 불법적인 묘소 조성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1: 예,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지금은 국회 과방위 의원입니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본인 있었을 때 문제된 거를 현 방미통위 위원장이 묻다가 본인 관련된 사안을 묻다가 이제 그 지적을 받고 결국 재척됐거든요. 먼저 이해충돌 소지가 있냐 이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김정일 평론가님.
3: 일단 이게 이제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을 때 재척이나 회피를 할 수 있거든요. 재척은
1: 예.
3: 그러니까 남이 그러니까 빼주는 거고.
1: 당신 빠져.
3: 예, 회피는 본인이 스스로 이제 회피하는 거고 뭐 아니면 국회의장이 이제 사보임을 할 수도 있고 뭐 등등등이 있는데 재척이 이번이 된 게 처음이요. 그러니까 재척 얘기가 나온 적이 아니라 상임위원회에서 표결까지 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1: 예.
3: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알아서 서로 조율하거나 타협하거나 이랬다라는 거예요.
1: 예.
3: 근데 이게 지금 정치가 얼마나 지금 강대강으로 충돌이 있고 서로 이제 주장만 하고 있는지 이 상황을 지금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이때 어제 이제 이게 그 과방에서 문제가 됐던 게 이 방미통위, 그러니까 방통위의 2인 체제에 대해서 이진숙 의원이 직접 질문을 했는데 이 2인 체제 자체가 이제 위법적이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온 건 아닌데 상당수의
1: 예.
3: 이제 판결이 건건마다 다르지만은 위법적이다라고 해서 이게 피감 기관에 대한 압박으로 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안 가는 게 맞지만은 방미통위와 관련해서 뭐 과방위가 방미

0: 통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 많은 부서가 있으니까 박민통일과 한정해서는 재척을 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1: 재척을 할 수도 있다.
0: 네, 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다만 이거는 이제 이의제기 본인이 또 상임위에서 통과되더라도 이의제기라면 또 본회의에 또 통과를 해야 되고
1: 예.
0: 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권한쟁의 심판까지 한다라고 하는데 웬만하면 좀 잘 조정을 해서 이 문제는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1: 네. 정광재 소장님.
2: 뭐 민주당이 이제 이준석 의원의 재척과 관련해서 결정 내린 거 뭐 하루 이틀 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국회를 운영하든 상임위를 운영하든 민주당 마음대로 해왔던 거예요. 다수의 횡포라고밖에 볼 수 없고 최근에 이게 좌로 우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좌파가 하면 로맨스고 우파가 하면 불륜이랍니다.
1: 아, 이게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아, 처음 들어봐가지고 제가 적어 보겠습니다. 좌로
2: 우불
1: 우불
2: 네, 이게 네. 좌하계와 우하계 이런 네. 것들이 유행하다 보니까 생긴 말인데 이해충돌 사유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난해 바로 직전에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의원이 법사위 의원으로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이것에 예. 대해서 직접 질의를 하고 했었어요.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진숙 의원이 방미통위와 관련한 이해충돌보다 훨씬 더 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했었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국회의원으로서 그냥 피감기관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는 또 엄격하게 이건 이해충돌 사유가 있으니까 재척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김주일 평론가 얘기한 것처럼 처음이라는 거예요. 재척.
1: 예.
2: 그러니까 국정감사라는 게 국민의 뜻을 유권자의 뜻을 받든 국회의원이 1년에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로 또 민주당이 단독으로 재척해서 어떤 질문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자체는 입틀막 성격이 강하다고 봐야죠.
3: 뭐 이진숙 의원이 뭐 이 방통이 관련된 질의에 엄청난 뭐 그 민주당이나 이 정부에 타격을 줄 만한 질의를 해서 입틀막을 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냥 미운털이 박힌 거다. 사실 그 이진숙 의원은 그 전두환 옹호하는 그 토론회를 통해서 지금 국회 윤리위에 제명 의결안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 남매격인 김태기 의원도 예. 전두환은 내란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지금 윤리위에 제명 의결안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딱 정확하게 이 방통이 남매였죠. 윤석열 정부의 두 사람이 선출직 공직자가 됐는데 문제를 해결하라고 앉혀놨더니 문제만 만들고 있고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분들이 국회의원 자격이 있나? 라는 게 깔려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넘어갈 수 있는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들도 재척사유까지 찾아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라서 저는 이준석 의원 스스로가 국회의원으로서 의회를 떠나서 동료 의원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지 한번 예.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4: 일단 이준석 의원의 신뢰는 이제 별도의 쟁점이고 근데 재척까지 한 거는 과연 맞느냐. 어떻게 보면 이제 다수당 횡포로 보여줄 수가 있어서.
3: 아니 횡포라기보다는 엄격하게 따지면 이해충돌이 있어요. 왜냐하면 직전에 그 부분이 아마 질의가 들어갈 겁니다.
4: 예.
3: 방통위에 이진숙 의원이 당시에 방통위원장에서 했던 행위에 대해서 질의를 민주당 의원들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4: 예.
3: 그 당사자를 그 앞에 놔두고 질의를 한다는 자체. 그리고 그 질의에 대해서 그 이진숙 의원이 본인이 당사자로서 이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4: 예.
3: 국회의원에 대해서 방어를 한다면 이거는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죠.
0: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도 좀 뭐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법무부 장관을 하고 법사위에 간다든지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권익위원장을 한 다음에
4: 예.
0: 그다음에 정무위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하는 게 맞느냐 뭐 이런 논란들도 있었는데 이게 약간 정권이 바뀌고 나서 약간 피해자의 지위에 있었던 그 전직 위원장들이 이제 상임위에 가는 것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처분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또 지문을 해서 약간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이제 민주당의 내로남불 저도 충분히 뭐 지적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4: 예.
0: 사회에 뭐 그래서 이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그르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까지 오지 않게 사실은 정치가 좀 작동을 해야 되는데
4: 그 전에
0: 예, 그
4: 조정을
0: 전에
4: 해야 되는데
0: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너무 좀 아쉽다. 이게 좀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이 비슷한 논쟁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4: 예.
2: 그리고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이해충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조선일보 오늘 보도를 보면 박미통의 국감뿐만 아니라 KBS, EBS 방송문화진흥회 이런 그 국감에도 관련 질의나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4: 예.
2: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제한된 범위 내로 이준석 의원의 그 국감과 관련한 권한을 제한해야 될 텐데 너무

0: 광범위하게 해버리면 이준석 의원이 1년에 한 번 있는 국감 여기서 뭘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조치를 하면 안 되죠.
1: 예.
2: 이준석 의원을 국회의원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1: 국회의원으로 보지 않는 거다. 네. 예. 일단 이준석 의원 재척이 과연 적절했느냐 이 부분 얘기를 해봤고요. 또 이제 다른 쟁점입니다. 이준석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까지 찾아가서 셀카를 찍고 근데 예의를 차리려고 또 했다고 그래요. 본인이 이제 셀카 찍기 전에 사전에 절을 했다라고 그 사진도 본인이 보여주더라고요. 예. 저희가 이제 그 셀카 찍은 사진이랑 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김준일 평론가님.
3: 일단 내용적으로 보면은 그 묘소가 농지에 지금 조성이 됐고 예. 그래서 봉화군인가요? 봉화군에서 이거 불법이다라고 공문을 보낸 걸 공문까지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내용적으로는 저는 뭐 맞다고 보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좀 민주당에서 쌓인 감정도 있고 이게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잘하던 거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MBC 기자 출신으로 일종의
1: 예,
3: 루포,
1: 현장 루포
3: 현장에서 루포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보통 국회의원들은 자료를 내죠. 만약에 근데 이게 자기의 해당 소관 상임위도 아니에요. 농해수위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예. 가방인데 이거를 하고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자극적이라고 좀 더 공격적이라고 느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지적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농지법 위반이 있고 다만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땅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형이 관리하는 땅이라고 해요.
1: 예.
3: 그러면 대통령의 형에게 책임을 묻는 게 그러니까 이게 형이 관리하는 거를 대통령에게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긴 하지만은 또 과거의 가족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거 봤을 때 문제제기를 하는데 이 방식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이고 미운 터에도 막히고 뭐 등등등인 것 같아요. 좀 본인 얼굴을 저렇게 먼저 들이미는 저런 방식은 좀 자제를 하면 좋지 않을까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예.
1: 예. 정광재 소장님.
0: 아니, 워낙 이준석 의원이 이렇게 돌발적인 행동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지 본질적인 메시지는 그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과정에서였던가요? 농지와 관련해서 전수조사 한번 해봐라. 투기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해야 된다. 농지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하라 그래서 지금 농촌사회에 엄청난 파문이 일고 있잖아요.
1: 예.
0: 이 농지에 묘지를 조성하면 안 되는 거는 명확한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준석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거고 이 부분은 분명히 해소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봉화군에서 그래서 해소하라고 했는데 그냥 과태료만 내고 있는 거라잖아요.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지시를 했었고 또 하나는 모든 면에서 국민에게 솔선수범을 보여야 하는 자리에 있는 분이잖아요.
1: 예.
0: 그렇다면 이런 불법 요인이 있다면 비록 그 명의가 본인의 형님 명의로 있다고 하더라도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2021년에 우상호 지금 강원지사인데 이분도 농지법 위반이라고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탈당 권유했었어요. 처음에는. 왜냐. 농지에다가 부모님 묘소를 조성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농지 투기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조사했었는데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그걸 해소하겠다라는 것들이 소명이 돼갖고 나중에 탈당 권유는 예. 취소가 됐습니다만 지금 농지 조사와 관련해서 한창 진행되는 것들을 고려한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에 관한 문제이니까 본인 부친 모친에 관련한 묘소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불법적 요소가 있다면 해소하겠다라고 답변하는 게 우선 아닌가요?
1: 서영주 소장님.
2: 그래서 이준석 의원이 국회의원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아무리 그 지금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자 하더라도 대통령도 사람이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묘소까지 와서 이런 식으로 정치적 쟁점을 삼다는 거 이게 저는 그 도를 넘었다고 보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내용 자체를 뭐 제가 뭐 옹호할 필요는 없어요. 예전에는 시골에서는 부모님 돌아가시면 쓰던 뭐 선산이 없고 그러면 농지에다가 묘소를 모셨던 그런 관행이 있어서
1: 예.
2: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행정이 발전하면서 불법 전용으로 있어서 이전이 되고 이전이 되고 과태료를 뭐 이렇게 부과하고 이런 것들이 잦았는데 뭐 이게 뭐 대단하게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뭐 도덕적 불감성을 가지고 있고 이걸 묵인했다라고 하는데 그 과정들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주목했던 것은 돌아가신 아버지 부모 모셔까지 그래 가서 해야 되느냐? 저는 그 질문을 먼저 던지고 싶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우상호 지사 얘기를 했기에는 별건이긴 하지만 당시에도 원래는 그 부모님 묘소를 모시고 그 옆에서 이제 그 묘소 관리를 하겠다고 잠깐 텃밭을 했는데 이게 농지법의 어떤 그 중간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예.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친형이 부모님 돌아가시고 안동에

0: 농지에다가 지금 묘소를 모셨는데 이분을 쟁점화해서 본인이 얻고자 하는 과실 뭐 농지 전수조사에 왜 당신은 예외인가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 부모까지 돌아가신 부모까지 가는 거는 조금은 과했다 그래 봅니다.
1: 예. 부모까지 가는 건 과했다라고.
2: 아니 저는 뭐 지적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거가 너무 자극적이죠.
1: 방식이 자극.
2: 저는 그냥 자료 하나 냈으면은 예. 딱 적절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대통령이 왕이냐 뭐 이진숙 의원이 그 얘기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걸 조성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오래전부터 이제 조성해갖고 그 부분이 불법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은 할 수가 있는데 여러모로 하여간 정치가 좀 삭막해지고 좀 관심 끌기 용으로 이제 소비되는 게 좀 안타깝다. 그런
1: 예. 여야가 이렇게 좀 대화나 조정 타협이 있었던 정치는 안드로메다쯤에 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뉴스연구소나 저희 뉴스쇼에서는 과거의 정치 좀 대화가 되는 정치를 복원하겠다.
0: 아 근데 요즘에 제가 이제 좀 그 사적인 얘기지만 그 평론을 하다 보면 이 주제들이 국민 먹고 사는 문제하고는 다 동떨어져 있어요. 전혀 쓸데없는 일로 지금 정치권이 싸우고 있다.
1: 예.
0: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1: 저희도 먹고 사는 문제로 좀 최대한 주제를 가져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그 논쟁의 상당 부분은 저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요. 있다고 보는데.
0: 우리 잘하세요.
3: 지금 집권 여당이고요. 대통령이 예. 누굽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뭐 수치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굉장히 고전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바꾸기 위한 민생 주제든 경제 문제든 부동산 문제든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데 지난 9월 이후에 민주당 논평에 115건이 한동훈 의원에 대한 논평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예. 논쟁적인 주제를 누가 끌어들이고 있느냐. 저는 민주당이 참 반성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1: 예.
0: 반성하겠습니다.
1: 대화가 되네요. 서영주 소장 반성 안 됩니다. 네. 물론 서영주 소장이 민주당을 대표하는 건 결코 아님을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요.
0: 근데 남탓하면요. 결국 네. 망하더라고.
1: 네. 세 번째 뉴스 볼까요?
4: 경질해야 할 것은 색깔론.
1: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어제 갑자기 기자간담회를 네. 열어서 한미동맹 이상설 그리고 그 원인이 정동영 장관의 과거 발언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얘기했어요.
4: 네. 어제 기자간담회 열린 배경을 좀 들어보니까 예. 주말 사이 연휴 동안 이제 정동영 장관 경질론이 좀 언론 중심으로 많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진화하기 위해서 어제 갑자기 좀 잡힌 면이 있어요. 그래서 영상, 카메라 이런 건 찍지 않기로 좀 합의를 하고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신을 향해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낡은 색깔론이다. 정작 퇴출시켜 할 것은 2026년의 색깔론이고 경질시켜야 할 것은 편향된 한미 동맹관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1: 예.
4: 그리고 한미 동맹 이상설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1년 1개월 사이 네 번이나 만났다 무슨 이상이 있느냐 이제 반박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 한미 동맹 이상설 얘기가 좀 많이 나왔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온 거냐면은 미국이 우리 측에 제공하는 그 대북 정보를 일부 제한하고 또 국정원 직원들의 미국 비자 발급이 지연됐다 이런 보도가 최근에 나왔었거든요. 예. 특히 또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진영승 합창의장도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가 일부 제한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면서 야당에서는 이 상황의 책임을 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에게 물어야 된다 경질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미국이 그 일부 대북정보 제한한 배경에 정 장관이 지난 3월에 그 구성 핵실험 그 시설 그걸 언급한 것으로 예. 이제 지목이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지난해 7월 국회의원 신분으로 구성을 언급했지만 문제되지 않았다. 이번엔 미국이 틀린 것이다. 인사청문회 발언을 놓쳤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1: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미국 정보 자산의 기밀을 받아서 북한 구성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어요라고 한 게 아니라 원래 학자들 사이에 알려졌던 걸 나는 의원 시절에도 얘기했다라는 얘기죠.
4: 맞습니다. 장관으로 예. 얘기하는데 그 전부터 얘기해왔었다. 이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DMZ 지뢰 사고에 대해서 북한의 의도적 공격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1: 예.
4: 북한이 이걸 이제 UN 회의에서 좀 악용한 면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북한의 저자세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자세로 대응하고 있다. 이런 반박을 하긴 했습니다.
1: 예,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어제 기자간담회 핵심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내 구성 발언이 뭐 미국의 기밀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다. 지난 3월에 있었던 발언으로 그 뒤부터 사실은 미국이 일부 정보를 정보 공유를 제한했는데 그거고 또 하나는 지금 한미 동맹에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미국과 동맹의 나라 대부분이 통상과 안보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 우리가 뭘 못해서 그런 건 아니다. 이 주장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2: 그러니까 일단 어제 이제 뭐 이게 엠바고까지 걸리고 막 발언이

0: 다 나오기 전까지는 기사도 안 나오고 할 정도로 이게 좀 정도영 장관이 긴급하게 잡았고
1: 예.
0: 그러니까 그만큼 정도영 장관이 지금 궁지에 몰렸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의 발언도 저 김여정이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예. 정동영도 그렇게 우리 소행이 아니라고 하지 않냐 막 이렇게 해서 정서적으로 좀 뒤 뭐 끌고 우리나라에서 뭐 예.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정동영 장관의 말이 다 옳은 것도 아니고 저는 다 틀린 것도 아니라고 뭔가 한미 관계에 특히 안보 문제에 있어서 이상설 뭐 아니면 이제 긴장 관계가 있는 걸 부인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비자까지 안 내주고 정청래 의원 미국 가는데 예전에 비자 내줬다가 안 내준 거는
1: 예.
0: 뭐 1989년 그 미 대사관 점거 때문에 뭐 추정이 되는데 그럼 그 전에는 왜 내줬으며 그러면 85년에 미 문화원 점거했던 김민석 대표도 안 내줄 건가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거는 예.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미국이 길들이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도 있고
1: 예.
0: 여기에 안보의 경제 문제까지 막 쿠팡 문제까지 막 다 겹치면서 이게 대통령도 고민인 게 여기에 지금 경질을 하는 것도 문제고 안 하는 것도 문제고.
1: 예.
0: 근데 어쨌든 지금 한미 관계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은 해결을 해야 되는 책임은 대통령에게 좀 있다. 좀 부담이 많이 가고 있다.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1: 예. 오늘 주제가 다 김준일 평론가 같아요. 제가 항상 워낙 중립적이니까 네, 물어보는데 그렇죠. 다 이쪽 저쪽 다 문제가 있거나 모르겠거나 아니면 이쪽 저쪽 다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 거 봐서는 요즘 나오는 주제는 다 양쪽에서 할 말이 있는 거다.
0: 어렵다.
1: 근데 어렵다. 양쪽에서 할 말이 있는 건데 또 잘 되면 양쪽에서 대화가 될 만한 주제인데 네. 대화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서영수 소장님.
2: 그러니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정치인 장관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오랫동안 이 평화통일에 대한 DJ 때부터의 구상을 몸에 익히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제 자주파로 분류를 많이 하더라고요.
1: 예.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의 소신 발언과 정부의 전략이 일치가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다. 이게 통일부 장관이 너무 혼자 스스로 메시지를 급발진하다 보면 정부가 대북 정책이나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그 호흡이 좀 예. 엉킬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제가 좀 톤다운을 해야 된다고 보지만 저는 미국의 대처 자체도 좀 불쾌할 수 있다고 봐요.
1: 예.
2: 본인들이 말한 대로 쿠팡 문제도 있고 뭐 북한과의 관계 문제도 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의 뭐 예를 들면 정청래 의원이라든지 다른 그 정동연 장관에 대한 발언들을 너무 압박적으로 하는 것도 이게 우리의 자주독립 권한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1: 예.
2: 우리 주권 침해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좀 맞설 수도 있는 것이다.
1: 예.
2: 그래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정광재 소장님.
3: 정동영 장관이 퇴출시켜야 할 것은 2026년 색깔론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 완전히 지금 그 국민 정서와 시대 정신을 잘못 읽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그 지뢰 도발로 인해서 국민 정서와 왜 우리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을 때마다 왜 이렇게 북한에 굴종적이고 대화에 집착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게 국민 대다수의 정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색깔론이라고 얘기한다면 더 이상 그 진행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화가. 그리고 대미 관계와 관련해서 최근에 뭐 해킹팀의 합류를 거부했다든가 국정원 직원의 입국 지연 사태 이런 것보다도 저는 보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정청래 의원에 대한 예. 비자 거부 사태라고 봐요. 이게 거부인지 아니면 지연이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직 민주당 당대표에 대해서 비자를 내지 않고 있는 예. 이런 사실 이거 지금 민주당 정권이 해결해.
4: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5: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4: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콘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5: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4: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5: 10월 오픈 때 가보자.
4: 청라 아크온 프로지오 대우건설. Walk it, walk it. 언제
6: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7: 안전화.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8: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이사장 유광하입니다. 올해부터 56세와 66세 나이의 대한민국 국민은

0: 중하역 가까이
1: 새집이 라온
0: 기다려온 서울 새집
1: 드디어 라온
0: 중하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1: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0: 중하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2: CBS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열이요, 선열이요.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5: 춥고 건조한 사업장. 화재와 폭발을 막기 위해 네 가지를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6: 첫째, 추워도 환기는 꼭! 일회성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해주세요.
5: 둘째, 작은 정전기도 조심히. 건조한 작업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다룰 때 정전기 방지복을 입어 정전기 발생을 예방하세요.
6: 셋째, 가연물은 치우고 화기 작업 전 주변에 쉽게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세요.
5: 넷째, 대피로는 깨끗하게.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게 대피로를 확보하고 대피 경로를 미리 숙지하세요. 익숙한 작업일수록 기본 수칙을 더 철저히.
6: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7: AI, 바이오의 혁신이 시작되는 곳. 더 건강한 내일을 여는 대한민국 바이오의 중심, 시흥시. 시민의 자부심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바이오 중심,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8: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9: 마누카 꿀!
8: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9: 뉴질랜드!
8: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9: 당연히 콤비타죠!
10: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1: 콤비타 마누카 꿀.
1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경찰이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스펙 의혹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한 차례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재수사 가능성까지 언급했는데요. 어제 국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이야기 나누고 또 하루 앞으로 다가온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쟁점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화요일의 코너 금융치료에서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고란 기자 또 허준영 성경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세 차례나 유예됐던 코인 과세가 이번엔 정말 시행될지 또 쟁점은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를 샵 112로 보내시면 되고요. 레인보우와 유튜브 라이브까지 열어놓고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전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3: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4: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3: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4: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3: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4: 제조원
5: 현대 오피스.
6: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 박성태 뉴스쇼.
7: 예, 내일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을 앞두고 여권 내부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이 다시 불거졌는데요. 이 사안들 다 경찰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중수청도 담당하고 있죠. 소속입니다. 오늘은 민주당 행안위 소속 윤건영 의원을 모시고 주요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8: 네,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7: 예, 구로을 윤건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일단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회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적격입니까, 부적격입니까?
8: 우선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예. 재검증을 거쳐서 국회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냈으니까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다라고 봐요. 그리고 김지용 후보자가 걸어온 길은 하나거든요. 그런데 예. 이 하나의 길을 보는 시선은 두 개인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기회주의적인 길을 걸어왔다라고 보는 거고 예. 또 한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고요. 결국 국회 이제 청문 과정을 통해서 국민이 판단하는 시간이 돌아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자 결국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시는 그 수준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청문회가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고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볼 수 있으니까 예. 대통령께서도 부담이 안 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7: 예. 중수청이 사실은 옛날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떼서 만든 곳인데 그러면 중수청장 후보자는 상당히 중요한 직인데
8: 그렇죠.
7: 이번 검증은 여당 내에서 더 벼르고 있다라는 네. 느낌도 들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하시는 포인트가 있습니까?
8: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중수청의 말씀처럼 탄생 배경이 검찰개혁의 과정에서 나온 거잖아요.
7: 예.
8: 그럼 중수청장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의지가 있냐 생각이 있냐라는 걸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두 번째로는 초대 중수청장이란 말입니다. 70년 만에 바뀌는 형사사법체제의 핵심이에요.
7: 예.
8: 그러면 중수청을 제대로 이끌어갈 자질이 있냐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리더십이 있냐
7: 예.
8: 제대로 된 원칙을 가지고 있냐 능력이 있냐 이런 자질과 관련된 부분이 두 번째인 것 같아요.
7: 예.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8: 제가 볼 때 뭐 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후보자로서는 부적합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고 지금 국회가 치열하게 검증을 통해서 국민이 판단하도록 하는 게 맞다라고 맞다. 생각합니다.
7: 후보자는 내가 보기엔 부족해 보이지만 네.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국민이 같이 봐야 될 것이다.
8: 네.
7: 어제 윤건영 의원님이 새로운 김지용 후보자의 어떤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2010년 안태근 전 검사장의 여검사 서지원 검사예요. 성추행 사건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걸 당시 감찰, 당시는 아니고 한참 뒤긴 합니다. 감찰 업무를 맡았던 김지용 당시 감찰과장이 묵인했다 또는 묵살했다 이런 건가요? 이 사건을 먼저 정리를 좀 해주시죠.

0: 된다면?
1: 그렇습니다. 이제 성추행 사건이 있었죠. 근데 이게 한참 시간이 지나서
0: 2010년에 있었죠.
1: 맞습니다. 그게 한참 지나서 후보자가 감찰 과장인 시절에 문제 제기가 됐던 겁니다.
0: 예.
1: 제가 갖는 의혹의 핵심은 감찰 과장이면 당시에 이런 불합리한 일, 부도덕한 일이 벌어졌으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됐었는데
0: 예.
1: 후보자가 감싼 것 아니냐 또는 봐주기를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후보자 측에서 나오는 이야기로는 설명으로는 난 잘 몰랐던 상황이었다. 이게
0: 예.
1: 제대로 문제 제기가 안 됐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는 것 같고 제가 받은 이야기로는 그리고 당시에 문제 제기를 했던 여검사 측에서는 아니다. 감찰 과장에게 제대로 이야기를 했다. 모를
0: 예.
1: 리가 없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보다 자세한 내용들은 뭐 청문 과정을 통해서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0: 이게 그러니까 이 성추행이 서지현 검사가 당했다고 얘기했죠.
1: 네.
0: 장례식장에서 당했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2010년에 있었고
1: 맞습니다.
0: 전혀 얘기가 안 되다가 2018년에 당시 JTBC 방송에 나와서 안택은 검사장으로서 내가 과거에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이제 폭로를 하면서 불거진 거예요.
1: 맞습니다.
0: 그럼 이게 사실 폭로를 했잖아요.
1: 네.
0: 대상자도 안택은 검사라고
1: 그렇죠.
0: 얘기를 했고. 그런데 그때 김지용 후보자가 몰랐다고 한 겁니까?
1: 그렇죠.
0: 가해자를 확인할 수
1: 정식으로
0: 없다.
1: 문제 제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찰 단계에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0: 방송에는 나왔지만
1: 예.
0: 내부에서 정식으로 문제 제기 안 됐다
1: 예.
0: 이 얘기인가요?
1: 그런 셈이죠.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온당치 않은 자세가 아닌가라고 보는 거죠.
0: 예.
1: 당시 후보자의 역할이 감찰 1과장이었거든요. 감찰 과장이라면 그런 피해를 당한 분이 찾아오기 전에 나서서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0: 예.
1: 그리고 그게 방송에도 나오고 안택은 검사장이라는 거 누구나 다 아는 상황이었는데
0: 예.
1: 그걸 정식적인 문제 제기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피해가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온당치 않다라고 보는 거죠.
0: 일단 윤건영 의원님이 후보자 측에 질의서를 보냈는데 서면 답변이 온 게 당시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었고
1: 네.
0: 이런 답변도 나오고 또 한쪽 답변에서는 가해자로 얘기되는 안택은 검사장이 이미 면직된 상태 동봉투 사건으로 사실 면직됐었죠.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1: 그렇죠. 처벌해야 될 대상이 이미 검찰을 떠났다라는
0: 예.
1: 것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건 정식으로 문제 제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인지 특정할 수가 없었다.
0: 예.
1: 서로 말이 안 맞잖아요.
0: 예.
1: 떠났다와 특정할 수 없었다는 말도 안 맞는 그런 논리적 허점도 있고 그래서 저는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여전히 그런 지점들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사실 후보자가 이제까지 쭉 걸어왔던 길 속에서는
0: 예.
1: 그런 지점들을 좀 주목하려고 합니다.
0: 예, 알겠습니다. 혹시 여러 개라는데 다른 것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1: 청문회를 지켜보시면 차분하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그러면 그 부분이
1: 네.
0: 중수청장으로서 부적합하다고 보시는 것만 지금. 그래서 감찰 1과장인데 뭐 이미 안택은 검사장이 면직됐고 그러니까 검사가 아니고 당신 변호사로 돼 있었죠. 이제 쉽게 말해서 검찰에서 잘린 뒤잖아요. 그래서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거든요.
1: 이게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0: 예.
1: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검찰 개혁의 의지가 있냐. 두 번째는 중수청장 후보로서 자질이 있냐.
0: 예.
1: 방금 예를 든 건 자질과 관련된 문제인 것 같고요. 그 한 건만이 아니라 유사한 내용들이 여러 건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청문회에서 치열하게 검증을 해서 국민이 판단하게 하자라는
0: 예.
1: 게 저의 생각이고 지금은 이제 국회의 시간이잖아요.
0: 예.
1: 국회가 좀 더 치열하게 하는 게 모두에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0: 중수청장 후보자로서의 자질. 앞서 이제 이 부분도 자질의 문제가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해 주신 거고 가장 중요한 자질은 뭡니까?
1: 저는 중수청이라는 조직의 특성이 있다고 봐요.
0: 예.
1: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검찰개혁의 과정에서 탄생하신 거고 70년 동안 입어왔던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는 거잖아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가진 사람인가라는 게 제
0: 예.
1: 개인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러저런 외풍도 있을 거고 흔들기도 있을 거고 막 그렇지 않겠습니까?
0: 예.
1: 기관장으로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견지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걸 좀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0: 예. 원칙이면 사실은 권력. 지금의 권력은 사실은 민주당 정부니까.
1: 네.
0: 민주당 정부의 권력인데 그 권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질과 원칙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1: 뭐 그런 셈이죠.
0: 해석해도 됩니까?
1: 뭐 지금의 집권 세력뿐만이 아니라 여야로부터 중수층은 독립되어야 되니까요. 예. 어느 쪽으로부터도 독립되어 있는가를 보는 거죠. 네.
0: 예를 들어 민주당의 다른

0: 의원, 김용민 의원이랄지 또는 추미애 지사가 검찰주의자다 또 예전에 친윤이었다라고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편 쪽에 좀 우리 편이 아니다고 자질이 없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중수청장이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부적합하다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수청장이 당연히 가져야 할 정치적 중립성과 위배되는 얘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야당에서 나오거든요.
1: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편이 아니라 국민 편에 섰느냐라는 겁니다. 공직자로서 원칙을 지켰느냐라는 것은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 편에 섰느냐에 예. 관한 겁니다. 즉 서 있는 위치로 보면 국민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0: 예.
1: 두 번째로는 이분이 이 후보자가 그만한 능력을 가졌느냐 중추청을 이끌 만한 능력을 가졌느냐 이걸 보자라는 겁니다. 조금 예. 결이 다를 수는 있겠네요.
0: 알겠습니다. 굳이 우리 편일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1: 우리 편은 정치적 용어잖아요.
0: 그렇죠.
1: 예. 네. 국민 편이 맞죠.
0: 알겠습니다. 예. 오늘이 경기도 국정감사입니다. 이것도 이제 민주당 내에 좀 그런 건데
1: 네.
0: 일부 민주당 당원들이 어제 경기도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어요.
1: 아,
0: 추미애 네. 지사는 사퇴라.
1: 네.
0: 민주당 당원들의 집회 시위였습니다. 일단 당 지도부도 추미애 지사의 연이은 중추청장 후보자에 대한 비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는 과도하라고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1: 지금 상황에 대해서 지지층과 국민이 어떻게 볼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0: 예.
1: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1년 한 4, 5개월 됐단 말입니다. 제대로 일할 시간인데 민주당 내가 진보개혁 진영 내가 분열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감, 안타까움이
0: 예.
1: 저는 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도부를 비롯해서 추미애 지사님까지 저까지 포함해서 구성원 모두가 좀 자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0: 예.
1: 서로의 차이를 드러내기보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힘을 모아야 될 때인데 서로의 차이를 너무 부각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0: 예.
1: 두 번째는 추미애 지사에 대해서는 이제 7월 1일 날 시작하고 이제 석 달밖에 안 됐잖아요.
0: 예.
1: 그래서 도정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게 조금은 이런 감은 있는 것 같아요.
0: 국감에서.
1: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죠. 국감은 이전에 김동연 지사가 했던 것들에 대한 거고 오늘 경기도 국감을 하는데 저는 추미애 지사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 방향에 대한
0: 예.
1: 토론의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석 달 한 사람 붙잡고 뭘 잘못했다라고 따지는 것도 야박한 것 같고요. 물론 따져야 될 부분이
0: 예.
1: 있습니다만 따져야 될 건 따지겠지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 사실은 근데 추미애 지사가 뭐 석 달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경기도의 추경 예산안을 대규모로 삭감하면서 어제 일부 복원이 되긴 했습니다. 일부 복지 예산들이 줄어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보육, 그러니까 어린이집 보육 예산 또는 뭐 여성 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지원 예산 이것도 삭감했다가 다시 일부가 복원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과하다. 이제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면서 했는데 이분에는 지적도 많은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1: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의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감나라 대추나라 하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0: 예.
1: 그리고 또 어제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제 밤늦은 시간에 경기도의회와 추미애 지사가 합의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0: 예.
1: 도지사 혼자 도정을 이끌어가는 건 아니고 의회와 도민들과의 소통 속에서 끌어가는 게 도정이라고 생각한다면
0: 예.
1: 추미애 지사가 어제 합의했던 것들 그런 정신으로 도정을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 그런 정신으로 도정을 이끌어가야 한다. 지난 11일에 대통령이 X에 쓴 글입니다. 서민들의 혈세로 온갖 호산은 다 누리면서 힘없는 서민들에게는 더 가혹하고 소액의 서민 복지예산 꺼리낌 없이 삭감하는 사람들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추미애 지사를 언급한 것이다 라고 많이 해석하고 제가 봐도 그게 좀 타당한 것 같아요. 예산 삭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는지요?
1: 대통령님의 메시지를 놓고 누구를 겨냥한 거다 아니다라고 해석이 나오고 갑론을박하는 건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은 해석 과잉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0: 예.
1: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SNS가 너무 과하다라고 보는데 뭐 그럴 수 있죠. 과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소통이 과한 게 나쁜 겁니까?
0: 예.
1: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만 예. 소통이 과함에 있어서 그게 국정 운영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봐지는 거잖아요. 예.

0: 그런 부분들은 대통령께서 잘 아실 거고 그런 경계에 대해서 스스로 계속 점검해 가시는 게 맞다라고 봐집니다.
1: 지금은 소통이 대통령의 X 많은 글을 올리고 있는데 국정의 지장을 좀 준다고 보십니까? 어떻다고 보십니까?
0: 국민들이 그런 걱정들을 하고 계시죠.
1: 예.
0: 그죠? 근데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소통이 많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잖아요. 국민과 소통을 하는데 많을수록 좋은 거죠.
1: 예.
0: 근데 이제 그게 국정 운영에 지장을 줄 선인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저는 대통령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 예.
0: 그런 피드백이 누구보다 빠르신 분이기 때문에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1: 예, 잘 판단하실 거다. 추미애 지사는 과합니까?
0: 네.
1: 추미애 지사는 과합니까? 사실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경기도지사가 그렇게까지 많이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냐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민주당 내에서도. 자기 정치하는 건 아니냐.
0: 두 가지 측면이 있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지사라면
1: 예.
0: 도정에 집중하는 게 맞지 않냐.
1: 예.
0: 그리고 이게 중앙정치 이슈에 너무 과하게 관여한 게 아니냐. 자기 정치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추미애 지사가 무엇을 했냐 과거에.
1: 예.
0: 법무부 장관 출신이잖아요.
1: 그렇죠.
0: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이고 그 경험에 대해서 자기가 걸었던 길을 걷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로 봐준다면 저는 뭐 양쪽 다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1: 근데 그 말씀이 이제 그런 거잖아요. 내가 검사장 승진시켰는데 승진시킨 다음에 보니까 별로더라. 이 얘기를 추미애 지사가 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그 별로더라라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잘 없고 약간 추상적인 얘기들이 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0: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 시간이죠.
1: 예.
0: 국회가 이제 검증을 해야 될 부분인 거죠.
1: 네. 알겠습니다. 행안위의 또 다른 쟁점. 한동훈 의원의 딸 문제, 허위 스펙 관련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경찰청 국감에서 22년에 당시 허위 스펙 관련된 수사를 시민단체 고발로 경찰이 했는데 부실 수사했다.
0: 네.
1: 이 얘기를 많이 지적한 것 같아요. 수사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0: 애초 경찰이 국제 공조를 요청했는데 검찰이 무시했다, 봐주기를 했다라는 게 법사위에서 나온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차분히 뜯어보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경찰이 자체 조사 자체를 미흡하게 했다, 봐주게 했다라는 겁니다. 즉 결과론적으로는 경찰과 검찰이 짜고 종합선물세트로 짬짬이 수사를 한 거다라고 봐지는 건데
1: 예.
0: 그 근거가 첫 번째가 조사 대상입니다. 통상의 고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고발한 사람만 조사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1: 예.
0: 고발당한 사람이 혐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의원은 아예 조사하지 않았고
1: 예.
0: 한동훈 의원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은 부인에 대해서 대면 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서면 조사 딱 한 번밖에 안 했어요.
1: 예.
0: 이게 말이 안 되죠. 고발한 사람은 6번이나 조사해놓고 실제로 조사해야 될 사람은 조사를 아예 안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압수수색도 단 한 번도 없었어요.
1: 예.
0: 이게 얼마나 중차대하고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사안입니까? 그런데 단 한 번의 압수수색도 없었다라는 것은 수사할 의지와 생각이 아예 없었다라는
1: 예.
0: 거고 두 번째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에서 국제공조를 거부한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경찰이 제 생각을 갖춘 사람들이라면 추가 요청을 하든지 재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예.
0: 재수사를 하든지. 전혀 그런 액션이 없었어요. 그냥 검찰이 안 된다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1: 예.
0: 이 말은 뭐냐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 수사 자체도 부실 수사 봐주기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1: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주장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해서 앞서 뉴스연구소에서도 저희 패널들이 얘기를 했는데 이미 기수범, 이미 저지른 게 아니라 미수범, 스펙 쌓기를 했다. 근데 이걸 어디 대학 입시에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위법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0: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하는 거죠.
1: 예.
0: 당시에 문제제기가 됐던 건 사법기관이란 검찰과 경찰은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 같은 경우는 압수수색을 90차례나 했습니다.
1: 예.
0: 지금 영부인이신 김혜경 여사 법카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131회나 했습니다.
1: 예.
0: 한동훈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거의 사회적 이슈로 보면 뭐 다를 바가 없는 사건인데
1: 예.
0: 당시 한동훈 의원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라고 칭했잖아요.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하다가 일약 장관이 됩니다.
1: 예.
0: 나르는 새도 떨어뜨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0: 친정인 검찰은 물론이거니와 경찰조차도 아예 봐주기를 한 거다.
1: 봐주기를 한 거다.
0: 네. 그렇지 않고선 아예 수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대면 조사부터 압수수색부터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1: 예.
0: 그러니 이런 의혹들을 가지게 되는 거고 재수사를 해라, 감찰을 해라 이런 요구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근데 이제 당시 뭐 대입에 스펙을 쓴 건 아니었고 당시로서는 예를 들어서 강두구원이 어제 제기했던 의혹 자원봉사 포털에 올라가 있는데 영어 봉사 교육을 했다고 했는데 비대면으로 일정 조정한 것이다. 근데 이게 과연 수사할 만한 건이냐? 고등학생이 내가 자원봉사 이렇게 했다라고 뭔가 올렸는데 이거 사실 좀 사실과 다르게 약간 과장됐거나 막 그렇다고 해봐요. 그런 얘기는 또 주장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0: 수사할 만한 건이죠. 결론부터 예. 말씀드리면 당시에 지금은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한동훈 의원 딸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요.
1: 예.
0: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동훈 의원 부인의 인맥을 동원해서 노트북을 기증을 해요.
1: 예.
0: 복지기관에. 그런데 그 기증하는 주체와 비슷하게 이 딸의 동아리 활동이 또 이렇게 그게 엎쳐지죠.
1: 예.
0: 그다음에 논문 대피 의혹도 있었습니다.
1: 당시 노트북에 이제 딸이 활동하는 단체에서 기증한 건데 이
0: 맞습니다.
1: 기증하는 회사가 한동훈 의원 배우자와 지인이 있는 네. 회사였죠.
0: 네. 네네. 그다음 논문 대피 의혹도 등장을 했죠. 심지어 논문을 대신 써줬다는 사람이 케냐인이 등장을 했는데도
1: 예.
0: 조사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린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책을 만들어서 그 책을 뭐 저작권을 받지 않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거든요.
1: 예.
0: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제대로 안 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한동훈 의원이 당시 어떤 지위에 있었냐를 봐야 되는 겁니다.
1: 예.
0: 지금의 한동훈 의원이 아니잖아요. 당시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잘 나가던 사실상이 넘버2였단 말입니다.
1: 정권 실세?
0: 정권 실세 정도가 아니었죠. 정말 나르는새를 떨어뜨리잖아요.
1: 예.
0: 그리고 한동훈 의원이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알아서 기었다라고 보는 게 상식적이지
1: 예.
0: 일반적인 수사 조사 과정을 보면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1: 사안 중에는 경미한 사안도 있겠지만 수사가 필요한 사안도 있었다. 이렇게
0: 그러면
1: 하면 되겠습니까?
0: 수사를 해봐야 아는 결론이 나오는 걸 아예 수사를 안 했다 이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1: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영 의원님이 지적한 건데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원 예산이 김태호 당시 국감보실 1차장 전용 예산으로 전용됐다.
0: 아주 심각한
1: 이런 의혹을 제기했어요.
0: 네.
1: 어떤 내용이죠?
0: 기억을 좀 되살리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가 갖다 쓴 일이 있었잖아요.
1: 예.
0: 그래서 국정농단 사건의 하나의 축이 되었고 형사처벌을 받았죠. 그런데 그와 유사한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윤석열 정부 집권하자마자 김태호 1차장이 국정원에다가 자금 요청을 합니다. 자금을 예. 지원해 달 걸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있었던 그런 현금으로 갖다 준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국정원하고 김태호 1차장이 머리를 짜매기 시작한 겁니다. 카드를 갖다 줄 거예요.
1: 예.
0: 국정원 카드를. 즉 김태호 1차장이 누구를 만나든지 가서 밥을 먹든 뭘 행사를 하든 할 때 카드 셔틀을 한 거예요. 국정원
1: 예.
0: 간부들이 쫓아다니면서 결제를 해준 거예요.
1: 아, 쫓아다니면서요?
0: 네. 그 돈이 한두 푼이 아니라 1억 7천이에요.
1: 예.
0: 그게 또 어디서 쓰던 돈이냐. 해외 공작금으로 예산이 편성됐던 예산이에요. 이걸 1년 동안 카드 셔틀, 빵 셔틀처럼
1: 예.
0: 카드 셔틀에서 다니는 데마다 다 긁어줬어요.
1: 내 활동비 다 썼으니 너 와서 이거 좀
0: 네.
1: 긁어라고 하면은 국정원 직원이 국정원 카드 가지고 와서 긁었다는
0: 그렇죠.
1: 말씀이죠?
0: 그렇죠. 이게 국가재정법 47조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1: 예.
0: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과거에는 현찰을 갖다 줬다면 지금은 카드를 갖다 줬다라고
1: 예.
0: 보시면 됩니다.
1: 특활비가 아니라 국정원의 업무 카드로 대신 긁어줬다.
0: 그렇죠.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이 보다 진화 발전한 거죠. 나쁜 방향으로.
1: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10시부터 경기도 국감이어서 이제 또 수원으로 가셔야 돼서
0: 그렇습니다.
1: 여기서 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영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0: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 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세계를 향해 열린 하늘길, 더 큰 미래가 시작되는 대한민국의 중심, 인천 영종구가 더 높이 힘차게 비상합니다. 세계와 대한민국을 잇는 푸른 하늘 아래 내일의 희망이 펼쳐지고 그 중심엔 언제나 따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품은 글로벌 허브도시 바이오 AI 첨단 산업으로 새로운 내일을 여는 미래도시 구민 모두가 행복한 사람 중심 도시 하늘을 잇고 미래를 열고 사람을 품는 영종구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영종구와 함께합니다.
2: 대표님, 우리도 AI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요?
3: 그러게. 그런데 뭘 어디서부터 해야 하지?
4: 현업 전문가 AI 훈련 코치가 직접 찾아갑니다. AI 도입을 진단하고 맞춤형 훈련 로드맵부터 현장 문제를 풀어가는 맞춤형 직무 훈련까지 기업 비용 부담 없이 AI 도입의 시작.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중소기업 AI 훈련 확산센터. 참여 문의 1644-8000. 이 캠페인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5: 어지러운 경제 특급 진료 들어갑니다. 고란과 허준영의 금융치료.
6: 예, 어지러운 경제 상황을 경제 명의들과 함께 특급 진료해드립니다. 금융치료. 오늘은 코인 과세, 가상자산에 내년 1월부터 과세를 하게 되는데 실제 될지 그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란 경제전문기자 그리고 허준영 성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 네, 안녕하세요.
6: 예. 이제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제 몇 번 미뤄진 건데.
7: 네, 맞습니다.
6: 일단 시행될까요?
7: 뭐 지켜봐야 되겠죠.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국회에서 뭐 아무것도 안 되면요. 그냥 예. 예정대로 시행되는 겁니다.
6: 예.
7: 그러니까 유예하거나 뭐 폐지하거나 뭔가를 하려고 하면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6: 예.
7: 지금 이 상태가 그냥 그대로 간다라고 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코인 과세가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처음에 과세는요. 원래 20년에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21년에 법을 개정한 다음에
6: 예.
7: 22년 1월 1일 이후 시행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한다. 시행됐어야 했는데요. 5년 동안 3차례 유예가 됐습니다. 그 이유 주된 이유를 보자면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과세 인프라 미비. 과연 세금을 제대로 거둘 수 있을까?
6: 예.
7: 라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이제 미뤄졌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정부 입장은 정부와 국세청의 입장은 뭐냐면 우리 준비됐다.
6: 준비됐다.
7: 라는 거고요. 이제 전문가들은 준비 안 된 것 같은데 라는 입장입니다. 네.
6: 일단 과세라고 하면
7: 네.
6: 코인 갖고 있다고 다 세금 내기는 건 아닐 것이고 뭐에 대해서 세금을 먹이는 겁니까? 일단 계획은?
7: 갖고 있다고 매기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가상자산을 팔았을 때, 매매했을 때
6: 그러니까
7: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양도차익이라 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제 팔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팔았을 때 거기서 보면은 소득이 생길 거 아니에요.
6: 예.
7: 그 손실을 보면 상관이 없고 소득이 생기면 일단 거기서 기본공제액 연간 250만 원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1000만 원을 벌었다라고 하면
6: 예.
7: 거기서 250만 원을 빼고 750만 원에다가 국세 20% 지방소득세 2% 해가지고 22% 곱하기 하면 나오잖아요. 가격이. 그걸 이제 세금으로 내면 되는 겁니다.
6: 그러면 그게 이제 코인에 그러니까 가상자산에 금투세가 시행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7: 금투세가 시행된다라고 보기에는 금투세 구조가 많이 달라서
6: 아 그래요?
7: 예, 기본적으로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로 구분이 예, 됐잖아요.
6: 예.
7: 그런데 가상자산은 딱히 뭐 분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애매한 거 있을 때 구분을 그냥 기타로 하잖아요.
6: 기타
7: 소득세가 됩니다.
6: 예, 알겠습니다.
7: 그래서 여기 기타 소득세 때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또.
6: 가상자산 거래에서 돈 벌면 거기에 맞는 세금을 내는 게 현재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방향으로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가상자산은 앞서 이제 인프라가 문제가 있었다. 뭐가 좀 까다롭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떤 게 문제가

0: 됩니까?
1: 그러니까 주식이랑 비교해 보시면 편한데요. 예. 주식은 1년에 내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는지 연말 되면 다 계산돼서 국세청에 넘어갑니다. 근데 가상자산 아까 이제 양도소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럼 양도소득은 팔 때 내가 얼마인지는 정보가 들어가는데 예. 이게 내가 살 때 얼마에 샀는지에 대한 정보가 국내에서 거래한 거는 국세청에 다 거래 들어가야 되는데 예. 근데 가상자산은 해외 거래가 또 굉장히 많잖아요. 아. 그래서 그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예. 해외에서 거래하는 건 과연 내 취득가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0: 예.
1: 그리고 가상자산은 주식이랑 또 다른 게 취득하는 방법이 내가 구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내가 채굴을 할 수도 있고
0: 예.
1: 아니면 내가 어느 사이트 같은 데서 프로모션 하는 거에서 그냥 공짜로 받을
0: 수도 있고
1: 예, 여러 가지 취득 경로가 있기 때문에 이 취득가액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남게 됩니다. 그게 예. 아마 이제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고요.
0: 예.
1: 마지막으로는 이건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인데 방금 전에 금투세 얘기 나왔잖아요. 예. 금투세는 없애고 있는 근데 왜 가상자산에 대해서만 반대 기조로 가느냐에 대한 분명히 이슈가 또 남아 있는
0: 것이고. 그런데 그 정말 저도 궁금하네요. 앞서 이제 인프라가 됐다라고 과세 당국은 얘기한다고 하는데 코인은 해외에서 전 사실 코인 거래를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데 전자적으로만 하다 보면 취득가를 정말 모를 수도 있다면 이걸 어떤 기준으로 양도 차익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 살 때 가격을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1: 요거를 뭐 최근 들어서 나오는 얘기는 첫 번째로는 OECD에서 암호자산 정보 자동 교환 체계라고 해서 각국 어디에서 거래하든지 이 체계 안에 들어와 있는 국가들끼리는 서로 이 정보를 좀 교환해 주자라는 얘기를 예. 하고 있어요. 이 시스템이 우리나라도 곧 들어가고 이 뭐 미국도 한 2028년, 29년 되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미국이 가장 큰 거래 시장이니까요. 요걸 통해서 뭐 파악을 해보겠다라는 건데 요거는 제도를 갖추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0: 예.
1: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과거의 자료들을 갖고 뭔가 평균 가격 같은 거를 계산을 해서 그 평균 가격을 취득 가격으로 하자 혹은 예. 그것조차도 계산이 안 되면 의제 가격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딱 한 50% 정도의 취득을 했다라고 현재 가격의 50% 정도를 취득했다라고 하자라고 가정을 하고 추정하고 세금을 매기는데 그러면 이제 사실 이거 갖고 계신 분들 중에는 나 생각보다 높은 가격에 샀는데 양도차익 별로 안 났는데 분명히 과세 형평성의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어서 예. 이 테크니컬한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0: 추정가로 매입가를 했을 때는 누군가는 땡큐 할 수도 있지만 네. 누군가는 아닌데? 라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정말 그런데 과세당국에서 이런 부분도 준비가 됐다는 건가요?
2: 뭐 준비가 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예. 27년 1월 1일로 미는 가장 큰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카프라고 하는 예. OECD 암호화 자산 자동 정보 교환 체계인데
0: 예.
2: 이게 27년부터 발동이 돼요. 근데 그 1차 그룹이 있고 2차, 3차로 나눠져 있는데 1차 그룹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과 EU 26개국, 영국, 일본, 캐나다 등이 들어가 있어요.
0: 예.
2: 그런데 일단 보자면 미국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소위 말해서 가장 힘센 나라가 빠져있기 때문에 예. 이게 실효성이 있겠나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한국인들이나 아니면 글로벌에서 좀 약간 영향력이 큰 거래소를 보자면
0: 예.
2: 다 애매한 지역에 있습니다. 조세피처 같은 곳이요.
0: 아, 그렇군요.
2: 근데 그곳은 이 카프
0: 처음 보는 나라예요.
2: 네, 맞아요. 카프 협정에 가입이 안 돼 있어요.
0: 예.
2: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효성이 있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한 취득가액 입증, 그러니까 이걸 내가 얼마에 샀는지 입증하는 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데
0: 예.
2: 국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국내 거래소가 국세청에 자료를 다 보냅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매매를 하셨다라고 하는 분들은 국내 거래소에서만 이 세금 관련돼서 별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0: 예.
2: 이제 증권사에서 다 해주는 것과 똑같은 서비스를 이제 거래소에서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해외 거래소를 거래했을 경우 입증 책임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이게 국세청이 거기 어디 세이셸에 있는 거래소에다가 보내가지고 자료 줘 이러면 안 주죠.
0: 예.
2: 네. 그렇게 되면 입증 책임은 온전히 투자자 본인에게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실상 이 문제를 보자면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 거래소에 가서 내가 거래한 내역을 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내가 이게 얼마가 되는지를 다 계산해서 국세청에 제출해야 되는 구조예요.
0: 예.
2: 네, 이 과정에서 사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죠. 만약에 이거 잘 내가 얼마에 샀는지 입증을 못한다라고 하면 이 매수 금액을 이제 0원으로 처리받거든요. 그러면 전체 이익에 대해서 다 세금을 내야 될 수도 있죠. 물론 거기서 50%를 최대 경비로 인정을 해가지고
0: 예.
2: 최악의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뭐 100만 원에 샀는데 이거 100만 원에 산 걸 입증을 못하면 100만 원에 팔았어도 5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될 수도 있는 구조가 이제 생겨버리게 되는 거죠.
0: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 주식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다 증권사에서 신고가 돼서 이 친구가 얼마에 샀어요 다 기록에 남지만 이건 어려우니까 일단 국세청이 너 세금 얼마야 라고 때리고 아닌데요라고 하려면 본인이 입증해야 된다는 거군요.
2: 네,

0: 어, 개인이 다 신고하도록 돼 있는 건가요?
1: 네, 이거는 입증 책임은 온전히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0: 국세청이 그러면 세금을 때릴 때는 세무당국이 제 표현이 좀 그렇네요. 과세당국이 세금을 매길 때는 어떤 기준으로 매기는지는
1: 아 이게 일단은 그 이제 신고를 본인이 하는 거예요. 예.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처럼 본인이 신고를 합니다. 근데 국세청이 봤을 때 야, 이거 신고한 내용을 딱 봤더니 야 이거는 우리 못 믿겠는데? 이러면 이제 국세청이 아까 그 본인이 신고한 금액이 아니라 야 이건 너 취득가 이거 아닌 것 같아.
0: 예.
1: 우리가 보기엔 이거야. 라고 해가지고 색을 매길 수 있잖아요.
0: 예.
1: 그러면 내가 소명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에요. 나 취득가액은 이거예요. 라고 했는데 만약에 소명 내용이 부족하게 되면 국세청이 약간 가정한 대로 더 억울하게도 세금을 많이 내야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0: 예.
1: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해외거래소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거래 내역을 6개월 정도밖에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0: 예.
1: 그러면 이게 내가 6개월 이전에 거래했으면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일각에서는 이거 자기 거래 내역 빨리빨리 그냥 다운받아놔라.
0: 다운받아놔라.
1: 예, 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0: 예.
1: 그다음에 여기는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 덱스라고 하는 탈중앙화거래소 같은 경우 있거든요. 여기는 어 쉽게 말해서 중앙화된 주체가 없기 때문에 거래 내역을 다운받으려고 하면 내가 일일이 기록을 찾아가지고 이제 그걸 다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0: 예.
1: 이게 개인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하기가 좀 불편하기도 하고 아, 분명히 내가 얼마에 샀는데 기록을 못 찾아가지고 이른바 좀 불리한 세금 입장에서 예. 불리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0: 아, 종합소득세 신고로 말씀해 주시니까 딱 이해가 되네요. 일단 내가 신고하는데 국세청에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가산세를 좀 더 물리면
1: 네, 맞아요.
0: 아니에요. 저게 맞아요. 라고 제가 증명해야 된다는
1: 네,
0: 거죠. 예.
2: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또 하나의 형평성의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국내와 해외 형평성 문제가 또 생깁니다.
0: 예.
2: 국내는 지금 다 신고가 자동적으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한 그럼 국내는 유리지갑이냐? 라는 생각을 또 하실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저희 조세 이론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세금은 움직이기 힘든 거에 매기는 겁니다. 원래.
0: 예.
2: 예를 들어서 박성태 앵커한테 저희가 노동소득세를 엄청 물린다고
0: 예.
2: 미국의 CBS 가서 취직은 못하시잖아요. 아, 물론 영어 잘하시지만.
0: 아니요. 못해요.
2: 그런데
0: 예.
2: 그래서 노동소득세를 많이 물리는 거거든요.
0: 그런데 예.
2: 자본은 움직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해외로 빠지기가 쉽잖아요.
0: 예.
2: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이렇게 세금을 매기다 보면 국내만 유리지갑이 되고 그러면 오히려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으로 또 탈출을 하게 되는 것이냐라는 이슈까지도 나오게 됩니다.
0: 그러네요.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어디 이제 우리가 이름 잘 모르는 나라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환전수 거래소를 만들고 너 얼마에 샀다고 해줄게 라고 해줘서 세금을 깎을 수 있게 만들어주면 다 그쪽 간다는
2: 네,
0: 얘기잖아요.
2: 맞습니다.
0: 그런 거에 대한 증빙은 또 쉽지 않을 수가 있겠네요.
1: 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제 형평성인데 이른바 이제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세금 관련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을 고용하는 데도 비용이 들고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도 비용이 들잖아요.
0: 예.
1: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크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뭐라고 유리지갑처럼 그냥 그 세금을 다 내게 되고 혹은 더 억울하게 입증을 못해서 억울하게 더 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0: 그러네요.
1: 굉장히 소득이 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컨설팅을 통해서 세금을 아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0: 예.
1: 번 돈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쓰는 컨설팅 비용이 아깝지 않은 분들 부자들은 오히려 세금을 더 안 내는 구조가 이제 생길 수도 있게 되는 거죠.
0: 저도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무사나 세무법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실제 절세 뭐 탈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절세를 상당히 많이 해서 시루세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
2: 네 맞습니다.
0: 일반 분들은 잘 그런 건 모르기도 하고
1: 사실 뭐 그런 게 다른 세금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데
0: 예.
1: 이 코인과세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국세청의 소득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일이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0: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과 비교해서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은 원래 금융투자세 금투세를 실시하려다가 몇 번 미루고 결국은 일단은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코인은 예정대로라면 250만 원 이상의 차익을 벌면
1: 네네.
0: 연간 이 부분은 과표로 삼고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런 차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2: 우선은 저는 이제 오기 전에 연령대별로 좀 조사를 해봤어요. 금액하고
0: 예.
2: 주식하고 좀 비교를 해봤거든요. 주식은 2025년 기준으로 주주가 우리나라에 한 1,400만 명 정도 되는데
0: 예.
2: 50대가 23%고요. 보유 주식수로 따져도 34%로 가장 많습니다.
0: 예.
2: 20대에서 30대는 한 3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가상자산인데 국내 거래소의 이 계좌 수를 보니까 한 2024년 말 봤을 때 20, 30대가 50%가 되고
0: 예.
2: 더 중요한 건 개인 보유자의 한 70% 정도가 50만 원 미만의 소액 투자자예요. 그러면 아까 250만 원 공제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냐면 한 달에 내가 가상자산 투자해서 20만 원만

0: 소고기 한번 사 먹을 정도의 수익만 나도 이거 1년 누적하면 공제 범위 밖으로 예.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저희 금투세 얘기할 때 막 2월 공제 얘기들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가상자산에 대해서 2월 공제 없이 더군다나 주식보다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더 큰데
1: 예.
0: 그러니까 2월 공제가 없이 이게 그냥 들어오면 이것조차도 굉장히 좀 제도적인 허점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상자산에는 젊은 층이 투자 비중이 높다라고 하면은 왜 주식은 소득에 대해서 투자 이득에 대해서 세금을 안 매기고 가상자산 매기려고 하냐 이 반발이 네, 이제 세대별로 또 생길 수가 있겠네요.
0: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여기까지는 생각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처음 들어온 게 2021년 1월이잖아요. 그럼 이거 처음 소득세 신고가 언제 들어가죠? 2028년 5월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1: 예.
0: 2028년 4월에 뭐가 있죠?
1: 총선.
0: 네. 이거 힘듭니다. 20, 30대 표 얻기가 이거 그렇게 쉽지 않은 의제입니다.
2: 그래서 제가 그 세 차례 유예가 됐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 이유는 인프라 미비가 가장 컸었어요. 예. 조세 형평성 얘기도 나오고요. 근데 사실상 뜯어보면은 선거철을 앞두고 아무도 이거를 시행을 못했습니다.
1: 세금 문제니까
2: 네네.
1: 표가 진 사람에게 누가 더 세금 내라고 하겠느냐.
2: 네, 사실상 뜯어보면 뭔가 다 선거가 얽혀있어서 유예된 측면이 있고요. 그러면 예. 이제 저는 아쉬운 게 그 사이에 인프라를 잘 갖췄으면 좋겠는데 인프라 갖추기가 이제 만만치 않은데 사실 그런 인력이나 이런 거 배정이 이제 잘 안 된 상태고 지금 국세청이 뭐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예. 많이 부족한 상태이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코인의 성격상 국경이 없이 넘나들다 보니까
1: 예.
2: 그리고 새로운 자산이다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세 체계가 조금 갖추기가 어렵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예. 무엇보다 과세 체계가 갖추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뭐냐면 이 코인에 대한 정의가 가상자산 정의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1: 아, 그래요?
2: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까 손실 2월 공제 말씀하셨는데 코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격 급락폭이 커잖아요.
1: 예.
2: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올해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시행되니까 내년으로 환산할게요. 27년에 코인 투자로 5천만 원.
1: 지금 말씀으로는 내년에 시행된다면.
2: 네, 그렇습니다.
1: 네.
2: 그래서 27년에 코인 투자로 해서 제가 5천만 원 손실을 봤어요.
1: 예.
2: 나 5천만 원 손실 봤어.
1: 예.
2: 라고 하는데 운이 좋게도 이제 28년에는 코인 투자로 2천만 원 이익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나는 코인 투자로 해서 3천만 원 손실을
1: 손실이죠.
2: 본 거죠. 하지만 세무당국 입장에서는 2007년은 됐고 2008년 2천만 원 벌었지?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가 지금 현재 구조입니다. 예. 이게 왜냐하면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기타 소득은 매년 일회성 어쩌다 발생한 소득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로또랑 비슷한 성격이에요. 예. 그런데 앞서서 우리가 시행하려 했던 금융투자 소득이나 아니면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자산의 연속성 위험을 인정하기 때문에 손실을 2월 공제를 해둡니다.
1: 예.
2: 과거에 너가 잃었으니까 올해 번 거 까고 진짜로 번 돈에 대해서만 계산해줄게 라는 거거든요.
1: 그렇죠. 회사도 법인세를 냈는데 3년간 적자 봤다가 올해 이익 냈다. 3년간 적자 본 건 감안해서 아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신 거죠? 2월 공제가.
2: 맞습니다. 그런데 코인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코인의 특성상 굉장히 변동성이 크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손실을 굉장히 크게 봤다가 그 이듬해 돈을 벌어도 나는 세금을 내야 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1: 근데 지금 이렇게 코인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서 2월 공제가 안 된다. 그래서 코인 투자자들에게 만약 과세가 된다면 거기에는 불평등이 존재한다라는 지적인데 기타 소득으로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류를
0: 기타 소득으로 안 하고 종합 소득에 뭐 넣어서 다 같이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1: 따로 그냥 그것만 법을 요거는 2월 공제 하도록 좀 조정을 해주면
0: 되죠. 그러니까 2월 공제 이슈는 남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걸 그래서 2월 공제를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윈도우에서 하는 게 어떠냐라는 뭐 미국이나 영국 다른 나라 사례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요.
1: 예.
0: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참조해볼 만한 게 사실은 예, 그 일본 사례인데요. 그 최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오늘 얘기 안 한 이슈 중에 하나만 잠깐 말씀드리면 이거 세수 측면에서의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최근 들어서 세수가 워낙 좋으니까 세수 측면에서의 이슈는 별로 중요하진 않을 것 같은데 이 코인으로 사실은 저희가 과세해서 벌 수 있는 세수를 금융연구원이라는 우리나라 연구원에서 추계해 보니까 한 2,3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1: 예.
0: 일본 세율을 그대로 넣었을 때 일본은 20.315%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럼 그게 전체 국세에서 한 0.2%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세수 측면에서는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고 오히려 이거는 정말 자본시장에서 우리가 무엇이 공정한 것이고 어떻게 제도적인 허점들을 좀 갖출 수 있느냐의 문제로 접근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1: 예. 사실 코인에 대해서는 뭐 해외 거래나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투명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그래서 검은 돈들이 코인으로 왔다 갔다 한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뭐 과세 체계를 잡는다는 것은 코인 거래의 투명성을 좀 더 강화하는 시스템도 만들겠다 이런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예, 뭐

0: 공평성의 문제와 과세 체계의 문제 두 가지 이슈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앞으로 제도를 보완할 때 필요한 것 같고요. 아까 사실 고랑 기자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신 거 저희 만약에 이거 유예를 했을 때 유예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유예하고 제도적인 허점들을 계속해서 기술적인 허점들이 있으면 보완하고 하는 식으로 가면서 결국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에 대해서 좀 나아가는 방향이 있어야지 계속 유예만 해놓고 있다고 사실 해결되는 건 별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1: 아, 그렇죠.
2: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기타 소득이냐 그렇게 안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이 가상자산이라고 하니 코인이라고 하는 자산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요.
1: 정의가 없어서. 네,
2: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타 소득으로 분류를 한 건데 그런데 지금 거래되는 성격이나 아니면 소득을 얻는 성격을 하면 사실 주식이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1: 예.
2: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 가운데서는 금융투자소득세처럼 그런 거 설계한 것처럼 예. 그렇게 코인을 금융상품의 하나로 놓고 이제 과세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법적으로 정의가 안 돼 있고 그 법적인 정의가 이루어지는 게 이른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1: 예.
2: 근데 그게 지금 현재 1단계는 투자자 보호에 초점 맞춰가지고 가상자산 정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냥 투자자 보호에 예. 있어서만 이제 초점을 맞춘 게 1단계로 예. 입법이 됐고요. 지금 2단계 입법이 이루어져야지 이른바 우리가 이제 그 자본시장법이라고 해가지고 금융시장,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관할하는 법, 은행을 관할한 은행법이 있는 거잖아요.
1: 예.
2: 디지털 자산을 관할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 어권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1: 예.
2: 그런데 세금을 물리겠다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좀 삐그덕거리는 부분이 나오는 거고요. 그 대표적인 게 주말에 약간 화제가 됐던 게 있습니다. 이 코인을 투자하는 분들 사이에서
1: 예.
2: 이게 뭐냐면 그 세금을 내는 건 가상자산의 양도 그러니까 예. 실물 자산을 사고 팔았을 때 돈을 내는 거거든요.
1: 아, 예.
2: 그런데 해외 거래소에 가면 레버리지 선물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10배 거래한다 100배 거래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1: 예.
2: 그런데 이 선물 거래는 파생 상품입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 및 소득세법상 파생 상품에 코인은 안 들어가요.
1: 그럼 선물 거래할 때는
2: 세금을 안
1: 항목이 내... 없어서 세금을 못 낸다 이 말씀이시네요.
2: 네, 맞아요. 그런데 이게 선물이 예를 들면 제가 막 10배로 거래하는 게 아니라 예. 1배로 거래하잖아요.
1: 예.
2: 그러면 이건 코인 현물을 샀다 팔았다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는 근데 물론 선물 거래하게 되면 이제 펀딩피라 그래서 약간의 수수료를 내야 돼요.
1: 수수료를 내는데.
2: 하지만 수수료를 내더라도 내가 한국 거래소에서 현물을 사고 팔았을 때 내는 세금을 계산하면 수수료 내는 것도 쌀 수가 있어요.
1: 그러네요.
2: 그러면 이걸 좀 아는 사람들은 나 현물 거래 안 하고 코인 거래소 가가지고 1배짜리 선물 거래를 하는 거예요.
1: 그러면 그게
2: 세금 안 냅니다.
1: 세금 안 내는 거래랑 똑같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1: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코인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게 별로 없기 때문에
2: 생기는 문제죠.
1: 네.
2: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기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보통 사람들은 유리지갑처럼 돈 다 내는 거고
1: 예.
2: 이렇게 여러 가지 기기묘묘한 꼼수를 생각하는 분들은 세금을 안 내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1: 우리가 이제 배고픈 건 참아도 배고픈 건 못 참는다고 나는 세금은 다 내는데 네. 쟤는 해외 코인 거래소에서 선물 거래소 세금을 안 내?
2: 네.
1: 이러면 우리가 기분이 나빠지죠.
2: 네네.
1: 예, 알겠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정비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0: 네, 맞습니다.
1: 일단 두 분은 내년 1월 1일 코인 과세가 이루어질 걸로 보십니까?
2: 지금 분위기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정적으로 뜯어보면 정치적 이유라는 말씀드렸잖아요. 최근 들어서 보면은 약간 과세 유예될 것 같은 느낌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연초만 해도 안 그랬거든요.
1: 예.
2: 상반기까지만 해도. 그 이유는 여당과 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자체가
1: 예.
2: 지금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이라서
1: 떨어지는데 세금도 물릴 수 없다.
2: 네, 정부가 이걸 밀어붙이기가 조금 약간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실질적으로 전문가 제기하는 문제가 상존하거든요.
1: 예.
2: 이 상황에서 밀어붙이기가 쉽지가 않다.
1: 예, 교수님.
0: 저는 이제 말씀해 주셨으니까 오히려 앞으로 좀 지켜보실 거는 10월에 국세청에서 고시안이 나오냐 안 나오냐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어디다가 세금을 매겨야 되느냐 어디까지 매겨야 되느냐가 아마 고시안에 담기고 나온다면
1: 예.
0: 그쪽 방향일 것 같고 그리고 나서 12월에 이제 조세소위에서 국회에서 결정이 날 텐데 이때 아마 결정을 할 건데 저도 뭐 한 500원쯤 걸라고 하면 예, 아마 유예될 거에다 걸지 않을까 싶습니다.
1: 5천 원이면요.
0: 5천 원이어도 유예 걸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유예를 네. 확신하고 계시는 네. 허준정 교수님이었습니다. 유예가 되더라도 사실은 여러 가지 시스템 미비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오늘 고란 기자님, 허준정 교수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6: 예, 오늘 뉴스쇼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1부에서는 제가 광고 시간이 늘어난 것을 미처 체크 못하고 해서 갑자기 방송이 끊어지게 됐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께 사과드리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7: CBS 모든 길은 안양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안양. 임신, 출산, 육아 지원은 물론 평생 배움, 따뜻한 복지가 함께합니다. 일하기 좋은 안양. 청년에겐 일과 창업의 기회를, 기업에는 성장의 힘을 더합니다. 누릴수록 행복한 안양. 문화와 예술, 푸른 정원, 편리한 교통까지 일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미래가 기대되는 안양. 스마트 도시를 넘어 피지컬 AI 선도 도시로 나아갑니다. 3도, 1도, 미래도 하나로 이어지는 곳. Anyway, 안양. 이 캠페인은 안양시와 함께합니다.
8: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시절. 우리도 잘 살아보자는 꿈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전기를 만나 한강의 기적이 되었습니다. 이제 AI 산업강국을 향한 우리의 바람이. 전기를 만나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가 됩니다. 반도체에서 데이터 센터, 로봇, 우주항공 산업까지 한국전력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전기 품질로 함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도약의 힘, 한국전력.
9: 잣 좋아하세요? 홍천 풍천리 잣나무 숲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100년 잣나무 숲입니다. 이 나무들과 수달, 삭 등 많은 생명들의 목숨이 경각에 처했습니다. 양수발전소 때문인데요. 11만 그루의 잣나무가 사라집니다. 풍천리 주민들은 양수발전소 반대운동을 8년이나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주민 이창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10: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9: 새로운 삶은 어떤 걸까요?
10: 이제 고등학교 졸업 맞고 아버님과 같이 잣을 따면서 여태까지 살아오다가 잣을 따면서도 실은 저희는 생계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자연에서 이 잣나무가 100년을 버티고 살아왔는데 그 나무가 베어진다는 거 사라진다고 했을 때 정말로 소중하다는 걸 느꼈어요. 저희들은 그거를 지켜보자고 바람 없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9: 한쪽에는 나무의 가치를 알게 된 새로운 삶이 있고

0: 다른 한쪽에는 한 번 결정된 것, 잘못된 결정이라고 해도 그냥 가겠다는 삶이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 날씨와 생활입니다. 어제도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서울의 낮 기온은 30.1도까지 올랐는데요.

0: 적게는 5에서 많게는 40mm 정도인데요. 지역에 따라 천둥 번개가 치고 돌풍이 부는 등 요란하게 비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떨어지면서 서울과 인천, 속초 21도에 머물겠고 대전 22도, 광주와 부산은 25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1: 밥은 먹었어? 별일 없지? 밥은 먹었어? 별일 없지?
2: 어느 쪽이 진짜일까요? AI가 만든 목소리는 AI가 잡아냅니다. 통화 중에 위험을 알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최신 스마트폰엔 있지만 없는 기기도 많습니다. 지금 전화앱 설정을 열어 보이스피싱 알림을 켜두세요. 없으면 통신사 전화앱을 받으세요. 무료입니다. 목소리를 믿지 마세요. 직접 확인하세요.
1: 밥은 먹었어? 별일 없지?
2: 방금 들으신 목소리가 AI입니다. 이 콘텐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협찬으로 제작되었습니다.
3: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4: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5: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4: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5: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6: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7: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8: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9: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8: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10: 새로운 주거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건축부터 자족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11: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12: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3: 마누카 꿀!
12: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3: 뉴질랜드!
12: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3: 당연히 콤비타죠!
14: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5: 콤비타 마누카 꿀.
1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살 때는 분명히 꼭 필요하다 싶어서 큰맘 먹고 샀는데 언제부턴가 손이 점점 안 가더니 어느새 구석진 곳에서 구석진 곳으로 치워진 물건들 있으실 겁니다. 덩치 큰 믹서기나 두부 제조기, 500페이지 넘는 양장본 서적, 트렌치코트나 정장 수트 같은 것들인데요. 그렇게 깊숙이 넣어놨던 그런 물건을 어느 날 문득 꺼내고 싶은 순간도 분명히 찾아오죠.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조리 과정이 복잡한 요리를 하고 싶기도 하고 진득하게 책을 좀 읽고 싶어질 때도 있죠. 모처럼 근사하게 차려입고 한동안 못 봤던 친구를 만나보고 싶어지는 것. 그 이유 중에는요, 가을이라는 계절적인 요인도 얼마만큼 있는 것 같죠?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들을 뭐든지 시도해도 좋을 것 같은 그런 가을의 한가운데입니다. S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0월 13일 화요일 입주 1446일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짹짹!